0: 오늘 바로
1: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3총사
2: 아 이렇게 한 거구나
1: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쇼와 함께 열어버릴게
3: 어 세상에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2: 9!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정사각형이 최고야!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경기장 멋지다.
1: 모두 같이 바운스볼 하자.
0: 1, 2, 관역이 두 개야. 두 팀으로 나누자.
1: 좋아, 내가 한 팀 맡을게.
0: 그럼 난 다른 팀 순서대로 한 명씩.
1: 한 명은 내 팀으로, 다음은 너희 팀으로. 3, 넌 우리 팀.
0: 4, 넌 우리 팀.
1: 5, 이쪽으로.
0: 6, 여기로.
1: 7, 우리 팀.
0: 8, 여기.
1: 9,
0: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10.
2: 주사위 던져 게임 시작. 재밌는 팀 이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6. 팀별로 이름을 짓자.
1: 우리 이름은 노란팀.
2: 어? 모두가 노란색은 아닌걸.
1: 오, 맞네.
3: 얘들아, 봐. 굴리고, 굴리고.
1: 그런 것 좀이야. 잘 보라고. 어때? 아. 불공평해. 우린 너처럼 크고 평평한 머리가 없단 말이야.
0: 바로 그거야. 내가 옆으로 넓게 서면 우리 팀은 모두 평평한 짝수머리가 돼. 그렇지?
2: 그러네.
0: 우리 팀 이름은 바로 짝수머리!
4: 짝수 만세!

0: 우리 팀엔 짝수머리가 없네. 전부 블록이에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어, 그럼 이제 우리 팀 이름은 헐스머리.
2: 헐스머리!
1: 게임을 시작하자! 헐스, 이쪽으로!
0: 짝수, 이쪽으로!
3: 잠깐! 잠깐, 잠깐! 응? 경기 중계는 누가 해?
1: 아, 그래!
3: 아, 네!
1: 헐스 팀은 1,
0: 짝수 팀은 2!
1: 그럼
0: 경기 시작!

0: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두목금, 이 세목금 맞아요. 짝두머리 팀은 모두 앞선수보다 이씩 큽니다.
1: 홀수머리 팀의 실력을 볼까요? 1, 4, 5, 7, 9. 굉장한데요?
0: 홀수머리 팀 득점! 현재 2대2 동점입니다.
1: 1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커진 3이 전해고 또 이만큼 커진 5가 헤딩.
0: 보세요! 홀수머리 팀도 앞선수보다 이씩 크네요. 1이 머리에 톡 튀어나와 있어요. 현재 두 팀 동점인 가운데 응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2,
2: 4,
3: 6,
2: 8,
3: 10.
4: 짝수머리 팀 파이팅!
3: 10,
2: 8,
3: 6,
2: 4,
3: 2.
4: 역시 우린 짝수머리 팀!
1: 헐스머리 팀! 3대1로 짝스머리 팀을 이겼습니다! 예!
0: 정말 대단해! 너희 팀 정말 최고야!
5: 이길 수 없다면?
1: 같은

0: Alpha Blocks, attention!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Zoo!

Stop sleeping. Start marching.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꺼려.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3: 순한길길.
1: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해볼까? 짠! 바로 1 더하기.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바나나. 너무나 신나는 1. 1. 작은 블록 하나.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1. 더하기 1은 바로
1: 1.
2: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3: 노래와 춤!
2: 너무나 신나는 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춤추는 신발 두 개.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2.
0: 더하기 1은
2: 바로
0: 3. 나는 3. 햇살 아래 춤추지. 저글링하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3개. 나 좀 봐. 1, 2, 3. 이제 다른 일을 또 해볼까? 3, 네. 더하기 1은 바로
4: 4. 나는 4. 햇살 아래 춤추지 정사각형.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손 네 개. 모서리 네 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4.
0: 헤이, 더하기 1은 바로
5: 5. 나는 5. 햇살 아래 춤추지 하이파이브. 너무나 신나는 1. 1, 2, 3, 4, 5. 다섯 손가락.

0: 오? 우후! 닭의 이름 바로 뉴!
1: 나는 뉴. 햇살 아래 춤추지. 주사위 게임.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주사위 6개. 이제 다리 길을 더 해볼까?
0: 유! 유후! 닭의 이름 바로
2: 나는 7. 햇살 아래 춤추지 무지개 만들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7 빛깔.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7.
0: 유후! 닭의 이름 바로
3: 8. 나는 8. 햇살 아래 춤추지 옥토블록 변신. 너무나 신나는 일. 옥토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흐하!

0: 나는 그 나는 구 햇살 아래 춤추지 기침 금지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8, 9 손수건 9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1: 9 더하기 1은 바로 10
2: 나는 10 햇살 아래 춤추지 10개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8, 9, 10 블록 10개
3: 1이 10개 그게 바로 10이야 친구 만들기 너무나 신나는 일

0: 언젠가 꼭 우주로 가끔 말 거야.
1: 그렇게 해선 절대로 못 갈걸.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해줘. 준비? 7
2: 9 8
3: 7
1: 6 5
3: 4
1: 3
3: 2
0: 1
4: 발사!
1: 숫자 10 달라라도 첫! 내 친구들도 곧 올 거야! 10은 바로
2: 9!
0: 저기 1!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숫자 3개의 위대한 도야!
5: 달나라에 왔어!
2: 9!
0: 그리고 1!
5: 별로 안 힘들었어!
0: 너무 재밌어!
5: 1, 2, 3, 4, 5, 6, 7, 8, 9! 9 외계인!
0: 으아! 1을 더하면 10! 오!
2: 9
0: 더하기 1은 바로
1: 10! 숫자 10 달라라 붓기 친구 두 명이 다 올려줘. 10은 바로
2: 8
3: 더하기 2!
2: 달나라에 왔어. 8이랑
3: 2가
2: 어떻게 온 거지?
3: 모르겠어.
2: 1, 2,

0: 3, 4, 5, 6, 7, 8, 8 외계인 전부 집에 가나 봐.
1: 안 돼! 두 명이 못 탔어!
0: 걱정 마! 옥토블록이 나가신다! 옥토블록 제작! 1, 2, 3, 4, 5, 6, 7, 8! 제작!
1: 와! 우주선 두 개네! 잘했어! 돌아와! 시동이 안 걸렸어! 와우!
0: 8!
1: 더하기 2는 바로
2: 10! 숫자 10 다시 입었기 친구들을 다시 소환하겠다. 10은 바로
3: 7!
2: 더하기 3!
3: 달달하게 왔어! 7!
2: 그리고 3!
3: 정말 행운이야!
2: 나 좀 봐!
3: 야! 이것 봐! 시동 버튼이 있어! 정말 행운이지!
2: 제자리 준비 발사!
3: 너무 무거워! 7!
2: 더하기 3은? 바로!
3: 바로!
2: 7! 숫자 10 뽑기! 다음에는 어떤 친구 둘일까? 10은 바로 6!
0: 더하기 4!
4: 달달하게 왔어! 6이랑 4!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5: 우리 게임하자! 주사위를 굴려!
0: 와! 완전 멋지다!
5: 여전히 무거워!
2: 6?
0: 더하기 4는 바로?
2: 바로 7! 늦기 전에 어서 서둘러! 이제 남은 건 단 두 명뿐! 10은 바로 5 더하기 5!
6: 달달해 왔어! 5랑 5! 정말 살아 숨 쉬는 기분이야! 우리가 도와주자! 하이파이브! 어서!
2: 5? 더하기 5는 바로 10! 1부터 10까지 넘버 블록스! 달나라 여행 후 다시 집으로 출발!
7: 아! Here I am!
8: But I don't know who I am.
7: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8: No!
7: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8: What have we?

0: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6: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잔 형도 나나나
2: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뽀이뽀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숲속에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미니버스가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도착합니다.

0: 너희랑 눈에서 놀고 싶은데 두꺼운 옷이 없어서 추워. 원래 사하라 사막은 엄청 덥거든. 슈퍼윙스?
1: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틀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2: 맞아, 호기. 슈퍼패틀이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전화를 걸었어.
0: 안녕 슈퍼잉. 난 카리아야. 밖에서 눈놀이를 하고 싶은데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
1: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다고?
0: 그래, 아주 이상해. 보통 이곳은 더운데 말이야. 두꺼운 옷을 배달해 줄 수 있을까?
1: 물론이지.
0: 고마워. 이따 보자.
2: 사하라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인데 모래 언덕과 높은 기온으로 유명해. 이곳은 매우 덥고 건조하지만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고 배도 다니지.
1: 근데 지금은 왜 추운 거야?
2: 나도 그게 궁금한걸?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따뜻한 택배 준비 완료! 자,
1: 고마워 우주야. 카리아가 이 방한복을 입으면 정말 멋질 거야.
2: 그럼 너도 미션을 멋지게 성공해야겠지? 내가 함께 출동할 파트너를 골라줄게. 자, 누가 좋을까? 날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슈퍼윙스 새끼! 오늘 미션에 딱이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슈퍼비스 별 샛별이야.
2: 추운 사하라 사막에 온 걸 환영해.
0: 이렇게 추운 사막은 처음인걸. 여기 네 택배 칼이야.
2: 정말 따뜻해. 알바드 한 곳에서 놀기 딱인걸.
0: 알바드? 그게 뭐야?
3: 알바드는 아랍어로 추운이라는 뜻이란다.
2: 이제 놀아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있으렴.
2: 네, 엄마.
0: 좋아, 우리도 알바드 한 곳에서 놀 준비 됐어. 가자.

0: 거야?
1: 응, 그래도 모래성은 많이 만들어봤어.
0: 그건 다르지. 자, 우리 눈사람을 만들어볼까? 우선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어야 해.
2: 그 다음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첫 번째 눈덩이 위에 올려놔.
1: 그리고 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머리를 만드는 거지.
0: 호기팩과 색별팩이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려나 본데.
1: 안돼! 슈퍼팬들이 눈덩이를 놓쳤어.
0: 괜찮아, 내가 막을게. 어, 나 깔렸어.
1: 저러다 호기가 날강에 빠지겠어.
3: 진짜 악어? 강이 얼어서 꼼짝 못하고 있어.
1: 날강이 진짜 온 거야?
3: 봐! 모두 다 얼음 속에 갇혀버렸어.
0: 빨리 구해야 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수와 슈퍼 팩!

0: 우와, 나도 가도 돼?
1: 물론이지. 어서 타.
2: 그럼 시작해볼까?
1: 얼음 깨기! 액션!
3: 얼음이 깨졌어!
1: 열풍 불기! 액션!
3: 고맙다!
1: 깨고! 녹여주기! 깨고! 녹여주기!
3: 내 배가 움직여!
1: 악어야, 이 차례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해냈어! 구출작전 성공! 예! 또 찬바람이 불잖아! 날강이 다시 얼어붙었어!
0: 알바다운 곳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동물들에게 피해가 너무 심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1: 우리도 돕고 싶지만 날씨를 바꿀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하니까.
4: 아니, 가능해. 어?
0: 야호! 월드비행 본부야!
5: 하늘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 탓에 이상기후가 만들어졌어.
1: 이건 나랑 새별이가 멈추기엔 너무 벅차.
6: 하지만 월드로봇이라면 문제없어. 월드로봇으로?

변신!

0: 여기 봐! 차가운 공기가 밀리고 있어!
1: 다시 몰려오고 있는데!
0: 더 센 초간격 바람이 필요해! 그럼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슈퍼인스 출동! 아리! 구조 준비 완료!
2: 어떤 문제든 내게 맡기라고!
3: 질서는 내 맡기지!
4: 요요와 함께라면 문제 없다고!
5: 좋았어, 슈퍼윙스! 초강력 바람 불기 액션!

다시 따뜻해졌어. 슈퍼 유수와 슈퍼

0: 사하라 사막이 다시 더워졌어. 예전처럼 말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우리도 기뻐.
1: 이제 그 방한복은 필요가 없겠는데.
0: 지금은 필요 없지만 다음에 또 알바도 해주면 입을 수 있게 잘 보관해둘게.
1: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응.
0: 잘가.
1: 고맙다. 슈퍼윙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따라라 마법의 양탄자.
2: 슈퍼팻 미니버스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0: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바람을 가로질러 솟아올라라! 다른 주문을 외면 될지도 몰라. 마법의 양탄자여, 날아올라라! 하늘 높이 날아올라라! 우와! 됐어! 성공이야! 내가 마법의 양탄자를 만들었어! 자! 내 카펫을 날게 해준 거야? 제대로 속았네.
1: 방금 무슨 소리지? 어? 어, 안 돼! 내 카펫! 이 카펫들을 오늘 톱카피 궁전에 보내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0: 죄송해요, 아빠. 요술램프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 텐데. 어? 어? 슈퍼일스?
2: 슈퍼일스, 난 야라야.
3: 안녕, 야라.
0: 아빠한테 중요한 카펫 배달이 있는데 모두 엉망이 돼버렸어. 내가 도와드리려면 요술램프가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4: 물론이지.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줄게. 요술램프긴 한데 지니를 두 명이나 부를 수 있고 소원은 세 가지에 빌 수 있어.
0: 우와, 정말 그런 요술램프가 가능한 거야?
3: 당연하지.
2: 우와, 고마워. 이따 보자.
0: 드루키.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으로 나뉘었는데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지. 그곳엔 아름다운 건물인 토카피 궁전이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옛날엔 술탄이라 불리던 왕들이 살았대.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노슬램프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나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잘 배달할게. 이번 임무에도 미션 파트너와 함께하면 더욱 재밌을 거야. 나야 좋지. 자,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누가 마법 같은 탐험심을 가지고 있을까? 슈퍼잉스 알리. 알리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잉스 출동!

0: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1: 걱정 마세요. 요슬램프만 있으면. 야호! 왔나 봐요.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1: 이스탄불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여기 네 택배야, 야라. 우와!
1: 내 요슬램프 마음에 들어.
2: 다행이다. 그럼 이제 문지르고 지니를 불러봐.
1: 지니 하나, 지니 둘. 제발 나와서 난장판이 된 카펫들을 정리해줘.
2: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스

0: 고마워, 지니들아. 이제 하이디 기델름.
1: 이건 나와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인 튀르키예어로 가자란 뜻이야.
0: 이런 톱카피 궁전까지 제시간에 가긴 어렵겠는걸.
1: 걱정 마세요, 아빠. 날아서 가면 문제없어요. 제가 소원을 빌게요. 지니 하나, 지니 둘.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가 필요해. 제발 소원을 들어줘.
2: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알겠어. 알리, 어떻게 하면 좋지?
3: 나한테 맡겨, 후기. 우리가 이 소원을 들어줄게. 여기 내 깜짝 비밀 가방이 해결해 줄 거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알라카잠. 소원 성취. 멋지다.
0: 우와. 야라야, 슈퍼잉스와 함께, 아니 지니들과 함께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해 줄 수 있겠니?
1: 걱정 마세요. 좋았어.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하이디 기델량. 우와, 내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고 있다니.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 저기 톱카피 궁전이야. 저기로 가면 돼.
2: 정말 아름답다.
4: 이스탄불을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가? 뭐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의 손마 보기? 나도 저거 타고 싶다고. 가자, 골든팩. 저 나르는 양탄자를 뺏어야겠다.

0: 스타트다.
1: 도착했어.
2: 우와.
0: 모두 안녕들 하신가?
1: 안녕하세요, 페야. 이 궁전의 술탄이신가요? 직접 카페 배달을 받으러 나오시다니 놀랐어요.
0: 그게 난 배달이 정확히 다 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거든.
3: 왜 저 사람 목소리가 익숙한 거지?
0: 카페 가져와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가져갈게. 날아라 마법의 양탄자.
3: 이상하네. 이제 톱카피 궁전엔 술탄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박물관이잖아.
0: 멋진데? 아이란!
3: 저 사람은 술탄이 아니라 골든보이잖아. 마법의 양탄자를 훔쳐가고 있어.
1: 거기다 배달해야 하는 카펫들도 전부. 소원이 하나 더 남아서 다행이야. 진이 하나, 진이 둘.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를 골든보이로부터 되찾아와야 해. 소원을 들어줘.
4: 이번에도 이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게.
5: 카페 찾아오기 알라카다.
3: 당장 우리 물건을 돌려줘, 골든보이. 자원 장갑 장착. 자원 장갑 발사. 액션.
0: 시동 좋았어, 꼬마호기.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 내가 골든 주먹 발사! 넌 이제 끝났어, 호기.
1: 절대 그럴 리 없어, 골든보이. 가위바위보로 이겨버려, 호기. 좋은 생각인데.
5: 자, 가위바위보.
0: 오는 바위를 감싸지. 이번 판은 내가 이겼지로.
4: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암벽 등반용 반지. 아니, 암벽 갈기 액션.
0: 어? 그래, 다 가져가라고. 난 마법의 양탄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 이번 판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걸.
3: 자, 바위, 바위, 호! 바위로 바위를 이겼다.
5: 슈퍼인스와 슈퍼팩! 카펫 구하기 성공!
6: 어?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1: 자, 진이 친구들,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3: 어? 저기 니네버스잖아. 노바 슈퍼팩들아, 이제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야라. 알라카자!
1: 하이기 기델룸!
5: 슈퍼인과 슈퍼팩 임무 완료!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핏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2: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5: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4: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임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핀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휘청휘청 거대 캣타워!
3: 슈퍼펫 미니버스가 이탈리아 피사에 도착합니다.

0: 줄 있니?
1: 이런.
0: 너희가 이런 거야? 그럼 누가 이랬다는 거야? 지금 여긴 너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집 앞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까? 어?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그래, 맞아, 호기.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전화가 왔어.
0: 안녕, 슈퍼윙스. 난 루카야. 슈퍼패들이 쓰레기를 갖고 장난을 쳐서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봐.
2: 저런. 정말 미안해, 루카. 슈퍼패들이 가끔은 장난이 심하다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3: 슈퍼윙스가 청소도구를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0: 고마워. 이따 보자.
3: 피사는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데 우리에겐 피사의 사탑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오래전에 지어졌고 약간 기울어진 종탑이야.
2: 멋진걸. 빨리 출동해서 보고 싶어.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트를 작동시켜줘. 쓰레기 집게와 쓰레받게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루카와 함께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이 청소할게.
3: 새로운 슈퍼윙스와 함께 가면 일이 더 빨리 해결될 거야.
2: 새로운 슈퍼윙스?
3: 맞아. 특별한 친구니까 기대해도 좋아. 어디든 청소할 준비가 돼 있거든. 슈퍼윙스 샤인!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지.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이탈리아 피사로 출발!
1: 고마워. 청소도구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어지른 것들이 정말 많거든.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샤인, 청소 전문가야.
2: 피사의 온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엄마셔. 여기 니 택배. 쓰레기를 줍기에 완벽한 도구야. 집 앞이 금방 깨끗해지겠는데?
1: 그럼 우리도 청소 장비를 준비해야겠지?
0: 우리랑 같이 하면 청소가 빨리 끝날 거야.
2: 그란데 아이디어.
0: 그란데 아이디어?
3: 우리가 사용하는 이탈리아어란다. 좋은 생각이란 뜻이지. 로카, 너희가 바깥을 청소하니까 엄마는 집안을 청소해야겠다. 슈퍼윙스랑 잘할 수 있지?
2: 네, 엄마. 그럼 청소 시작!
1: 얼간, 더러울 땐 함께 청소해. 쓱, 쓱, 쓰레기통으로 쏙. 쓰레기를 지우면 기분도 좋아져. 슈퍼, 옮겨, 쓰레기통으로 쏙. 친구들과 아주 재밌게 슈퍼, 넣고, 청소 끝!
2: 정말 잘했어. 저 고양이들이 거리를 엉망으로 만든 거였어.
1: 쓰레기가 장난감인 줄 아나 봐. 우리가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어지럽힐 텐데 어쩌지?
2: 그래, 고양이는 타워에서 노는 걸 좋아해. 우리가 저 쓰레기들로 캣타워를 만들어주자. 그럼 말썽을 부리지 않을 거야.
0: 그란데 아이디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팩!

0: 피부가 피사의 사탑처럼 생겼잖아. 기울어지진 않았지만. 고양이들이 정말 좋아해. 무슨 일이지? 온 동네 고양이들이 다 모이잖아. 고양이들이 친구를 불렀다고.
1: 여기서 꼭 봐야 할 게 하나 있지. 바로 피사의 기울어진 탑이라고. 응? 그래, 바로 저거야. 탑이고 기울어져 있잖아. 가보자. 자, 야, 맞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사의 탑이야.
2: 와, 캣타워가.
1: 아이고, 아야. 와, 내 쪽으로 기울어지잖아.
3: 창피의 소원 골든 부스터 작동.

0: 내가 도와줄게. 마크! 마무리 청소는 나한테 맡겨. 마크 쓰레받기 액션. 청소 완료.
1: 어? 골든보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골든패스에게 보여주려고 피사의 사탑을 찾고 있었는데.
3: 저거 말이야?
2: 와, 맞아, 찾았네.
1: 고양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4: 아, 그거야.
1: 캣타워를 콜로세움으로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란데 아이디어인데?
3: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1: 어?
3: 미니버스잖아. 또마 슈퍼패트라. 이만 갈까?
4: 제가
5: 슈퍼인수와 슈퍼패 임무 완료!
3: 세렝게티 대모험.
6: 슈퍼펫 미니버스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0: 시간 많으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공원에 놀러 왔는데 잠시 쉬는 중이란다.
0: 우리랑 같이 공놀이 안 할래?
1: 타조 둥지잖아.
0: 이런, 엄마 타조가 공도 알인 줄 아나 봐.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2: 슈퍼윙스?
3: 안녕, 하늘이 누나. 오늘도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4: 그래, 맞아, 호기.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전화를 걸었어.
0: 안녕, 슈퍼윙스. 나는 마눌라야. 슈퍼패트와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실수로 공이 타조 둥지에 들어가 버렸어. 공을 뺄 수 있게 긴 잠자리채를 배달해 줄래?
3: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 줄게.
0: 고마워. 이따 보자.
4: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야. 여기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 타조처럼 말이야.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로.

0: 날 순 없지만 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1: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기다란 잠자리채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0: 오늘 너와 함께할 새로운 슈퍼인스를 만날 시간이야. 어떤 모험이건 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 슈퍼인스 알림. 슈퍼인스 출동 준비.

0: 착하지 타조야. 호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타조가 공을 밟으면 터져버릴 거라고요.
1: 택배 왔습니다. 어? 어, 다행이다. 저기 내 택배야.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2: 탄자니아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0: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니 택배.
2: 아, 이거라면 타조 둥지에서 공을 빼내기엔 충분해. 타조가 크부아하기 때문에 기다란 게 필요했거든.
3: 크부아는 스와일료로 커다랗단 뜻이란다.
2: 그럼 공을 가지러 가볼까?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 타조 때문에 공을 꺼내기가 힘들어. 타조가 크부아해.
1: 걱정만 마늘라. 이제 곧 크부아하지 않을 거야. 내 깜짝 비밀 가방 안에 딱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아니, 이것도 아니야.
2: 아니고?
1: 하하! 여기 있다. 내 뚝딱 변신 스마트폰.

우와. 찾았다 내가. 걱정 마 엄마 타조야. 널 원래 크기로 돌려놓을 테니까. 우와.

0: 봐. 우리가 도와주자.
1: 당연하지.
0: 암벽 등반용 같이 파워 장갑 장착. 암벽 걸기 액션. 알지, 할아버지?
2: 모두 잘들 있었지? 내 손녀의 첫 미션을 놓칠 수야 없지.

你不要。

0: 슈퍼윈스와 슈퍼패 그리고 엄마 타족 가족가족 구하기 성공!
1: 이젠 타조를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겠지. 어디 보자. 찾았다. 내 뚝딱 변신 카메라. 자, 타조야, 여길 보렴.

0: 이놈 누가 봐도 다 알지 할아버지의 손녀가 분명해.
1: 전 아무래도 할아버지 판박인가 봐요.
0: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슈퍼인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란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치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고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도마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옷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반발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7: 글릭소!
8: 글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글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글릭소!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0: 락토핏.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란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가족 합창 대회.
1: 꺼병이들 왔구나.
0: 네,
2: 여기가 합창 대회 장소구나.

0: 정말 잘한다.
1: 어?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익숙 상인가 봐요.
0: 우리가 1등하면 좋겠다. 그치?
2: 글쎄. 1등은 우리가 할 것 같은데.
3: 미안해서 어쩌나. 그럼 우린 연습해야 돼서 이만.
4: 뭐야? 채.
1: 우리 연습 더 하자.
0: 마주 오빠, 왜 그래?
1: 몰라.
5: 저런, 딸꾹질이 왔네. 자, 따뜻한 물이야. 숨을 참고 천천히 마셔보렴.
1: 아, 멈췄나.
4: 어때? 이제 진짜 딸꾹질 멈췄지?
6: 자, 이제 가족 합창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5: 일단 자리로 가자.
1: 어떡해.
4: 요요 왕도 둘이 제일 좋지. 어제도 하나 숨겨놨지.
7: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나무 밑.

0: 다음은 꺼병이 가족의 무대입니다.
1: 우리 차례다!
2: 어떡해!
3: 어? 이게 뭔 소리나?
1: 맞아, 오빠. 괜찮아?
2: 어떡해. 나 못하겠어.
4: 가족 합창대회인데 마지가 빠지면 안 되지.
2: 하지만 저 때문에 1등 못하면 어떡해요.

0: 합창대회 1등은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꺼병이 가족입니다. 아, 멋진 노래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1: 다 엄마랑 동생들 덕분이에요.
2: 아니야, 마지 형의 딸꾹질 덕분이야.
1: 맞아.
3: 그러고 보니 우리 마지 딸꾹질이 멈췄네.
1: 언제 멈췄지?
4: 상으로 받은 과일 먹을 생각에 멈춘 거 아니야.
5: 달콤한 벌꿀 만들기.
3: 꿀벌들이 만든 꿀이야. 잘 저어 마시렴.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게.
1: 네. 달콤해. 맛있다. 다 마셔버렸네.
6: 나도.
2: 내가 꿀 어디 있는지 알아. 찾았다.
1: 공주!
6: 괜찮아?
2: 다 쏟았잖아.
7: 꿀벌들이 만든 꿀인데.
2: 꿀벌들한테 꿀 좀 나눠달라고 하자.
1: 좋은 생각이야.
2: 꿀벌들이 풀을 만들고 있어.
8: 해바라기 꿀은 이쪽, 아카시아 꿀은 저쪽.
9: 꿀벌아, 안녕.
2: 우리한테 꿀을 나눠줄 수 있을까?
8: 조심, 조심! 지금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2: 내가 도와줄게.
1: 우리도!
8: 잘할 수 있겠어?
2: 그럼!

많이 모았군. 다음 단계로 가자. 꿀벌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

0: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굴이 된다. 할 수 있겠나?
1: 네, 회장님! 진짜 뜨끈해졌어.
0: 제법인데?
2: 나도. 어떡해.
3: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4: 여왕님.
3: 다시 해볼까?
4: 네.

0: 다들 고맙구나. 이건 선물이란다.
1: 고맙습니다, 여왕님.
2: 얘들아.
3: 어? 이게 다 뭐지?
1: 엄마!
2: 우리 아가들 어디 갔다 온 거야?
1: 꿀벌들이랑 꿀 만들어 왔어요. 이걸로 꿀차 타 먹어요.
2: 우리 아가들이 만든 꿀맛 좀 봐야겠네?
1: 야호!
4: 이불 빨래는 힘들어.
2: 얘들아, 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놀아. 엄만 닭아줌마네 잠깐 다녀올게. 잘 놀고 있어?
5: 네, 다녀오세요.
1: 이제 다시 잠만다.
6: 빨리빨리.
4: 널 먹여지.
1: 잡았다. 새지영아, 잡았다.
6: 공주야! 괜찮아?
1: 이불이 더러워졌어.
4: 걱정 마, 털면 돼.
6: 더 지저분해졌잖아.
1: 엄마가 힘들게 빨아놓은 건데 어떡하지?
7: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빨아놓자.
1: 좋아!
4: 힘들어, 출발!
5: 빨래를 하러 어디로 갈까?

0: 눈처럼 새하얀 빨래 깨끗한 빨래 아이고 다시 빨아야겠네
1: 드디어 멈췄다
2: 어떡해 이불이 완전 엉망이 됐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0: 물론이지
3: 모서리 아저씨
0: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했더니 이건 내 특별 비법이 필요하겠는걸
2: 특별 비법이요?
0: 바로 빨래 팡팡 이렇게 빨래 위에서 팡팡
2: 팡팡 얼룩이 사라지고 있어
0: 이번엔 방망이로 팡팡
2: 우리도 해보자 팡팡 팡팡
0: 잘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빨아볼까

0: 어? 우리 아가들이잖아?
1: 어?
2: 엄마다, 엄마!
0: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어? 이불이네? 어? 어?
2: 이불이 더러워져서 저희가 깨끗하게 빨았어요.
0: 아, 그랬구나. 힘들진 않았어?
3: 진짜 힘들었어요.
4: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5: 이렇게 힘든 빨래를 매일매일 하시다니.
2: 엄마, 정말 감사해요.
4: 엄마!
0: 엄마는 우리 꺼병이들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단다.
2: 가람쥐 이빨이 빠졌어요.
0: 우리 아가들 덕분에 바구니가 금방 찼네. 엄만 주변에 도토리 좀 나눠주고 올게. 잠깐만 놀고 있어.
1: 네, 다녀오세요.
4: 우리 뭐하고 놀까?
3: 낙엽잡기 놀이하자. 야, 야,
2: 좋아.
4: 뚜뚜야. 공주, 괜찮아.
2: 도토리가 하나 더 있네.
4: 엄청 크다.
3: 대왕 도토리잖아.
5: 엄마가 이미 도토리 나눠주러 가셨는데 어떡하지?
2: 우리 이거 다람쥐에게 선물하는 건 어때?
4: 그래.
3: 좋아. 아, 이상하다. 어제부터 이빨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1: 다람쥐야.
2: 안녕.
3: 꺼병이들아. 대왕 도토리잖아.
2: 내가 발견한 거야. 선물로 줄게.
3: 고마워. 어디 맛 좀 볼까. 이게 뭐지?
4: 다람쥐 이빨이.
3: 이빨? 이빨이 빠졌어.
4: 어떡해.
3: 내 소중한 이빨.
2: 내가 준 도토리 때문에.
5: 이러지 말고 빨리 아버지 선생님한테 가보자.
3: 내 이빨, 내 소중한 이빨이 빠지다니.
2: 아버지 선생님이 붙여주실 거야.
3: 그래, 너무 걱정 마. 이러다 다른 이빨까지 몽땅 빠지는 거 아니야? 안 돼! 내 이빨! 같이 가! 거기서 이빨아! 저기 있다!
2: 오솔리 아저씨, 죄송해요. 해바라기 씨는 좀 이상하게 생겼네.
3: 안 돼! 그건 내 이빨이라고!

0: 도디언이 찾았다.
1: 아, 택배가 왔구나. 응. 이게 웬 이빨이야?
0: 아버지 선생님, 다람쥐 이빨 좀 붙여주세요. 도토리를 먹다가 빠졌어요.
2: 아고새 선생님, 저 이제 도토리 먹을 수 없는 건가요?
1: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디 좀 보자.
2: 저 어떡해요?
1: 걱정 말거라. 아가이가 빠지고 형아이가 나려는 거야.
2: 아가이? 형아이요?
1: 그래, 더 커다랗고 튼튼한 형아이.

0: 천천히만 형아 이빨이 나온다니.
1: 아버지 선생님. 어머, 여기 왜 있었네?
0: 엄마! 아줌마, 저 이빨 빠졌어요. 이제 형아이가 날 거래요.
1: 어머, 그렇구나. 축하해. 다람쥐가 이제 형아가 되었네.
0: 새 이빨 나면 숲속의 대왕 도토리는 다 내가 먹어야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복종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8: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7: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8: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 플러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덕분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엄마! 산속에 예티가 산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0: 요요요요.
1: 야!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0: 거야.
1: 거야 안 돼.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그렇지 곰마. 혹시 네가 얘들 엄마야? 엄마가 아니라면 아빠? 좋아, 그럼 넌 얘들의 먼친척 삼촌이야. 어때?

Ah!

0: 99 이제 해!
1: 와, 이렇게까지 잘 숨다니 정말 대단한걸?

0: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1: 으아씨야!
0: 너 거기 있어?
1: 으아씨야!
0: 어, 또 만났네? 길을 잃은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어서 일어나. 가서 치료해줄게. 가도.

나한테 해양을 돌려준 게 바로 너희였구나. 잘했어 얘들아. 정말 최고야. 저 친구들도 태워주는 게 없어.

거기 앉아. 의일이 오라니까.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마.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마.

다시 나타나라, 뿅뿅! 와, 내가 찾았잖아. 어때, 내 실력? 자, 빙글빙글빙글, 내게로 와라, 슝슝슝!

0: 아직 몰라서 그래? 난 마녀라니까. 그래? 난 마샤야. 얼른 이거 안 놔. 진짜 꽁꽁 얼려버린다. 에이, 말도 안 돼. 스리스리 오지로지 꽁꽁 얼어라 꽁꽁. 나도 봤지? 제가 우리 곰미야. 쟨 우리 고양이고. 근데 있잖아, 대체 왜 여기로 온 거야?
1: 이게 다 그 책 때문이야. 열려라 개굴개굴. 열려라 개굴. 아니 방금 잘못 말했어. 열려라 펄럭펄럭인데. 그건 할머니가 아끼던 마법 주문 책이었어. 그걸 돌려드리지 않으면 할머니가 날 개구리로 만들어버리실걸.
0: 우와 멋지다. 나도 개구리 돼보고 싶어.
1: 뭐? 근데 주문이 뭔지 몰라. 책이 개구리로 변했단 말이야.
0: 아이 걱정하지마. 저기 곰마, 책은 어떻게 잡는 거야?

내가 잡는다고 했지? 자, 보라고. 들려라 주문! 수리수리 쿵쿵! 들려라 주문! 수리수리 쿵쿵! 들려라 주문! 수리수리 쿵! 아우!

0: 영화책 좀 봐야겠다. 그렇지? 그럼 나 이제 개구리로 만들어줄 수 있지? 응, 그치?
1: 당연하지. 잠깐만.

그럼 당연히 와야지. 아참, 난 피디야. 근데 말이야, 개구리로 변하려면 완전 꿀!

0: 나 어른 됐네. 이제 다 컸나 봐. 얘들아, 얼른 와봐. 나한테 보물 생겼는데 볼래? 엄마, 나 이제 다 컸다니까. 이것 좀 봐. 미안해서 어쩌지? 정말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마법 푸는 법을 곧 배울 거라서 말이야. 그럼 너희들 다 풀어줄게.
1: 비비! 안녕? 나 손에 뭐 들고 있는지 볼래?
0: 얼른 가자! 이빠진 애는 말이야. 전이오정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거든. 대신 비밀이야.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할아버지? 혹시 산타 할아버지야? 절대 건드리지 마. 이분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냥 여기 조용히 모셔야 되는 거야. 전유정아,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뾰로롱.

도망가주는 요정이 어딨어?

이게 뭐야?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다 망쳐버렸잖아. 저 신발 멋졌는데 그냥 발라고 할걸. 다시 원래대로 툭툭툭.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0: 지금쯤 멋진 데 가서 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1: 지금 가면 되지. 얼른 곰나 집으로 가자.

0: 이렇게 멋진 게 있는데 줄 전이가 없는 거야? 아우.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닥터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닥터핏
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술물엔
4: 덕덕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전면 버스 별칭은 놀이터. 뽀로로 까망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5: 핏핏핏
1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8: 우리 모두
1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더하기.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바나나. 너무나 신나는 일. 1. 작은 블록 하나.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1. 더하기 1은 바로
1: 1.
2: 나는 1. 햇살 아래 춤추지
1: 노래와 춤.
2: 너무나 신나는 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춤추는 신발 두 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2.
0: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 햇살 아래 춤추지 저글링하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세게. 나 좀 봐. 1, 2, 3.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3. 네, 다시 1은 바로
3: 4. 나는 4. 햇살 아래 춤추지 정사각형.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손 네 개. 모서리 네 개.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4.
0: 헤이, 더하기 1은 바로
4: 5. 나는 5. 햇살 아래 춤추지 하이파이브. 너무나 신나는 1. 1, 2, 3, 4, 5. 다섯 손가락.

0: 오? 우후! 닭의 이름 바로 뉴!
1: 나는 뉴! 햇살 아래 춤추지 주사위 게임!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주사위 6개! 이제 다른 길을 더해볼까?
0: 뉴! 우후! 닭의 이름 바로
2: 뉴! 나는 7! 햇살 아래 춤추지 무지개 만들기! 너무나 신나는 일! 1, 2, 3, 4, 5, 6, 7! 7 빛깔! 이제 다른 일을 더해볼까? 7!
0: 야호! 다시 일은 바로
3: 8! 나는 8! 햇살 아래 춤추지 옥토블록 변신! 너무나 신나는 일! 옥토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하하! 이제 다른 일을 더 해볼까?

0: 언젠가 꼭 우주로 가끔 갈 거야.
1: 그렇게 해선 절대로 못 갈걸.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해줘. 준비? 7
2: 9 8
3: 7
1: 6 5
3: 4
1: 3
3: 2
0: 1
4: 발사!
1: 숫자 10 발라라 도착! 내 친구들도 곧 올 거야! 10은 바로
2: 9
0: 4기 1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숫자 3개의 위대한 도야!
5: 달나라에 왔어!
2: 9
0: 그리고 1
5: 별로 안 힘들었어!
0: 너무 재밌어!
5: 1, 2, 3, 4, 5, 6, 7, 8, 9 9 외계인!
0: 으아! 1을 더하면 10! 오!
2: 9
0: 더하기 1은 바로
1: 10! 숫자 10 달라라 붓기 친구 두 명이 다 올려줘. 10은 바로
3: 8 더하기 2!
2: 달나라에 왔어. 8이랑
3: 2가
2: 어떻게 온 거지?
3: 모르겠어.
2: 1, 2, 3, 4, 5, 6, 어? 7, 8, 어? 8 외계인 전부 집에 가나 봐.
3: 안 돼! 두 명이 못 탔어!
2: 걱정 마! 옥토블록이 나가신다! 옥토블록 제작! 1, 2, 3, 4, 5, 6, 7, 8! 제작!
3: 와! 우주선 두 개네! 잘했어! 돌아와! 시동이 안 걸렸어! 와우!
2: 8
3: 더하기 2는 바로

0: 숫자 10 다시 붙기 친구들을 다시 소환하겠다. 10은 바로
1: 7
0: 더하기 3
1: 달려라 왔어. 7
0: 그리고 3
1: 정말 행운이야.
0: 나 좀 봐.
1: 이것 봐, 시동 버튼이 있어. 정말 행운이지.
0: 제자리 준비 발사.
1: 너무 무거워. 7
0: 더하기 3은 바로
1: 7.
0: 숫자 10 뽑기. 다음에는 어떤 친구 둘일까. 10은 바로 6
2: 더하기 4.
0: 달려라 왔어. 6이랑 4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우리 게임하자. 주사위를 굴려.
2: 와! 완전 멋지다.
0: 여전히 무거워. 6
2: 더하기 4는 바로
0: 7. 늦기 전에 어서 서둘러. 이제 남은 건 단 두 명뿐. 10은 바로 5 더하기 5. 달려라 왔어. 5랑 5 정말 살아 숨쉬는 기분이야. 우리가 도와주자. 하이파이브. 어서. 5 더하기 5는 바로 7. 1부터 10까지 넘버 블록스. 달려라 여행 후 다시 집으로 출발.
3: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4: No,
3: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4: What have we here?

0: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완성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귀가 작다면 귀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보라로 유치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완전 잘난다.
1: 어, 나무. 어, 조심.
0: 혹시 내릴 수 있어?
1: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0: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1: 어,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0: 좋았어.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1: 9는 바로?
2: 3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고개상들 등장이요. 음악 주세요. 소개 시작합니다.

0: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9. 해냈구나.
2: 내가 뭘?
1: 아,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0: 안 돼, 잡아줘.
1: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2: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1: 9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삼삼천사 풍선 특공대 바로 출동. 음악 주세요. 3은 바로
1: 9. 또 해냈구나.
2: 내가? 당연히 내가 했지.
3: 이 꿀단지 좀 열어줄 사람?
4: 걱정 마, 옥터블록이
2: 옆으로 비켜 발. 이건 나한테 맡기라고. 9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3총사.
5: 아, 이렇게 한 거구나.
0: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쇼와 함께 열어버릴게.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어우!
2: 9!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정사각형이 최고야!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경기장 멋지다.
1: 모두 같이 바운스볼 하자.
0: 1, 2, 관역이 두 개야. 두 팀으로 나누자.
1: 좋아, 내가 한 팀 맡을게.
0: 그럼 난 다른 팀 순서대로 한 명씩.
1: 한 명은 내 팀으로, 다음은 너희 팀으로. 3, 넌 우리 팀.
0: 4, 넌 우리 팀.
1: 5, 이쪽으로.
0: 6, 여기로.
1: 7, 우리 팀.
0: 8, 여기.
1: 9,
0: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심.
2: 주사위 던져 게임 시작. 재밌는 팀 이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육. 팀별로 이름을 짓자.
1: 우리 이름은 노란팀.
2: 어? 모두가 노란색은 아닌걸.
1: 어, 맞네.
3: 얘들아, 봐. 굴리고, 굴리고.
1: 그런 것 좀이야. 잘 보라고. 어때? 아. 불공평해. 우린 너처럼 크고 평평한 머리가 없단 말이야.
0: 바로 그거야. 내가 옆으로 넓게 서면 우리 팀은 모두 평평한 짝수머리가 돼. 그렇지?
2: 그러네.
0: 우리 팀 이름은 바로 짝수머리.
4: 짝수 만세.
5: 우리 팀엔 짝수머리가 없네. 전부 블록이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어, 그럼 이제 우리 팀 이름은 홀수머리.
4: 홀수머리.
1: 게임을 시작하자. 홀수 이쪽으로.
0: 짝수 이쪽으로.
1: 잠깐. 응? 경기 중계는 누가 해? 아, 그래. 아, 네. 홀수팀은 1.
0: 짝수팀은 2.
1: 그럼
0: 경기 시작!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짝수머리팀부터 시작합니다. 2, 4, 6, 8, 10.
1: 10번 선수 슛입니다.
0: 짝수머리팀 2점 득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두목금, 이 세목금. 맞아요. 짝수머리 팀은 모두 앞선수보다 이씩 큽니다.
1: 홀수머리 팀의 실력을 볼까요? 1, 4, 5, 7, 9. 굉장한데요?
0: 홀수머리 팀 득점! 현재 2대 2 동점입니다.
1: 시작해서 이만큼 커진 3이 전해고, 또 이만큼 커진 5가 흔히.
0: 보세요! 홀수머리 팀도 앞선수보다 2씩 크네요! 1이 뭐

0: 튀어나와 있어요. 현재 두 팀 동점인 가운데 응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2,
1: 4,
2: 6,
1: 8,
2: 7,
3: 짝수 파이팅 파이팅!
2: 7,
1: 8,
2: 6,
1: 4,
2: 2,
3: 역시 우린 짝수 파이팅!
2: 1, 3,
4: 5,
1: 7,
3: 9,
4: 천하무적 홀스머리 팀!
3: 9,
1: 7,
2: 5, 3, 1,
4: 홀스머리 팀! 함께 즐기자!
5: 헐스머리 팀! 3대2로 짝스머리 팀을 이겼습니다! 예!
0: 정말 대단해! 너희 팀 정말 최고야!
6: 이길 수 없다면?
5: 같은

0: off the books. Attention.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Zoo.

Stop sleeping. Start marching.

0: Fizz!
1: Fizz!
0: Fizz!
1: Fizz! Fizz!
0: Geronimo!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기계.
12: 중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확실해
0: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 가배가족
1: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길길
2: 진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사라에 눈이 내렸어요.
7: 슈퍼펫 미니버스가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도착합니다.

0: 이게 웬일이야? 처음엔 눈이 오더니 이제 슈퍼팬들이 왔잖아. 나도 너희랑 눈에서 놀고 싶은데 두꺼운 옷이 없어서 추워. 원래 사하라 사막은 엄청 덥거든. 슈퍼윙스?
1: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2: 맞아, 호기. 슈퍼패트들이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전화를 걸었어.
0: 안녕 슈퍼윙, 난 파리아야. 밖에서 눈놀이를 하고 싶은데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
1: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다고?
0: 그래, 아주 이상해. 보통 이곳은 더운데 말이야. 두꺼운 옷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1: 물론이지.
0: 고마워. 이따 보자.
2: 사하라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인데 모래 언덕과 높은 기온으로 유명해. 이곳은 매우 덥고 건조하지만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고 배도 다니지.
1: 근데 지금은 왜 추운 거야?
2: 나도 그게 궁금한걸?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따뜻한 방한복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1: 카리아가 이 방한복을 입으면 정말 멋질 거야.
2: 그럼 너도 미션을 멋지게 성공해야겠지? 내가 함께 출동할 파트너를 골라줄게. 자, 누가 좋을까? 날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슈퍼윙스 세피앙. 오늘 미션에 딱이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난 슈퍼민스 별 샛별이야.
1: 추운 사하라 사막에 온 걸 환영해.
2: 이렇게 추운 사막은 처음인걸. 여기 네 택배 칼이야.
1: 정말 따뜻해. 알바드란 곳에서 놀기 딱인걸.
2: 알바드? 그게 뭐야?
3: 알바드는 아랍어로 추운이라는 뜻이란다.
1: 이제 놀아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있으렴.
1: 네, 엄마.
2: 좋아, 우리도 알바드한 곳에서 놀 준비 됐어. 가자.

0: 눈덩이를 만들어야 해. 그 다음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첫 번째 눈덩이 위에 올려놔. 그리고 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머리를 만드는 거지. 호기팩과 색별팩이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려나 본데. 오, 안 돼. 슈퍼팬들이 눈덩이를 덮쳤어. 괜찮아. 내가 막을게. 나 깔렸어. 저러다 호기가 날강에 빠지겠어. 진짜 악어? 강이 얼어서 꼼짝 못하고 있어.
1: 날강이 진짜 온 거야?
0: 아! 모두 다 얼음 속에 갇혀버렸어. 빨리 구해야 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수와 슈퍼 팩!

0: 나도 가도 돼?
1: 물론이지. 어서 타.
2: 그럼 시작해볼까?
1: 얼음 깨기 액션!
3: 얼음이 깨졌어?
1: 얇은 굴기 액션!
3: 고맙다!
1: 깨고! 녹여주기! 깨고! 녹여주기!
3: 내 배가 움직여!
0: 악어야, 이 차례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1: 우리가 해냈어! 구출작전 성공! 예! 또 찬바람이 불잖아! 날강이 다시 얼어붙었어!
0: 알바지한 곳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동물들에게 피해가 너무 심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1: 우리도 돕고 싶지만 날씨를 바꿀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하니까.
2: 아니, 가능해. 어?
0: 야호! 월드비행본부야!
4: 하늘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 탓에 이상기후가 만들어졌어.
1: 이건 나랑 새별이가 멈추기엔 너무 벅차.
5: 하지만 월드로봇이라면 문제없어. 월드로봇으로 변신!

0: 다시 몰려오고 있는데 더 센 초간격 바람이 필요해. 그럼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슈퍼인스 출동! 아니, 구조 준비 완료!
1: 어떤 문제든 내게 맡기라고!
2: 질서는 내 맡기지!
3: 요요와 함께라면 문제없다고!
0: 좋았어, 슈퍼윙스! 초강력 바람 불기 액션!

0: 사하라 사막이 다시 더워졌어. 예전처럼 말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1: 우리도 기뻐.
2: 이제 그 방한복은 필요가 없겠는데.
0: 지금은 필요 없지만 다음에 또 알바도 해주면 입을 수 있게 잘 보관해둘게.
2: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응.
0: 잘가.
2: 고맙다. 슈퍼윙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따라라 마법의 양탄자.
3: 슈퍼팬 미니버스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와우.

마법의 양탄자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바람을 가로질러 솟아올라라! 다른 주문을 외면 될지도 몰라. 마법의 양탄자여, 날아올라라! 하늘 높이 날아올라라!

0: 날개 해준 거야? 제대로 속았네.
1: 방금 무슨 소리지? 에? 어? 안 돼! 내 카펫! 이 카펫들을 오늘 톱카피 공장에 보내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0: 죄송해요, 아빠. 요술램프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 텐데. 어? 어? 슈퍼윙스?
2: 안녕, 슈퍼윙스. 난 야라야.
3: 안녕, 야라.
0: 아빠한테 중요한 카펫 배달이 있는데 모두 엉망이 돼버렸어. 내가 도와드리려면 요술램프가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4: 물론이지.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줄게. 요술램프긴 한데 지니를 두 명이나 부를 수 있고 소원은 세 가지를 빌 수 있어.
0: 우와, 정말 그런 요술램프가 가능한 거야?
3: 당연하지.
2: 우와, 고마워. 이따 보자.
0: 터키의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으로 나뉘었는데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지. 그곳엔 아름다운 건물인 톱카피 궁전이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옛날엔 술탄이라 불리던 왕들이 살았대.
4: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요술램프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3: 야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잘 배달할게.
0: 이번 임무에도 미션 파트너와 함께하면 더욱 재밌을 거야.
3: 나야 좋지.
0: 자,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누가 마법 같은 탐험심을 가지고 있을까?
2: 슈퍼윙스 알리.
0: 알리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슈퍼윙스 출동 중.

0: 이스타플럭 출발!
1: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0: 걱정 마세요. 요술램프만 있으면. 야호! 왔나봐요!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0: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이스탄불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여기 네 택배야, 야라!
0: 우와!

0: 그럼 이제 문지르고 지니를 불러봐.
1: 지니 하나, 지니 둘. 제발 나와서 난장판이 된 카펫들을 정리해줘.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스와 슈퍼

0: 소원성취!
1: 어, 고마워 지니들아. 이제 하이디 기델름!
0: 이건 나와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인 티르키에어로 가자란 뜻이야.
1: 어, 이런 톱카피 궁장까지 3시간에 가긴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아빠. 날아서 가면 문제 없어요. 제가 소원을 빌게요. 지니 하나, 지니 둘.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가 필요해. 제발 소원을 들어줘.
2: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알겠어. 알리, 어떻게 하면 좋지?
0: 나한테 맡겨, 호기. 우리가 이 소원을 들어줄게. 여기 내 깜짝 비밀 가방이 해결해 줄 거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알라카잠. 소원 성취. 멋지다.
1: 우와. 야라야, 슈퍼잉스와 함께, 아니 지니들과 함께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해 줄 수 있겠니?
0: 걱정 마세요. 좋았어.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하이디 기델려.
3: 이스탄불을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가? 어? 뭐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의 손마 보기? 우와. 나도 저거 타고 싶다고. 가자, 골든 핵. 저 나르는 양탄자를 뺏어야겠어.
0: 도착했어. 우와.
3: 에헴. 모두 안녕들 하신가?
0: 어? 안녕하세요, 페야. 이 궁전의 술탄이신가요? 직접 카페 배달을 받으러 나오시다니 놀랐어요.
3: 그게 난 배달이 정확히 다 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거든.
2: 왜 저 사람 목소리가 익숙한 거지?
3: 카페 가져와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가져갈게. 나라라 마법의 양탄자.
2: 이상하네. 이제 톱카피 궁전엔 술탄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박물관이잖아.
3: 멋진데. 아이란.
2: 저 사람은 술탄이 아니라 골드보이잖아. 마법의 양탄자를 훔쳐가고 있어.
0: 거기다 배달해야 하는 카페들도 전부. 소원이 하나 더 남아서 다행이야. 지니 하나, 지니 둘.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를 골든보이로부터 되찾아와야 해. 소원을 들어줘. 이번에도 네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게. 카페 찾아오기 알라카다.
2: 당장 우리 물건을 돌려줘, 골든보이. 사원 장갑 장착. 사원 장갑 발사 액션.
3: 시도는 좋았어, 꼬마 호기.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 내가 골든 주먹 발사.

0: 난 이제 끝났어, 허기.
1: 절대 그럴 리 없어, 골든보이. 가위바위보로 이겨버려, 허기. 좋은 생각인데.
2: 자, 가위바위보.
0: 보는 가위를 감싸지. 이번 판은 내가 이겼지라.
1: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암벽 등반용 반지. 아니, 암벽 갈기.
0: 그래, 다 가져가라고. 난 마법의 양탄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 이번 판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걸.
2: 자, 가위, 가위, 호! 가위로 가위를 이겼어. 우후! 소원 성취! 슈퍼인스와 슈퍼팩!
3: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1: 자, 진우 친구들,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2: 어? 저기 니네버스잖아. 노바 슈퍼팬들아, 이제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야라, 안락하자.
1: 하이디 기다려.
2: 슈퍼인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수수기 가자.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모란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오늘도 신나게
1: 딩동댕 쇼! 와후! 딩동쌤 딩동쌤 느껴지지 않으세요? 쏴! 쏴! 시원한 바람이요.
0: 쏴! 쏴! 저기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1: 빅 오션!

0: 정말 너무 멋져요.
1: 우리 딩동댕 친구들한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텐션
3: 백오션입니다.
1: 정말 반갑습니다.
0: 근데 저기 빅오션이 무슨 뜻일까요?
2: 저희 빅오션은 바다처럼 큰 영향력을 성사하겠다. 그리고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0: 오, 아 근데 우리 빅오션님들 그분도 축 엄청 잘 추시던데 댕그도 따라하고 싶어요.
1: 어 그래요?
4: 좋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따라해볼까요?
1: 가르쳐 주실
4: 수 그럼요.
1: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빅오션과 함께하는 댄스 챌린지. 자 그럼 어느 부분을 배워볼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사실 저희 안무 중에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한 동작들이 전부 다 수어라는 점이에요.
1: 수어면 손으로 말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2: 사실 저희 비고서 멤버 모두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3: 그래서 더 멋져 보였구나.
1: 그러니까.
3: 띵도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4: 그러면 저희가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 저희가 같이 다음 밑에 손을 잡아요. 이 부분을 서로 해석을 하면 네. 우리란 뜻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우리 뭉쳐서 친하게 지내보자.
1: 친하게 지내보자.
2: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럼 이걸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1: 네. 네.
5: 다 함께 손을 잡아요.
2: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0: 다음에는 이제 파란 하늘을 봐야 하는데요.
1: 네.
0: 바유입니다.
1: 바유.
0: 네, 원래 보다가 이거인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이거 손가락 끝이 다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본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0: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늘을 봐요. 네, 잘하셨다.
1: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2: 우리가
1: 함께
2: 만들
1: 땅을
2: 세상을
0: 하늘에 그려
2: 봐요.
1: 따라해 볼까요?
2: 네.
1: 하나, 둘, 셋. 우리가
2: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아.
0: 네, 다음은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던데요. 여기는 되게 쉬워요. 이제 빛을 보면 이제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네. 눈부신 척을 하고.
2: 아, 눈부셔. 네,
0: 그 다음에 빛을 코로 가져오듯이 하시면 됩니다.
2: 네,
0: 하나, 둘, 셋.
2: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0: 네, 살았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마주 잡은 두 손으로 모두
2: 네.
0: 함께 만들어가요. 네, 이렇게.
3: 네, 고리를 네. 걸어.
0: 네, 고리를 걸어서 만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저희도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볼까요?
2: 네. 네.
0: 하나, 둘.

0: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하실 수 있겠죠?
1: 네!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 네, 좋아요. 네.
1: 자, 우리 딩동댕 밴드도 오세요.
3: 오세요.

0: 본격적으로 빅오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빅오션이
1: 궁금해.
0: 자, 가장 먼저 멤버분들이 이 아이돌의 꿈을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2: 저는 사실 어릴 적에 고열로 인해서 3살 때 청력이 약화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살 때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0: 인공와우 수술이요?
2: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 장치인데요. 네. 그 장치를 착용하면 처음에는 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려요. 네,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음악에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돌이라는 꿈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2: 네. 그리고 또 저희 멤버 모두 소리를 듣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3: 네. 저는 양쪽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고요. 아~ 네.
4: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보청기랑 인공와우가 없으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3: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되게 조용해져요. 마치 깊고 깊은 바닷 속에 잠겨있는 기분이에요. 와.
0: 그럼 이번엔 지성님. 지성님은 어떻게 아이돌이라는 꿈을 꾸게 되셨나요?
4: 사실 이제 BTS RM 선배님 덕분에 아이돌 꿈을 꾸게 되었어요.
0: BTS!

0: 수학장의 학생들도 음악을 다양하게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 기부 덕분에 처음으로 댄스라는 거를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1: 태어나서?
0: 네. 우와.
2: 아이돌들은 연습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죠.
0: 딱딱 맞는 게 칼군무잖아요.
1: 네.
0: 네. 저희 멤버가 이제 들리는 게 정도가 달라가지고 누구는 빨리 들리고 누구는 느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수어 안무든 노래든 합을 세 분이서 맞추셔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요.
1: 네, 네.
3: 지금 보시면 저희 손목에 진동시계를 착용하고 있어요.
1: 네.
2: 아니, 저거 스마트워치?
3: 네, 맞아요. 네, 이게 일반 스마트워치가 아니고 이 워치에 진동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진동도 함께 손목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박자를 느끼면서 멤버들과 함께 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 와, 정말 신기합니다. 진동으로 박자를 알 수 있군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습할 때 1, 2, 3, 4 숫자가 나오는 모니터를 사용해서 서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저희 안무 선생님이 이렇게 박수를 쳐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이런 도움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박자를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2: 역시 연습 또 연습.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지금처럼 멋진 춤을 출 수 있게 된 거군요.
1: 네,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러니까 잘하려면 땀과 시간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0: 친구들이 저희를 보면서 많은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이미 세 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가능은 없다.
2: 없다.

0: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Hello.

0: 레미,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저게 뭐지?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수!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매번 저 녀석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고 있어.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 어?

0: 이걸 어디에 숨기지? 어? 저기가 좋겠다.
1: 공주님!
0: 어, 깜짝이야!
1: 여기서 뭐 하십니까?
0: 아, 뭐 좀 넣어두려고요. 온달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어? 이건 내가 정말 삼조고의 아이가 맞을까?
2: 타임워치도 아직 조정 못하는데 고구려의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0: 아, 자신 없다. 어머, 온달이의 일기잖아.
1: 저런, 늘 덜렁대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온달이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나 봅니다.
0: 온달이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온달이의 자신감을 찾아줘야죠. 빨리 시간 여행해요.
3: 내 방엔 왜?
0: 온달아, 어서 일어나. 시간 여행 가야지.
3: 갑자기?
1: 그래. 아직 배울 게 많아. 머리에 지식을!

0: 폐하, 요즘 백제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폐하, 매번 장마와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2: 모두들 나를 믿었지 못해하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0: 저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1: 에휴, 여자가 왕이라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 하지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를 믿고 왕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
0: 폐하, 대답을 해주시옵소서.
1: 폐하, 한시가 급하옵니다.
3: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요즘 첨성대 건설에 필요한 공사 도구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옵니다.
2: 뭐라고?

이것들을 팔면 돈 좀 되겠는가?

0: 선덕여왕이 계신 신라시대야.
1: 아, 그럼 이게 그 유명한 첨성대인가요?
0: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2: 우와, 그럼 이 안에 천재망원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1: 천재망원경은 무슨 천체망원경이겠지?
0: 아니, 천체망원경이 있는 게 아니라...
3: 너 뭐 하는 거야?
2: 예전부터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싶었거든.
0: 그런 거 없어. 어서 내려와.
4: 웬 놈들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0: 선덕여왕님?
1: 네? 저분이 선덕여왕?
4: 자꾸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여 와봤더니 공사 도구를 훔친 게 너희들이었구나.
1: 도난 사건이요?
2: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저 도둑을 봤어요! 이거요! 아까 그 사람!
0: 아, 그래!
4: 너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지?
2: 아유, 억울해! 진짜 도둑을 봤다니까요! 그럼 저희가 잡아올게요! 도둑을 잡아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4: 너희들이?
2: 당연하죠! 꼭 잡을 거예요! 다 됐다! 온달표 함정을 맛봐라!
1: 정말 도둑이 나타날까요?
5: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이걸 찾으러 올 것입니다.

0: 아이 참. 아니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린 거야?
1: 저기 그 도둑이야.
2: 좋아. 조금만 더 가면 함정이 있는 곳이야.
1: 조금만 더. 됐다.
0: 저쪽에 흘렸나?
3: 뭐야? 안 돼! 멈춰!
1: 거기 멈춰, 이 도둑아!
2: 이럴 거면 함정은 왜 만든 거야?
0: 뭐야?

0: 왕실에서 쓰는 공사 도구들이 모두 비싼 것들이라 훔친 모양입니다.
1: 어때요? 제 말이 맞죠?
2: 그래, 고맙다.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1: 미안하시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네?
2: 어? 어?
1: 첨성대! 첨성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2: 정말로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소원이냐?
1: 네! 안에 있는 망원경을 꼭 보고 싶어요!
0: 그런 거 없다니까.
1: 없긴 왜 없어요? 별을 관측하는 곳인데 있겠죠? 어? 어? 어? 어? 왜? 와! 아, 진짜 없잖아요!
2: 그 망원경이란 건 말이냐?
1: 네, 망원경요! 그럼 망원경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별을 봐요?
2: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이쪽에 앉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는 거란다.

0: 울다니, 난 울지 않는다.
1: 에이, 제가 봤는데요. 왜요? 왜 우신 거예요?
0: 울지 않았대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구나.
2: 여자가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3: 신라도 이제 끝입니다. 끝.
0: 어머,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니. 하늘을 관찰하는 참성대를 지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4: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돌탑을 쌓는다고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습니까?
0: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1: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0: 그럼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단다.
1: 어? 저게 뭐지? 어? 저건?
5: 드디어 찾았다.
1: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0: 저것이 무엇이냐?
1: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요.
3: 엑스맨?
1: 엑스맨,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5: 와.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일단 제일 방해되는 녀석부터.
1: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5: 그렇게는 안 되지. 받아라, 엑스런 풍선볼.
1: 뭐지? 이쪽으로 피하세요.
0: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5: 벌써 놀라면 안 되지.
1: 조심하세요. 진짜 불어오르고 있어요.
5: 그대로 납작해져서 영영 사라져라.
1: 그만가, 엑스맨.
5: 다음은 오래 기다렸구나. 풍선볼 발사. 어쩌, 피했어? 풍선볼 연속 발사!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3: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어.
1: 선생님, 움직일 수가 없어요.
0: 이러다 정말 납작해지겠어.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장조보의 자취!

0: 다시는 나타나지 마!
1: 여왕님! 저 해냈어요! 저도 여왕님처럼 자신을 믿었더니 작동법을 알게 됐어요!
2: 그래, 정말 잘 됐구나. 크게 될 아이로다. 오늘 이렇게 첨성대의 완성을 선언하노라.
3: 저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2: 첨성대에서 관찰한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테니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 철저히 대비하게 하라.
4: 치, 갑자기 장마는 무슨? 폐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
5: 하늘의 뜻을 읽으실 수 있는 여왕 폐하 만세!
6: 만세! 만세! 만세!
1: 우와, 진짜 첨성대를 만들어서 날씨를 알 수 있었네요.
2: 온다라, 첨성대를 만들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살폈기 때문일 것이다.
4: 결국 뜻을 이루셨구나.
1: 이게 다 내가 첨성대를 지켜냈기 때문이지.
0: 뭐, 자신감은 찾은 것 같네.
7: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첨성대에서 나랑 같이 별을 봤던 여왕님이시잖아.
7: 뭐라고? 함께 별을 봤어? 언제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온 거야?
1: 아니, 그럴 수도 있지.
7: 뭐? 야!
8: 그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출생연도는 분명치 않고 647년에 승하하였습니다.
1: 선생님, 질문 있어요.
8: 네, 뭐가 궁금하죠?
1: 옛날 왕들은 거의 다 남자던데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8: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이 중 성골 신분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평왕의 동생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남은 자신의 딸 덕만이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0: 덕만이가 누군데요?
8: 선덕여왕의 이름이 덕만이랍니다.
1: 아, 선덕여왕은 얼마나

0: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1: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덕여왕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담의 난이나 칠숙 석품의 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난들은 여자가 왕인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가하는 위협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룡사라는 절에 9층 목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이제 선덕여왕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1: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1: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0: 우와, 신난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지.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이러시면 안 돼요.
11: 어? 아까
12: 포기 안 하죠.
10: 아, 포기 안 해?
12: 네.
10: 포기 안 하죠.
12: 안 되는데 포기를 안 한다고?
13: 하나, 둘, 셋, 사사큐.
14: 지금까지는 저희가 똘똘 뭉쳐서 실험을
12: 네.
14: 했잖아요.
12: 네.
14: 그렇죠. 근데 오늘은 단독으로 단독으로 혼자 각자 재밌는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해서 네. 영상을 만들 겁니다.
12: 아, 진짜요? 그럼 경쟁하는 거예요?
14: 그렇죠. 배틀이에요. 오늘은 배틀입니다.
12: 그러면 순위는 네. 어떻게 매겨요?
14: 순위는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가장 재밌고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한 분을 뽑아서 오늘 클로징 멘트 단독 네. 촬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12: 비눗방문을 이용해서 신기방기 거품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기한 실험들을 각자가 준비해서 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14: 자신 있어요?
12: 제 아이템은 정말 대박.

0: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데 제가 1등합니다.
1: 정말?
0: 제가 1등합니다. 제가 1등.
2: 흥정이 자신 있어요?
1: 그럼요. 제가 또 과학들 아니니까. 비뇨방울은 과학적인 거라서 에이, 제가 1등 할 거예요.
0: 과학적이라고 1등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2: 그렇죠. 알겠죠? 이거는
0: 재밌고 이래야 돼요. 그렇죠. 유익해야죠.
2: 뭔가 특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사러 가야 되니까 맞아, 바로 가야죠. 가보시죠.
0: 갑시다.
1: 갑시다.
0: 갑시다.
1: 갑시다.
0: 네,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나요? 아, 일단 또 훌라후프를 사고 실체였다. 이 시라고 이거를 비눗방울로 묻히고 날리면은 날아가면서 비눗방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도 사고요. 저는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넣으면 좀 윤기가 나서
2: 색깔이 컬러풀한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살 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체이스 뭐 훅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3: 그 비눗방울이 잘 만들어지려면은 계면활성제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퍼센티지가 안 써 있는 거예요. 15%. 계면활성제 비율이 제일 높은 15%짜리로 사겠습니다. 저는 드라이아이스를 쓸 거기 때문에 장갑을 해야 됩니다.
2: 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챙길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네, 태호 형. 무겁게 싸웠는데 제가 1등 할 것 같아서 미리 미안해요.
2: 무슨 소리야 또. 형은 진짜 오해 진짜 자신이 있거든요.
3: 아 진짜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2: 사연스타 큐 네 세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각자 이제 컨셉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이용해서 모든 이쁜 그런 알록달록한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영종이.
3: 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늘 판타스틱한 느낌으로 마술사 느낌으로 신비로운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볼 건데.
2: 아, 마술사.
3: 그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이언스타 큐기 때문에 그 신비스러움 속에는 과학의 원리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 이제 건이.
0: 저는요,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2: 엄청
0: 진짜
2: 크게?
0: 진짜 엄청 크게.
2: 아, 이제.
0: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 안에서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정도로.
2: 이제 크기로 승부를 네. 하겠다.
0: 그리고 형은 컨셉이 뭐라 그랬죠?
2: 형은 이제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0: 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싫어한다고. 집안 살림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흐트러트려놓으면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혼나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전 엄청 크게 만들 겁니다. 큰 게 무조건 좋아요. 그쵸?
2: 좋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2: 뭐, 딱 보기에는 제가 우승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오케이.
0: 제가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좀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중요한 물을 넣겠습니다. 쥐야, 쥐야.
1: 물을 안 넣었다.
0: 물 얼마 정도 넣어요? 많이 넣어요?
2: 글쎄.
0: 어쩐지 거품이 안 난다 했는데.
2: 이거는 자기만의 비법이지.

제가 아무도 모르게 샀던 무언가를 지금 투척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만 샀던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글리세린이 왜 필요하냐면은, 글리세린을 글리세린을 세제에다 넣게 되면은 점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액체가 더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터지지 않고 튼튼한 비눗방울 완성이 됩니다.

0: 있어. 봐봐.
1: 근육방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물과 같은 액체는 최대한 작고 동그랗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이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서로 뭉치려는 힘, 즉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이슬이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다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런데 비누나 합성세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요. 그래서 물방울은 금방 터지지만 비눗방울은 크고 잘 안 터지게 되는 거죠. 또 비눗물에 글리세린이나 물엿을 넣으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크고 튼튼한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자, 이게 제가 또 만든 그 황금 비율 물 6컵 주방세제 4컵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한 컵, 마지막으로 물엿 한 컵을 넣어줍니다.
1: 6대 4대 1대 1인가요?
0: 6대 4대 1대 1. 이게 바로 비눗물의 황금 비율입니다.
1: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준비한 기장의 물이 바로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물을 넣으면은 연기가 갑자기 확 나올 거예요. 야, 매지컬. 오, 됐다, 됐다. 나도 됐다. 오, 오케이.
0: 오, 대박.
2: 뿅. 엄마야, 안 되네.
1: 아, 이런 식으로.
0: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진짜 실전 준비됐나요?
1: 네.
0: 배틀 준비됐어요?
2: 네. 그러면은
0: 자, 다시 우리 세팅을 하고 이제 진짜 배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기대해 주시죠.
1: 사이언스타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타큐의 과학부 영종입니다. 저는 단순한 비눗방울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아주 쑥쑥 들어가 있는 과학 버블 매직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비눗방울을 만들다 보면은 욕심이 더 들더라고요, 저는. 움직일 수 없을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을까? 근데 손에 대면 터져버리잖아요.
0: 그치? 비눗방울인데 움직이다 터지지 않을까?
1: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0: 아, 정전기?
1: 이게 에버나이트 막대인데.
2: 이게 뭐죠?
1: 이런 털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다가 막대를 막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정전기가 생겨요. 일단은 이렇게 비눗물로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건이는 네. 신어주면은 여기 비눗방울 하나 크게.
0: 오, 바로 만들었는데?
1: 좀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0: 오,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되게 대충 하는
3: 거 최대한 크게.
1: 이걸 대충 해주세요.
0: 오,
1: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0: 그만해. 때.
1: 그만해.
3: 그때.
1: 한번 해볼까요?
0: 크기 크다고. 네, 네. 해보세요.
2: 안 되는데 뭐지?
1: 어, 약간 끌려오는 것 같은데?
2: 어디가 같은데? 우리가
1: 어, 뭐야, 지금 가만히 있죠?
2: 네. 아,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죠?
0: 이게 더 밀리게.
2: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0: 이게 더.
2: 오, 이게 더 밀릴 수 있어.
0: 엄청 빨리 해야 돼.
1: 이런 식으로 하겠다.
0: 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1: 오! 된다. 오! 된다. 이거 되잖아요.
2: 오, 된다.
0: 어, 잠깐, 이거 끌려고 했는데. 빨리 하면 될 것 같아, 빨리. 아. 빨리.
1: 에보나이트 막대를 옷에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해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비눗방울에 가까이 두면 막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어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3: 그래서 비눗방울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0: 두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1: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가 비장에 묶였죠.
0: 드라이아이스.
1: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드라이아이스 계란 만들기.
0: 드라이아이스 네. 계란이요?
1: 네. 자, 일반 가정집에 이런 컵 다들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컵을 열고 이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반쯤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슉 나오죠.
0: 가습기 같아, 가습기.
2: 소화기 같아요, 소화기.
1: 호스의 끝에 비누방울 용액을 묻혀서. 오! 우와! 오! 우와! 오! 오! 오! 오! 뭔가 알 낳는 것 같지 않아요? 오! 그리고 딱 위에 떨어지면. 오!
0: 대박!
1: 신기하죠?
2: 대박!
0: 탱탱볼. 탱탱볼 같아,
2: 탱탱볼 같아, 진짜 방금.
1: 위에다가 그 탱탱볼처럼 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0: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대박.
0: 이거는 인정. 오케이.
1: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됐다.
0: 대박.
2: 투 원.
0: 와. 우와. 우와. 우와. 안 떠져 심지어. 우와.
2: 말도 안 돼.
1: 물감을 좀 풀게요.
0: 오! 와.

0: 아, 이제 기다릴 것이다.
1: 어? 점점 부풀어와.
2: 이제 안 터지게 하면 돼. 얘 손 도시면 안 돼요.
1: 어? 아까 그거.
0: 몰라,
1: 아까 그거 그러네. 오! 대박! 우와! 우와!
2: 우와!
1: 자, 이렇게 됐어.
2: 우와!
1: 자, 이렇게 됐어.
2: 우와!
1: 아, 이걸 보여드리려고.

0: 알파큐 태호의 버블 거품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일단은 저희 아버지 그 네 배드민턴 채인데 아까 한번 해보면서 목을 네 목을 휘었는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3, 2, 1.
1: 우와.
0: 멋있죠? 어때요?
2: 아니요?
0: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기 굽다 말고.
2: 네. 이걸 만들었어요.
0: 예. 아. 와. 배드민턴 잘 똑같은 거. 그게 조금 더 많잖아. 뭐 어때? 네. 멋있지?
2: 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0: 네, 그렇죠. 두 분 빨대를 잡아주시고. 네. 제가 먼저 풀 테니까. 네. 만들어지는 그 비눗방울 안에다가 거니가 살짝 쏙 넣어서 또 비눗방울을 붑니다.
2: 네.
0: 그 다음에
2: 그 안에
0: 제가 또 비눗방울을 붑니다.
2: 네, 저 이거 많이 봤어요. 네. 저희도 그 전에 묻혀놔야 되나요?
0: 네, 묻혀야죠. 묻혀야죠. 살살 넣고 살살 넣고 살살 빼야 돼요.

0: 이번엔 두 분이 또 도와줘야 돼요.
1: 피리 불 줄 알아요?
2: 피리요?
3: 그럼요.
1: 그럼 피리 부는 그런 소년의 그런 역할 해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실험은 이렇게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서 페트병에 잘린 부분을 이렇게 얇은 천으로 쌉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로 막아요. 간단하죠. 아까 피리 보러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뱀을? 네. 여러분께서 뱀을
3: 굴리는데 저는 뱀을 만들어요.
1: 네. 자, 이렇게 천에다가 잉크를 조금씩.
2: 빨간색.
1: 자, 빨간색 잉크 넣고. 이 다음에 비눗물에 묻힙니다. 자. 피로 불러주세요. 자, 네. 준비. 하나, 둘, 셋.

0: 대박, 대박이다.
1: 와, 진짜 길게.
0: 우와.
2: 짠!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박수!
1: 박수!
2: 제작진분들 투표해주세요. 건희의 대형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이거를. 네. 한방 해보겠습니다. 오. 오. 아직 안 했어. 아, 이게. 제가 안 해도 알아서 바람이 해주네요.
3: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4: 와, 근데 되겠다.

0: 이래가지고 뭐 오늘 안에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네요. 아. 뭐 이렇게 해서는 꼴찌 확정 아닌가요?
0: 그니까 이렇게
2: 해서 아니에요.
1: 첫 번째 시험부터 이렇게 막막하면은
2: 바람에 안 부는 곳 없나요?
0: 그치. 바람에 안 부는 곳을 찾으려면은 체육관에 들어갔어야죠.
2: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3: 돼요. 오! 돼요. 오!
2: 그래,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3: 오! 오!
0: 2, 3!
3: 와! 나이스!
2: 저희가 이제 네.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 아지트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왔어요.
0: 진작에 여기서 해야지.
2: 그러니까요. 아, 그랬어요. 대형 튜브도 하나 네,
0: 정말했습니다. 언제 이걸 또 준비했어요?
2: 네, 형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럼 아, 바로 이제 할까요?
3: 네, 바로 해보죠.
2: 네, 형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조심조심. 예, 네,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예. 네.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네. 앞에다 놓고 올게요.
0: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2: 네, 당연하죠. 아래 바로 잡고 이렇게 하나.
0: 잠시만요.
2: 네, 바로바로 이제 바로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3: 쇼잉.
2: 다시 할게요. 좀 아프던가 주세요. 네. 최대한 크게. 하나, 둘, 셋.
3: 어?
2: 된 거예요?
3: 뭐죠?
2: 아까처럼 앉아주세요. 이렇게. 진짜 제 분신이에요, 형은. 알겠죠? 알겠어. 이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3: 오! 오!

0: 제가 제일 컸고요.
1: 전 이동이 공원에서 많았어요. 공원에서
2: 너무 힘들었어.
0: 제 이름 박건이에요. 박건.
2: 돈도 안 되고.
1: 제일 그 서프라이즈가 컸던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0: 대신 너무
1: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2: 바로
0: 간단하게.
2: 자 이제 결과가 공개됩니다.
1: 됐다.
3: 이렇게 잡아놨어.
2: 아 이거 좀.
0: 짠!
3: 이건 대박, 와 대박이다.
0: 죽고 있는 모양이네요.
4: 와, 진짜 기대해.
3: 우와.
2: 오! 오!
0: 우와!
2: 우와!
0: 우와! 우와! 진짜 어렵죠?
2: 우와!
0: 제가 공개됩니다.
5: 제가 원래 승관.
0: 어?
2: 왜요? 왔어!
0: 우와, 3대 3대 4로 권이 우승!
5: 네, 싸였다! 큐!
2: 큐!
5: 큐!
0: 어, 왜 객체 여기 뒤에서 하세요, 뒤에서.
5: 아, 여기서 형은 저 통일 때 이렇게 붙여진. 자, 하겠습니다. 싸였다! 큐!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비눗방울쇼 1등을 해서 이렇게 단독 클로징 샷을 땄는데요. 이게 아래에 있는 주소에 가서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댓글하고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싸였다 큐 박건이니까요.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박건만 있습니다, 박건.
2: 채우도 기억해 주시고요. 엄지도 기억해 주세요.
5: 지금까지 싸였다 큐였습니다. 안녕!
2: 안녕!
0: 안녕!
6: 물 얼마 전 넣어요? 많이 넣어요?
0: 글쎄.
4: 그러면은 물을 잠시만 써도 되겠죠?
0: 야, 니네 왜 내가 가져온 물 다 니네가 써? 나 아직 물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1: 태호 형이 가져올 줄 알고.
6: 맞아요. 가져올 줄 알았어.
1: 아, 어차피 저기 생일대 생일대 있잖아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겟 온 더 트레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

0: 필요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글릭소 글릭소 멀마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클릭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소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퀴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순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해주는 것을요.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you boys. We have for you a surpris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씽씽씽! 멋진 배가 바다 위를 갑니다!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네요. 어, 굉장히 빠르죠? 우와! 이것 보세요! 어, 물살을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물살을 갈라서 가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오, 역전했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승부가 바로 결정지어지나요? 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바로 땅에 꼬꾸라졌어요. 아, 역시 배는 땅을 달릴 수가 없죠. 아, 뒤에 오는 선풍기 달린 배는 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웬일입니까? 땅 위로 올라갔어요. 어, 땅 위를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호호호, 새 눈을 의심하게 되는군요. 대단합니다. 어, 말도 안 돼. 오호호호. 오잉, 땅 위를 달리잖아. 우와, 신기하다. 나도 타고 싶다.

0: 공기부양정.
1: 나 공기부양정 처음 타!
2: 한다면, 아, 네. 가판에서 뛰면 위험해요.
1: 아, 네, 네.
2: 그리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1: 아, 구명조끼요?
2: 예.
1: 알겠습니다.
2: 네. 자지 마시고. 네.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1: 그래.

0: 국정원생 지금 즉시 이동할 것.
1: 아, 여기 공기부양정. 우리가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2: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3: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2: 뭐 어디로 갔는데요?
3: 아, 갯벌독에 고립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러 갈 겁니다.
2: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3: 네.
2: 빨리 가시죠.
4: 오케이.

0: 것을.
1: 공기 부양정이 영웅이다, 영웅! 사람을 구했어! 우와, 멋지다! 그런데 공기 부양정은 어떻게 바다에서도 움직이고 갯벌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물 위나 땅 위를 다을락말락하게 떠서 가는 수륙 양용배 공기 부양정. 무게는 92톤, 최대 시속 약 83km. 이렇게 크고 무거운 공기 부양정이 물 위도 땅 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바로 공기부양정 아래 가득 들어있는 공기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아래로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공기부양정은 위에 떠있는 상태야. 공기의 힘으로 살짝 떠있기 때문에 바닥과 닿지 않아.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거야. 땅이든 갯벌이든 물이든 공기부양정은 그 위를 떠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밑에 구멍이 뚫린 배로 확인. 자, 배 밑에 작은 구멍들이 보이지?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볼 거야.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풍선이 필요해. 자, 이 풍선에 있는 바람을 이 배 밑에 작은 구멍으로 보내면 이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새어나와서 이 배가 뜨는 거야. 공기 부양정도 같은 원리로 육지나 바다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맞지, 씽씽?
2: 맞아. 대단한데?
1: 그런데 이렇게 뜨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는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2: 그것 말이야. 바로 초대형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야. 공기부양정은 거대한 프로펠러 두 대가 만들어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여. 바람을 뒤로 강하게 불어주면 공기부양정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프로펠러로 확인. 자, 이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그럼 더 많이 돌려서 한번 바닥에 놓아볼까? 우와! 앞으로 가네! 와, 프로펠러가 바람을 뒤로 밀어주면 바람이 다시 프로펠러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주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인 거지.
2: 그래, 바로 그거야.
1: 드디어 공기 부양정의 비밀을 찾았어. 그 비밀은 바로 바람의 힘이야. 바람의 힘으로 뜨게 해주고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볼래. 부장님 출발이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보이 보이 보이 보이 그네를 찾아
1: 레미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0: 친구들, 이번에는 미끄럼틀 어때요?
1: 미끄럼틀 타자, 미끄럼틀 타자, 호이 호이 호이 호이 미끄럼틀 타자.

0: 좋아 호이 호이
1: 홀트 선생님 더 빨리요
0: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1: 선생님 좀 더 빨리요
0: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0: 탐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불안하다, 불안이.
2: 이미 주머니 들어온 그거예요.
3: 우와, 엄청 잘했다.
2: 자, 야채 샐러드.
4: 공룡 줄까?
5: 네. 안녕, 난 희민이야. 내가 유치원을 왜 좋아하냐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좋고
3: 이제 마지막에 문을 두는 거야.
5: 바깥놀이가 신나서. 근데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
4: 나 좀 구해줘. 잡았다. 희민이 술래.
6: 나 그만할래. 다리 아파.
4: 그래, 그럼 우리끼리 하지 뭐.
6: 야, 나 여기 찌롱.
4: 안돼.
5: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서요.
3: 자, 오늘 간식은 고구마 마탕이랑 우유예요.
7: 나 마탕 좋아하는데.
6: 나도.
3: 맞아. 고구마는 맛도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7: 그래서 변비 걸리면 엄마가 저 고구마 많이 먹으라고 해요.
3: 그래.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알았지?
7: 네.
3: 자, 어서 먹자.
5: 그럼 고구마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는 거잖아.
6: 야, 이거 먹을래?
7: 왜? 너 마탕 싫어해?
6: 응, 싫어해.
7: 이상하다. 엄청 맛있는데.
5: 마탕 괜히 먹었어. 고구마 때문에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
3: 시우도 간식 먹었어.

0: 먹자.
1: 선생님, 응.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요.
2: 어이구, 그랬어? 고장났나?
3: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1: 야, 시우, 너 똥 쌌냐?
4: 아니, 수 있는데?
1: 에이, 똥 싼 것 같은데? 왜? 똥 냄새.
4: 야, 우루, 넌 똥 안 싸냐?
5: 그래, 똥은 누구나 싸는 거야. 놀리지 마.
2: 자자, 조용, 조용. 은호, 안 먹고 뭐해. 얼른 먹어야지. 얼른, 어. 자, 어, 꾹꾹 씹어서. 시우,
3: 어떡해.
2: 맛있어?
3: 갑자기 배 아픈 것 같아. 우르다가 똥 마려우면 어떡해.

0: 불안하다. 불안해. 너무 불안해.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 안 되겠어. 나
1: 집에 갈래.
2: 선생님.
3: 어, 희민이 왜?
2: 저 집에 갈래요.
3: 지금? 왜? 희민이 어디 아파?
2: 저 머리도 좀 아프고 배도 좀...
4: 선생님! 은우 우유 흘렸대요!
3: 아이고!
4: 야, 너가 자꾸 장난치니까 그렇지. 나 장난 안 했거든?
3: 아이고, 희민아 잠시만. 아이고...
4: 치유가 침이 걸었어요.
3: 침이 걸었어?
4: 네.
5: 에이그, 괜찮아, 괜찮아.
3: 고구마 먹고 있어. 좀 닦아줄게.
0: 반귀! 반귀는 곧 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 반귀를 한 번 더 끼웠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희민아. 집으로 도망쳐!
6: 불안하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건 더 위험한 행동이야. 비상비상.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희 너 누구야?
1: 나 불안이 희민이 너의 불안한 마음. 너 고구마 마탕 못 먹게 한 것도 뛰어놀지 못하게 한 것도 다 내가 그랬어. 너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서.
0: 야, 너가 그러니까 너 더 불안하잖아.
2: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침착해,
1: 침착해. 나 침착 못해, 불안해.
2: 그렇다면 나와라 침착해 풍선.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자. 자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그 풍선을 세 번 불어보는 거야. 후, 후, 후. 좋았어, 잘한다. 와후. 자, 이제 모두 안심하라고. 너희들의 걱정 그 풍선 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1: 하지만 불안이 아직 불안하다고.
2: 하, 불안이 너. 희민이가 유치원에서 똥을 누게 될까봐 불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1: 하, 뭐긴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

0: 전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떡해. 아, 불안해. 상상만 해도 불안하다. 끝이 힘이 나. 나도 그만 알지. 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안 나오네. 응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기 써도 뽀직, 저기 써도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너무 잘해서 다리지만 말이야.
1: 좋겠다, 좋겠어.
0: 힘나, 똥 나오기 전에 집에 가, 빨리.
2: 잠깐.
0: 그런데 내일 또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3: 내일도?
0: 어떡하긴!
4: 내일도 유치원에서 똥 말이 오면 또 간식 안 먹고 또 뛰어놀지 않다가 또 집으로 도망가면 되지. 다음 날도 똥 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고 다음 날도 똥 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면
3: 안 돼. 나 이렇게까진 못해.
0: 뭐? 그렇게 못하면? 아니, 그럼 유치원에서 똥 말이 오면 어떡하게?
3: 어떡하긴 그냥
0: 그냥?
3: 유치원 화장실 변기에서 똥 넣어야지.
2: 브라보, 브라보. 희민이 말대로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해.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을 넣으면 된다.
0: 희민이 너 정말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 넣는 거 가능?
3: 그래야지 뭐. 이 똥 마려울까봐 맛있는 간식도 못 먹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것보단 낫지.
2: 브라보! 자자, 이제 불안이 너도 그만 불안해해도 될 것 같은데?
3: 맞아. 불안아, 너 이제 가.
0: 가? 나 진짜 가?
3: 응, 진짜 가.
0: 그럼 나 진짜 간다?

0: 희민이, 너 혹시 예전에도 두근두근 불안했던 적이 있어?
1: 아, 있어. 저는 유치원 처음 갈 때 불안했어.
2: 아, 뭐 하는 거야? 뭐 짜고 있어? 뭐야, 얘들아?
1: 선생님이 무서울까 봐 불안했고.
2: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3: 가서 인사하고 재밌게 놀아.
1: 응. 또 친구들 또 못 사귈까 봐 불안했어.
0: 아하! 유치원이 처음이라 불안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 싹 없어졌지?
4: 응, 맞아.
0: 누구나 그런 거야.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한 마음, 불안이가 나타나곤 하거든.
5: 저기요. 내가 희민을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난 희민이가 뭐든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0: 아이, 알아 알아. 저기 희민아, 불안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하는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해보는 거야.
6: 희민아, 희민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1: 네, 이제 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올래요.
6: 화장실? 선생님이랑 같이 갈까?
1: 아니요, 저 혼자 갈래요.
6: 어, 그래. 그럼 다녀와.
1: 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얼굴엔
5: 순하게.
3: 눈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집안은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곰이다, 곰! 곰 가족이야. 나는 힘이 센 아빠 곰. 내가 목마 태워줄게. 오라짜!
1: 나는 용감한 엄마 곰. 우리 아기 엄마가 언제나 지켜줄게.
2: 엄마, 아빠 사랑해요. 뽀뽀 쪽.
1: 나도 사랑해.
3: 바꿔라 한글.
4: 곰이 공으로 바뀌었어.
0: 곰놀이 재미있었는데. 우리는 곰이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어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5: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어 이
6: 야
3: 후민정은 안녕.
7: 안녕.

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곰이 공으로 바뀌었어. 곰, 곰이 필요해.
2: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곰을 찾으러 떠나자.
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어? 여긴 어디지?
2: 어서 한글을 찾아.
1: 얍.
3: 자, 오잉? 이건 한글이잖아. 어떻게 읽더라? 검? 아, 금, 금.
2: 그건 한글 곰이에요.
3: 아하, 곰.
2: 찾았어.
1: 조사라,
2: 한글. 잠시만요.
1: 천지?
0: 한글 곰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절대 한글을 가져갈 수 없다. 한글이 땅속으로 다시 들어갈 테니까.
2: 으잇! 심다! 한글이 땅속에 들어갔어!
1: 세상!
2: 한글!
0: 나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너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걸 잊었나?
2: 어서 한글을 돌려줘!
0: 한글은 절대 돌려줄 수 없어!
2: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겠어!
0: 흥! 이번엔 어려울걸?
2: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심따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뽑다!
0: 아니, 나의 심따 공격을 뽑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으잇!
2: 안 돼! 곰에 오가 파괴됐어. 하지만 내가 다시 완성할 수 있지.

0: 엄마 곰,
1: 아빠 곰,
0: 아기 곰. 곰들아, 우리 함께 노래 부르자. 좋아.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곰! 곰! 오호! 할아버지는 곰이다! 곰! 야! 곰! 곰!

0: 먹어야지. 냥, 냠냠, 슝.
1: 고만 남았네. 한글 공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공, 공. 곰, 곰.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미음을 만나 곰, 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곰. 친구들 따라해봐요. 곰. 끝.
0: 곰에서 끝소리 음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곧. 공.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곰에서 끝소리 음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곧. 공.
1: 곰. 공. 훈민이와 정음이가 곰인형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곰을 공으로 바꿔라 한글. 곰이 공이 되었어요. 천지가 심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뽑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곰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곰이 나왔어요. 곰 세 마리가 있어요. 곰 세 마리가 있어요. 곰 세 마리가 있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길을 김.
2: 길게 만들어야지.
3: 우와.
2: 넓게 만들어야지.
3: 넓게.
2: 우와. 넓은 길.
3: 우와, 멋지다.
4: 그럼 난 좁은 길 만들게.
3: 좁게.
2: 좁은 길. 길이 만났네.
3: 우와.
2: 우리가 만든 길.
4: 멋진
2: 길. 여기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부릉부릉.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려요. 티링티링. 여기는 구슬이 굴러가는 길. 어? 대구르르르르. 여기는

0: 걷는 길. 한 발, 두 발, 어이 좁아. 정음이 발이 거인발 같아.
1: 아 진짜?
2: 오오오 바꿔라 한글.
0: 길이 김으로 바뀌었어. 김 위에서는 길놀이 못하는데 우리는 길이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2: 어? 이?
1: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길이 김으로 바뀌었어. 길, 길이 필요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길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찾았어! 저기에 한글 길이 있어!
1: 천지?
0: 한글 길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을 온전히 가져가진 못해. 한글을 망가뜨리겠다.
3: 곧 누르다!
2: 한글이 점점 눌리고 있어.
4: 천지의 공격을 멈춰야 해. 아무리 눌러도 멈추지 않아.
5: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누르다에 맞선다는 말은 뭐지?
2: 대다!
0: 아니, 나의 누르다 공격을 떼다로 막아내다니.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한글은 망가졌으니.
5: 아니, 한글이 완전히 눌려버렸어.
4: 어떤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2: 우리는 한글 용사. 어떻게 하면 한글을 되돌릴 수 있지?
5: 생각났어. 부풀다!

0: 길.
1: 저장 완료. 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길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여기는 어. 내가 다시.
1: 자,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길. 길. 아항, 여기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일까? 따라가 볼까요?
2: 아이쿠, 깜짝이야. 들켰네. 슝.
1: 아이고, 깜짝이야. 할아버지가 더 놀랬거든. 아구가 있는 길이었네요. 이야. 야. 김. 김. 바삭바삭한 김, 네모난 김, 맛있는 김, 먹어볼게요. 할아버지 거울 좀 보고 올게요.
2: 우와, 김이다, 김. 냠, 냠냠, 슝.
1: 오, 김. 한글 김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김. 길. 길.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이를 만나 기, 기가 받침 리을을 만나 길, 길.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길. 친구들 따라해봐요. 길. 끝.
2: 길에서 끝소리 으를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김, 깃.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길에서 끝소리 으를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김, 깃. 힛.
1: 길, 김. 훈민이와 정음이가 길을 만들어요. 길을 걸어가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길을 김으로 바꿔라, 한글! 길이 김이 되었어요. 천지가 누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떼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길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길이 생겼어요. 훈민 정음이 길을 걸어요. 훈민 정음이 길을 걸어요. 훈민 정음이 길을 걸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빨리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3: 재밌겠다.

0: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응.

0: 그럼 어디에서 할까?
1: 어?
2: 저기 어때?
3: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0: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4: 얘들아, 어? 여기 봐.
0: 여기에서도 하자.
5: 좋아.
3: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0: 좋자.
4: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5: 좋아.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킬링.
2: 줄무랑
1: 덥덥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0: 아니, 뭐지 저건? 저건 도대체 뭐야?
1: 두 마리가 됐어!
2: 더디사! 거기서나!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 뭐야? 또 늘어났어? 거기서나! 참았다! 어딜 도망...
3: 이제 남은 미션은 단 하나. 룰루랄라. 이제 마지막 미션인걸. 자, 그럼 황금 지구본을 손에 넣은 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 우승은 당연히 우리 거니까.
4: 맞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해결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치, 생크마?
1: 생큼!
5: 미리미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6: 오, 아직 미션이 올 때가 아닌데?
7: 모아군, 모아군!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젤리처럼 생긴 괴물들이... 어머!
4: 아니!
7: 저 괴물들이 한 도심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과 접촉하면 뛰어낼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괴물과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 탐험대 웬 마지막 미션은 젤리 괴물을 저지하고 세계를 구하라. 이번 미션을 통해 대회의 최종 우승자가...

0: 삐리삐리 노빔 검색 시작. 삐리삐리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로는 어느 한 과학자의 실험 중 실수로 저 젤리 형태의 괴물들이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괴물이 재채기를 하게 되면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복제가 되는데 현재 이 괴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괴물에 닿는 사람은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1: 아니, 도대체 저 젤리 같은 괴물은 뭐지? 엄청 많잖아!
2: 한 과학자의 실험 중에 실수로 생겨났다고?
3: 무슨 실험이었길래 저렇게 많은 괴물들이 나타난 거지?
1: 핑핑, 그럼 그 과학자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2: 맞아. 일단 젤리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
4: 아이, 도대체? 루커, 이걸 좀 보세. 예전에도 이런 괴물들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네.
5: 아니, 뭐라고?
4: 그때 그 괴물도 복제가 가능했다고 나와 있네. 그렇다면 그때 그 괴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유독 한 마리만 다르게 생기네. 아니,
5: 맞네, 헤럴드. 복제가 가능하다면 최초의 숙주 괴물도 존재한다는 얘길세.
4: 그 숙주 괴물이 문제를 풀 열쇠가 분명하네. 좋아, 숙주 괴물을 찾으러 가세.
6: 우리 팀이 대활약할 미션이야.
2: 그런데 대장, 우리가 젤리 괴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7: 대장, 난 영원히 잠들기는 싫어.
6: 나만 매드라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비밀 무기가 있거든.
7: 와, 대장! 역시 대장이 최고야!
2: 하하! 대장! 비밀 무기라니! 혹시 광선검이나 대포 같은 거야? 아니, 아니! 미사일이 분명해!
6: 이제 그 괴물들은 끝났어! 우유는 우리가 구한다!
8: 이럴 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전 세계가 젤리 괴물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9: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거야.
10: 회장님!
2: 여기야, 여기. 지치, 너 혼자 살기냐? 나 괴물은 괴물이 아니었구나.
9: 미안해 얘들아.
6: 지치, 그렇게 젤리 괴물이 무서우면 내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와.
2: 누가 무섭다고 그래? 난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라고. 들키겠어.
6: 정말. 가자 얘들아.
2: 시치, 어떡할 거야?
9: 아, 안 돼! 젤리 괴물들이 이리로 오고 있어!
2: 어떡해!
6: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내가 시간을 끌어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연구소로 가.
2: 그래, 알았어.
6: 아니, 넌 나랑 같이 시간을 끌어야지.
2: 나도!
11: 신난다! 헤헤, 테크닉 젤리 좋아!

0: 탱크네.
1: 생크미가 젤리괴물하고 놀고 있어.
2: 생크미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1: 어떻게 된 거지?
3: 우선 시간이 없어. 빨리 연구소로 가자.
4: 헤럴드, 젤리 괴물들은 주기적으로 재채기를 하면서 증식하는 것 같네.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증식을 하는군. 그뿐만이 아니네. 자신들끼리 합쳐져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위험할 것이. 시간이 없네. 일단은 숙주 괴물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모두 똑같이 생겼어. 누가 숙주 괴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원. 루크, 숙주 괴물이라면 다르게 생기지 않았었나? 그렇지. 오, 숙주 괴물 아닌가? 찾았네. 잡아야 하네.

헤럴드, 드디어 우리가 해낸 것 같은데. 맞네, 이제 이 혼란도 끝일세. 자, 오렴.

0: 때가 됐다.
1: 열받아. 다도 아무 일 없다면 내가 저 괴물들 따위 모조리 처리할 텐데.
2: 참, 그러고 보니 생크미는 젤리 괴물에 닿아도 잠들지 않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3: 어쩌면 생크미도 실험실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4: 야! 살려줘!
5: 무슨 소리지?
2: 이건 치코 목소리 같은데?
3: 저쪽에서 소리가 났어. 얘들아, 가보자.
1: 이런 곳에서 잠들 수는 없어. 안 돼.
4: 대장, 울지 마.
1: 대장, 저기 봐.
2: 부리부리 팀이야. 가자, 부리부리 팀을 구해주자.
3: 잠깐, 섣불리 움직였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져. 우선 저 젤리 괴물들이 우리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하게.
4: 젤리!
1: 조금만 기다려! 너희를 구해줄게! 망했다.
5: 저기! 괴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
2: 저 눈치 없는 녀석!
4: 캣마블!
1: 좋아! 내가 캣마블로 젤리 괴물들에게 한방 먹여주겠어! 캣마블!

0: 진짜 대단한걸?
1: 뭐, 이 정도 가지고.
0: 어차피 내가 다 괴물들을 처리하려던 참이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2: 도마뱀 괴물이야!
3: 어서 도망가야 해!
4: 어이구, 큰일인데!
0: 뭐야, 이건 아니잖아!
4: 여기까지인 건가? 어?
2: 갇혀 있어.
3: 어떡해? 시민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어서 구하자.
0: 얘들아, 젤리 괴물들이 쫓아오고 있어. 서둘러야 해.
5: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금방 구해드릴게요.
3: 자, 얘들아, 여기야. 이 차를 밀어내야 해.
0: 못생긴 괴물들아! 여기다, 여기!
3: 시민부터 구하고 치코를 따라가자. 됐어.
6: 저기예요. 저기로 나오세요.
5: 괜찮아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내 핑크팩!
3: 기껏 도와줬다니 용서 못해! 거기서!

0: 이런.
1: 아니, 티아가 왜 여기에?
2: 끝까지 방해할 셈이군.

으아!

아니.

0: 괜찮아? 방금 뭐였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전설의 유물에 무언가 힘이 있는 것 같아.
1: 전설의 유물? 어째서 날 위해 뛰어든 거야? 너까지 위험할 뻔했잖아.
0: 우린 친구니까.
1: 뭐?
2: 치치! 치치! 괜찮아?
3: 그 녀석은 어디 갔어?
0: 이 치치님이 해결했으니까 걱정 마. 자, 여기 핑크백.
4: 으이, 다행이다. 전설의 유물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네.
3: 아, 맞다! 치코! 얘들아, 치코를 도와야 돼!
0: 그래, 어서 가자! 저쪽이야!

0: 내가 나설 때가 온 것 같군.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킹킹.
3: 술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8: 모두
1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2: 오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또 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0: 얼굴엔
16: 순한 길길.
0: 진물엔
17: 덤덤한 말.
18: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0: 핏핏핏.
1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1: 매일매일 락토핏.
1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2: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봇은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2: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나를 대비해서 지금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3: 야, 패스해, 패스!
4: 어, 가고 있어! 패스!
5: 태그,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6: 잘 노는 메탈 카드봇이네.
7: 와일드 카드봇.
8: 그게 그거 아니야?
9: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10: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6: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7: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9: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11: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9: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11: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7: 아니거든.
11: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2: 또 그런다, 뜨거운 소리.
5: 조심해!
2: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7: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7: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7: 야!
6: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12: 부침성이라고는 일도 없네.
3: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6: 그냥 내버려 두라고.
7: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7: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7: 그럼 이건?
6: 제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3: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9: 이건 어떨까? 간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11: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7: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1: 수...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7: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7: 너 자꾸 그렇게...
6: 그만, 그만.
2: 뭐야, 싸움이야, 싸움?
5: 타이건, 멈춰!
2: 이 지뢰가 와인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4: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한다고, 제가?
2: 뭐라고? 널 나와!

0: 다들 집중 좀 해! 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1: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2: 나도 알아!
0: 솔레유,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2: 조용.
3: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2: 나이트 그리폰!
3: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4: 돈 노냐?
5: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3: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단다. 여기 이건
6: 너무 느려.
4: 이런 몸이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2: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1: 내가 찔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3: 야, 너
1: 멈춰!
3: 시시한 기술이시군.
2: 타이건, 돌아와!
4: 솔레이유, 내가 가자.
2: 응, 블레이오, 세다.
3: 이제 좀 해볼만한 분이 나오셨나?
1: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3: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나? 철은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2: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7: 왜?
2: 그거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7: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오, 레온 로션.
2: 블레이언!
3: 이걸 놓지 못해!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2: 온다! 일어나, 블레이언!
3: 알고 있어! 스크림 오브 탈러!
2: 파이어 로어, 블레이드!
3: 파이어 로어, 블레이드!
0: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솔레이유, 여길 벗어나야 해!
3: 역시 보통이 아니셔.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만!
0: 어서! 이런, 먼저 피해!
2: 준, 괜찮아? 솔레이유가!
0: 크리스파이어! 괜찮니?
7: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8: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7: 이해가 안 돼.
8: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0: 뭐? 크리스파이어, 너!
3: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야. 너무 흥분했나?
0: 몸이 쳐버릴 것처럼 뜨거워.
2: 피니스파이어!
3: 뭐야, 이거 엄한 곳을 꽂히셨군.
2: 블루카, 빼놈!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카도 고쳐줬잖아.
7: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1: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3: 병아리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1: 루카도 날 건물에도 올려줘. 와일드가디 메가에 불러. 준, 나에게 힘을.
2: 알았어.
3: 뭐야,
1: 얌전히 있어.
2: 와일드가디 내려줘.
1: 와일드 칼바.
0: 내가 힘불러, 서둘러!
2: 크리스!
1: 조금만 참아, 넌 강하잖아!
3: 이 땅의 분위기 파

0: 내가 엠블러.
1: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2: 어?
0: 맞아, 크레스트.
1: 어머니.
0: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3: 오랜만이야, 오빠.
1: 그래, 오랜만이야.
0: 자, 그럼 솔레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3: 네, 어머니.
4: 잘 가.
3: 블레이온, 가자.
0: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5: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1: 잘 부탁할게.
4: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1: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6: 완성된 거야?
7: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1: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4: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1: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4: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3: 그래? 준의 메탈 카드봇이 그런 얘기를?
8: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0: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8: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0: 그랬지.
8: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 카드봇은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0: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8: 네?
0: 아무것도 아니야.
8: 전 진지하다고요.
0: 준이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8: 네.
0: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8: 절 메탈 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0: 괜찮아, 솔레이유?
8: 죄송해요.
9: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0: 우린 걱정 마, 게리슨.
9: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생에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0: 괜찮아. 고마워.
8: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9: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0: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10: 진짜 깜짝 놀랐어.
8: 좋은 아침.
7: 좋은 아침.
11: 좋은 아침.
3: 좋은.
4: 좋은 아침.
8: 어젠 고마웠어.
4: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9: 손을 세워야지.
8: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4: 물론이지.
10: 악수?
7: 특종이다.
8: 이제 나죠.
4: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8: 미안해.
10: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7: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10: 수상하기.
7: 우와, 베라.
10: 언제 왔어?
7: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 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2: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7: 하지만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10: 그건 뭐야?
7: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10: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4: 솔레유랑 데이트? 내가 왜?
10: 그럼 둘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8: 특훈이야.
7: 특훈?
4: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10: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7: 안 들을래.
4: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8: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4: 보행 역할은 지능광인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서 블루캅 대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10: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7: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8: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4: 초음속?
10: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4: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7: 어이없어 정말.
8: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7: 아, 에휴,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4: 도와줄 녀석?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7: 가만히 있어봐.
10: 저 비행기는...
4: 어?
7: 잘했어, 플래카.

0: 깜짝 놀랐어요. 베라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1: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0: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불렀는데 와야죠. 물론 의뢰인께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1: 그래.
2: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0: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2: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0: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2: 이 바람둥이.
0: 아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다고요.
3: 솔레유라고 해.
0: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4: 소리 떨어져.
1: 떨어져.
0: 아야야야.
1: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0: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1: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0: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1: 내 생각이 맞았네, 뭐.
2: 그래, 축하해.
4: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1: 난 나일 줄 아는데.
4: 왜 나까지?
3: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0: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역.
4: 차!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0: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글럽님처럼요.
4: 그렇군요. 이렇게. 하!
1: 어? 잘한다, 블루카.
0: 좋아요. 더 높이.
4: 난 괜찮아.
0: 자, 다시 한 번.
5: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저거?
4: 네,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6: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4: 말은 쉽지.
6: 뭐?
4: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6: 이게 무슨 짓인가?
4: 해보자 이거구만.
7: 당신도 이란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0: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폰.
7: 작전?
0: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7: 나는?
1: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7: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4: 난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지.
5: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3: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7: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가?
2: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5: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4: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1: 야!
7: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배짱들이 저컨!
3: 팬텀 포넷 세다.
5: 어디?
3: 스팅 레이드 세!
5: 그때 방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1: 블루캅 타이거.
7: 뭐야 당신들, 어리장기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파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0: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1: 블랙차 세트 제동.
0: 빅킹 에로.
7: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
0: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디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7: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0: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3: 지금이야 패스터 보내.
7: 내 귀여운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5: 진대 따끔하고 나아가면 충분하거든.
1: 온다. 좋아, 플래타 제트 돌아와. 타이건 준비해.
7: 그런 아담하신 날개로 나에게서 도망 멈춰.
5: 솔레유 지금이야.
3: 지금이야 지금 다리건.
7: 아!

0: 아이고, 캐롤린아!
1: 그냥 너 가자!
2: 응? 놓치지 마, 플레이어!
0: 레오노사!
2: 나이스 샷!
3: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2: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유!
4: 이 끝! 그렇게 너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3: 저건! 여길 벗어나야 해요!
0: 죽다, 까마귀! 샤우트 오브 핑클!
3: 모두 대피!
2: 솔레이유, 뭐해?
5: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2: 얼른 가자! 여길 벗어나자, 플레이온!
3: 아이콘!
6: 쟤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2: 그럼 저를 메탈카드복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5: 솔레이유, 정신 차려!
2: 솔레이유,
7: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그라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4: 거기는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잖아.
2: 플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이.
0: 오메가 히트 플레이.
7: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2: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3: 플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5: 그걸 하는 건가?
0: 실전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2: 팬텀 호네, 팬텀 리저스.
0: 가서 한 방 먹여.
2: 가라.
4: 이 나이파리 같은.
0: 나이파선더 반체.
2: 비행에 성공한 블루캅의 한 방이 통했습니다.
8: 블루터제트의 특훈이
2: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3: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캅.
5: 마무리는 우리에게
4: 맡기라고
3: 부탁해.
4: 스크린치 오버 플레이
2: 마무리하자.
8: 응.
2: 그라울 으쌰.

0: 좀 아쉽네들.
1: 어떠냐?
2: 어서 봄이네.
1: 그래도 돼?
2: 응.

0: 나이트 그리폰 공인! 우리가 해냈어!
1: 해냈네.
2: 손바닥을 쳐.
0: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1: 앞으로 잘 부탁해, 준.
3: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4: 죄송해요, 어머니.
1: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2: 목표물을 놓쳤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1: 그럼 안 돼?
2: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1: 나 알게 됐어.
2: 뭘?
1: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얼굴엔?
7: 순하게!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쓱쓱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손칼! 우선으로 편리하게! 좌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클릭서! 클릭서! 얼마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게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말하는 코미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0: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3: 언제나 신나는
1: 뽀로로 유치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킹킹.
4: 주물엔
1: 덥덥한
6: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어때? 블레이온을 찾을 수 있겠어?
5: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6: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7: 핸텀폰에 봉인.
4: 놀래요.
7: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4: 너!
8: 기다려! 쫓아오지 마!
9: 불이야!
8: 괜찮아?
4: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8: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로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5: 역시 그렇겠지.
4: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10: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6: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4: 죄송합니다.
8: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6: 그렇긴 한데 왜?
8: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4: 뭐?
8: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엠블러?
4: 느닷없이 뭐야?
8: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기도 했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9: 그건 큰일인데.
4: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8: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4: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8: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4: 그런 억지는.
8: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 그만, 둘 다 진정해.
5: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8: 큰 소리 내서 미안.
4: 아니야, 나야말로.
11: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8: 그래, 부탁하지.
10: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5: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12: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이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5: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6: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4: 아저씨 잠깐만요.
10: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4: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13: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6: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에요.
5: 한시라도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13: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4: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6: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14: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13: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10: 왜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13: 네.
10: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0: 일 있어요?
1: 30호 매립지에 문어괴물이 나타났대.
2: 문어?
0: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카드볼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1: 저기! 뭔가 보였어!
3: 어떻게?
4: 어때요? 보여요?
5: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6: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5: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1: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7: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4: 안 되겠어. 매립지로 들어가자.
6: 응?
4: 어서 피해!
7: 쭉!
4: 온다!
6: 꽉 잡아! 어디 있지?
4: 조심해, 블루카. 그놈의 지겨운 최강.
6: 멋이나.
4: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6: 최악도 있지.
4: 누구 말하는 거야?
6: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4: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6: 기대도 안 했어.
4: 블루탑 와일드 대답.

0: 뭐야 너? 와이드 카드봇이냐 메탈 카드봇이냐 어느 쪽이야?
1: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의 블루,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분.
2: 다리 넘어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3: 탱크?
1: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4: 와일드 카드봇? 플래터제트가 아니네.
1: 예감이 좋지 않아.
0: 너도 이 지구에서 살려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2: 뭐야? 나 몰라쳤나 녀석?
0: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3: 블루카! 울프 하운전!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게로비랑 똑같이 생겼네?
0: 우아하게 놀아볼까?
3: 알파 볼트 캐논!

0: 이 정도 상처쯤은.
1: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2: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1: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솜씨가야 무화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3: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2: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3: 알았어 줄.
1: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3: 야흥!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왜?
0: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1: 자, 그만은 거기까지! 가! 가!
2: 아, 뭐지?
4: 딥포인트!
3: 제 닭다리 맛이 영설로군!
1: 뭐라고?
5: 새로
6: 머리 조심.
5: 딥바이트 셋업.
3: 오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1: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3: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2: 딥파이트! 룩! 페로르! 시에로!
6: 안녕, 준!
5: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6: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7: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호타운에 온 거야?
8: 내가 불렀어.
5: 크레스트!
9: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8: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3: 이런 흠뻑 젖어서 안쏘아지잖아. 내 지역으로 수도 보자고.
5: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0: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5: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9: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5: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6: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5: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8: 고마워, 페로로.
5: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1: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2: 진지열이!
5: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9: 메립즈 쪽이 그 난리였으니까.
5: 시장님의 딸은 책임이 막중하구나.
9: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8: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9: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3: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3: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8: 와일드 카드봇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4: 네.
8: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11: 이건...
8: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레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9: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8: 기간트레스의 사고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6: 뭐라고?
0: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14: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5: 얘들아, 편견은 안 돼.
11: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3: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9: 장하다!
7: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봇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웹폰 카드도 그렇고.
8: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0: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1: 어,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2: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글루컷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3: 이해한 거 맞지?
4: 그럼 디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0: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5: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0: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6: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쓰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5: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0: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6: 뭐라고?
0: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6: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0: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2: 어? 너희도 파이팅!
5: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2: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4: 솔레이유랬나?
3: 그 앤 플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7: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8: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9: 어,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2: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8: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아.
7: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2: 루캅, 테이크 백.
7: 어,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2: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7: 알겠어.
3: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4: 휴식도 중요해.
7: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10: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한번 버텨보자고.
2: 어서 오세요.
11: 어.
12: 안녕하세요.
11: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2: 네, 알겠습니다.
11: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2: 아, 그...
7: 무슨 일 있으신가요?
11: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7: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1: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2: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넛 3개예요.
11: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2: 어떡해요?
11: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2: 얼마... 안나, 너야!
4: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3: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4: 그치.
3: 그러니까.
4: 네.
3: 아,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4: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2: 벌써? 어.
4: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2: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4: 그럼 디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2: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3: 그래, 걱정 마.
12: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7: 조심히 가.
4: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13: 어, 계속 직진.
14: 어서 오세요.
15: 덱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4: 어? 솔레이유?
2: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2: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5: 포장해 주세요.
12: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2: 아우, 엄마! 너 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5: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2: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2: 여기 있습니다.
15: 감사합니다.
2: 너
4: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2: 맞아.
15: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플레이온?
16: 잠깐! 카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7: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메탈 카드봇입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 카드봇이 모입니다.
2: 어, 정녀석!
17: 타이거니자!
16: 메탈 카드봇 소방대원 피닉스 파이어를
2: 조치했다고
16: 하는데요.
2: 솔레이유!
7: 준, 가자!
4: 우리도
12: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7: 걱정하지 마세요.
8: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2: 좋아, 플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7: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2: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8: 준, 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길을

0: 뭉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 보통국부가 아닌가 본데.
2: 준, 어떡하지?
3: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0: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3: 아, 미안. 집중할게.
1: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3: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 좋았어.
0: 타이거는 어디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4: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0: 네, 날 따라와.
5: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0: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5: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보드 본능이라고.
0: 이런 곳에서 볼을 쐈다가 하는
4: 달려탑?
5: 응! 제가...
0: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도 순 없어, 타이건!
5: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방파!
3: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0: 러닝 테마!
5: 그럼 뿅망치로
0: 거기 가만히 있어.
3: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동.
5: 오히려 시키셔.
0: 지원인가?
2: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3: 블루캅 마무리야.
5: 이것들이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물놀이.
3: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2: 모르겠는데 진짜냐?
3: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몬의
1: 와일드 카드몬. 어?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세지기를.
3: 펜터몬 세다.
1: 딥파이트 세다.
3: 테노스피어.
1: 지금!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1: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보은이,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1: 이거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3: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1: 나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이온.
1: 알겠어. 오메가 힌트
3: 준, 괜찮아?
4: 딥파이트.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핏,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춰

0: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주물엔
2: 더운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식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 첨방 즐거운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1: 야호
2: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엑스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엑스 파워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술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 농장.
11: 진우의 라이벌
12: 모두 주목! 지금부터 중간고사 성적 우수상을 발표하겠어요. 우선 우수상으로 바우 주디어! 우리 아들 잘했어요!
13: 부장, 드디어 최우수상이에요. 이번엔 틀림없이 부장이 받으실 거예요.
14: 그렇게 된다면 혹시 수상소감에 제 이름도...
12: 물론이지. 엄마 아빠 다음에 호명해 주려고 했어. 자,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최우수상 수상자는 과학부장 태슬리!
15: 와!
12: 우선 이 영광을 집에 계신 엄마.
13: 자, 그러면 영예 대상 수상자는?
12: 에?
13: 바로 디노.

0: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이라니 대단해요.
1: 대단해?
2: 네, 맞아요. 비록 1등은 아니지만 2등도 엄청 대단해.
1: 2등은 이미야. 지난번에도 진호 그 녀석 때문에 1등을 못했어. 매번 날 방해하는 디노, 가만두지 않겠어.

0: 아, 디노야. 힘들게 받은 상인데 저렇게 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1: 자리가 없어. 그리고 힘들게 받은 상 아니야.
2: 우와, 그 발언 심각한데?
3: 힘들게 받은 상 아니야. 크, 승자의 여유인 건가?
1: 그럼 난 먼저 가볼게.
4: 이제 다 했으니 얼른 가자.

0: 공부할 시간에 청소나 해라.
1: 과연 대단하십니다, 부장. 기노 녀석, 이제 공부할 틈이 없겠네요.
2: 물론 쓰레기를 모으느라 저희도 공부를 못했지만 말은.
0: 자, 어떡할 거냐, 디노.
1: 뭐야, 저 녀석!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이 어딨어!
2: 과연 디노는 천재인지?
0: 예, 하지만 한정은 저것만 설치해둔 것이 아니지. 시험 공부를 앞둔 상황에선 게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법. 게임하다가 밤이나 새버려라.
1: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대단하십니다.
2: 정말 잔인한 수법이네요, 부장.
3: 태호인가? 앞으로 태호한텐 컴퓨터 빌려주면 안 되겠네.
0: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아.
1: 아직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2: 디노는 과연 약점이 없는...
0: 약점?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히어로서클 부장 태우지. 난 과학부 부장 테슬리야.
4: 그런데?
0: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4: 뭔데? 악당이라도 나타났어?
0: 디노, 그 녀석의 약점을 알려줘.
4: 뭐?
5: 저, 디노는 우리 부원인데.
0: 알고 있어!
6: 디노가 뭐 잘못했어?
0: 잘못했지! 아주 아주 큰 잘못! 걘 성적도 대회도 항상 1등을 내주지 않잖아!
6: 그게 디노 잘못인가?
0: 잘 생각해봐. 걘 너희들이랑 맨날 어울리면서도 시험 때가 되면 항상 혼자만 좋은 점수를 받잖아.
7: 그래, 공부 못하는 니들 도와주지도 않잖아.
6: 잠깐, 누가 공부 못한다고?
4: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5: 그래도 친구 사이의 약점이라니.
0: 정보만 달라는 거야. 돈은 안 바래. 그렇게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 그럼 제안을 하나 하지.

0: 디노, 네 녀석의 약점 그 첫 번째.
1: 내가 아는 디노의 약점은 의외로 귀여운 거에 약하다는 거야.
0: 이 귀여운 햄스터에 빠지면 공부는 뒷전이 되겠지. 어?
2: 부장, 작전은 성공하셨나요?
0: 보안이 심해서 안 되겠어. 다음 작전으로 넘어간다.
2: 네?
0: 디노, 네 녀석의 약점 그 두 번째.
3: 디노의 약점이라. 아? 디노는 공부할 때 떠드는 거 싫어하더라고.
0: 해킹 준비는 끝났나?
2: 물론입니다, 부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0: 시작해.
2: 넵.

0: 있나?
1: 말도 안 돼!
2: 디노의 약점, 그 세 번째.
3: 그게 디노는 자다가 깨면 다음날 컨디션이 나쁘더라고.
2: 오늘 밤 잠을 설치게 하면

0: 어? 뭐였지?
1: 이제 어떡하죠?
0: 짜증나는 디너 녀석!
2: 저 이번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마지막 수단이 하나 남았어.
2: 설마!
1: 부장, 그건 모두가 망하는 길이에요.
0: 어차피 내가 1등 못할 거면 아무도 1등 못하게 하는 게 나아! 그래!
3: 자, 그럼 시험 시작하겠어요.
0: 디너, 네 녀석의 치명적인 마지막 약점.
4: 디너는 화나면 동명으로 변해.
0: 이젠 이 방법뿐이다. 넌 끝이야, 디너.

0: 드디어 성공이야. 이제 디노 녀석은 시험을 못 치겠지. 이번 시험은 내가 1등. 내가 1등.
1: 10분 남았어요.

0: 우선 이 영광을 즐기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삼촌, 이모부, 그리고 옆집 누나.
1: 이 수치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테다. 죽어보자, 디노.
2: 명탐정 토이

0: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까!
1: 왜 그래?
0: 이상하다고!
2: 아이, 시끄러워.
0: 이상하지 않냐, 어?
2: 그러니까 뭐가?
0: 지난 3일 동안 우리 부실에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1: 그랬나? 근데 그게...
0: 어떻게 3일 동안 아무 사건이 없을 수가 있어?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1: 태호야, 일단 좀 진정해.
0: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보자.
3: 아, 진짜 어떤 녀석이야?
0: 뭔가 사건이 벌어졌나 본데?
3: 잡히기만 해봐라.
0: 대비, 무슨 일 있어?
3: 왜? 무슨 일 있긴 하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건 의뢰하러 가는 일이야.
0: 말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3: 의뢰할 일이 있다고 했지 너한테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밝혀! 바쁘니까!
0: 그럼 어디 가는 건데?
3: 알아서 뭐하게!
1: 우리 말고도 사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나 봐.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빈센트! 따라가 보자! 저긴 뭐하는 곳이지?
1: 탐정부라고 적혀있는데.
0: 탐정부?
4: 예약하셨나요?
0: 당연히 예약은 안 했지. 무슨 짓이야?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뭐야? 아파! 아프다고!
2: 이 정도 해도 긴...
3: 뭐야? 니들 뭐하러 왔어? 지금은 내 차례라고.
0: 제비! 사건이라면 믿음직한 우리한테 맡기는 게 어때? 이런 수상한 녀석 말고.
3: 싫은데.
2: 안녕, 난 도일이라고 해. 탐정이지. 너의 히어로 서클 맞지?
0: 쳇, 그래.
2: 먼저 온 손님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지 않겠어?
1: 그러자 태호야, 데뷔 좀 봐봐.

0: 그렇지.
1: 좋아. 계속 얘기해줘.
2: 아, 그러니까 어젯밤에 누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귤을 훔쳐갔는데 범인을 좀 잡아줬음에.
1: 정말 간단한 사건이군. 범인이 누구인지 다 파악했어.
2: 뭐? 정말?
1: 범인은 이 안에 있어.
2: 뭐?
3: 이 안에? 태호야!
0: 화장실 좀 가려고 한 것뿐이거든. 뭐, 뭐야 그 눈빛? 내가 범인이라는 거냐? 증거 있어?
1: 네가 범인이라는 증거 그 첫 번째, 너의 손가락 끝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는 점. 두 번째, 방금 소리칠 때 공기를 통해 전해진 시큼한 귤 냄새. 세 번째, 지금 이 방 안 온도가 섭씨 22도임에도 혼자 불필요하게 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데뷔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자리를 뜨려 했다는 점. 이 모든 증거들이 네가 범인임을 말하고 있지.
2: 태우, 너 이 녀석!
0: 잠깐만!
2: 내 귤을 멋대로 먹어놓고 뻔뻔하게 도와주겠다고 한 거냐!
0: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어! 진짜야!
3: 아, 들어봤어, 탐정부. 요즘 잘 나간다던데?
4: 어, 장난 아니더라. 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해.
0: 쉐! 대단하기 뭐가 대단해?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에 처했었다고!
5: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0: 어쨌거나 말이야.
6: 이거 참 큰일이군요.
0: 교자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6: 어, 태호군. 아, 글쎄, 우리 집에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
0: 우와, 도둑이요?
6: 간밤에 냉장고에 둔 케이크가 없어졌지 뭐예요.
0: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도둑을 잡아드릴게요.
6: 아, 고마워요, 태호군. 믿음직하네요. 아, 그럼 방과 후에 우리 집에서 봐요.
3: 미리 말해두는데 나 안 갈 거야.
0: 괜찮아. 사건 해결은 나랑 빈센트가 할 테니까.
3: 뭐?
0: 선생님, 저 녀석은 왜 온 거죠?
6: 아, 도일구는 제가 불렀어요. 굉장히 유능하다고 들었거든요.
1: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죠?
6: 아,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누가 간밤에 몰래 제 케이크를 절반이나 훔쳐먹었어요.
4: 고작 케이크 하나 때문에 도둑이 들었을까요?
6: 고작이 아니에요. 제가 아껴먹으려고 놔둔 케이크란 말이에요.
1: 이상한 점이 하나 있군요.
4: 이상한 점?
1: 교장 선생님,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는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6: 알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0: 채, 도둑을 잡는 건 바로 이 몸이라고. 어때, 빈센트? 수사에 진전은 있어?
4: 억지로 끌고 와놓고 무슨 소리야. 범인은 네가 밝힌다며.
1: 외부로 통하는 나머지 장소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남은 곳은...
6: 파우 주니어군, 바람이 찬데 창문은 꼭 닫아주세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는데 인사는 해야지요. 낯을 좀 가린답니다. 아무튼 천천히 수사를.
1: 아니요,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6: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도일군?
0: 웃기지마! 증거도 아직 못 찾았잖아!
1: 일단 모두 아래층에 모여주세요. 너희들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4: 그러니까 그게...
1: 그렇다면 내가 먼저 추리를 시작하지.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범인은 왜 다 먹지 않고 반만 먹었을까?
4: 그러고 보니 배가 불러서 남겼나 보지.
1: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이상한 점, 다른 물건과 음식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6: 과연 그렇군요. 밑에 칸에 더 비싸고 몸에 좋은 홍삼

0: 마늘 집도 있는데 말이에요.
1: 그래서 범인이 누구라는 건데?
2: 이 모든 것들을 잘 추론해보면 범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케이크를 반만 먹었다. 이것은 범인이 이 케이크를 자신의 것이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다시 이곳에 와서 남은 케이크를 다 먹어 치울 겁니다.
0: 아니! 무슨 그런 파렴치한!
2: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단서, 이 집 전체가 밀실입니다.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범인이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죠.
1: 뭐라고? 아까 한 군데 있었잖아! 바우주니어 방 창문은 열려 있었다고!
2: 창문 바로 앞에 바우주니어가 있는데 들킬 게 뻔한 짓을?
1: 그건...
2: 물론 좋은 지적이야. 바우주니어가 있었다. 그 말은 바우주니어라는 인물도 용의선상에 올라간다는 뜻.
0: 뭐라고요? 우리 착한 바우주니어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2: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의문사항. 왜 하필 케이크만 먹었을까? 다른 값비싼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사람. 제집 드나들듯이 언제든 케이크를 먹어치울 수 있는 사람. 이 집에 사는 사람밖에 없겠죠?
1: 으아! 알겠다!
2: 범인은 바로 바우주니어입니다!
1: 교장 선생님이에요!
2: 뭐라고? 너 내 추리를 뭘로 들은 거야?
3: 대호야, 우리가 진 것 같아.
2: 어쨌든 교장 선생님, 어서 범인을 체포하러 가시죠.
0: 도일군, 이 추리는 태호군의 승리예요.
1: 네?
0: 우리 귀여운 바우주니어가 절대 그랬을 리 없어요. 아마도 간밤에 잠꼬대로 내가 먹었을 거예요.
2: 교장 선생님, 감싸고 두시면 안 돼요. 보세요!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걸 보고도!
0: 바우주니어군, 절반만 남겨놔서 미안해요. 맛있게 먹어요.
2: 예, 그렇군.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어. 바우슈타인은 바우주니어군의 아버지. 당연히 감싸고 돌 것인데. 이 승부, 내가 졌다. 깔끔하게 인정하지.
1: 그래.
4: 진짜 네가 이겼다고?
5: 와, 명탐정!
1: 내 명추리를 너희들이 봤어야 했는데. 그치, 빈센트?
6: 난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7: 이봐! 너희가 탐정부 이겼다는 거 확실해?
1: 그럼 그럼! 이 몸이 사건을 다 해결했지! 근데 응? 그건 어떻게 알았어?
7: 탐정부에 사건을 맡기러 갔더니 당분간 자신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고.
3: 상심이 큰 것 같네.
1: 무슨 일이야? 말만 해, 말만!
7: 아니, 글쎄, 어젯밤에 밭에서 수박 세 통이 사라졌잖아!
1: 수박 세 통?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어!
7: 야! 이리 와주세요!
5: 으리리, 정말 태우에게 넘기십니까?
2: 아, 그건 사건의 범인이 태우인 게 뻔해서 그쪽으로 보낸 거야.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주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2: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

0: 클릭소!
1: 클릭소! 얼마 될까?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0: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식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숲속에 가자.
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긴장소
3: 2층입니다.
2: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4: 얼굴엔
3: 순하게
4: 진물엔
3: 덤덤한
5: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고장난 휴대전화
6: 엄청 웃긴다, 야.
7: 그러게.
6: 야, 야, 세라, 저것 좀 봐봐. 진짜 완전 웃기지 않냐?

0: 잘 먹었다. 저쪽이다.
1: 배구리가.
2: 바보 같은 녀석들. 순순히 항복해. 누구냐?
0: 약당 녀석. 너야말로 순순히 항복해.
2: 웃기지 마. 녀석들, 내가 누군지 알고.
0: 이럴 땐 집중 좀 하라고.
3: 뭐 잘 해결됐잖아. 나 먼저 간다.
4: 세나가 요즘 너무 폰만 보는 것 같아.
0: 내 말이 하여간 긴장감이 없다니까.
2: 이대로 끝날 줄 알았어.
0: 이 괴물이.
3: 뭐야, 깜짝 놀랐잖아.

0: 수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군.
1: 역시 디노라니까.
0: 끝까지 들어. 당장은 못 고쳐.
1: 어? 왜?
0: 수리하는데 부품이 하나 필요해. 주문해뒀으니까 도착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거야.

0: SNS 팔로워수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빨리 댓글 확인해야 하는데.
1: 저 배우야, 세나가 아까부터 좀 이상해.
2: 아이 괜찮아, 저러다가 말겠지.
0: 빨리 포스팅해야 하는데. 누가 메시지 보냈으면 어떡하지?
1: 진짜 이상하다니까.
2: 에이, 핸드폰 고치면 금방 돌아올 거야.
1: 그렇겠지.
0: 빨리 업로드해. 빨리 업로드해야 해. 빨리 업로드해야 한다고. 댓글도 달아야 되는데. 댓글.
3: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어요. 지구의 공전주기는 태양계

있어? 응? 응? 새나양? 새나양? 제 말 듣고 있나요? 이런 일은 정말이지 못 말리겠군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다니 정말 걱정이군요.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하는 척이라도 좀! 새나

0: 저기 내가 이번에 신곡을 썼거든. 그래서 말인데.
1: 아, 누구다? 아니, 내 동생을 때린 애송이가.
2: 형아, 저기. 제가 그랬어.
1: 저 녀석들이냐? 내가 간단히 혼을. 뭐, 뭐야, 갑자기?
3: 내 돈, 물어내.
1: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 내 돈, 물어내라고?

0: 저건 그냥 장난감 아니야?
1: 너 화낼 것 같지 않냐?
0: 이건 마음이 너야.
1: 그럼 일단 한 곱이 넘긴 건가?
2: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노악당이 출현했어요. 다들 뒤뜰로 나와주세요.
1: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3: 이거 안 나! 이 냄새나는 괴물 녀석아!
4: 누가 내 조카를 괴롭혔어! 당장 나와!
1: 뭐야, 또 저 녀석이야?
5: 잠깐, 제가 그랬어.
6: 맞아, 제가 때렸어.
4: 이 녀석들 잘 걸렸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3: 살려줘.
5: 여러분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강력하고 지원이 필요해요. 세나양,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도망.
1: 야, 이거 안 돼.
5: 살려줘요. 살려줘. 도와줘요. 살려줘요.
1: 살려줘. 나보다 살려줘.
5: 빨려 들어가고 있어.
4: 녀석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일 시끄러운 놈부터 먹어버릴 테다.
5: 대오군!
3: 내 핸드폰!
1: 세나야, 잘했어! 빨리 도망가자! 이 녀석 냄새가 너무 지독해!
7: 야, 내 폰부터 내놔!
1: 아이, 일단 여기서 벗어나고 생각하자니까!
3: 야, 내 폰 어딨어!
4: 꼬맹이들을!
1: 이따 준다니까!
7: 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1: 아이, 이따가 준다고!
5: 잠깐만 기다려요.

0: 세나영? 아, 삼촌, 저 녀석이에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1: 맞아요. 방심하지 마세요.
2: 언제 도망쳤지? 한 방에 끝내줘봐. 자! 이 녀석이 자! 맛이 어떠냐?

0: 안 가요? 세나양은 어디에? 세나양?
1: 선생님,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어? 디노? 뭐? 세나 휴대폰을 다 고쳤다고? 뭐?
2: 디노!
3: 와, 내 것도 고쳐줘!
1: 어쨌든 이걸로 해결된 건가?
4: 아, 그랬으면 좋겠다.
5: 이로써 알 수 있다시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했다고 생각했답니. 세나양.
3: 네?
5: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을 해야죠. 그렇게나 주의를 줬는데 말이에요. 딴짓한 벌은 받아야겠죠. 앞으로 일주일간 휴대전화 압수해요.
1: 약탈자 티치!
6: 보스, 드디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7: 건방진 녀석들, 이 몸이 돌아올 줄은 몰랐겠지.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은 찾았나?
6: 네, 마침 아주 특이한 금속 반응을 보이는 좌표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 여기가 어디지?
5: 자, 지구가 차장과 공전을 하는 것처럼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차장과 공전을 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으로 항성 주기라고도 말합니다. 이외에도 회합 주기와 교점 주기, 근점 주기가 있는데 폴란드의 지도자 코페르니쿠스는 회합 주기로부터 항성 주기로 계산해 내보고 고안을 했습니다.
3: 이거 우리 학교 아니야?
5: 이 부분에 시험에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주니. 세나양,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랍니다.
3: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라 바깥 좀 보세요.

0: 역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다들 서두르자고. 대적 따위 이 몸의 상대가 안 되지.
1: 녀석들의 목적을 조사하는 게 과학 수업보다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겠어.
2: 잠깐! 당신들 대체 누굽니까? 허가 없이 학교에 장륙하다니요.
3: 시끄럽다. 너희들이 숨기고 있는 보물이나 내놔.
2: 보물이라니. 우리 학교엔 귀중품 따윈 없어요.
4: 교장 선생님, 일단 신고부터.
5: 저잘 시끄럽구만.
4: 네?
5: 채. 내 이름은 대치. 악명 높은 해적이지. 한 번쯤은 네 몸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0: 내가 두렵나?
1: 엄청 조그맣다. 대박.
2: 에, 지금은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 주세요.
0: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여보아라.
2: 네? 이래봬도 모스를 달려는 몸이랍니다.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허여! 이 제가 있는 한 우리 학생들은 건드릴 수 없어요. 저! 살려줘요.
3: 그러게, 그냥 신고하자고 했잖아요.
0: 저 두 녀석은 배에 태우고 나머진 보물을 찾아라.
1: 예. 으아, 선생님들이 순식간에 당했어.
4: 해야지, 귀여워.
2: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살려줘요.
3: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5: 선생님들을 데려가려나 봐. 어떡하지?
6: 어떡하긴 뭐가 어떡해. 우리가 구해드려야지.
7: 방금 안 봤어? 저 쬐끄만 녀석 장난 아니라고.
6: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7: 방법이라면 있지. 응?
8: 뭐야, 뭔가 찾았나?
9: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8: 그래, 알겠다. 보물을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도록.
6: 간단하구만.
5: 이제 어떡하면 돼?

0: 뭐야? 보물은 찾았나?
1: 네. 저희가 보물을 약탈해 왔습니다.
0: 뭐? 그럼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서 보고해.
1: 네. 그게 어떻게 들어가죠?
0: 뭐야? 카드키 또 잃어버렸냐? 칠칠 맞지 못한 녀석. 하지만 보물을 찾았다니 봐주지.

0: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1: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0: 빈센트, 빨리빨리 못 걸어?
2: 나 지금 네 명이나 업고 있는 거야.
0: 저쪽인 것 같군.
3: 왔나? 그래, 보물은 어디 있지?
1: 그게 뭐부터 보여주지?
0: 아무거나 보여줘.
2: 빨리 줘버려, 들키겠어.
4: 줘버려.
1: 그러니까 이런 거.
3: 뭐야, 이딴 게 무슨 보물?
5: 안 돼. 그건 제 교장실에 있던 골프채잖아요. 비싼 거라 큰 거에 넣어둔 건데 어떻게 들고 온 거지요?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당장.
1: 교사 선생님을 발견했다.
3: 조용히 해. 저는 쇠막대기가 무슨 보물이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난리치는 걸 보니 값어치 있는 물건이긴 한가 보군. 일단 창고에 넣어.
1: 네.
5: 내 최고급 골프채.
3: 수고했다. 이제 가봐도 좋아.
1: 네. 그게
0: 세나, 녀석이 방심한 틈에 선생님을 구출해야 해.
2: 뭐? 내가?
0: 너 말고 누가 해?

0: 야, 태호, 안 들키게 잘해라.
1: 서둘러줘, 오래 못 버티겠어.
2: 뭐야, 너 괜찮냐?
3: 네, 전 괜찮습니다.
2: 내 녀석, 허리가 부러진 것 같은데.
3: 허리가 조금 뻐근해서요.
1: 럭키야, 어서 허리로 와, 이러다 들키겠어.
4: 알았어.
3: 이제 안 아픈 것 같습니다.
0: 다들 집중해, 들키지 않고 구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4: 줘버려, 보밍도 줘버려.
3: 아, 맞다, 그러고 보니
2: 뭐냐?
3: 사실 보물이 더 있습니다.
2: 뭐? 보물이 또 있다고?
3: 이런 거.
2: 이딴 게 무슨 보물?
5: 안 돼! 그건 또 어디서 찾아낼 거예요? 제 소주가 저기 담겨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2: 저 녀석 말이 거짓말 같진 않군. 이것도 창고에 넣어라.
3: 네!
5: 안 돼!
2: 이걸로 확실하게 끝이냐?
3: 네!
6: 선생님,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들킬 뻔했잖아요.
5: 세다야, 난 괜찮으니까 내 보물부터 구해줘요.
7: 여기서 못 나가면 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교장 선생님. 저 딴 거 그냥 줘버려요.
2: 얼른 들어가서 쉬어. 너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아는 병원이라도 소개해주마. 돌아가면 휴가라도 쓰도록 해. 네? 뭐야? 방금 누가 내 수염 만진 것 같은데?
3: 저는 아닌데요.
0: 럭키 좀 말려, 빈센트.
1: 럭키야, 하지마.
4: 박스리, 박스리. 럭키 떠나지, 또.
3: 안 돼!
2: 이봐, 너 괜찮냐? 너 이 녀석, 상태가 심각하구만. 밖에 아무도 없나?
3: 빈센트, 어서 럭키를 막아봐.
1: 그냥을 못 잡겠어.
0: 이러다 전부 들키겠어. 다들 적당히 그만하라고 했지.
2: 아무도 없나? 당장 조정실로 와.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부상자가. 이게 대체.
8: 부르셨습니까, 대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길게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0: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

씽씽씽 멋진 배가 바다 위를 갑니다.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네요. 어, 굉장히 빠르죠? 우와! 이거 보세요! 오, 물살을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물살을 갈라서 가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오, 역전했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승부가 바로 결정되어지나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바로 땅에 꼬꾸라졌어요. 아, 역시 배는 땅을 달릴 수가 없죠. 아, 뒤에 오는 선풍기 달린 배는 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땅 위로 올라갔어요. 오, 땅 위를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호호호,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군요. 대단합니다. 오, 말도 안 돼. 오호호호. 오잉? 땅 위를 달리잖아. 우와, 신기하다. 나도 타고

0: 공기부양정.
1: 나 공기부양정 처음 타!
2: 한다면, 아, 네. 가파리에서 뛰면 위험해요.
1: 아, 네, 네.
2: 그리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1: 아, 구명조끼요?
2: 예.
1: 알겠습니다.
2: 네. 자주 마시고. 네.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0: 출전생 지금 즉시 이동할 것.
1: 아, 여기 공기부양정. 우리가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2: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3: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2: 뭐 어디로 갔는데요?
3: 아, 갯벌 쪽에 고립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러 갈 겁니다.
2: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3: 네.
2: 빨리 가시죠.
4: 오케이.

0: 전혀 체크하고 있을?
1: 공기 부양정이 영웅이다, 영웅! 사람을 구했어! 우와, 멋지다! 그런데 공기 부양정은 어떻게 바다에서도 움직이고 갯벌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물 위나 땅 위를 다을락말락하게 떠서 가는 수륙 양용대 공기 부양정! 무게는 92톤! 최대 시속 약 83km! 이렇게 크고 무거운 공기부양정이 물 위도 땅 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바로바로 공기부양정 아래 가득 들어있는 공기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아래로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공기부양정은 위에 떠있는 상태야! 공기의 힘으로 살짝 떠있기 때문에 바닥과 닿지 않아.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거야. 땅이든 갯벌이든 물이든 공기부양정은 그 위를 떠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밑에 구멍이 뚫린 배로 확인. 자, 배 밑에 작은 구멍들이 보이지?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볼 거야.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풍선이 필요해. 자, 이 풍선에 있는 바람을 이 배 밑에 작은 구멍으로 보내면 이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새어나와서 이 배가 뜨는 거야. 공기 부양정도 같은 원리로 육지나 바다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0: 맞지, 싱싱?
1: 맞아. 대단한데?
0: 그런데 이렇게 뜨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는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1: 그것 말이야. 바로 초대형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야. 공기부양정은 거대한 프로펠러 두 대가 만들어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여. 바람을 뒤로 강하게 불어주면 공기부양정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프로펠러로 확인. 자, 이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그럼 더 많이 돌려서 한번 바닥에 놓아볼까? 우와! 앞으로 가네! 와, 프로펠러가 바람을 뒤로 밀어주면 바람이 다시 프로펠러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주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인 거지.
1: 그래, 바로 그거야.
0: 드디어 공기 부양정의 비밀을 찾았어. 그 비밀은 바로 바람의 힘이야. 바람의 힘으로 뜨게 해주고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볼래. 부장님 출발이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보이 보이 보이 그네를 찾아
1: 레미
0: 그네를 찾아 그네를 찾아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2: 좋아요.

0: 좋아 호이 호이
1: 볼트 선생님 더 빨리요
0: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1: 선생님 좀 더 빨리요
0: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0: 앞으로도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불안하다, 불안이.
2: 주민, 주머니 들어.
3: 우와, 엄청 잘했다.
2: 자, 야채 샐러드.
4: 공룡 줄까?
5: 네. 안녕, 난 희민이야. 내가 유치원을 왜 좋아하냐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좋고
3: 이제 마지막에 문을 두는 거야.
5: 닭갓놀이가 신나서. 근데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
4: 나 좀 구해줘. 잡았다. 힘이 내실래?
6: 나 그만할래. 다리 아파.
4: 그래, 또 우리끼리 하지 뭐.
7: 야, 나 여기 뛰러.
5: 안내.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서요.
3: 자, 오늘 간식은 고구마 마탕이랑 우유예요.
4: 아, 맛있겠다.
7: 나 마탕 좋아하는데.
4: 나도.
3: 맞아. 고구마는 맛도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7: 그래서 변비 걸리면 엄마가 저 고구마 많이 먹으라고 해요.
3: 그래.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알았지?
7: 네.
3: 자, 먹자.
5: 그럼 고구마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는 거잖아.
8: 야, 이거 먹을래?
7: 왜? 너 마탕 싫어해?
8: 응, 싫어해.
7: 이상하다. 엄청 맛있는데.
5: 마탕 괜히 먹었어. 고구마 때문에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
3: 시우, 시우도 간식 먹자.
4: 선생님,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요.
3: 아이고, 그랬어? 고장났나?
5: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4: 야, 시우, 너 똥 쌌냐?
7: 아니,
4: 수 있는데? 에이, 똥 짠 것 같은데? 왜? 똥 냄새.
7: 야, 우리, 넌 똥 안 싸냐?
8: 그래, 똥은 누구나 싸는 거야. 놀리지 마.
3: 자자, 조용 조용. 은호, 안 먹고 뭐해. 얼른 먹어야지. 얼른, 자, 꾹꾹 씹어서. 시우,
5: 어떡해. 갑자기 배 아픈 것 같아. 이러다가 똥 마려우면 어떡하지?

0: 불안하다. 불안해. 너무 불안해.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 안 되겠어. 나
1: 집에 갈래.
2: 선생님.
3: 어, 희민이 왜?
2: 저 집에 갈래요.
3: 지금? 왜? 희민이 어디 아파?
2: 저 머리도 좀 아프고 배도 좀...
4: 선생님! 은우 우유 흘렸대요!
3: 아이고!
4: 야, 너가 자꾸 장난치니까 그렇지. 나 장난 안 했거든?
3: 아이고, 희민아 잠시만. 아이고...
4: 치유가 힘이 걸었어요.
3: 힘이 걸었어?
4: 응.
3: 에이그, 괜찮아, 괜찮아. 고구마 먹고 있어. 지금 닦아줄게.
0: 방귀! 방귀는 곧 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 방귀를 한 번 더 끼웠다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희민아. 집으로 도망쳐!
5: 불안하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건 더 위험한 행동이야. 아, 비상비상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희민이 너 집에 안 가고 뭐해? 이러다 유치원에서 똥 나오면 어쩌려고?
1: 너 누구야?
0: 나 불안이 희민이 너의 불안한 마음. 너 고구마 마탕 못 먹게 한 것도 뛰어놀지 못하게 한 것도 다 내가 그랬어. 너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서.
1: 야, 너가 그러니까 너 더 불안하잖아.
2: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침착해,
1: 침착.
0: 나 침착 못해, 불안해.
2: 그렇다면 나와라 침착해 풍선.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자. 자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그 풍선을 세 번 불어보는 거야. 후, 후, 후! 좋았어, 잘한다. 와우! 자, 이제 모두 안심하라고. 너희들의 걱정 그 풍선 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0: 하지만 불안이 아직 불안하다고.
2: 하, 불안이 너. 희민이가 유치원에서 똥을 누게 될까봐 불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0: 하, 뭐긴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

전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니 어떡해. 아, 불안해. 상상만 해도 불안하다. 끝이 힘이 나. 나도 그만 알지. 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안 나오네. 응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도 뿌지, 저기서도 뿌지, 뿌지, 뿌지, 뿌지, 뿌지. 너무 잘해서 다리지만 말이야.

0: 힘나! 똥 나오기 전에 집에 가! 빨리!
1: 잠깐! 그런데 내일 또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2: 내일도?
0: 어떡하긴!
3: 내일도 유치원에서 똥 말이 오면 또 간식 안 먹고 또 뛰어놀지 않다가 또 집으로 도망가면 되지. 다음날도 똥 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고, 다음날도 똥 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면.
2: 안 돼. 나 이렇게까진 못해.
0: 뭐? 그렇게 못하면? 아, 그럼 유치원에서 똥 말이 오면 어떡하게?
2: 어떡하긴 그냥.
0: 그냥?
2: 유치원 화장실 변기에서 똥 넣어야지.
1: 브라보, 브라보. 희민이 말대로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해.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을 넣으면 된다.
0: 희민이 너 정말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 누는 거 가능?
2: 그래야지. 뭐, 이 똥 마려울까 봐 맛있는 간식도 못 먹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것보단 낫지.
1: 브라보! 자자, 이제 불안이 너도 그만 불안해해도 될 것 같은데?
2: 맞아. 불안아, 너 이제 가.
0: 가? 나 진짜 가?
2: 응, 진짜 가.
0: 그럼 나 진짜 간다?

0: 근데 이 불안이가 또 커지면 어떡해?
1: 희민이, 너 혹시 예전에도 두근두근 불안했던 적이 있어?
0: 아, 있어. 전에 유치원 처음 갈 때 불안했어.
2: 아, 뭐 하는 거야? 뭐, 뭐야? 뭐야? 얘들아.
0: 선생님이 무서울까 봐 불안했고.
3: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4: 가서 인사하고 재밌게 놀아.
0: 또 친구들 또 못 사귈까 봐 불안했어.
1: 아하! 유치원이 처음이라 불안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 싹 없어졌지?
5: 응, 맞아.
1: 누구나 그런 거야.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한 마음, 불안이가 나타나곤 하거든.
6: 저기요. 내가 희민이를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난 희민이가 뭐든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1: 아이, 알아, 알아. 저기, 희민아. 불안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하는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자꾸 해보는 거야.
7: 희민아, 희민아, 희민아, 희민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0: 네, 이제 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올래요.
7: 화장실? 선생님이랑 같이 갈까?
0: 아니요, 저 혼자 갈래요.
7: 그래, 그럼 다녀와.
0: 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속한!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니, 뭐지 저건? 저건 도대체 뭐야?
1: 두 마리가 됐어!
2: 거기서! 거기서라!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 뭐야? 또 늘어났어? 거기서라! 참았다! 어딜 도망...
3: 이제 남은 미션은 단 하나! 룰루랄라! 이제 마지막 미션인걸? 자, 그럼 황금 지구본을 손에 넣을 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승은 당연히 우리 거니까!
4: 맞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해결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치, 생크마?
1: 생크!
5: 미리미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오, 아직 미션이 올 때가 아닌데?
6: 모아군, 모아군!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젤리처럼 생긴 괴물들이... 어머!
4: 아니!
6: 저 괴물들이 한 도심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과 접촉하면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괴물과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 탐험대 웬 마지막 미션은 젤리 괴물을 저지하고 세계를 구하라. 이번 미션을 통해 대회의 최종 우승자가...
5: 미리미리 로빔 검색 시작. 미리미리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로는 어느 한 과학자의 실험 중 실수로 저 젤리 형태의 괴물들이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괴물이 재채기를 하게 되면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복제가 되는데 현재 이 괴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괴물에 닿는 사람은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7: 아니, 도대체 저 젤리 같은 괴물은 뭐지? 엄청 많잖아!
8: 한 과학자의 실험 중에 실수로 생겨났다고?
4: 무슨 실험이었길래 저렇게 많은 괴물들이 나타난 거지?
7: 핑핑, 그럼 그 과학자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8: 맞아. 일단 젤리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
2: 아이, 도대체! 어? 루커, 이거 좀 보세요. 예전에도 이런 괴물들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네.
9: 아니, 뭐라고?
2: 그때 그 괴물도 복제가 가능했다고 나와있네. 그렇다면 그때 그 괴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유독 한 마리만 다르게 생겼네. 아니!
9: 맞네, 헤럴드. 복제가 가능하다면 최초의 숙주 괴물도 존재한다는 얘길세.
2: 그 숙주 괴물이 문제를 풀 열쇠가 분명하네. 좋아, 숙주 괴물을 찾으러 가세.
10: 우리 팀이 대활약할 미션이야.
11: 그런데 대장, 우리가 젤리 괴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12: 대장, 난 영원히 잠들기는 싫어.
10: 나만 매드라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비밀 무기가 있거든.
12: 와, 대장! 역시 대장이 최고야!
13: 하하! 대장! 비밀 무기라니! 혹시 광선검이나 대포 같은 거야? 아니, 아니! 미사일이 분명해!
10: 이제 그 괴물들은 끝났어! 이유는 우리가 구한다!
14: 이럴 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전 세계가 젤리 괴물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15: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거야.
1: 회장님!
16: 여기야, 여기.
10: 지치, 너 혼자 살기냐?
16: 나 괴물은
10: 괴물이 아니었구나.
4: 미안해 얘들아.
10: 지치, 그렇게 젤리 괴물이 무서우면 내 뒤에 바짝 붙어 따라와.
13: 누가 무섭다고 그래? 난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라고.
16: 들키겠어.
10: 정말. 가자 얘들아. 지치, 어떡할 거야?
4: 아, 안 돼! 젤리 괴물들이 이리로 오고 있어!
16: 어떡해!
10: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내가 시간을 끌어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연구소로 가.
13: 그래, 알았어.
10: 아니, 넌 나랑 같이 시간을 끌어야지.
13: 나도!
17: 신난다! 새꿀이 젤리 좋아!
10: 새꿀이?
13: 생크미가 젤리 괴물하고 놀고 있어.
4: 생크미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16: 어떻게 된 거지?
10: 우선 시간이 없어. 빨리 연구소로 가자.
9: 헤럴드, 젤리 괴물들은 주기적으로 재채기를 하면서 증식하는 것 같네.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증식을 하는군. 그뿐만이 아니네. 자신들끼리 합쳐져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위험할 것이. 시간이 없네. 일단은 숙주 괴물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모두 똑같이 생겼어. 누가 숙주 괴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원. 루커, 숙주 괴물이라면 다르게 생기지 않았었나? 그렇지. 오, 숙주 괴물 아닌가? 찾았네. 잡아야 하네. 이 사람!

0: 말인데. 도망가!
1: 때가 됐다.
2: 열받아. 다도 아무 일 없다면 내가 저 괴물들 따위 모조리 처리할 텐데.
3: 참, 그러고 보니 생크미는 젤리 괴물의 다도 잠들지 않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4: 어쩌면 생크미도 실험실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2: 야! 살려줘!
5: 무슨 소리지?
3: 이건 치코 목소리 같은데?
4: 저쪽에서 소리가 났어. 얘들아, 가보자.
2: 이런 곳에서 잠들 수는 없어. 안 돼.
4: 대장, 울지 마.
2: 어? 대장, 저기 봐.
3: 부리부리 팀이야.
2: 가자, 부리부리 팀을 구해주자.
4: 잠깐, 섣불리 움직였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져. 우선 저 젤리 괴물들이 우리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하게.
2: 젤리! 조금만 기다려! 너희를 구해줄게!
4: 망했다.
5: 저기! 괴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
3: 저 눈치 없는 녀석!
2: 캣마블! 좋아! 내가 캣마블로 젤리 괴물들에게 한 방 먹여주겠어! 캣마블 스카이! 얘들아, 지금이야!
6: 우와! 성공이야!
2: 도키야, 대단한걸? 뭐, 이 정도 가지고. 어차피 내가 다 괴물들을 처리하려던 참이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0: 도마뱀 괴물이야!
1: 어서 도망가! 어이구, 큰일인데!
2: 뭐야, 이거. 이건 아니잖아!
1: 여기까지인 건가?
2: 어?
1: 우리랑 똑같이 생겼잖아!

0: 저기 황금닷 봤지? 설마 전설의 유물의 힘인 건가?
1: 얘들아, 이때야. 어서 피하자.
2: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 어쩔 수 없잖아. 빨리 연구소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3: 여기 버스에 시민이 갇혀 있어.
1: 어떡해?
2: 시민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어서 구하자.
4: 얘들아, 젤리괴물들이 쫓아오고 있어. 서둘러야 해.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금방 구해드릴게요.
2: 자, 얘들아, 여기야. 이 차를 밀어내야 해.
4: 못생긴 괴물들아, 여기다 여기.
1: 지구! 안 돼! 세상을 혼자 보낼 수 없어!
2: 얘들아, 우선 시민부터 구하고 지구를 따라가자! 됐어!
5: 저기에요! 저기로 나오세요!
1: 괜찮아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내 핑크팩!
2: 기껏 도와줬다니 용서 못해! 거기서!

끝까지 방해할 셈이군. 어?

아니.

0: 괜찮아? 방금 뭐였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전설의 유물에 무언가 힘이 있는 것 같아.
1: 전설의 유물? 어째서 날 위해 뛰어든 거야? 너까지 위험할 뻔했잖아.
0: 우린 친구니까.
1: 뭐?
2: 진지! 진지! 괜찮아?
3: 그 녀석은 어디 갔어?
0: 이 치치님이 해결했으니까 걱정 마. 자, 여기 핑크백.
4: 으이, 다행이다. 전설의 유물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네.
3: 아, 맞다! 치코! 얘들아, 치코를 도와야 돼!
0: 그래, 어서 가자! 저쪽이야!

0: 내가 나설 때가 온 것 같군.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콩깨.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해.
4: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4: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5: 질동.
6: 얼굴엔
5: 순하게.
6: 진물엔
8: 순하게
5: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제일 먼저 콘타 노래해볼까요?
1: 나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공장 마법사가 될 테야.
2: 그래서?
1: 절대 고장한 나는 슈퍼 마법 장난감 만들 거라고.
3: 뭘 해도 부서지지 않지.
0: 다음으로 누가 노래해볼까요?
4: 자요.

0: 다음은 세리가 노래해볼까요?
1: 응? 그런 거 말고 전 그냥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0: 베리, 지금은 만들기 시간이 아니에요.
1: 전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좋아요.
0: 베리, 만들기는 다음에 하고, 자라서 어떤 마법사가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꼭 생각해둬야 해요. 알겠지요?
2: 피고하자!
3: 베리야! 피고하자, 피고!
1: 아름다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너희도 같이 예쁜 거 만들래?
3: 아니야, 우리 괜찮아.
1: 예쁜 걸 만드는 게 어때서?

0: 마법 장난감들이 다 어디 갔지? 어?
1: 갔어!
2: 그런데 왜 숨는 거야?
1: 해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쿤타가 괴롭히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라고! 과거의 기억이 생각하기도 싫어!
0: 마법 장난감이 없다면 대신 너희들이라도
3: 놀이터 흙먼지를 죄다 끌고 들어와 버리다니. 어지르는 아이들 따로, 치우는 로블리 따로. 아니지. 마법 청소 도구들, 청소를 부탁해. 쓰고 닦고 반짝반짝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마법 유치원. 그런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법 청소 도구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요?
0: 저요, 저요, 로블리. 어때요? 예쁘죠?
3: 예쁘지요? 하지만 예쁜 게 다가 아니라고요. 마법 청소 도구들이 청소를 못하게 꾸미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1: 으하하, 저게 뭐야? 공주 빗자루야?
0: 공주 빗자루 핑!
4: 저걸 다 언제 떼어내?
0: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무서워. 싫어. 슈리야, 무슨 일? 야, 밀려달라는데 왜 싫어?
5: 싫어.
0: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니까.
6: 에리, 슈리 손주머니잖아. 슈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어? 야.
0: 됐어, 다른 거 찾으면 되지 뭐. 아하, 준이, 나 모자 좀 빌려줘라.
6: 모자는 안 돼.
0: 뭐야, 너도야?
6: 어? 나이네, 물건 좀 빌려줘.
7: 예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으흑.

0: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1: 페리가!
0: 페리라고요? 친구들 물건에 마법 스탠드까지 대체 뭘 하려고?
2: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0: 억지로요?
3: 몰래 다 가져가 버리다니.
0: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리를 찾아보죠.
1: 네!
0: 주리토니, 베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아하! 마법사로 변신하라는 이야기죠?
0: 아니, 아니!
4: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5: 다녀올게요, 로블리!
0: 오늘만큼은 마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5: 베리는 분명 유치원 안에 있을 거야. 다들 못 찾은 모양이네.
0: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5: 아! 얘들아! 베리가 어제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지?
6: 예쁘게 만들어서
7: 돌려주겠다고 했어.
5: 그래! 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길 봐. 마법 스탠드는 돌려줄 주인이 없잖아. 이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져간 거야.
2: 그런데 유치원에 어두운 곳이 있었나?
5: 생각나는 곳이 있지.
7: 깜짝이야!
1: 베리!
6: 그러니까 나는
2: 여기서!
0: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그러면 절대 절대 안 돼요.
6: 그치만
0: 베리 절대 절대 안 돼요.
6: 그게 아니라
0: 베리 친구들의 물건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의 물건에 손 대면 안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6: 미안, 얘들아.
2: 그래? 와, 뭐야? 로봇 전사잖아.
7: 엄청 멋지다, 핑.
6: 내 손수건이 멋진 망토가 됐네.
7: 그치? 마음에 들지?
8: 그래도 손수건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6: 맞아, 모자가 로봇 전사에게 잘 어울리지만
5: 우리도 모자가 필요해, 베리.
6: 역시 내가 만든 건 소용이 없었어. 얘들아, 미안해.
0: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1: 맞아요.
6: 얘들아,
0: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요.
6: 벌이요?
0: 벌은 친구들의 물건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6: 네.
3: 베리야,

0: 이거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1: 정말? 물론이지!
0: 어? 나도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2: 너도?
3: 나도.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내가 모두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줄게.

0: 저도 베리에게 어울릴만한 마법사를 찾았답니다. 무엇이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패션 마법사. 어때요, 베리?
1: 패션 마법사? 좋아요. 그 다음에 커서 꼭 패션 마법사가 될게요.

0: 찌리리리 타다다닥.
1: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법템들은 케네듐에서 전기를 얻어 움직이지만 세상엔 전기를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 수력. 뜨거운 불의 힘, 화력. 휘날리는 바람의 힘, 풍력. 빛나는 태양의 힘, 태양광.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전기가 숨어있지요. 바로 정전기. 바로 여기서도 얻을 수 있죠. 정전기. 물체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숨어있는 멈춰있는 마법 같은 바로 정전기. 정전기는 주변 물건 위에 멈춰서 숨어있는 전기랍니다. 자, 모두 마법 같은 숨은 전기 정전기 놀이 시간.

0: 쟤들 뭐 하는 거야?
1: 저렇게까지 도망치냐?
2: 마법유천 녀석들 아주 신났구만.

0: 갔다 온 거야.
1: 지리리?
2: 지리리 시작해!
3: 지리리?
2: 정전기다!
3: 정전기라고? 정전기가 이렇게까지 따갑다고?
1: 이상한데?
3: 이상해 보이진 않아. 이제 사라진 거 아닐까?
1: 너블리가 뭐라고 했더라? 숨어있는 마법 같은... 바로 정전기...
3: 뭔가 이상해. 어서 로블리를 불러보자.
4: 로블리! 큰일 났어요!
5: 네? 큰일이요?
6: 어?
4: 로블리!
5: 이게 무슨 일이지요?
3: 로블리!
2: 내가 방금 봤어. 평소에 보던 정전기가 아니었어. 엄청 강한 정전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정전기가 가득한 것 같아.
7: 어때? 좀 따끔해 주지?
2: 이게 뭐야?
7: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살 거다.
8: 어서 좀
7: 나가자.
3: 정전기가 괴물로 변했나 봐. 어떡해.
2: 어서 정전기 괴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3: 찾자고? 어디서?
2: 모를 때는 책이지.
1: 다다다다.
5: 조심 조심 멈춰.

0: 나를 찾았구나. 대단해.
1: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로.
2: 어려운 말 말고 어떻게 막아야 해?
1: 정전기는 금속 재질을 좋아해. 문순잡이 같은 금속 재질을 피하고 로션 바르기, 분무기로 물 뿌리기, 고무장갑 끼고 물건 만지기로 정전기를 막을 수 있대.
0: 셋 다 없는데. 어쩜 좋아. 뿌띠공주 핸드로션을 가지고 있었잖아.
3: 부탁해.
2: 치, 난 또 뭐라고.
3: 그래, 군타는 찌리리리 타다다닥 로블리처럼 되겠네.
2: 하는 수 없지. 베리 공주님, 제게도 주소서.
0: 사서 선생님! 꾸띠 공주 핸드로션아, 나를 지켜줘! 됐다! 정전기를 막았어! 베리, 로션!
3: 다 써버렸어!
0: 이게 어떡해! 로션이 정전기를 막는 건 잠깐일 것 같은데.
3: 그럼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필요하단 거네?
0: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있는 곳이라면?
3: 가자, 토니! 어? 정전기 괴물로부터 마법 유치원을 지켜야 해!
2: 응.
4: 아니, 왜 찌리릿 안 하나 타다닥!
2: 모르겠다, 다닥!
4: 암튼 대장에게 알리자, 타다닥!
2: 뭐야? 왜 안 되는 거지?
3: 찌리릿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5: 얘들아, 모두 흩어져서 분무기랑 고무장갑을 찾는 거야.
2: 아, 로션을 발랐다 이거지? 안 되겠어. 모두 불러라, 찌리릿.
5: 이제 흩어져서 주변의 정전기를 모두 없애는 거야.
0: 로블리! 로블리!
6: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분명...
0: 정전기 괴물 때문이에요.
5: 하지만 저희가 정전기 괴물을 없앨 방법을 찾았구만!
6: 정전기가 괴물이 됐다고요? 아니, 어째서 정전기가 그렇게... 응? 야, 그럼 또 어둠의 길! 역시 저건 정전기 괴물이 틀림없군요.
2: 정전기 괴물? 우릴 그렇게 나약하게 부르지 마, 찌리릿!
7: 찌리릿맨! 모두 합체!
3: 토니, 마법이 필요한 시간이야.
7: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찌리릿!
6: 두 번째야! 어서 변신해.
0: 로블리, 괜찮아요?
3: 쯔니 토니
8: 마법의 히어로 주핏 주핏 주핏 주 쯔니 토니 변신.
3: 그런데 토니, 우리 무슨 마법 써야 해?
0: 그러니까 뭘까 하나.
3: 일단 도망쳐.
2: 세 번째다, 이 녀석들아.
3: 피했다, 피해자.
7: 어머냐.
3: 얘들아, 이쪽이야.
0: 빨리.
2: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3: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2: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7: 너희들은 이제 도가니 전치다.
3: 토니, 정신 차려!
0: 하지만 저런 정전기 괴물을 어떻게 이겨?
3: 내가 시간을 벌게.
0: 이건 기본 마법소?
3: 방법을 찾아, 토니! 응, 주피 주피 주피 추! 마법 이동!
7: 잔끼를 부려봐야 소용없지, 찌리리리! 귀찮구나, 찌리리리! 이제 초고압 전기 맛을 보여주마!
3: 토니!
7: 찌리리! 모조리 없애주마!
9: 뭐야, 이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
2: 있고.
4: 야, 안 돼! 찌릿이네!
2: 세 번의 기절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녀석으로 날 충전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한 번에 전기를 꽉 채웠더니 컨디션 최고입니다.
9: 아유, 이제 정전기 안 생기는 거 맞죠? 에이, 정전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람?
2: 정전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따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요.

0: 지우에서 바뀌던 물뿌려 식지! 식지!
1: 정전기가 안 생기네. 맞아.

0: 로션 바르기로 정전기 막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죠.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2: 클릭서 몰라제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음에 가죠.
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6: 5.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6: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5: 출발.
6: 대머리가 도망간다.
5: 3위 쫓아가야지.
6: 차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5: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 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랜
8: 덥덥한
9: 순하게
6: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1: 핏핏핏
10: 락토핏의 연구도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매번 저 녀석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고 있어.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 마침 시간 터널이 열렸어. 그렇다면 이번엔 너희들부터 없애주마.

0: 온달아, 자. 이걸 어디에 숨기지? 어? 저기가 좋겠다.
1: 공주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0: 아, 뭐 좀 넣어두려고요. 온달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어? 이건 내가 정말 삼조고의 아이가 맞을까?
2: 타임워치도 아직 조정 못하는데 고구려의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0: 아, 자신 없다. 어머, 온달이의 일기잖아.
1: 저런, 늘 덜렁대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온달이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나 봅니다.
0: 온달이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온달이의 자신감을 찾아줘야죠. 빨리 시간 여행해요.
3: 내 방엔 왜?
0: 온달아, 어서 일어나. 시간 여행 가야지.
3: 갑자기?
1: 그래. 아직 배울 게 많아. 머리에 지식을!

0: 폐하, 요즘 백제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폐하, 매번 장마와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2: 모두들 나를 믿었지 못해 하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0: 저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1: 에휴, 여자가 왕이라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 하지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를 믿고 왕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
0: 폐하, 대답을 해주시옵소서.
1: 폐하, 한시가 급하옵니다.
3: 폐하,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요즘 첨성대 건설에 필요한 공사 도구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옵니다.
2: 뭐라고?

0: 이것들을 팔면 돈 좀 되겠는가?
1: 가버렸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2: 어? 아, 여긴 바로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계신 신라시대야.
3: 아, 그럼 이게 그 유명한 첨성대인가요?
2: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1: 우와, 그럼 이 안에 천재망원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3: 천재망원경은 무슨 천체망원경이겠지.
2: 아니, 천체망원경이 있는 게 아니라
3: 너 뭐 하는 거야?
1: 예전부터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싶었거든.
2: 그런 거 없어. 어서 내려와.
4: 웬 놈들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2: 선덕여왕님?
1: 네? 저분이 선덕여왕?
4: 자꾸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여 와봤더니 공사 도구를 훔친 게 너희들이었구나.
3: 도난 사건이요?
1: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 저 도둑을 봤어요! 이거요! 아까 그 사람!
2: 아, 그래!
4: 너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지?
1: 아, 억울해! 진짜 도둑을 봤다니까요! 그럼 저희가 잡아올게요! 도둑을 잡아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4: 너희들이?
1: 당연하죠! 꼭 잡을 거예요! 다 됐다! 온달표 함정을 맛봐라!
3: 정말 도둑이 나타날까요?
5: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이걸 찾으러 올 것입니다.

0: 아이 참. 아니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린 거야?
1: 저기 그 도둑이야.
2: 좋아. 조금만 더 가면 함정이 있는 곳이야.
1: 조금만 더. 됐다.
0: 저쪽에 흘렸나?
3: 뭐야? 안 돼! 멈춰!
1: 거기 멈춰, 이 도둑아!
2: 이럴 거면 함정은 왜 만든 거야?
0: 뭐야?

0: 왕실에서 쓰는 봉사 도구들이 모두 비싼 것들이라 훔친 모양입니다.
1: 어때요? 제 말이 맞죠?
2: 그래, 고맙다.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1: 미안하시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네?
2: 어?

0: 어떻게 별을 봐요? 어?
1: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이쪽에 앉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는 거란다. 울다니, 난 울지 않는다.
2: 에이, 제가 봤는데요.
0: 왜요? 왜 우신 거예요?
1: 울지 않았대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구나.
3: 여자가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4: 신라도 이제 끝입니다, 끝!
1: 모든 게 당의 탓이라니. 하늘을 관찰하는 참성대를 지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5: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돌탑을 쌓는다고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습니까?
1: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0: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1: 그럼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단다.
0: 어? 저게 뭐지?
6: 드디어 찾았다.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1: 저것이 무엇이냐?
0: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요.
6: 엑스맨?
7: 엑스맨, 너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6: 와.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일단 제일 방해되는 녀석부터.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6: 그렇게는 안 되지. 받아라, 액션 풍선볼.
0: 뭐지? 이쪽으로 피하세요.
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6: 벌써 놀라면 안 되지.
0: 부풀어오르고 있어요.
6: 그대로 납작해져서 영영 사라져라.
7: 그만둬, 엑스맨.
6: 다음은 오래 기다렸구나. 풍선도 발사. 어쭈, 피했어? 풍선벌 연속 발사!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어.

0: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1: 그래, 나를 믿는 거야. 나는 성주고야.

장수고의 박수!

0: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여왕님! 저 해냈어요! 저도 여왕님처럼 자신을 믿었더니 작동법을 알게 됐어요!
1: 그래, 정말 잘 됐구나. 크게 될 아이로다. 오늘 이렇게 참성대의 완성을 선언하노라.
2: 저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0: 첨성대에서 관찰한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테니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 철저히 대비하게 하라.
1: 치, 갑자기 장마는 무슨...
2: 폐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
3: 하늘의 뜻을 읽으실 수 있는 여왕 폐하 만세!
4: 만세!

0: 우와, 진짜 청성대를 만들어서 날씨를 알 수 있었네요.
1: 온다라, 청성대를 만들어 살아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살폈기 때문일 것이다.
2: 결국 뜻을 이루셨구나.
0: 이게 다 내가 청성대를 지켜냈기 때문이지.
3: 뭐, 자신감은 찾은 것 같네.
4: 만세! 만세! 만세!
0: 오늘의 위인 선동여왕!
5: 우와, 선동여왕님이시다!
6: 너 선동여왕님이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청성대에서 나랑 같이 별을 봤던 여왕님이시잖아.
6: 뭐라고? 함께 별을 봤어? 언제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온 거야? 아니,
0: 그럴 수도 있지.
6: 뭐? 야!
2: 그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출생연도는 분명치 않고 647년에 승하하였습니다.
0: 선생님, 질문 있어요.
2: 네, 뭐가 궁금하죠?
0: 옛날 왕들은 거의 다 남자던데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2: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이 중 성골 신분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평왕의 동생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남은 자신의 딸 덕만이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6: 덕만이가 누군데요?
2: 선덕여왕의 이름이 덕만이랍니다.
0: 선덕여왕은 얼마나 좋았을까? 왕이니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2: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덕여왕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담의 난이나 칠숙 석품의 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난들은 여자가 왕인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가하는 위협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룡사라는 절에 9층 목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2: 이제 선덕여왕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2: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선덕여왕 카드 수집 성공!
0: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7: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0: 우와! 신난다!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 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0: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did. Yes, a real surprise has to surprise everyone.

0: 그림책 뽕뽕뽕.
1: 종이에 싼 당나귀. 한림 출판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홀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어. 이 아이는 좀 어수룩하긴 해도 어머니 말을 참 잘 들었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만큼 잘 들었어.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 하루 종일 험한 일, 굳은 일 안 가리고 힘들여 일을 해주고 나서 돈 서푼을 받았지. 아이는 돈 서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행여 잃어버릴 새라 돈을 손에 꼭 쥐고 갔지. 가다가 길가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아, 그만 돈을 우물가에 두고 그냥 가버렸네.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갔단 말이야. 집에 가니 어머니가 야단을 쳐.
2: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온 게 잘못이지. 포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냐.
3: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호주머니

0: 에 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1: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 그 다음 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삯대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네.
2: 이 강아지를 어떻게 가지고 간담?
0: 오라,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셨지?
1: 아이는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어.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발버둥을 치는 걸 달래고 달래서 겨우 호주머니에 넣었지. 그런데 가다가 강아지가 답답하니까 그만 호주머니 실밥을 뜯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네. 튀어나가서 아주 멀리멀리 달아나 버렸지. 아이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갔어.
3: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1: 집에 가니 어머니가 또 야단을 쳐.
3: 그럴 땐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와야지.
0: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오겠습니다.
1: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 그 다음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삯대 주는데 이번에는 뭘 주는고 하니 생선 한 마리를 주네.
2: 이 생선을 어떻게 가지고 간담?
0: 오라, 어머니가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오라셨지?
1: 아이는 생선을 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갔어. 집에 가서 보니 생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거든.
3: 넌 어쩌자고 생선을 그 꼴로 만들어 왔니? 그런 건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와야지.
0: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꼭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오겠습니다.
1: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 그 다음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삯대 주는데 아, 이번에는 뭘 주는고 하니 당나귀 한 마리를 주네. 커다란 당나귀를 턱 받고 보니 눈앞이 깜깜해.
2: 이걸 대체 어떻게 가지고 간담?
0: 오라, 어머니가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오라셨지.
1: 아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이를 주워다가 당나귀를 쌌어. 눈만 빼놓고 죄 쌌지. 종이로 당나귀 몸뚱이를 다 싸발라서 몸통 가운데를 새끼줄로 뚝딱 묶었어. 그걸 어깨에 척 메고 갈 작정이야. 그런데 당나귀를 맨다는 게 어디 쉬운가? 제 몸집보다 큰 놈을 메려니 뭐 난리도 아니지.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서 버둥거리는 꼴이지만은 어쨌든 그 꼴을 해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때 마침 원님 행사가 그 길을 지나게 됐어. 원님 딸이 병에 걸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에 바깥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가마에 태워 나왔지. 사실은 원님 딸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병이 난 건데 그걸 아무도 몰라. 원님 딸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가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메고 가는 걸 보게 됐거든. 그걸 보니 얼마나 우스워. 멀쩡한 당나귀를 눈만 빼고 온통 종이로 싸바른 데다가 그걸 어깨에 매겠다고 당나귀 배 밑에서 버둥거리는 걸 보니 웃음이 안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지. 그 바람에 목에 걸린 가시가 툭 튀어나왔어. 원님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으니까 원님이 기뻐하며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지.
4: 너는 무슨 까닭으로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가느냐?
0: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느라고 그럽니다.
1: 앞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대강 사정을 알겠거든. 원님은 아이에게 큰 상을 내렸어. 아이는 상을 받아 당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지.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란다.
5: 도깨비 대장이 된 훈장님. 한림출판사. 옛날 옛날에 제주도 한동리에 구시성을 가진 훈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훈장님은 한학뿐만 아니라 도술에도 능통했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타고 변신도 할 수 있어요.
6: 하늘천까지 검은 현두를 황.
5: 하루는 이웃마을 덕천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0: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 아이코, 웬 비람?
0: 혼장님은 길섭에선 나무 밑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기 도깨비 뿌야를 만났어요. 뿌야를 만난 훈장님도 훈장님을 만난 뿌야도 너무 놀라 그만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1: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지.
0: 훈장님은 생각했어요. 뿌야는 훈장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2: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도깨비놈, 어디 어른을 빤히 보는 게냐.
0: 훈장님은 들고 있던 곰방대로 뿌야의 머리를 딱 때렸어요. 머리에 빨간 혹이 울룩불룩 솟은 뿌야는 팔딱팔딱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3: 아프다.
0: 뿌야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산저산에 있던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3: 아빠! 아빠!
0: 뿌야의 모습을 본 아빠 도깨비는 코에서 하얀 연기를 훅훅 뿜어내며 분을 참지 못했어요. 도깨비들을 피해 부랴부랴 한 동리로 돌아온 훈장님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느라 아기 도깨비 뿌야와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덕천리로 가는 날이었어요. 어둑어둑한 숲길로 막 들어서던 훈장님은 그제야 뿌야와의 일이 생각났어요.
2: 하늘 천 따지 검을 현노를 황.
0: 훈장님은 큰 소리로 천자문을 읊으며 어두운 숲길을 총총히 걸었어요. 도깨비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숲에서 훈장님을 기다렸어요.
1: 오늘에야 오는구나, 이놈.
0: 아빠 도깨비는 침을 꼴깍 삼키며 훈장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노수를 잘 부리는 훈장님은 도깨비들이 나무 뒤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1: 저기 도깨비가 숨어있구나. 어찌한다. 옳지.
0: 길섭에선 커다란 고목나무 구멍 속으로 훈장님은 펄쩍 뛰어들었어요.
1: 사라졌다! 사라졌다!
0: 도깨비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도깨비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나무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훈장님은 슬금슬금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1: 에라 이 바보 도깨비놈!
0: 마침 가까이 다가온 아빠 도깨비의 머리를 곰방대로 힘껏 때렸어요. 아빠 도깨비에게 들킨 훈장님은 재빨리 주문을 외웠어요.
2: 바까라 바까라 기나죠.
0: 그러자 한 마리 새가 포드득 날아가고 훈장님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1: 또 사라졌다! 사라졌다!
0: 잔뜩 겁먹은 도깨비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을 대룩대룩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도깨비들 앞으로 훈장님이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1: 도대체 넌 누구냐? 귀신이냐?
0: 아빠 도깨비가 고개를 크게 흔들며 물었어요.
2: 나는 한동리에 사는 구시성을 가진 훈장이다.
1: 훈장! 도수를 누가 잘 부리는지 내기하자!
0: 잔뜩 겁먹은 아빠 도깨비가 말했어요.
2: 좋다. 내기에서 지면 졸병이 되는 거다.
1: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아빠 도깨비가 이겼어요.
1: 니모주보 호 뚜딱!
0: 주문을 외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훈장님 볼에 둥그스름하고 길쭉한 혹이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1: 혹이다! 대롱대롱 혹이다!
0: 도깨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1: 에잇! 받아라!
0: 훈장님은 볼에 붙은 혹을 뚝 떼어내더니 아빠 도깨비를 향해 힘껏 던졌어요. 질척하고 누런 똥물이 아빠 도깨비 얼굴로 주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1: 아이쿠! 퇴!
0: 구리구리한 똥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빠 도깨비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1: 훈장 이놈, 지새끼가 되어라, 뚜딱!
0: 도깨비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며 훈장님에게 달려들었어요.
2: 아까라 바까라 다 아까라 바까라!
0: 훈장님도 재빨리 주문을 외우며 아빠 도깨비의 방망이를 빼앗아 허공으로 휙 던졌어요. 그러자 도깨비 방망이는 공중에서 뱅그르르 세 바퀴 돌더니 커다란 스탈그로 변했어요.
4: 우리가 졌어! 졸병이래 졸병!
0: 수탈개 울음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훈장님이 먼 길을 갈 때면 업고 다녔고 어두운 길은 대낮처럼 밝혀주었어요. 게다가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어요.

0: 바다 한가운데서 푸른 불꽃이 휙휙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1: 여보게! 저기 좀 보게! 도깨비 물이 쎄! 도깨비 물!
0: 팔딱팔딱 빛을 반짝이며 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 오기요 차! 차차차! 오야디야! 차차차!
0: 배에 가득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기뻤어요.
3: 도깨비 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은 혼장님을 도깨비 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도깨비들이 언제나 나타나 도와주었어요.
4: 바보 도깨비와 나무꾼 한림 출판사.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다지. 홀어머니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지. 나무꾼은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장에 내다 팔았다더군. 하루는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기우뚱기우뚱 산을 내려오는데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도깨비가 떡하니 앞을 막으며 묻겠지.
5: 지금 어딜 가시나?
6: 장에 나무 팔러 가지.
5: 거참 잘 됐네. 오는 길에 메밀묵 좀 사다 주시게.
6: 그러지 뭐.
4: 이래놓고 나무꾼은 메밀묵을 못 샀어. 어머니랑 먹을 좁쌀 한 대빡 사고 나니 나무 판 돈 단량이 똑 떨어지거든. 그런데 도깨비가 어떤 놈이야? 그냥 넘어갈 놈이 절대 아니지.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5: 메밀묵 사오셨나?
4: 묻겠지. 나무꾼은 이러저러한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내일은 세상 없어도 사가지고 오마 약속했지. 다음 날도 나무꾼은 메밀묵을 못 샀어. 어머니랑 먹을 좁쌀 한 대빡 사고 나니 나무 판 돈 단량이 똑 떨어지거든. 그런데 도깨비가 어떤 놈이야? 이번에는 산 밑자락까지 내려와 기다리고 있다가
5: 오늘은 메밀묵 사오셨나?
4: 묻겠지.
6: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네.
4: 내일은 목숨이 두 쪽 나도 사가지고 오마 약속했지. 그 다음 날은 메밀묵을 샀지. 어머니랑 먹을 좁쌀을 살까 하다가 두 눈 딱 감고 메밀묵을 샀지.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도깨비를 생각하니 가슴이 벌떡벌떡 했거든. 동구 밖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던 도깨비가
5: 오늘은 메밀묵 사오셨나?
4: 묻겠지.
6: 여기 있네, 메밀묵.
5: 얼마 주고 사오셨나?
6: 단양 주고 샀지.
5: 지금은 돈 없거든. 단양은 내일 갚지.
4: 도깨비는 툴쩍툴쩍 뛰어 산속으로 사라졌어. 다음 날 밤 나무꾼이 막 잠이 들렸는데 밖에서
5: 주인 계시나?
4: 묻네.
6: 이 밤중에 누구시오?
4: 나가봤더니 어찌어찌 집을 알고 도깨비가 찾아왔거든.
5: 여기 단양 가져왔어.
4: 그러고는 휑하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네.
7: 밖에 누가 오셨니?
4: 어머니가 묻자 나무꾼이 말했지.
6: 아니에요, 어머니. 주무세요.
4: 휘영청 보름달이 밝은 밤. 밖에서 또
5: 주인 계시나?
4: 묻겠지.
6: 오늘은 누가 오셨나?
4: 나가봤더니 어제 왔던 도깨비가 또 찾아왔네.
5: 여기 단양 가져왔어.
4: 그러고는 말할 틈도 안 주고 휙 사라져버려. 꼭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지. 다음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기에
6: 어제 단양 갚았잖소.
4: 따졌더니 도깨비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5: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허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어제 꾼 단양 이제 겨우 가져왔는데.
4: 그러고는 부득부득 단양을 내놓고 가니 이를 어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일이었지.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고 가을 겨울도 가고 새 봄이 돌아왔어. 그 사이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지. 집 사고 논밭 사고 큰 부자가 되었지. 어머니가 덩달아 좋아서
7: 이제 너도 장가 들어야지
4: 하니까 나무꾼이 손을 휘휘 내젓네.
6: 밤마다 도깨비가 찾아와 난리인데 어떻게 장가를 들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4: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지.
7: 도깨비 쫓는 방법이 있단다.
4: 도깨비가 찾아오자 나무꾼이 대뜸 물었지.
6: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4: 도깨비가 실실 웃으며 대답했지.
5: 도깨비는 무서워.

0: 그랬던 게 없지.
1: 에이, 거짓말.
0: 예끼, 거짓말이라니.
1: 그럼 흰 강아지 피도 안 무서워?
2: 그러자 강아지처럼 발발 떨겠지.
1: 흰 말 피도 안 무서워?
2: 도깨비는 그만 혼비백산 달아나버렸어. 나무꾼은 흰말 피 한 바가지를 사다가 집안 곳곳에 뿌려놓았지. 도깨비 놀라는 꼴 좀 보려고 대문 위에는 말 대가리도 척 걸어놓았지. 그럼 그렇지. 깊은 밤에 도깨비가 놀러왔다가
0: 에구 무서워! 도깨비 살려라!
2: 꽁지 빠져라 달아나버렸어. 도깨비는 화가 나서 속이 비뚤어졌지. 아주 단단히 비뚤어졌지. 단박에 나무꾼의 밭으로 갔지. 내 귀퉁이에 뚝딱뚝딱 말뚝을 박고 가죽끈으로 꽁꽁 묶은 뒤
0: 밭 떼어 간다!
2: 낑낑거렸지. 세상에, 그게 될 법이나 해? 도깨비 재주로도 밭을 떼어갈 수는 없었지. 그렇다고 고분고분 물러갈 도깨비가 아니지. 친구 도깨비들을 데려와서는 천지게 만지게 자갈을 실어다가 밭에 뿌려놓았지. 그래놨으니 어떻게 농사를 짓느냔 말이야. 농사 다 망한 거지 뭐. 그게 도깨비 짓이란 걸 알고 나무꾼은 꾀를 내었어.
1: 예끼, 이 바보 도깨비야. 남의 농사를 망치려면 개똥이나 잔뜩 뿌려놓을 것이지. 농사 잘 되게 자갈을 뿌려놨어?
2: 이 말을 듣고 도깨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윗동네 아랫동네 개똥이란 개똥은 몽땅 주워가지고 와서 뿌려놓았지. 그것도 모자라 쇠똥, 말똥, 닭똥, 사람똥 죄다 갖다 뿌려놓았지. 다음날 아침 나무꾼이 밭에 가보니 자글자글하던 자갈은 온데간데 없고 개똥, 쇠똥, 말똥, 닭똥, 사람똥만 그득하겠지. 그러니 농사가 좀 잘 되겠냔 말이야.
3: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2: 그 뒤 도깨비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 그러자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겠지. 나무꾼은 도깨비 잘 다니는 길목에 이따금 메밀묵을 갖다 놓았어. 세월이 흘러 나무꾼도 장가를 들었다지. 홀어머니 모시고 각시랑 행복하게 살았다지. 지난 밤까지 행복하게 살았다지.
4: 저승에 있는 곡간 한림출판사. 옛날 어느 곳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어. 그런데 이 두 사람 성질이 딴판이야. 박서방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평생 제것 하나라도 남을 줘본 적이 없어. 이웃에서 누가 연장이라도 빌리러 오면
5: 아, 사셨어
4: 이러고 안 빌려주고, 스님이 동냥을 와도
5: 아, 딴 데 가봐
4: 이러고 안 줘.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박서방네 집 근처에 얼씬을 안 해.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까 아예 발길을 뚝 끊은 거지. 이서방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모든 남을 곧잘 줘. 누가 양식이라도 끌어오면 저 먹을 것이 있건 없건 쌀떡바닥을 박박 긁어서라도 주고보는 거야. 스님이 동냥을 오면 곡식을 있는 대로 퍼내주고도 더운 밥 한 끼씩 꼭 대접을 해서 보내거든.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서방네 집에는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해. 거지든 과객이든 가기만 하면 대접을 잘해주니까 사람들 발길이 끊일 날이 없지.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박서방이 갑자기 죽었어. 저녁 잘 먹고 자다가 그냥 죽은 거야. 자다가 보니 저승사자 둘이 와서 다짜고짜 가자고 그러네. 박서방은 할 일 없이 저승사자를 따라갔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 동안 가니까 저승이야.
6: 자, 여기가 염라대왕님 대궐이다. 어서 들어가자.
4: 박서방은 저승사자를 따라 으리으리하게 큰 집으로 들어갔어. 염라대왕이 박서방을 보더니 물어.
7: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느냐?
8: 자다가 저승사자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4: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려.
7: 너희는 일을 어찌 이따위로 하느냐? 이 사람은 30년 뒤에나 올 사람인데 어쩌자고 잡아왔느냐? 어서 돌려보내도록 해라.
4: 박서방은 저승사자를 따라 대궐을 나왔어.
6: 우리가 실수로 자네를 데려와서 미안하이.

0: 그런데 2승으로 나가려면 노자가 있어야 한다네. 노자고 뭐시고 2승에서 올 때 한 푼도 안 가져왔으니 어떡합니까? 그것은 걱정 말게. 저승에도 자네 곳간이 있으니 거기에 있는 돈을 좀 쓰면 될 것이야. 저승에도 제 곳간이 있다고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따라오게.
1: 저승사자를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곳간이 즐비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그런데 자기 곳간에 가보니 이건 뭐 손바닥만한 것이 그중 제일 작아. 들여다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어. 있는 거라고는 달랑 집 한 단뿐이야.
0: 제 곳간은 왜 이 모양이랍니까?
2: 채, 자네는 2승에서 어지간히 인색했던 모양이로군. 저승 곳간에는 2승에서 남을 준 것이 그대로 쌓인다네. 자네는 평생 집 한 단밖에 남을 준 것이 없나 보군.
0: 이럴 줄 알았으면 적선 좀 하고 살걸.
1: 뒤늦게 뉘우쳤지만 소용이 있나. 노자를 구해야 2승으로 돌아갈 터인데 저승 곳간에는 찬바람만 휑휑 도니 어떻게 해?
0: 노자가 한 푼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2: 할 수 없지. 남의 곳간에 있는 돈을 좀 빌려 쓰는 수밖에. 마침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네 곳간에는 돈이 많으니 그걸 좀 빌려 쓰게나.
1: 저승사자를 따라 이서방네 곳간에 가보니 참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많아. 곳간도 으리으리하게 큰데 그 안에 돈이고 양식이고 옷이고 자잘한 물건이고 잔뜩 쌓였어. 박서방은 2승에서 부자로 살아도 저승 곳간은 텅텅 비었고 이서방은 2승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저승 곳간은 꽉 찬 거지. 박서방은 이서방네 곳간에서 돈 300냥을 빌려 가지고 나왔어. 빌린 돈을 노자 삼아 무사히 2승으로 돌아왔지. 눈을 떠보니 자기가 방 안에 누워있어. 벌떡 일어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던 식구들이 깜짝 놀라지. 박서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어. 그러고 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지.
0: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 돈 300냥을 받게나.
2: 이게 웬 돈인가?
0: 글쎄, 더 묻지 말고 받아두게. 빚을 갚는 것뿐이니까.
1: 안 받으려는 걸 부득부득 맡겨두고 돌아왔어. 그 뒤로는 박서방이 아주 딴 사람이 됐어. 어찌나 남을 잘 도와줬는지 이서방네처럼 대문간에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했지. 덕분에 저승 곳간도 어지간히 커졌어. 이서방도 박서방한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저승 곳간을 더 키웠지. 그렇게 해서 둘 다 잘 살다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잘 산대.
3: 그림책

0: 고양이를 부탁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1: 저는 태평이 두두의 보호자이자 지금 이제 10개월 된 이수의 엄마입니다. 네.
0: 아기 이수와 무탈하게 잘 지내는 태평이와 두두. 육아 육묘 중인 보호자에겐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데요.
1: 태평이가 좀 과하게 많이 뚱뚱해서 강하게 뚱뚱해서 좀 이제 어떻게 솔루션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0: 화면을 압도하는 실로 거대하고 느긋한 자태. 이 녀석이 바로 태평입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수컷이에요. 네,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 여쭤보세요, 맨날.
0: 임신묘로 오해까지 받는 녀석의 몸무게가 궁금해지는데요.
2: 오자, 엄마가 너를 안다고 안 말고. 엄마가. 잠깐, 잠깐, 앉아, 앉아. 좀 잠깐만, 우리.
0: 보호자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8.6kg. 정말 묵직하죠.
1: 그때도 병원에서는 초고도 비만? 살을 빼라고는 하시더라고요.
0: 비만묘답게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낸다는 녀석.
1: 어이야. 아까 이제 오늘 먹고 살았죠.
0: 이수가 울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 형님이랑 코 자자오.
0: 잠투정 끝에 태평이의 꼬리를 잡은 이수.
1: 아, 형님 아픈데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아파 이제 그러면. 아니야, 그럼 태평이는 도망가라 그럴 거야. 안 돼, 못 만져. 태평 도망가, 도망가.
0: 침대 북박이답게 대수롭지 않은 듯 미동조차 없습니다. 보통의 고양이라면 두두처럼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1: 태평. 자네요. 태평. 그냥 낮에는 거의 항상 침대에서 이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너 오늘 이름 바꾸자. 이름 때문에 살찐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0: 하지만 이런 태평이도 유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1: 가자. 가자. 우리 형님도 만나주러 가자. 가자, 가자.
0: 먹을 거라면 자다가도 벌떡.
3: 오늘 메뉴는 뭐냐오?
4: 간식의 양은 어떤가요?
1: 두두가 한 3배 정도는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4: 왜요?
1: 자기 거 다 먹으면 두두 걸 뺏으러 와가지고 아예 양을 애초에 그냥 적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먹게 하려고. 네.
3: 빨리 달라오.
1: 여기서 먹자. 두두 여기서 먹어. 두두 두두 일로 두두 먹고. 태평? 태평 일로. 태평 여기서 먹자. 일로.
4: 태평이 관심을 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 조금 더 운동하라고요. 네. 태평 일로. 태평 엄마 먹자. 일로.
0: 먹기 쉬운 곳에 놓인 두두 간식부터 노리는 태평이.
1: 두두 일로 일로 여기서. 아이고. 어쩌. 두두 여기서 먹을까 우리 그러면? 일로 두두 올라가자 이제. 태평 일로. 태평 엄마 여기 있어. 태평 간식.
0: 결국 간식을 먹기 위해 힘겨운 점프를 해냅니다.
1: 지나가는 아저씨분이 막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가씨 이거 사기라고 조심하시라고 잘못 주셔오셨다고 피하라고. 아, 네. 확실히 뱅갈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그러니까 몇 번 물어봤었거든요. 저도 혹시나 해서 네 순수 뱅갈 맞습니다. 뱅갈이에요, 그치? 오야.
0: 아유, 자기 얘기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간식이에요. 사료까지 말끔하게 먹어 치웁니다. 정말 대단하죠.
1: 제가 이제 준비하고 나갈 때 보면 같이 좀 움직이고 밥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먹고만 본 것 같아요, 많이. 네.
0: 세상 행복해 보이는 태평이지만 이런 녀석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데요.
1: 태평 일로 와봐. 태평. 태평 우리 뒤쫄아야지. 태평 일로. 일로. 아이고 왔어. 응. 일로 와봐 우리. 갑자기 울고 나봐 그쪽으로.
0: 그루밍이 어려운 태평이에겐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 응? 아까 새끼 아까지. 네,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살이 더 찌면서. 뭐야? 너 지금 해줄게. 일로 와봐. 너도 일로 와봐.

0: 지금 해줄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너도 지금 해줄게. 아이고 좋아. 응, 됐어라. 잘했어, 잘했어. 봐봐, 형님 이제 빗질하게 보자, 일로 와봐. 이리 봐봐, 이거 형님 빗질하네. 손님인데. 이게 살찌면서 확실히 등 쪽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각질이 좀 많더라고요.
1: 육아하랴 살찐 태평이 돌보랴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 보이는 보호자. 무슨 볼일인지 녀석이 화장실로 따라 들어옵니다.
0: 집에 왔어. 응, 왜 왔어? 응?
2: 손 씻고 계신데 태평이가 왜 좋은 거예요?
0: 태평이야? 등 좀 쓸어달라고. 어. 등 좀 쓸어달라고 온 것 같아요. 어, 일로 일로 한 번 더. 그냥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쉬었네. 아이고, 쉬었네. 아이고, 쉬었네.
1: 그런데 어쩌다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건가요?
0: 제 생각에는 이제 중성화 끝나고 한 몇 개월 안 있다니까 한 9월쯤부터 좀 쪘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영상 같은 거 돌려보니까 그때부터 배가 조금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2: 중성화는 언제?
0: 중성화를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 7월 정도에?
0: 네, 주인 찾는 공고도 내고 계속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주인 없는 거 알고 이제 입양을 하기로 한 거라.
1: 주인이 없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0: 태평이가 그때 이제 비 오는 날에 좀 밤에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드커니 다 비 맞고 앉아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또 쫓아가고. 그게 눈에 밟혀가지고 제가 차 문을 열고 이제 태평이한테 탈래? 이랬는데 그냥 내 원래 알던 고양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타가지고 뒷좌석 가서 자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키우게 된 거거든요.
1: 특별한 묘연인 만큼 오래 함께하고픈 보호자. 녀석의 건강을 위해 나름의 노력도 하고 있죠.
0: 이거 간식 먹자, 일로. 치료 먹자. 일로, 일로. 가자, 가자. 짜잔.
1: 간식으로 유인해서 운동을 시키라는 건데요. 효과가 있어 보이죠?
3: 먹고 싶다.
0: 점프 한 번 더. 어이구 잘했어요, 그 잘했어요, 그 잘했어. 거의 두 번째 칸이 최대치 올라오는 게 나머지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1: 그 순간 세 번째 칸으로 올라온 태평이.
0: 오, 태평이 혼자 간다. 오, 태평이 웬일이야.
4: 오, 태평이 웬일.
0: 처음 봤어요 지금. 오, 태평아. 무슨 일이야 이게? 너 때문에 이리 올 거야.
2: 약간 야생성을 찾은 것 같은데요.
0: 갑자기요?
1: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긴 아쉽죠. 내친 김에 사냥놀이에 도전. 잘할 수 있을까요? 태평이식 사냥놀이. 점프는커녕 제 몸 일으키기도 버거워 보이네요.
3: 언젠가 잡고 말 거다우.
0: 태평, 애기 갖고 나온대, 응?
2: 근데 진짜 한 1분 갖고 논 것 같은데.
0: 올해 충분히 갖고 논 거예요, 지금. 네.
1: 좀 더 움직여주면 좋으련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0: 살 비만 때문에 혹시 합병증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제일 많이 들어요. 타워 올라가고 운동하고 좀 활동적인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1: 태평이를 위해 한 달음에 달려온 다이어트 코디 야옹신.
0: 네. 태평 잠깐만.
5: 안녕하세요. 양식수 인사합니다. 안녕. 아, 이 아이 때문에 오늘 신청하셨군요.
0: 헬리 헬리 들어와.
5: 태평 인사도 잘 보여주네. 근데 자기 몸을 좀 자기 몸을 못 이기고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누워버리는데 저한테 성격이 진짜 태평한가 보다.
0: 이름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네.
5: 태평 왜냐면 낯선 사람 앞에서 자기 이렇게 뒤쪽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는 바로 저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1: 천하태평한 태평이가 비만이 된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5: 중성화 이후부터 살찐 것 같아요, 아이가?
0: 거의, 예, 데리고 오고 나서 한 두 달 있다 이제 중성화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쭉 찐 것 같거든요.
5: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중성화 이후부터 살이 찌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중성화라는 게 고양이 몸 안에는 중요한 장기를 없애는, 그쵸?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장기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요, 평상시에. 생식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칼로리 소모하죠. 근데 그 칼로리를 소모하던 장기가 중성화 수술로 없어지면 먹는 양은 똑같은데 칼로리는 들어오는 똑같은데 소모되는 게 갑자기 없어지죠.
1: 그렇다면 태평이가 비만이 된 이유는 오직 중성화 때문인가요?
5: 가볼게요.
1: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일상을 함께 살펴봐야겠죠?
5: 사료를 제한급식하세요? 아니면 자유급식?
0: 자율로 놔두고 있거든요.
5: 네, 자율?
0: 네. 제한을 했는데 네. 그 다음날 이제 구워주면은 다 먹고 토를 계속해가지고
5: 하루에 몇 번?
0: 하루에 급식을? 아침에 주고 이제 저녁 때쯤 주고 그렇게 네.
5: 두 번, 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한급식을 하면은 비만미의 과정은 최소 네 번에서 다섯 번 나눠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1: 간식을 활용해서 운동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보호자.
5: 철 올라가요.
6: 처음 봤어요, 근데. 네. 오늘 올라가는 것
5: 같아요. 아, 운동 엄청 잘하는데? 관심이 되게 많은데. 과소평가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1: 태평이가 네. 게으르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던 걸까요?
5: 이거 봐. 되게 날렵한데요? 놀 때는?
6: 노는 거예요?
5: 노는 거예요.
6: 너무 심하게 막
5: 레슬링 하는 거, 레슬링
6: 이렇게 털 뽑는 것도
5: 심하게 놀이가 좀 과한 거예요.
1: 관찰 도중 휴지를 뜯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0: 집에 휴지를 다 없앴거든요.
5: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태평이가 사냥놀이든 놀이에 대한 본능은 되게 강한데 막장이 없으니까 휴지를 선택하던가 두드를 선택하던가. 그러니까 아이가 뚱뚱하다고 해서 야생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타고난 어떤 체육묘다. 타고나기 종 자체가 야생적인데 몸이 비대해졌다고 해서 그 본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벵갈이라는 종 자체가 레오파드 계통의 혼합종이에요. 이 아이들은 되게 일반적인 고양이들보다 두 배, 세 배 야생성을 갖고 있거든요. 태평이 성격이 터핑 성격 반반 섞여 있는 거예요. 정말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도 있으면서 레오파드 계통의 아이들이 벵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이 본능, 사냥 본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누워있고 먹고 자고 약간 움직이고 체지방이 쌓이는 거죠.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느낀 건 보호자님이 일단 태평이를 그냥 태평이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육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묘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은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이가 그냥 태평이 성격 저런가 봐. 태평이 몸은 원래 저런가 봐. 그냥 그런.
1: 중성화 이후 살이 쪘지만 사냥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태평이. 육아로 바빴던 보호자는 이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기 급급했던 거죠. 이제 원인도 알았으니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해볼까요?
5: 지방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대신에 단백질 함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사료들이 있어요. 보통 하루에 고양이가 필요한 열량이 몇 킬로인지,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0: 네.
5: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몸무게 곱하기 50kcal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곱하기 0.8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제한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7: 난 그런 거 몰라요.
5: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체중의 1%에서 2%를 주 단위로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뭐 8.6kg면 86g 정도.

0: 그 정도를 86g 정도를 빼는 거죠. 그러면 밥만 먹으면 빠지냐? 아까 무슨 얘기했죠? 그게
1: 네.
0: 운동이 들어야죠. 먹이 퍼즐. 간단하게 휴지심을 이렇게 붙여서 파먹을 수 있는 먹이 퍼즐이거든요. 이거를 1차적으로 아이가 얼마만큼 반응할지 볼게요. 사료를.
2: 제한된 사료양을 먹이 퍼즐에 나눠 담아주는데요. 태평이가 잘 사용해 줄까요? 관심 없는 듯 싶더니 이내 사료를 찾아내는 녀석.
0: 조금 받쳐주면 돼요. 오늘 잘 꺼먹는, 잘 꺼먹는데?
3: 이거 좀 재밌다.
1: 맛있다.
0: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냥 본능 지수 플러스 1을 득템하셨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은 아니에요. 대신에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가벼운 운동.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지금 태평이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1: 네.
0: 사냥들이 엄청 잘하는데. 네. 사냥 본능이 되게 다 먹었어요.
2: 먹이 퍼즐을 이용하면 활동량도 자연스레 업! 다음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방법인데요.
0: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요. 태평아, 이리 와. 저기 누워버렸대.
2: 장난감으로 유인해봐도 묵묵부답인 태평이.
0: 저는 지금 1년 넘게 지금 고양이를 부탁해 솔루션 나왔지만 저희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대자로 묻는 건 처음 봤어요.
1: 그래요? 네. 자주 하길래.
0: 아니요, 이거 대자를 보여주진 않아요, 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봤어도 역대급으로 마음이 편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진짜. 걔는 누워서 놀라고 그러네.
2: 먹이 퍼즐과 달리 움직임이 필요한 사냥놀이에는 시큰둥합니다.
0: 근데 이런 식으로 놀이에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점프를 하고 움직이다가 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 누우면 보호자님이 100%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1: 누가 주셨어요,
0: 그죠?
1: 저 같은데.
2: 그동안 태평이가 쉽게 장난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맞춰줬던 보호자.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요.
0: 지금 이 아이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놀이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이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보호자님이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게끔 강화를 시킨 게 되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재정립시키려면은 철저하게 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아이는 좀 교육을 해야 될것 같은 교육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처음에 데리고 왔을
0: 네.
1: 때, 막, 배라든지, 막, 이렇게
0: 네.
1: 상처 같은 것도 많고,
0: 네.
1: 이런 데 삐딱지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안 먹으면, 이거 먹어. 안 먹으면은 저희가 와서 먹여주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케어를
0: 네.
1: 했더니, 네.
0: 그런 것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조직생이 비만 뚱냥이하고 저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볼게요.
2: 태평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억의 재정립을 시도하는 야옹신.
0: 태평. 고민하는 거 살라고 했거든요, 고양이한테. 고민하는 거를 이겨야 돼. 태평.
2: 그 순간?
0: 엉덩이가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죠. 태평 일로 와봐. 태평. 태평 일로 와. 아이고. 태평. 여기서 왔다 갔다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저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몇번 간식 들고 위에서 이렇게 부른 적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떨어진 이후로는 잘안 올라가요, 여기로.
0: 그래요? 네. 아,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2: 야옹신이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자 한 칸씩 올라가는 태평이. 마의 세 번째 칸도 성공!
0: 얘는 위아래 운동하면은 아침에 하루에 10번씩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잘했어.
2: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0: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구나, 애가. 좀 성향이. 여기, 태평.
2: 과연 이번에도 캣타워 등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고민을 많이 하는 학교구나. 커트랙이네.
1: 포기하는 건 싫어요.
0: 아니, 아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거예요. 올라오는. 그렇지. 잘. 이 3단 놀이 되게 잘하는데?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것만 하루 몇 번씩 해도 그냥 살이 쫙 빠질 것 같은데? 네. 태평이 앉자. 잘했어. 앉아도 되게 잘해요. 태평이, 다시 내려오자. 태평이, 일로 고민을 되게 하네요.
2: 내려오는 건 무리일까요?
0: 내려올 거예요. 기다리면.
2: 와, 이게 웬일인가요? 믿고 기다려주니 야옹신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는 태평이.
0: 잘했어.
2: 보상도 빼먹지 않습니다.
0: 잘하는데 엄청? 운동?
3: 뚱뚱하다고 야보지 말아오.
2: 또 다른 운동 방법도 시도해볼까요?
0: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냄새 맡는 것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간식이나 먹을 걸 줘도 돼요.
2: 먼저 태평이에게 손으로 신호를 주는 야옹신.
0: 태평이.
2: 아직은 좀 서투르죠?
0: 미안. 올려줄게요. 여기로 올려놓고. 여기 쉬쉬쉬.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무서운 게 아니니까.
2: 조금씩 걸음을 떼는 녀석.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0: GK권은 지금은 익숙해지려고 간식을 좀 이용하는 건데 나중에는 사료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2: 이번에는 보호자 차례.
0: 이 정도 위치에서 주셔도 돼요. 기다려보세요.
1: 우와, 잠깐만.
0: 네, 기다리세요. 그쪽에 고정해놓으시면 돼요. 절대 중간에 아이가 쳐다본다고 주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아이가 쳐다봤을 때 주는 거예요.
2: 목표로 설정한 위치에 도착하면
0: 주세요. 보호자님이 마음이 약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서 지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제가 반 정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승인가요? 아이한테 어느 게 올바르게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육묘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보호자님의 의무기도 하거든요. 건강이라는 거는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한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태평이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태평아, 초고도비만 탈출하고 건강한 반려묘가 되길 기대할게. 일주일 후, 고부해에 도착한 반가운 소식. 태평이는 한창 살과의 전쟁 중이라는데요. 그 결과 무려 0.2kg 감량. 이대로만 쭉 해준다면 희망이 있어 보이죠?
3: 다이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체육 과목을 맡은 김병곤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체육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0m 달리기는 몇 초를 했고 팔굽혀펴기는 몇 개를 했는지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체육의 본질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나 건강하게입니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줄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고 체육을 배웠지만 진짜 체육은 내 몸을 조화롭게 움직여서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에서는 진짜 건강을 만드는 체육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국민 건강 가이드가 되어서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 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삶을 향해 출발해 보시죠.

보통 중고등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시간 정도의 체육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체육과 운동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되셨을 텐데요. 하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침대 또는 소파에 앉으면 아마도 건강은 계속해서 잃어가실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강도 이상, 중강도는 대략 60에서 80%의 운동 강도를 말하는데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보통은 중강도라고 하고요. 근력 운동은 대략적으로 반복 횟수가 15회에서 대략 12회 정도 되는 것을 6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약간씩 타이트해지면서 근육통이 생기는 상태를 저희는 중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숨차게 생활하지 않거나 또는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없는 상태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보낸다면 아마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대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속을 보면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 공원에서 1시간 또는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운동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운동 강도가 대략 20에서 30%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체력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강도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체조나 줄넘기, 러닝 등을 통해서 내 심장이 뛰거나 또는 호흡이 가쁜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할 때 뛰면 호흡이 이렇게 좀 순찬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대략 60%의 운동 강도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에 가서 덤벨 또는 바벨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 뻐근함이 조금 더 심해지죠. 이것을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통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만약에 70대에 20%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체력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60이나 70살에 무슨 고강도 운동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20대 때 고강도 운동과 70대 고강도 운동은 다릅니다. 70대에서는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정도만 해도 중고강도를 지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는 축구를 해야 중고강도를 가질 수 있겠지만 60, 70대는 계단을 오르는 정도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의 중고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40대 또는 50대, 60대에 할 수 있는 중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강도 운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숨이 너무 차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숨이 찬 게 아니라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에는 힘이 남아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건 호흡법이 잘못된 겁니다. 호흡만 제대로 배워도 똑같은 운동이 훨씬 더 편해지고 잘 됩니다. 호흡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폐활량입니다. 폐활량이 좋아야 깊게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폐활량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옆으로 쓴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요, 제 갈비뼈가 작아지게 되면서 폐와 심장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하게 호흡을 하려고 해도 호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흡, 좋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가슴과 어깨를 완전하게 편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보내는 그런 서큘레이션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의 시작 지점에서 이 호흡 운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호흡 운동을 배워보시고 그다음 운동으로 진행하면 안전하고 조금 더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깨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배우실 호흡을 통해서 다시 빠르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워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지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슴을 펴고요. 만약에 주무시다가 잠을 깼어요. 그러면 편하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그냥 손쭉 내려두시고 코로 마시고 그대로 호흡을 멈췄다가 다시 후. 수면을 위해서는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4초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4초 다시 멈추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호흡을 후, 입으로 4초 뱉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5번만 하실게요. 이때 가능하면 가슴은 좀 펴주시고, 수면에 들어갈 때는 강한 호흡보다는 부드러운 호흡이 좋습니다. 그렇죠. 깊게 마시고, 완전하게 4초를 멈추시고, 다시 4초를 가볍게 뱉어서 순환을 좋게 해주면 다시 나도 모르게 숙면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합니다. 네, 잠에서 깨면 자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호흡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후, 좋습니다. 두 번째 호흡법은 저희가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트레이닝은 호흡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가슴을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다시 코로 충분히 4초 마셔서 가슴과 복부 확장해 주시고 호흡을 멈추고 뱉을 때는 강하게 뱉어줍니다. 후. 지금 소리가 들리시지요? 네. 다시 그대로 5번만 반복하실게요. 코로 마시고 호흡을 정지, 4초 정지, 그대로 뱉어줍니다. 보시면, 네, 갈비뼈가 아주 작아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4초를 마시고, 4초를 호흡을 정지하고, 다시 4초를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마시고요. 더 마시고, 정지. 그다음에 그대로 입으로 후. 그렇죠. 다시 코로 마시고. 호흡 정지. 후.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작이 잘안 되면 종이나 휴지를 앞에 대고 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호흡 근육은 호흡을 통해서밖에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로는 이 근육을 절대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강하게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발달되고요. 덤으로는 허리도 얇아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언제까지 뱉느냐면요. 완전히 공기가 다 빠져서 이내 몸속에 공기가 없어진다 생각할 때까지 뱉어주시면 돼요. 호흡을 후,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충분히. 대신에 마시고 뱉을 때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대로 후.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상태가 대략 14년, 여성은, 남성은 18년, 19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을 먹기도 하지만은요. 그 우울증의 가장 특효약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면서 정신 건강으로부터 더 좋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안증이 있거나 우울함이 있다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뇌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피와 산소를 뇌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줄 때 가장 건강해지는데요. 그거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심폐지구력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앉아 있는 것이 술, 담배보다도 훨씬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망에 빨리 이르게 하는 원인들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일어나서 모니터를 시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씩 일어났다 앉는 것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잘 앉아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대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앉아 계시거든요. 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가 되면 척추뼈에 내 몸을 올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가슴을 한번 활짝 펴주시고요. 그리고 턱은 살짝 내려서 아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북목은 일반적으로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선이 위쪽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약간 아래로 두시고 가슴을 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자세로 앉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올바로 앉는 동작에 대해서 저랑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바로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앉아보실게요. 네,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시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거나 필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앉게 되면 허리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요추가 뒤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근육들은 다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바로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등받이에서 몸을 떨어뜨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엉덩이에 약간 뾰족한 곳이 있어요. 그 양쪽 뾰족한 곳에 가운데에서 50대 50의 균형으로 딱 세워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슴을 완전하게 쭉 펴고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살짝 조이면 복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그 호흡을 통해서 호흡으로 후 뱉어서 몸을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뒤쪽으로 당겨서 시선은 대략 요 3m 정도 앞을 보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후. 그렇죠? 양손으로 복부를 이렇게 잡아보면은요. 호흡을 뱉을 때마다 내 코어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고요. 등은 뒤로 조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을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나 주변의 코어 근육들이 강화되면서 몸이 액티베이션 되니까 눈이 풀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또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 자세를 취하면 아마 회사에서 상관들이 아, 이 친구 참 일 잘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의자의 높이는 내 무릎이 90도 정도 되는 높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 엉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뾰족한 곳에 50대 50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발바닥이 지면을 딱 누르고 있으면 네 개의 포인트가 힘의 균형을 분산시켜주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좋은 자세는 내 귀에서 재봉선 보이시죠? 이 재봉선을 통해서 엉덩이까지 직선일 때 좋은 자세로 앉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이놈아 똑바로 앉아 했는데 똑바로가 뭔지 모르죠. 근데 똑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
재봉

동선, 엉덩이. 이 라인이 직선일 때 똑바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그냥 똑바로 앉으라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하나 가르쳐 주시면 아마 좋은 자세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저는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이와 내 신체 나이가 역전될 때는 대략 20대부터입니다. 20대에서 30대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사람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대략 50, 60, 70이 급격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혹시 젊으신 20, 30대가 지금 보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40, 50대가 보고 계신다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부터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뼈 역시 대략 20, 30대 절정을 이루고요. 여성들이 대략 50대에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폐경기가 오게 되고 아마 되게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되고요. 남자들은 대략 20, 30대에서 최대치이다가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신체적인 갱년기가 있습니다. 아마 천천히 떨어져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성들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갱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옆에 사람도 체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갱년기를 조금 더 슬기롭게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근감소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이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사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감소되면은요,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발로 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보통 5, 60대부터 낙상, 넘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여기서의 보행장애는 걸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걷긴 하지만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력과 신경의 전달 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다리에 똑바로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해요. 왜? 본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생활의 동작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아마 중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회식을 하러 가면 의자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죠. 예전에는 20, 30대에는 고깃집에 가도 양반다리하고 고기를 두세 시간을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 모두 다 의자로 가요. 이유는 내 움직임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동작들이 불편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쪼그려 앉는 게 건강에 좋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작들이 내 건강을 대변하는 어떤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을 수 없다면 내 몸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발로 균형 잡는 능력을 저와 함께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내 나이가, 신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저랑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테스트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못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양손을 어깨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대략 40대면 눈을 딱 감는 순간 13초를 견뎌야 하거든요.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제가 준비 시작하면 바로 감습니다.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됐습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10초 버텼거든요. 대략 한 50대인 거죠. 미안합니다. 네, 50대예요.
40대가 대략 13초 정도를 버티는데요. 이걸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뇌와 다리 신경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발 균형 잡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 문제가 있으면 보행이나 낙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한발 균형 잡기 검사하고 운동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연습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좋아져요. 우리 신경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검사 한번 하고요. 왼쪽 한번 해보실게요. 좌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부족한 쪽에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4초 대 10초니까요. 왼발의 균형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오른발은 조금 나은 거예요. 하지만 네, 나이 때보다는 조금 약한 거죠. 대략 이 정도 되면 10초 후반대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고요. 간단하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운동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발 들어주시고요. 네, 한 발 들어주시고 허리 손 올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에서 90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발이 엄청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 반응이 균형을 잡는데 70% 이상 작용하거든요. 시선의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깨뜨리고 그 깨뜨림은 발을 발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몇 번 하셨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시선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서 허리손 천천히 끝까지 갔다가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죠. 하나. 집에서 가족과 한번 해보시면 누가 더 오래 서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아마도 어른이 아이보다 잘할 수도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힘과는 상관이 없는 근육의 신경 통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네. 왜 운동을 하지 못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면 첫 번째 가장 큰 건 귀찮음이죠. 왜냐하면 회사를 다녀오거나 출근을 하고 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소파나 침대와 한몸이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피곤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 직장에 가거나 일을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고요. 근력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채우는 일이거든요. 침대나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에너지가 절대 차지 않습니다. 가볍게라도 움직여서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근육을 자극시켜줘야 체력이 올라가고 다시 에너지가 돌게 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가볍게 운동을 해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훨씬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찮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침대와 소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나가서 걷거나 또는 가볍게 뛰거나 가볍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생활 습관을 들이기인데요. 5, 60대면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6, 70대면 빠르게 걷기 또는 계단을 오르는 동작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꼭 20, 30대에 했던 운동들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그것을 해야겠다 생각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는 일이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 시간을 넘기는 것은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식사를 정확한 시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사

사회에 불면증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 불면증은 대략 활동량이 부족해지는 것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량이 적어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면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운동은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약간의 근육통을 만들면 숙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에요. 월요일은 근력 트레이닝하고, 화요일은 러닝을 하고, 수요일은 필라테스를 하고, 목요일은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 일주일 하고 아마 KO가 되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 나랑 운동은 안 맞네? 운동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과도한 목표 설정은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중을 좀 빼겠다, 살을 좀 빼겠다고 했는데, 3일 하고 체중계 올라가서 살이 안 빠졌어요? 이거 나안 되나 보다. 살못 빼. 이렇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결과는 대체적으로 특히 운동과 건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를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을 하시고요. 누구는 공놀이를 좋아한다면 공놀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동작들이 부상을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조금 배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계획하실 때 조금 쉽게 회복을 충분히 하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동할 준비가 되었나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햄스트링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면 골반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문제가 허리의 통증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근육이 엉덩이에서 무릎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의 기능 이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보행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햄스트링의 길이 검사와 스트레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한번 올려주시고요. 양손 겹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실게요. 그냥 편하게.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손바닥의 가운데에 왔을 때 저희는 햄스트링 길이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등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기 때문에 지금 햄스트링보다는 아마 등이 스트레칭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등을 편 상태에서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전보다 훨씬 못 내려가거든요. 덜 내려가더라도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내려가야 햄스트링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햄스트링을 잘 늘릴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상체 세우시고, 자,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등 펴시고 쭉 내려가서 자극이 햄스트링으로 오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늘어났을 때 허벅지 뒤가 아니고요. 엉덩이나 허리 쪽으로 늘어난다면 등이 구부러진 거라 그건 조심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뒤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근데 만약에 허리 쪽이 늘어난다 그러면 허리를 곧게 펴거나 운동을 잠깐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자리로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다르다면 짧은 근육을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까지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강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던 체육과 조금 다른 건강을 위한 체육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배운 실습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따라해 보시면 아마 건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 잡지 마시고요. 스트레칭 하나도 좋고요. 호흡하는 운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천천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럼 이 강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을 선택하게 도와드릴 국민 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찬 체육 시간 함께 하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혹시 여성분들 더워졌나요? 아마 중년의 남성분들은 추워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서 중년 여성들은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추워합니다. 애석하게 저도 40대 중반이 넘으면서 온돌장판을 깐다든지 또는 파카를 좋아한다든지 히터를 좋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열을 느끼는 구간이 좁아지면서 우리의 몸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거죠. 아마 졸음이 와도 추위가 느껴질 거고요. 반대로 추위가 와도 졸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각각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대체적으로는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성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무릎의 통증,

어깨 결림, 기침과 구토, 설사, 변비, 또는 허리의 아픔,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갑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초조하고 불면, 불안이 온다든지 이명 또는 입냄새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체온이 떨어졌다는 신호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상 체온은 아시다시피 36.5도에서 37도인데요. 대략 1도 정도 떨어지면요, 알레르기 증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배설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2도씨 정도 35도까지 떨어지면요, 암세포가 증식한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30도까지 떨어지면 의식불명이 생깁니다. 27도 밑으로 떨어지면 신체 기능이 정지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36.5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의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체적으로 낮은 체온을 유지해요. 유지한다기보다는 낮은 체온 속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밤새 잠을 잤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된다면 가볍게 운동을 하면 떨어진 체온을 조금 빠르게 올려줄 수 있어서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습관으로는 우선 운동을 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나쁜 식생활을 멀리하면서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숙면, 그 다음에 낮에 햇빛을 쬐는 일들이 체온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역시 체온을 올리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나의 체온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이 굽은 자세로 생활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북목,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등이 굽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요. 가슴에 있는 근육은 짧아지게 됩니다. 늘어난 근육, 짧아진 근육 모두 혈액순환엔 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육은 최적의 길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숄더를 잡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운동이고 동작입니다. 지금부터 굽은 등을 해결하는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굽은 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등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물러나면서 등으로 흐르는 혈액이라든지 신경, 근육들이 늘어나거나 짧아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을 펴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등을 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을 모아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 뒤에 깍지를 한번 껴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팔은 그대로 있고요. 가슴만 펴니다. 이 가슴의 위쪽을 45도 방향으로 일으켜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셔야 됩니다. 호흡을 뱉지 않으면 등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허리가 늘어나면서 허리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슴을 펴고 호흡을 쭉 길게 해주시는 첫 번째 동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동작이 만약에 잘 된다면 다시 살짝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가슴을 펴면서 팔꿈치까지 뒤쪽으로 쭉 호흡을 뱉으면서 내 몸의 가슴을 가장 높은 곳으로 펴주시면 등이 펴지게 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뱉어주시고 다시 앞에를 봐주시고요. 등을 펴는 것에 집중해서 호흡을 안 하시면 허리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슴을 펴고
혹시 할 수 있다면 양쪽

꼭 팔도 펴줘서 견갑골을 뒤쪽에서 모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만 하실게요. 첫 번째는 가슴만 펴고요. 두 번째는 등을 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팔꿈치까지 벌려주면서 등을 조여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구분등 또는 거북목까지가 회복되는 좋은 운동이 될 겁니다. 만약에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식탁에 앉아 계시다면 이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해 주셔서 혹시 불편하면 이전 동작을 해주시고요. 쉽다면 다음 동작으로 운동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면 구분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더우면 땀이 분비되죠.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체온을 가져가게 되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 수축에 의해서 떨림이 생기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확인하기 좋은 건 소변을 보고 나서 몸이 떨리는 일이에요. 또는 추운 곳에서는 사람이 다리를 떤다든지 손을 떠는 일들이 체온을 올리기 위한 본능적인 일들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운동의 영역으로 보면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체의 체온은 연령대마다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좀더 체온이 높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근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생을 마감하는 순서로 간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온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생존의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손끝과 발끝이 차갑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손끝과 발끝에 혈관들이 작기 때문에 따뜻한 혈액이 손끝과 발끝까지 전달이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혈행 개선제 같은 약을 드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하면 마지막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심장이 강하게 수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세혈관까지의 이 직경이 좀더 길고 강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손끝과 발끝 또는 말초에서 차가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열이 나는 건그 체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폐경에 이르면 더워지죠. 그래서 춥고 덥고가 반복되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일들이고요.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추워하죠. 저도 두꺼운 거를 자꾸 입게 되고요. 선풍기 바람이 싫어지고 에어컨 바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육에서도 기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근육이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온도가 왔을 때이 갑옷이 두껍고 튼튼하다면 잘 견뎌줄 텐데요. 그 갑옷이 얇으면 추위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가 있는데요.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코어라고 하는 복부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힘이 약해지면 상체는 위로, 하체는 아래로 움직이면서 허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상체와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의 부상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코어가 강해지면 허리가 안정되고, 허리가 안정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일석삼조죠. 지금부터 혈액순환을 향상시켜주고, 체온을 올리는 코어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코어 운동을 하실 건데요. 코어 운동하면 전통적으로 플랭크 또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코어의 진짜 기능은 상하체를 연결시키면서 회전시키는 동작이거든요.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양손을 깍지를 껴고, 네, 오른쪽 무릎 옆에 둡니다. 가능하면 양쪽 무릎은 붙여주시고요, 가슴을 곧게 펴주세요. 팔꿈치 구부리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대각선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접히는 위치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제자리로 천천히.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가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대각선으로 운동이 되면서 갈비뼈가 좁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해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코어의 원래 기능은 갈비뼈를 조여주는 것과 갈비뼈와 골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코어가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하고요. 만약에 저에게 코어 운동을 단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저는 이 회전 동작을 할 것 같아요. 안전하고 운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내리시고요. 그렇죠. 다시. 네,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면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쭉 올리고 무릎이 벌어지지 않으면 코어 운동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어깨 내려주시고 손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무릎은 꽉 조여주시면 되고 벌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보통 남성분들이 버스에서 무릎이 벌어지는 이유가 코어가 약해지면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무릎 벌어진 분 보면 아, 코어가 약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강하게 조여주면서 회전을 하시면 갈비뼈에서 골반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강력해지면서 미용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강한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혹시 골프나 테니스, 탁구를 치는 그런 회전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기능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대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숨찬 동작의 운동들이고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연성과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이 짧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반대로 길어져도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최적의 길이를 유지했을 때 우리 혈액은 막힘없이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과 스트레칭 운동이 우리의 체온 조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RPE라고 하는 운동 자각도가 있는데요. 그 자각도에 6에서 7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러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호흡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간단한 단어는 옆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안 될 정도까지 숨이 가빠야 심폐지구력 운동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공원에서 30분간 걷기를 했는데 숨이 하나도 차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운동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산책을 하신 겁니다. 심폐지구력은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대략 반복 횟수로 하면 15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하는 정도인데요. 이게 그냥 만약에 제가 스쿼트를 했다면 15번을 그냥 편안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15번을 하고 16번을 못하는 시점까지 가야 근육이 성장하고 근육통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심폐지구력은 숨이 차야 한다. 근력운동은 12번에서 15번 정도 해야 하는데 그 다음날 약간의 근육통이 생긴다면 나는 운동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짧지도 길지도 않을 때 가장 좋은 힘을 내고요. 가장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쓴 상태에서 발끝 닦기를 이렇게 했는데, 손이 발끝에 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허벅지를 포함한 몸 전체 뒤쪽의 근육이 짧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이 바닥에 닿을 만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고요. 반대로 손이 닿고, 저는 안 되지만요, 손이 닿고 팔꿈치까지 닿는다면 반대로 너무 느슨한 거예요. 왠지 우리가 많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유연성은 적당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 발끝을 닿는 동작으로 하면 내 손끝이 발끝에 닿으면 근육의 길이는 적당한 거고요. 그 적당함이 혈액의 순환도 좋고 근력도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물 섭취가 부족한지 또는 과잉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소변의 색깔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4시간이 지났는데도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분 부족 상태인 겁니다. 물을 잘 드셔서 수분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 역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분 보충은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대략 1.5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좀더 그냥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입이, 목이 탈때 자주 마셔주는 게 좋고요. 운동할 때는 대략 15분에서 20분 간격에 100ml 정도니까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수분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배출돼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략 20분 간격에 100ml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환경에 맞춘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실내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겨울철에는 몸이 열이 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좀더 길게 해서 체온을 끌어올린 후에 본 운동을 하시는 게 체온 조절에 가장 좋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혈액순환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거북목입니다. 우리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 뒤쪽은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앞쪽, 뒤쪽 모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요. 정상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은 내 머리 위에서 대략 5kg 정도의 덤벨을 얹고 사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략 한 30도 정도가 기울어졌다면 20kg에 가까운 무게를 위에다 올리고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60도 정도 앞으로 거북목이 생겼다면 27kg 정도의 압력을 느끼고 사니까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목과 등 뒤에 누군가가 하나 붙어 있다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키로수가 우리의 몸을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압박력 때문에 두통이 생기죠. 그리고 피곤하죠. 당연히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체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북목을 바로잡는 운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거북목을 해결하려면 내가 거북목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로 앉은 상태에서 견갑골 펴주시고요. 자,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턱을 가슴에 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목은 손가락이 안 들어갈 만큼 턱이 이 쇄골에 닿아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략 2개에서 많게는 3개에서 4개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한번 해보실게요. 내가 거북목이 존재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그 동작의 스트레칭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왼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잡아서 왼손과 오른손이 벌어지게 잡아 당겨줍니다. 네, 그대로 30초 계실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

위로 따라 올라오지 않게 꽉 잡아주셔야 어깨에서 목으로 연결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꽉 잡아주시고 오른손과 왼손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지금 소리 들리시는 것처럼 호흡은 계속해 주십니다. 보통 스트레칭 할때힘 빼세요라고 하는데요. 호흡을 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지속적인 호흡이 힘을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반대쪽 똑같이 해보실게요. 오른쪽으로 잡아서 의자 꽉 잡아주시고요. 왼쪽으로 회전, 오른손으로 뒤통수 잡아서 왼손과 오른손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쭉 호흡 뱉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요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팔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목을 당겨주시면 되고요. 척추뼈는 단단하게 곧게 세운 상태에서 늘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도 머리 쪽으로 혈류의 순환이 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또렷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늘려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을 조금 해야 하는데요. 양손으로 내턱 밑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내 턱은 뒤로 들어가려고 하고 손은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뒤로 가고 손은 못 가게 막으면서 목의 뒤쪽이 늘어나고 목의 앞쪽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서 거북목이 정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호흡 뱉으면서 당길게요. 후. 뒤에 늘어난 느낌 드나요? 네. 목의 앞쪽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북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뒤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둘, 그대로, 더, 후. 늘어나는 위치가 요 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뒷부분일 때 가장 좋고요. 당겨지는 건 목의 앞쪽일 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목이 자기의 위치로 들어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세가 곧게 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은요, 이제 움직이면서 거북목을 해결할 건데요.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이 바로 서는 겁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살짝, 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정위치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회전. 머리 살짝 숙여주시고요. 그렇죠. 제자리로 더. 내 몸을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구부리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앉아서 스트레칭하기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10번 하실게요. 그대로 늘어나는 위치가 아마 목과 등 쪽일 건데요. 아마도 대체적으로는 이 등을 이렇게 회전하는 일이 없어서 빳빳하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등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 부드럽게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등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목 주변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움직임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점차적으로 움직임의 크기가 커지고 거북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거북목이 있는 목 뒤는 늘어나게 되고요. 목의 앞쪽은 힘이 생기면서 목을 단단하게 잡아줘서 오랫동안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목 또는 두통이 생기는 것까지 해결되는 좋은 운동이니까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을 위한 체온 조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체온이 안 올라가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자세가 나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좋은 자세는 근육을 적절한 길이로 유지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이 올바르게 자기의 근육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서 있을 때 근육의 앞과 뒤가 균형을 이루는 건데요. 만약에 배가 나가 있거나 목이 이렇게 나가 있다면 그 나간 방향으로 근육이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혈액의 정상적인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의 기준에서도 좋은 자세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에 할 운동들에서도 좋은 자세를 가져야 조금 더 올바른 동작의 운동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 다리를 좀 꼬고 앉는 경우들이 많죠. 다리를 꼬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의 다리가 물이 지나가는 호수라고 했을 때 그 호수를 비틀어버리면 그 호수로 지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우리 몸도 다리를 꼬게 되면은요. 그 꼬인 다리는 혈관과 근육이 압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당연히 손과 발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다리를 꼬고 있는 습관은 골반의 틀어짐이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꼬은 다리가 혈액순환을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목에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통증, 그 다음에 두통 또는 가슴에 통증, 그 다음에 무릎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좋지 않은 자세로 한번 서 있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멍해 보이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이런 자세로 서 있다면 올바른 자세로 설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혈액순환과 근골격계 중요한 회복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세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기능이 최적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르몬도 혈액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와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이죠. 올바른 서기는 단순하게 근골격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부 기관까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요. 운동을 하기 이전에 기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올바른 서기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서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이용해서 쓰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거든요. 벽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벽에 가까이 가신 후에 벽에서 뒤꿈치가 대략 한 5cm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붙고 등을 붙인 후에 견갑골이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벽에 붙으면 좋은 자세가 되고요. 그래서 머리, 등, 엉덩이 세 개의 포인트가 벽에 딱 붙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목 뒤로 내 손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아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경추의 굴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려서 허리 뒤로 손바닥이 들어가면
요추의 아치가 건강하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손이 안 들어간다면 아치가 뒤로 무너진 거고요. 손이 들어간데 너무 헐렁하다면 아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딱 하나 정도만 들어가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올바른 서기, 척추의 중립을 만드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가 유지되려면 힘을 줘야 하는데요. 어디에다 힘을 주냐면요. 허벅지 앞에 한번 힘줘보시고 엉덩이에 힘줘보시고요. 가슴을 쭉 펴고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 완벽한 자세가 됩니다. 후. 네. 그대로 세 번만 호흡 뱉으실게요. 후. 그렇죠.

좋은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체온 관리의 기본이 되는 운동과 바른 자세를 알아봤는데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시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체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0: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 선택을 위한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근육 어디일까요?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의 근육 중에 엉덩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그 밑에 붙어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순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그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발달된다면 우리 몸은 밸런스를 잃게 되고 부상이나 여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근육 감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요, 대략 20, 30대부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7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20대의 50%의 근육만 있기 때문에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또는 힘을 쓰는 동작에서 몸의 출력이 5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비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근감소증이 발생되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대사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감소증이 생길 때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요. 물론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대사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은 만성염증을 증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근골격계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가까운 허리나 무릎에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은 다양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중요하고 엉덩이의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엉덩이 운동을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운동을 해야 되는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둔근은 엉덩이의 후면에 있고요. 이 다리가 뒤쪽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고 발달됩니다. 중둔근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발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강화되고요. 소둔근은 균형을 잡는다든지 발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정교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할 건데요. 운동의 순서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순서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따라 하시면 아마도 건강하고 강한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둔근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균형을 잡거나 작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들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앞에 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손으로 의자 위에 손을 살짝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배꼽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히면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다면 의자에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으면 발이 흔들리게 되면서 소둔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균형 능력은 이 소둔근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요. 이 머리가 움직이는 동작은 균형을 깨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몸의 균형은 상체에서 깨주시고요. 소둔근과 발은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얼굴은 최대한 좌우로 크게 움직일 때 운동의 효과는 좋습니다.

둥근 운동은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을 마주하시고요.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신 후에 발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둔근은 엉덩이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고 발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측면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자 10번만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골반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면 중둔근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허리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중둔근이 하는 운동을 몸통에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몸통도 완전히 고정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으면서 다리를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흡이 뱉어지면서 발을 들어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리가 앞쪽으로 가면 중둔근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측면보다 약간 뒤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이 잘 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번에서 15번 엉덩이가 좀 뻐근해질 때까지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마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많이 하시는 크램쉘 조개가 이렇게 벌렸다 모아지는 운동인데요. 이거 역시 중둔근의 운동입니다.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고요. 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은 대략 90도로 구부려주시고요. 그리고 몸통은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위쪽으로 벌려주면서 중둔근이 자극받을 수 있게 운동을 합니다. 자, 10번만 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운동을 할 때 이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지 않게 수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은 최대한 높게 벌리되 골반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에서 골반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서 쭉 쥐어짜는 느낌을 갖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만약에 운동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루프밴드라고 해서 허벅지에 밴드를 동그랗게 걸고 하시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엉덩이를 강화하는 두 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둔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요. 자, 오른쪽 무릎을 측면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손에 위치한 여기가 발달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 중둔근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골반을 항상 고정하는 것과 몸통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기억하셔야 될 게 발이 옆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옆으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올려서 근육에 자극이 생기면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복 횟수는 10번에서 15번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대둔근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이 90도를 위치하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바닥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려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엔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내 몸의 일직선 상태에서 발바닥이 천정과 수평이 된 상태로 최대한 올려서 엉덩이의 후면부가 자극받으면 좋고요. 아까 중둔근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은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몸통은 호흡으로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엉덩이 근육이 발달됩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 최대한 더 높게 올려볼게요. 엉덩이 떨리는 느낌 보이시죠? 중량을 꼭 많이 준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동작을 했을 때 운동이 잘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후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위에 있는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흔들리게 되면서 압박과 전단력이 생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스크 또는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중둔근의 약화는 보행 시 골반이 흔들리게 되며 특히 좌우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요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허리에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중둔근의 약화는 달리기 시 오른발이 착지될 때 내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고관절에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무릎에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다면 아마도 중둔근이 약화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축구, 농구, 골프를 치는데 자꾸 무릎이 아프다면 이 중둔근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방십자 인대의 손상이라고 손상이 생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둔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의 약화는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의 과부하로 인해서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이라고 하는 무릎의 이 전면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할 때 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의 뒤쪽 대둔근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둔근의 약화는 점프 후에 착지할 때 충격 흡수를 엉덩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데미지가 커집니다. 만약에 제가 점프를 했다 착지를 했을 때 엉덩이로 충격 흡수를 해야 하는데 무릎이 전방으로 쏠리게 되면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엉덩이의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은 근골격계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스쿼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여성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스쿼트를 하는 동작에서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엉덩이 근육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서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을 때 어떻게 앉으셔야 좋냐면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내 무릎이 발등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앉아야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시에 쓰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드리프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데드리프트를 잘 했을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곧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뒤쪽으로 나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운동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첫 번째 등이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오고요. 지금 저도 허리 등 쪽으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추에 또는 허리 디스크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 허리를 너무 아치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전혀 자극이 오지 않고요. 좋은 데드리프트는 측면에서 몸통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쭉 빠져나와 내 엉덩이의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발달되고 허벅지 뒤쪽이 부수적으로 발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좋은 동작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부상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둔근 또는 중둔근, 소둔근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시는 브릿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시고요.
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 발을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감싸서 무릎을 90도로 유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둘, 높게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가는 높이인데요.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이 직선이 될 때까지 올라가야 엉덩이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이 덜 발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엉덩이가 높이 올라와서 무릎과 어깨에 직선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시면 아마도 강력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브릿지가 잘 된다면 다음 레벨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90도 올려주시고요. 양손은 45도로 펼쳐주시고요. 발 위에 물건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밀어 올리고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올리실게요.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발바닥이 올라가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10번만 해보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목이 이렇게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허벅지 뒤를 잡고 했던 운동처럼 무릎과 어깨 사이에 엉덩이가 올라오는 정도까지 높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10번을 이렇게 못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숫자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굉장히 고강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 또는 근력이 많이 만들어진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엉덩이 근육 약화는 걷기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를 앞뒤로 좌우의 균형을 잡는데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 골반과 다리뼈를 수직으로 직각으로 연결시켜서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이 중둔근과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단단하게 하나의 다리에서 골반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을 디디면 양발에서 한 발로 균형이 바뀌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의 골반은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대둔근의 약화는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보폭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발을 밀어줄 때 추진력이 세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힘이 없다면 추진력을 허벅지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죠. 휴머노이드가 걷듯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둔근 약화는 무릎, 허리, 발목의 근육의 보상작용을 초래해서 걷거나 움직일 때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 개의 근육이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통보다 발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들어오고 엉덩이의 힘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죠. 이런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만보를 걷는다면 오른발에 5,000번, 왼발에 5,000번의 근력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걸을 때 대둔근을 쓰지 못하게 되면 주로 무릎을 이용하게 되면서 허벅지의 부담 또는 무릎관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걷고 나서 무릎이 좀 뻐근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둔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둔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걷기 위해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발끝 터치 운동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쓴 상태에서 오른발을 중심으로 왼발을 뒤쪽으로 살짝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는데요. 이때 오른발의 체중이 9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일어나 보시고요. 일어나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가 최대한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자극을 받으면 좋은 동작이고요. 일어나 보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반복하실게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오른발에 내 체중이 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발의 뒤꿈치 쪽이 아니고 볼 쪽으로 체중 지지가 됐을 때 운동이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로 조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벌렸다 생각하고 다시 모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만 더 해보실게요. 엉덩이 뒤로 다시 그대로 쏘여서 이 동작이 10개, 15개가 편하게 되신다면 지금 왼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요. 작은 가방이라든지 약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고 하면 운동 강도를 집에서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운동을 따라 하시면 아마 몸에 땀이 좀 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운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 발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오른손은 허리, 왼쪽 손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닫습니다. 무릎을 닫고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닫고 무릎 다섯 개 닫고 그리고 발끝 닫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안정한 면에 있으면요. 소둔근, 중둔근이 같이 발달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둔근은 당연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잡는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요. 엉덩이에 큰 근육이 발달되면서 힘도 발달되게 되죠.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고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끝 닿는 게 어려우시다면 허벅지의 중간도 괜찮고요. 무릎까지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닿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예쁜 엉덩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최근에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둔근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은 중둔근과 소둔근입니다. 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딥힙이라고 해서 내 엉덩이의 측면이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둔근과 중둔근이 대둔근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쓰는 동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벽에 기대고 있을 때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운동 재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체력을 가진 분들이 하기에 적당하고요. 대신에 이 운동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요. 근육이 커지는 데 가장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멈춰있는 동작으로 멈추고 밀거나 버티는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예전에 학창시절에 유리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었던 동작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작들이 일반적으로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 멈춰있는 그 동작이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근육이 성장하게 되죠. 스쿼트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의자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1분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일어났다 앉는 동작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수축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의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척성 운동, 근육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멈춘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이 세 개의 과정을 운동 속에서 계속하게 되는데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조금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기에 좋고요.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도 힘을 주면서 대략 2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에 속도차가 필요합니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2의 비율, 시간의 비율, 올라올 때 1의 시간의 비율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면 골프를 예로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백스윙 상태에서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치러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스윙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작에 근육을 쓰지 못하면 이런 동작이 돼요. 늘어날 때도 빨리,

칠 때도 빨리. 똑딱이가 되면 우리 근육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동작에선 천천히, 힘을 쓰는 동작에선 빠르게. 스쿼트도 그러면 내려가는 동작에선 천천히, 멈췄다가 올라갈 땐 빠르게. 운동의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동작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거고요. 하면 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둔근을 조금 더 강화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젊은 분들이 엉덩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힙스러스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누워 보실게요. 지금은 장비가 없지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힙스러스트를 하면 배를 가로질러서 큰 바를 놓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대로 밀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밀어 올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힙스러스트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내 엉덩이가 지면에 최대한 가까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엉덩이까지가 직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에서 올라가서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운동의 비율은 늘어날 때 2, 그 다음에 단축될 때 1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서 비율 맞추고 위치 맞춰 보실게요.

다음은 애플힙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운동의 종결자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운동들이 조금 쉬워진다면 이 동작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자, 네. 왼발로 서고 오른발을 90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발은 뒤쪽으로 쭉 손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차렷. 그대로 뒤로 쭉 뻗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수평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동작에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져서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없고요.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시소처럼 몸이 완전히 수평으로 숙여졌다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발끝과 등과 손까지가 수평이 되게 만들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이 수직이 되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이 동작은 균형 잡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운동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그대로 쭉 뻗어서 네, 발끝부터 손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서고요. 그대로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쭉 펼쳐주시고요. 운동은 대략 10번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균형을 잃으면 오른발로 살짝씩 지면을 디디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4강에 뵙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
1: 완전히 쉬고 완전히 굽히는 게 제가 제일 아프거든요.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프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치료 한번 받았어요. 나는 계속 못 고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0: 한번 나빠지면 잘 낫지도 않는다고요?
3: 치료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병이지 치료가 어려운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0: 일상을 위협하는 팔꿈치 통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2주간의 밀착 관리 프로젝트.
1: 저는 엄청나게 상황은 호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 완치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0: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첫 번째 귀하신분. 방송 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4: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 저희 셋이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1: e스포츠라고 말하는 게임 대회를 주로 중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게임 해설가시군요. 그런데 귀하신 몸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1: 팔꿈치 통증이 생긴 상태였는데 우연히 테니스 관련된 이제 카페를 검색을 하다가 이런 등산 관련된 사례자를 찾으시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날 바로 열심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5: 테니스를 많이 친다고 생각하세요?
1: 네, 엄청 많이 칩니다. 네, 요즘은 농담으로 직업이 게임 해설이 아니라 테니스 그 뭐 코트 코디네이터 아니냐.
0: 광성님, 테니스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요?
1: 아, 땀이! 주로 오전에 이제 일에 지장 없는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뭐 주 한 뭐 5일 이상씩은 지금 치고 있습니다.
5: 5일?
1: 네네. 최소 5일. 네.
0: 아니, 5일이면 거의 매일 아니에요? 야, 정말 테니스 매력이 흠뻑 빠지셨네요.
1: 어, 뭐야? 어, 잘못 맞았어. 아, 흥분, 흥분.
0: 그런데 광성님, 자꾸 팔꿈치를 만지는데요. 두 달 전부터 팔꿈치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는군요.
1: 그 제일 심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한번 좀 팔꿈치 쪽 통증이 생긴 이후에는 그게 좀 완전히 낫지는 않고 근데 제일 불편한 거는 팔을 이제 이렇게 폈다가 굽혔다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펴지거나 완전히 굽혀졌을 때 이쪽이 좀 통증이 있는 편이에요.
0: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는 광성님. 의심되는 병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테니스 치는 사람에게 걸린다는 테니스 엘보. 실제로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6: 그럼요. 많으시죠. 저희보다 먼저 치셨던 분들은 분 중에 엄청 잘 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예 이제 엘보가 심하게 와서 오른손을 포기하고 이제 왼손으로 다시 훈련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병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진행이 심하게 되면 엘보인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런데 정확히 테니스 엘보가 뭘까요?
3: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바깥쪽 팔꿈치가 아픈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발생해서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이제 공이 빗맞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손이 이제 꺾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팔꿈치 바깥쪽에서 이제 힘줄이 계속 틀어지는 그런 손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이제 외상과염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0: 테니스 엘보의 정식 명칭은 외상과염이랍니다. 우리 팔에는 팔꿈치와 손목으로 이어지는 뼈가 있습니다. 뼈에는 근육이 붙고 근육의 양쪽 끝에는 힘줄이 있는데요.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뼈, 외측 상과 쪽에 붙은 힘줄에 염증이 생길 때 이것을 외상과염이라고 합니다.
3: 항상 그 근육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모습이 양쪽에는 힘줄이 있고 가운데 근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수축할 수도 있는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상과염의 경우에는 이제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결국 가운데 있는 용수철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당겨지는 힘을 많이 받는 거고 또 반면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구부린 채로 이렇게 오래 있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용수철이랑 힘줄이랑 다 늘어난 상태가 되니까 이 역시도 이제 틀어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0: 통증이 심해지면 테니스를 못 치게 될까봐 걱정이 많은 광성님.
7: 너무 행복한 취미를 찾았는데 이 부상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취미도 놓치게 될 건데라는 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생기니까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전반적인 팔꿈치 관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배우면 저를 통해서 아마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스!
0: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면서도 팔꿈치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뭐지? 이 이름을 모두 붙여야 돼. 이것도 엄마가 낸다?
0: 올해 초등학생이 되는 딸의 입학 준비로 바쁜 이분. 두 번째 귀하신 몸, 윤능비님입니다.
2: 우선 이 팔꿈치 쪽이고요. 여기 테니스 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0: 눈미님은 테니스를 안 치는데도 테니스 엘보라고요?
3: 사실은 이제 저희가 외래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테니스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요즘에 사무직에서 그냥 사무일만 하시는데도 외상가염이 발생해서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활발하게 많이 쓰는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주 격렬하게 팔을 쓰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근육을 과사용해서 생기는 과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팔꿈치가 아프면 사소한 일상도 흔들리는데요.
8: 선생님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2: 아기 점심이요. 아기 우리 딸 볶음밥 해주려고요.
0: 그런데
2: 칼질할 때 좀 이렇게 당근 같은 거 좀 딱딱한 거 쓸 때는 좀 눌러야 되니까 이쪽에서 통증이 좀 있어요.
0: 썰고 볶고 휘젓고 간단해 보이지만 볶음밥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나 팔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 접었던 팔을 뻗을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2: 네, 팔을 올려서

0: 앉아서 뭔가를 할 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저희도 팔도 잘안 펴지고. 충격파 치료는 5번 받았고,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치료 1번 받았어요. 우선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팔을 사용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1: 치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터라 통증이라도 줄여보려고 보호대도 종류별로 써봤다죠. 이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건 뭐죠?
0: 팔 찜질, 온열 찜질 하는 거요.
1: 아이고, 온갖 걸 다 해보셨네요. 아파도 주변의 팔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젠 청소 타임인데요.
0: 며칠을 제가 안 해봤어요. 정말 이제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며칠 안 해봤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계속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아이도 안 키울 수 없고 또 일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이라고요? 바쁘신 몸이네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죠?
0: 그거야?
1: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이랍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장비들이 특이한데요.
0: 저희는 통역 장비 임대하고요. 그리고 회의용 마이크,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장비나 음향 장비 등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1: 섬세한 관리를 이용하는 장비다 보니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갑니다.
0: 행사가 근데 이제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군데 있을 때에는 네, 한 2천 개씩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1: 감고 또 닦고 손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하는군요. 은비님은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셨다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놓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해왔는데 1년 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 잘 때도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래서 팔꿈치 찜질기나 이런 것들 여러 개 사서 주기도 하고 냉찜질도 해보고 온찜질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는 해봤어요. 예, 근데 딱히 이게 다시 또 반복되니까 통증이 그런 상황입니다.
1: 눈비님의 팔꿈치 어떤 상태일까요?
3: 이 부분은 어떠세요?
0: 좀 아파요.
3: 여기 좀 아프세요? 네. 두 번째로 여기는?
0: 네, 좀 많이 아파요.
3: 유지해보세요, 정해. 이럴 땐 어떠세요?
0: 아파요.
3: 많이 아프세요? 네. 네. 이렇게. 이럴 땐 어떠세요?
0: 아파요.
1: 눈비님, 누를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몇 군데만 눌러봐도 외상과염인지 알 수 있는 자가검진법이 있다고요?
3: 이 팔꿈치 바깥쪽에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앞쪽 부분을 이제 꾹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 외상과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손목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이제 수축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힘을 뺀 상태에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석회도 이렇게 좀 관찰이 됩니다.
1: 아, 그러네요. 하얗게 뭔가 보이네요.
3: 그 힘줄이 상한 이후에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석회 침착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석회가 침착하게 되면은 환자분 통증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눈비님은 외상과염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요.
3: 지금과 같이 생활하시게 되면 이거는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첫 번째 그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시다면 아침에 좀 따뜻한 물에 이 팔꿈치를 한 10분, 20분 정도 담궈가지고 온찜질을 하게 되면은 그 아무는데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한 단계 좀 개선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칭을 시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바깥쪽에는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근육이 붙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손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1: 올바른 스트레칭법.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0: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핫팩이라고 그러죠. 겉에 이제 따뜻한 거를 그냥 붙이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온열 치료의 효과가 좀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1: 깊은 층까지 열이 전달되는 온열 찜질이 더 효과적이랍니다.
0: 결국에 문제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문제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팔꿈치가 아프니까 팔꿈치에다가 무슨 밴드를 대고 여기 근육에다가 밴드를 대고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목에 아대를 하거나 손목을 고정하고 있는 그런 보조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1: 보호대도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에 차야 하는 거군요. 다음은 광성님인데요.
0: 우선 첫 번째로 이 부분을 혹시 눌러서 아프실까요?
2: 거기가 어제부터 좀
0: 어제부터 아프셨어요? 네, 여기는 좀 아파요. 펴가지고
2: 피는 게 좀
0: 펴가지고 이럴 땐 어떠세요?
2: 만졌을 땐 동작
0: 이쪽은 괜찮아요. 네. 제가 요 누른 채로 한번 구부려 볼게요.
2: 여기 조금 찌릿찌릿한
0: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그 팔꿈치 뒤쪽으로 지나가는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가 요 신경이 네.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앞으로 빠지거든요, 지금.
1: 네? 신경이 빠진다고요?
0: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가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이제
1: 아니, 신경이 어떤 상태인데요?
0: 팔꿈치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빠졌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게 관찰이 되고
1: 외상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네요. 우리 팔에는 섬세한 손가락 운동을 담당하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척골신경은 팔꿈치 뒤쪽 인대와 구멍 사이 좁은 틈을 지나갑니다. 그때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주관증후군이라고 합니다.
0: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오래 있게 되면은 신경이 이제 뒤로 주행하기 때문에 신경이 늘어나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척골신경이 늘어나는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버리는 증상이 좀 심해졌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관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러고 보니 광성님 마이크를 칠 때 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인데요. 이게 문제라고요?
0: 마이크를 이렇게 들 때는 팔꿈치를 굉장히 구부린 채로 이제 있다 보니까 신경이 이제 사실 빠진 채로 있는 거죠.
2: 네네.
0: 그런 자세가 신경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전혀 제가 완전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1: 광성님의 통증, 테니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여긴 어딜까요? 빵? 세 번째 귀하신 몸은?
3: 15년째 케이크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제과사 정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게도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이 많고 팔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뭔가를 재료를 섞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특히 팔꿈치가 많이 아파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현수님의 팔은 평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좀 볼까요?
3: 마들렌이라는 구운 과자의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네요. 거품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3: 저희 작업은 뭐든지 다 섞는 작업이에요. 계란에 설탕 섞고 그때도 거품기 이 도구로 계속 저어줘야 되고 돌리는 횟수가 한 몇백 번은 될 거예요. 몇십 번이 아니고.
1: 한 손으로만 돌면 팔이 아프죠. 이쪽 저쪽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젓습니다. 저 냄비도 꽤나 무거워 보이네요.
3: 이게 저희가 조리할 때 사용하는 동냄비라는 건데요. 무게가 일반 스테인리스 냄비나 알루미늄 냄비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 배 정도 무게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나 움직임을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게 되는 거죠. 계속 이 상태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팔꿈치도 아프더라고요. 팔이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 팔꿈치도 아프더라고요.
1: 손가락을 쥐어짤 때도 팔꿈치가 아픈 이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팔꿈치 바깥쪽에서 붙은 근육이 이제 손가락을 피는

0: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중간마디를 구부리는 그 근육은 이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부터 붙어서 손가락까지 연결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과 팔꿈치 사이에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1: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 모두 팔꿈치와 연관이 있었네요.
2: 아픈 지는 한 3, 4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몸을 굉장히 믿고 말하자면 좀막 썼어요, 몸을. 이제 슬슬 조금씩 몸에 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1: 이 수많은 주방 도구들로 그간 얼마나 열심히 일해 오셨을까요? 현수님의 손과 팔, 아플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과자 굽는 일이 좋아 15년 넘게 오로지 한 길만 걸어왔는데, 이렇게 덜컥 팔이 아프고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3: 팔 많이 아프지?
2: 야, 진짜 아파요, 지금.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은, 뭔가 더 아파서 이 일을 못하게 될까, 그게 두렵고. 근데 이 아픈 게 하루하루 더해가니까 되게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게, 병원에 가서 진짜 심하다고 할까봐, 그 얘기를 들을까봐,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사실은 무서워요.
1: 현수님의 팔은 어디가 문제일까요?
0: 요 바깥쪽 부분에 요 손목을 들어 올리는 힘줄이 부착하는 요 부분이 약간 뼈가 이렇게 약간 음영이 조금 흐리게 보입니다. 검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보이는 그런 소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도 그 팔꿈치,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힘줄이 부착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가 침착이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힘줄이 상했을 때 보이는 그런 소견입니다. 근데 정현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빵일을 하시다 보니까 양손을 굉장히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이 양쪽 모두 있는 상태셨고,
1: 현수님은 외상과염 외에 내상과염도 진단이 됐는데요. 내상과염은 골프 엘보라고도 불립니다. 팔의 안쪽 뼈에도 근육과 힘줄이 붙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튀어나온 뼈를 내상과라고 하는데, 그쪽에 붙은 힘줄에 염증이 생겼을 때를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0: 내상과염의 경우에는 주로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근육과 팔을 안쪽으로 회내전시키는 그 근육들이 팔꿈치 내측에 부착하게 되는데, 그 팔꿈치 내측에 부착하는 부분에서 힘줄이 상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1: 내상과염은 어떨 때 걸릴까요?
0: 만약에 우리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어떤 힘을,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쪽에서는 다 틀어지는 힘들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양쪽 힘줄에 그 변성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1: 외상과염과 내상과염 두 가지가 다 왔다는 현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결국에는 이 질환은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저절로 아물 수 있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병인데,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그 근육들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조 증상이 발생했을 때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필요한 치료를 받아서 방치돼서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1: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특급 솔루션. 김지영 교수님과 송영민 운동 전문가님이 만났습니다.
0: 통증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이후에 이제 근력을 해야지, 너무 이게 좀 의욕이 앞서서 성급하게 하게 되면은.
4: 단계를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0: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의 치료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휴식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덜 사용하고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온찜질을 하든지 이런 노력을 하게 되겠고요. 통증이 한 단계 개선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근육의 신축성을 기르는 단계가 되겠고, 세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1: 치료와 운동 모두 한 단계 한 단계씩 적절한 운동 방법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4: 세 분 다 사연은 다르지만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휴식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잠깐 휴식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잠깐 휴식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행동을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2: 하는 거 오히려.
4: 네, 하는 거예요. 네.
1: 잠깐 휴식. 반복적인 작업이나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세 분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네요.
4: 자, 이제 근육을 한번 느껴볼 텐데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목을 구부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팔꿈치 안쪽 끝부분을 만져보세요. 그럼 근육이 볼록볼록하죠? 자, 이 부위를 먼저 여기 테니스공 위에 이렇게 해서 눌러보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체중을 실어주시고 이제 비벼주시면 돼요. 세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시고 가로 방향으로도 비벼주세요.
1: 먼저 팔꿈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요. 일종의 마사지입니다.
4: 자, 그 다음에 팔꿈치 바깥쪽 만져보시고요.
5: 네.
4: 이렇게 대신 다음에 주먹 쥐시고 손목을 뒤로 꺾어보면 팔꿈치 바깥쪽에서 손목 향하는 5cm 정도의 볼록볼록한 근육들이 나와요. 자, 이 부위를 받쳐야 되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약간 아래를 향하게 해서 손등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팔꿈치 위쪽 아픔 좀 느껴지는 데를 이렇게 비벼주시는 겁니다.
1: 이렇게 안과 밖에 손상 입은 팔꿈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4: 눈비님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5: 어우, 아파요.
4: 아프시죠?
5: 네. 네.
4: 어떠세요?
2: 팔에 힘을 안 주고 손바닥을 펴고 하는 거예요?
4: 네. 팔, 손에 힘을 빼세요. 손목을 중립자세로 놓으세요.
1: 세 분 다 열심히 따라 하시네요.
4: 이건 이제 일어서서 손을 짚고 해야 되거든요.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이렇게 펴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꺾으세요. 꺾어서 팔꿈치 펴고 천천히 손목을 꺾어서 내려놓으면 끝. 그 상태에서 어깨 내려주고 자세 취하면 됩니다. 자, 시작.
1: 2단계는 근육이 잘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먼저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4: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근육 스트레칭이에요. 손목 뒤로 꺾는 근육. 이번에는 손등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목을 살짝 꺾은 다음에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살짝 돌려보세요.
1: 이때 주의할 점. 각자의 통증을 느끼며 가능한 만큼만 따라합니다.
4: 어떠세요? 아프세요?
5: 약간 아픈데 그래도 아까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아픈 것 같아요.
1: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4: 팔꿈치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아픈 게 아니라 잘 안 돼.
4: 잘 안 되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15초씩 3회를 역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스트레칭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떼고 나서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15초를 기다리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팔꿈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물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약하고 유연성도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팔꿈치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일을 멈추지 않고서도 팔꿈치가 잘 버틸 수 있게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팔꿈치 근육은 팔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은 무조건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자, 손목을 아래로 살짝 꺾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1: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4: 자, 그러면 손바닥이 위로 가게 했으면 이게 골프 엘보에 좋은 운동이거든요. 테니스 엘보에 좋은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용해보세요. 자, 손바닥을 아래로 놓고 자 내려놨다가 위로 젖히는 거 하나. 그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만져보세요.

0: 팔꿈치 바깥에서 손목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힘이 빡 들어갔죠.
1: 네.
2: 이때도 각자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0: 눈비님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들면은 덤벨 내려놓고 모양만 취하시면 됩니다.
2: 근력을 강화할 때도 순차적으로 단계를 높이는데요. 가벼운 덤벨로 팔의 근력을 키워준 다음 팔꿈치와 이어지는 어깨 근육까지 강화해줍니다. 이 4단계 운동을 2주간 각자의 통증과 근육 상태에 맞게 실시합니다.
3: 근육의 어떤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잘 늘어날 수 있는 근육인지,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충분한 그런 근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븐의 귀하신 몸,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통증이 제일 심했던 눈비님인데요. 좀 어떠세요?
4: 스트레칭 할 때, 처음 할 땐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픈 게 많이 덜해졌어요. 스트레칭을 하라는 자세도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더 잘 되는 편이고요.
2: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완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요.
4: 이게 사실 좀 지루해요. 하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서 못할 것 같아서 TV를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운동 지루하죠. 그래도 가끔은 딸 다음이하고도 함께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눈비님이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팔 아픈 찜질입니다.
4: 그 교수님이 온찜질이 좋다고 하셔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온찜질과 냉찜질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교수님?
3: 상식적으로 냉찜질은 손상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급성 손상이 생겼을 때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게 냉찜질이고 그 이외에는 다 온찜질이 좋습니다.
2: 팔꿈치 통증에는 온찜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 동작할 때 덜 아프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뜨끈뜨끈하지?
5: 따뜻해. 따뜻해.
2: 그 시각, 송영민 선생님이시네요. 팔꿈치에 좋지 않은 생활 속 잘못된 자세들을 짚어주기 위해 직접 중간 점검을 나오셨답니다.
6: 어떻게 운동 잘 하고 계셨어요?
7: 네, 매일 네.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6: 제가 숙제 검사하려고 왔습니다. 네.
7: 긴장되네요.
6: 일에 바쁘셔가지고. 네. 칼질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힘이 어느 정도 실리는지.
4: 네.
6: 일단 팔꿈치를 많이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손목을 많이 꺾어야 돼요. 아무래도 키가 안 맞으니까.
4: 이렇게.
6: 팔꿈치를 들죠.
4: 네.
2: 그러고 보니 칼질하는 자세가 좀 불편해 보이죠?
6: 팔꿈치 근육에 힘을 줘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비님께 필요한 건 키를 높여주는 겁니다.
2: 눈비님에게는 싱크대가 좀 높았네요. 자, 그래서 스텝박스를 놨는데요. 어떨까요?
6: 실어보세요.
4: 네, 훨씬 편해졌어요.
6: 훨씬 낫죠?
4: 네.
6: 팔꿈치도 몸통에 잘 붙어있고 어깨도 내려와 있고 손목이 꺾이는 각도도 줄어들었죠?
4: 네.
2: 오, 전보다 팔꿈치가 훨씬 안정됐네요.
4: 없었을 때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목에도 무리가 좀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하니까 높이를 맞춰서 하니까 좀 더 힘이 덜 들어가요.
6: 네.
2: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에 참 중요하군요.
6: 이게 칼질하는 것 말고도 네. 조리할 때
4: 네.
6: 조리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4: 네.
6: 원칙은 하나예요.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워야 된다. 조금만이라도 높아진다면
4: 네.
6: 훨씬 낫죠?
4: 네, 훨씬 편해졌어요.
6: 네.

0: 할 때도 마찬가지 팔꿈치 변화가 보이시죠?
1: 칼질 할 때 어깨를 올리고 팔꿈치를 들고 한다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자세라는 거를 알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0: 청소기를 들고 오는 영민쌤. 청소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 눈비님이 이걸로 청소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청소도 눈비님에겐 고역이었는데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청소기를 미는 것이 바깥쪽 팔꿈치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2: 이거.
0: 어? 이게 뭔가요?
2: 이제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얘가 손가락을 대신할 겁니다.
0: 어우,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2: 팔에 힘을 덜 줘도 되죠?
1: 어, 네. 어,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무거워서 힘들다고 생각했지 이 버튼을 눌러서 전원장치 이렇게 누르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0: 손가락 하나만 안 써도 통증에 도움이 되는군요.
2: 여기서도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팔꿈치는 몸에 붙인다.
1: 붙인다?
2: 평소에 하실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0: 그러네요. 팔꿈치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2: 주방에서 그 패턴 나왔고요. 나도 모르게 그 패턴이 계속 남아있다가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힘이 실리는구나. 몸에서 기억한 거예요. 잘못 기억한 거죠. 앞뒤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 옆으로 들어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팔꿈치 근육이 일을 많이 하네요.
0: 악력을 쓰지 않으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니 청소하는 자세도 훨씬 편안해 보이죠.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팔꿈치 통증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현수님의 작업장인데요. 일하는 자세를 꼼꼼히 보시네요.
2: 내가 운동선수라고 본다면 운동선수들 도구 쓰는 거 되게 예민한 거 아세요? 수영선수들은 수영복을 어떤 걸 입어야 될지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재질의 차이나 아니면 디자인의 차이 때문에 기록이 바뀌기 때문에. 네. 제빵 선수시잖아요.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아, 손잡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2: 이런 걸 잡았을 때는 손 안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면이 잘 닿지 않아요. 그래서 악력을 더 써야 돼요.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손바닥 안쪽이 채워지면서 감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악력을 덜 사용해도 돼요. 느낌이 어떠세요?
3: 이게 더 잡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2: 선수라면 이 아주 디테일한 느낌, 작은 차이를 아시겠나요?
3: 네.
2: 냄비도 똑같죠. 접촉 면적이 넓은 상태에서 악력을 쓸 때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접촉 면적이 적은 상태에서 넘기려고 그러면 힘을 더 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손잡이 쓸 때는 이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두툼하게 말아서 약간 뭉툭하게 말아주는 거죠.
0: 손잡이의 접촉 면적이 중요하군요.
3: 이거 없이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아파요. 감싸고서 잡으니까 뒤집을 때 좀 덜 아파요. 이렇게 돌릴 때. 완전히 다른데요?
0: 손잡이에 이은 또 다른 교정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손목을 쓰는 자세에도 팁이 있습니다.
2: 손목을 약간 신전시킨 상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정시킨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팔꿈치 건강에 좋다.
0: 그 이유가 뭘까요?
2: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걸 이제 꽉 잡아보세요.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이러면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네. 짧아진 상태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이제 손목을 돌리거나 팔을 써야 될 때는 손목을 뒤로 약간만 꺾어보세요.
3: 네.
2: 이 각도를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끌어당기면 안 빠지죠?
3: 네.
0: 오, 신기하네요. 손목을 살짝 들어올리기만 해도 악력이 달라지네요. 기왕이면 조금 덜 쓰고 덜 무리가 가게. 작업상 어쩔 수 없이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현수님에게 정말 유용한

0: 정보네요.
1: 몸도 어쨌든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쓰면은 스스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걸 좀 더 아껴서 쓸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0: 마지막으로 광성님.
2: 게임? 운동 잘 하고 계신 거죠?
3: 아, 게임을 보면서 운동도 틈틈이 하고 있네요.
4: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테니스 하러 가서 하기 전에 하거나 뭐 정신 없어서 못했다 이러면 그냥 밤에 하는 경우도 있고.
5: 그래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시네요.
4: 아, 네네. 제가 안 아파야 되니까.
0: 어깨 운동까지 잘하고 계신데요.
6: 안녕하세요.
0: 송영민 선생님의 자세 교정은 어떤 걸까요?
6: 이제 마이크 각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꺾어서 쓰시더라고요.
7: 웨이브 손에 진짜 많이 맞네요.
0: 아, 그러게요, 황성님. 중계하는 동안 몇 시간씩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6: 팔의 자세가 손목이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비틀렸어요. 네네.
0: 팔꿈치에 너무 안 좋은 자세랍니다.
8: 네. 그러니까 손목이 척추라고 본다면 손목을 비트는 자세는
4: 척추.
8: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
4: 네. 평소에 이러고 있긴 한데.
8: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는 자세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냥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 구부리는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4: 계속 이러고
8: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 인체는 이걸 기억합니다.
0: 오래도록 구부린 채로 어떻게 하죠?
8: 그래서 중간에 이두근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그런 팔꿈치를 펼 수 있는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네.
0: 팔꿈치를 펴는 스트레칭 동작들도 추가로 배워보는데요. 업무상 팔을 잘 펼 수 없는 광성님에게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틈틈이 해주면 좋답니다. 네. 잘 배우고 계시네요.
4: 지금은 뭐 기존에 이렇게 막 힘주는 행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불편한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도 막 저도 모르게 뭐 이런 이상한 자세를 했던 것도 내가 왜 굳이 이러지? 지금 이거 안 아픈데? 이 정도까지는 와서 왜 아팠냐라는 개념보다 왜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를 신경 쓰면 되는지를 알았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제일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0: 2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의 팔꿈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9: 예전에 2주 전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까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10: 그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9: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 힘 빼시고 이럴 때는 어떨까요?
0: 눈미님, 2주 전에는 건들기만 해도 고통스러워하셨죠.
9: 이럴 때는 어떠세요?
10: 아파요.
9: 이럴 때도 아프세요?
10: 네. 약간 아프긴 한데요. 네, 그래도 참을 정도.
9: 그 2주 전에는 이럴 때 굉장히 아파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네요. 네. 그렇죠? 2주 전에는 이 바깥쪽에 잘 보시면 석회가 조금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0: 오, 그러게요. 흰색이 조금 옅어졌어요.
9: 2주 만에 그래도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치료의 처음 그런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원래 치료가 되는데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병이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니까.
10: 희망적이네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1: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녔을 때 차도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0: 광성님은 어떨까요?
9: 여기도 아마 저기도 괜찮으세요? 그래요?
4: 아, 네.
9: 그거는 어떠세요, 지금? 불편함?
4: 뭐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9: 없어요. 네. 이제 손목 들어 올리는 힘줄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운동을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많이 하시니까 꼭 이제 하기 전에 손목 아래로 하는 스트레칭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0: 훨씬 가벼워진 표정이죠?

0: 통증을 느낀다면 어쨌든 위험 신호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을 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한다면은 훨씬 병이 만성화되기 이전에 더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제 생활 습관이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도 몰랐었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그렇게 하던 상황이 이어졌으면 굉장히 저는 많이 아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 내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차도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2: 팔꿈치에 오는데
0: 네.
2: 크게 불편하진
0: 크게 불편하죠.
3: 현수님도 통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는 어떨까요?
0: 사실 2주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큰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긴 병이다 보니까 사실 2주 만에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통증은 약간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그러면
0: 네.
2: 그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계속하면 엑스레이 상으로도 저 흐릿한 부분이나 그런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나빠지지 않는 걸 유지할 수
0: 아니요.
2: 있는?
0: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개선이 될수 있고요.
3: 현수님, 개선될 수 있대요.
0: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질 테니까 좀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3: 네, 걱정 마세요.
2: 꾸준히 근육 운동, 팔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3: 고생한 내 팔꿈치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2주간의 도전은 끝났지만 팔꿈치를 아끼고 관리하는 세 분의 노력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완치가 될수 있다고 하니 치료와 운동 모두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말들의 호쾌한 경주, 경마 아시죠? 그 경마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1922년에 동대문에서 시작됐다니까 벌써 103년 역사군요. 그런데요, 이 경마가 말을 타는 기수, 남자 기수, 여자 기수 가리지 않고 같이 경쟁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103년 역사에서 매 주말 열리는 이런 그 일반적인 경마 대회보다 좀 큰 대회가 대상경주라고 하는데 거기서 최초 우승의 역사를 만든 기수가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뭐 대통령배 대상경주, 그랑프리 경주 이런 아주 큰 대회에서 또 최초 여성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셨는데요. 오늘 김혜선 기수 모시고 경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같이 경주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1: 네, 경마가 사실 여성, 남성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중에 거진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0: 그렇게
1: 있거든요.
0: 그렇게 생각돼요. 네. 말을 모은다는 것도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번 하는 일이라서 잘 몰랐는데 점점 더 오래되면 될수록 아 제가 지금 진짜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보다 10배 이상 가량 되는
0: 그 큰 말을
1: 큰 말을 다뤄야 되니까
0: 예.
1: 한 경기당도 뭐 한 경기 뛰면 200g씩 빠지고 그럴
0: 체중이
1: 정도로, 네 체중이 사람 체중이
0: 네.
1: 기체 체중이 그럴 정도로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게 체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운동인데 왜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같이 경쟁을 시킨답니까?
1: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말이 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뭐 기계가 아니잖아요, 말은.
0: 아, 말이 다르니까.
1: 네,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또 기수와의 알겠어요. 말과의 호흡이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말이 얼마나 잘 뛰는 말인가라는 말의 실력이 더 중요해요? 기수의 실력이 더 중요해요?
1: 마칠인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0: 마칠인삼.
1: 네. 말의 능력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말이 워낙 많이 좋으면 이제 좋은 성적 내는데 말의 능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남녀 같이 경주를 시키는 거군요.
1: 아, 네.
0: 말이 위주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좀
1: 같아요.
0: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네. 대한민국 최초 여성 기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선배 여성 기수들이 있었던 거죠?
1: 네네. 제 앞에 선배님들 한 4분 정도 계셨었어요.
0: 4명?
1: 네.
0: 몇 명 없군요. 그러니까.
1: 몇 명 없습니다.
0: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전문적인 경마 기수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1: 일단 더러브렛 말을 타는 서울이랑 부산에서 현재 경마장이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에서는 서울에 한 4명 그리고 부산은 저 포함해서 2명 이렇게 있어요.
0: 그게 여성 기수가 6명 그러니까.
1: 네, 앞에서. 총 6명.
0: 전체 기수는요?
1: 전체 기수 세보진 않았는데 한 70명 정도 되지 않나.
0: 네. 70명.
1: 네.
0: 전체 전문 기수는 70명인데 여성은 딱 6명. 그 여성들이 일반 그 주말에 열리는 경마 경주에서 우승한 기록은 있긴 있었죠, 과거에.
1: 네, 일반 경주 우승에서는 있었죠. 네, 많이 있었죠.
0: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습니다만 일반 주말 경마 경주가 아닌 큰 대회 대상이란 게 따로 있나 봐요.
1: 네, 네. 1년에 몇 번의 경기가 있는데 그 따로 큰 경기가 있어요. 3월 달부터 보통은 3월 달부터 쭉 달에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있고 한데 네, 그렇게 있습니다.
0: 그 주말에는 경주가 여러 번 열리죠?
1: 주말에는 네, 여러 번 열리죠. 서울은 토요일 일요일 하고 부산 저는 지금 부산에 소속되어 있는데
0: 예, 예.
1: 부산은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0: 토일이나 네, 금일
1: 경마가 이루어져요.
0: 네. 그 이틀 사이에 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이 이제 과천을 얘기하는 걸 텐데
1: 네네네.
0: 거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한 스물 몇
1: 네.
0: 경기가 열린다.
1: 또 저희 부산은 조금 적어요. 조금 적어서 한 14경기 정도 있습니다. 네.
0: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매 주말 한 뭐 20개 뭐 열 몇 개 열리면은 서울 부산 합하면 이제 30몇 경기가 열리니까
1: 네.
0: 1년이면 뭐 수도 없는 경기가 열리는 네네. 건데 대상 경주는 다 합해봐야 몇 번 안 되는 거죠.
1: 몇 번 안 되죠. 네.
0: 아, 그 대상 경주에서 최초 우승하신 게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지난해에 처음에 소개한 대통령배 대상 경주, 그다음 그랑프리 경주.
1: 네.
0: 이 두 개가 큰 경주예요?
1: 네, 그 경기는 좀 큰 경주. 이게 경기가 대상마다 다 같은 동급의 경기가 아니고
0: 대상 그레이드, 중에서도
1: 네, 대상 중에서도 그레이드 1 경기가 대통령이랑 그랑프리라는 경기가 있는데
0: 예.
1: 작년에 거기를 우승을 하게 됐죠, 제가.
0: 그것도 최초죠. 여성으로서.
1: 그럼요, 최초죠.
2: 국산 최강마를 가리는 최고의 권위 제20회 대통령대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2번 마 글로벌 히트는 이콘의 모습을 보입니다. 글로벌 히트가 안쪽에서 앞서 나옵니다. 최강자의 자리는 글로벌 히트가 물려받습니다. 글로벌 히트와 김혜선 기수 단독 선두.
0: 그렇게 대상 중에서도 아주 큰 대회
1: 네.
0: 이런 거는 출전 자격부터가 다르겠어요?
1: 기회를 얻기가 많이 힘들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특히 여성인 저는 기회를 그동안 17년 동안 하는 동안 대상 나가는 것 자체가
0: 어렵겠죠.
1: 큰 꿈으로 여겼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승 기회도 얻고 이제 작년에 좋은 성적까지 냈으니까
0: 네.
1: 꿈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그 보통 주말에 열리는 일반 경주에 매주 지금 출전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매주 합니다.
0: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출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저는 거진 풀로 타긴 하는데 총 이제 일주일에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일요일 이틀의 경마에서 한 11개, 12개가 최고로 탈 수 있어요. 최대 횟수, 기승 횟수가. 근데 저는 거의 풀로 타는 편이에요. 네.
0: 매주?
1: 네네, 매주.
0: 그러면 하루에도 한 다섯, 여섯 경주를 뛰시는 거네?
1: 네, 맞습니다. 다섯, 여섯 개.
0: 한 번에 한 200g씩 몸이 빠지면 하루면 1kg 이상 빠지긴.
1: 네네, 1kg씩 빠져요.
0: 땀도 그렇게 실제로. 많이 나고?
1: 땀도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0: 그럼 지금 17년 차 기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총 경주가 몇 경주나 하신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네요.
1: 네, 5천 회 정도 된 것 같아요.
0: 이야, 그 중에서 네. 우승한 횟수가 지금 400승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아요. 작년에 그 또한 이뤘죠, 400승. 이제 400승 기수로서 작년에 이뤘습니다.
0: 100승, 200승, 300승, 400승 우승한 것도 여성 최초고.
1: 네, 맞아요.
0: 대단하십니다.
1: 아닙니다.
2: 제42회 2024년 그랑프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코너에 진입했고 그들을 나올 스나이퍼와 스피드형 그리고 글로벌 히트 심장의 고동 등이 추격하면서 김혜선 기수와 함께하는 글로벌 히트 안쪽의 투원의 반석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히트입니다. 김혜선 기수와 글로벌 히트 등장 위에 성별은 없습니다. 김혜선 기수 글로벌 히트와 함께 뜨겁게 그랑프리 우승컵을 움켜줍니다.

0: 그럼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하루에 다섯, 여섯 경주를 뛰신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항상 같은 말을 타요?
1: 아, 아니요, 아니요. 다 다른 말을 타요.
0: 아, 그렇게 조금 말을 한 번 뛰면 기진맥진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다 다른 말이에요. 그 제가 한 주에 한 11마리 타면 그 11마리 모두 다 다른 말이에요. 말은 한 마리당 거진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휴식이 꼭 필요해요. 한 경기 뛰고 나서.
0: 한 번 뛰면?
1: 네, 한 번 뛰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타는 거는 한 기수가 탈 때는 뭐 11마리 탄다. 하루에 뭐 5마리 탄다. 그럼 5마리 모두 다 다른 말이에요.
0: 다 달라요?
1: 네.
0: 그럼 그 말들하고 언제 호흡을 맞춰보고 연습합니까?
1: 보통은 한 일주일 전부터 새벽 훈련이 있어요, 저희가.
0: 근데 이게 일주일 전이면 내가 이번 주말에는 네. 어떤 말들을 탄다가 정해져요?
1: 네, 뭐 투표에 등록되고 하는 걸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얘기로는 기승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잡아놓거든요. 제가 타기로 한 말을
0: 그렇겠죠.
1: 다음 주에. 그러면은 그 전주에 가서 새벽 훈련 때 그 시간에 가서 그 말을 마방에 찾아가서 그 말을 타는 거죠. 타서 호흡을 좀 맞춰보고.
0: 그래봤자 뭐 몇 번 훈련 못 하고 경주를 뛰는 거겠네요.
1: 네, 많이는 안 해요. 전주에 바로 한 해봐야 많이 타면은 한 5번, 4번? 네, 4, 5번 정도 그렇게 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경만 날 바로 그냥 타는 말도 많아요.
0: 한 번도 호흡을 네. 못 맞춰보고?
1: 한 번도 호흡 안 맞춰보고.
0: 네. 그게 어떻게 돼요?
1: 이제 저희가 맨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잔등에 올라서서 발주기까지 가는 때 말을 좀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경기에 이 말의 성격을 읽고 경기에 좀 거기에 접목시켜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합니다.
0: 정말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1: 네.
0: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대다수도 네. 항상 자기 말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군요.
1: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마주님이 따로 계셔요. 그리고 네, 저희 말이 아니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말 주인이 다 따로 있고 네. 말 사육사 관리사들이 다 따로 있고.
1: 네, 따로 있고.
0: 그러면 기수와 말이 어떻게 이렇게 짝이 맺어지는 겁니까?
1: 그러니까 마주님과 조교사님이 계신데 마주님과 조교사님이 아, 이 말이 좀 이 기수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선택하시면 저한테 이제 권유가 오고 저한테 요청이 오고 그럼 제가 그 경기가 비어 있으면 그렇게 타게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둘이 합의하에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0: 합의겠죠.
1: 네.
0: 어쨌든 그게 굉장히 지금 무슨 뭐 공개 추첨 이런 게 아니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군요.
1: 암암리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좋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는 그렇죠, 기수한테는 그렇죠. 좋은 말이 오는 그렇겠죠. 기회가 더 많아요.
0: 그렇겠죠.
1: 네. 이게 랜덤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0: 예.
1: 저희는 선택받아야 돼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 경주마들은 지금 70명의 그 기수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1: 네. 맞죠.
0: 그렇죠.
1: 네.
0: 그 많은 그 경주마들 중에 좀 실력이 출중한 우승 경험도 꽤 있는 그런 말들의 경우는 그 기수들을 놓고 경쟁도 붙겠어요. 그러니까 A 마주, B 마주, C 마주 이 세 명이 다 우리 김혜성 기수를 원해요. 네. 이런 경우도 생기겠어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런 만약... 경우는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작년에 좋은 저랑 호흡을 맞춘 글로벌히트가 있는데
0: 누구요?
1: 글로벌히트라는
0: 글로벌
1: 말이
0: 히트. 네,
1: 작년에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춘 말인데.
0: 예.
1: 만약에 이제 올해가 들어서 글로벌 히트보다 더 좋은 말이 나타나서 다른 마주님이 저한테 좀 타달라 하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글로벌 히트와의 이 연과 마주님과 조교사님과 관리사님과 이런 연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행복한 고민
0: 그렇겠어요.
1: 많이 합니다. 네.
0: 기존 인연을 중시할 것이냐,
1: 네, 맞습니다.
0: 최근의 성적을 중시할 것이냐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갈등의 순간들이 많겠군요.
1: 네. 맞죠. 그거는 근데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0: 물론 그렇겠죠. 네. 초반에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는 힘드셨겠어요. 네.
1: 성적이 안 나온 때는 말 한 마리만 태워달라고 마방 돌아다니면서 좀 태워달라고 하고
0: 예.
1: 좋은 성적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기승 기회, 아까도 말씀드린 대상 경주에 나가는 기회가
0: 그렇죠.
1: 꿈이었던 것처럼 기승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많이.
0: 예, 예.
1: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0: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고 안 좋고 하는 말의 기회, 그 좋은 말과 안 좋은 말의 기승을 안 가리고 굉장히 많이 탄 기수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기승 기회를 얻기가 힘들어서 좋지 않은 말도 많이 탔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랬겠죠.
0: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탔었어요. 그러니까 그한 말에 한 말에 집중을 더 다른 남성 기수들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자산이 돼서 좀 잠깐 타더라도 이 말이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떻게 내가 제스처를 좀 취해주면 이 말이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구나 라는 걸좀 빠르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1: 그러니까 초창기 그렇게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타실 때,
0: 네.
1: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좋은 성적을 조금씩 내니까 좋은 말로 자꾸 옮겨가게 된걸거 아닙니까?
0: 네, 더디긴 했지만, 네, 저 그렇게 올라왔죠.
1: 그죠?
0: 네.
1: 아마 대부분의 기수분들도 아마 성공한 기수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0: 다
1: 누가
0: 그렇겠죠. 네.
1: 초창기부터 좋은 말을 막 주겠습니까? 그죠?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피해의식이라는 게좀 있었던 것 같은 게, 이쯤 되면 좀 좋은 말을 줄 법도 한데, 항상 욕심이 많은 거일 수도 있고, 아, 이쯤 되면 조금 더, 이 정도는 더 좋은 말을, 능력을 가진 말을 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작년에 만났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14번 글로벌 히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혜석 기수와 글로벌 히트 등장 위에 성별은 없습니다. 김혜석 기수

0: 그동안 타신 경주마만 제가 보기에 뭐 수천 마리 될것 같은데,
1: 네.
0: 그죠?
1: 네.
0: 이제는 이렇게 말을 탁 타면 말의 성격이 느껴집니까?
1: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0: 어떻게 그걸 금방 느껴요?
1: 이거는 정말 말 자체가 선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렇겠죠.
1: 저도 이제 안타까운 후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는데 절대 말 타는 거는 이 말로는 못 배워요. 말을 타야지 느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감각을 익혀야 그게 접목시키고 하는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
0: 네.
1: 안타까운 후배들 가르치려고 해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왔던 것들이 진짜 노하우가 됐던 것
0: 그래서 몸이 느끼는 거죠, 그냥.
1: 같아요.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갈과 말의 반동, 체형 이런 거를 이렇게 느껴서 타서 사실 보면서보다는 타면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0: 온순한 말, 뭐좀 포악한 말, 뭐 이런 성격도 느껴지죠.
1: 느껴지죠. 그것도 중요하죠.
0: 그렇죠.
1: 네. 아, 너무 성격 급한 말. 아니면 너무 온순하고 그러면 또 경기력에 있어서 좋은 성적 못 내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독려도 많이 해주고 성격이 너무 급한 말들은 또 사람이 컨트롤을 해주는데 그것도 마냥 막 깜겨서 힘을 안 배한다고 좋은 성적이 내는 게 아니에요. 얘의 성격도 내주면서 내 손에도 들어오면서 이런 조절을 좀 잘해서 하는 것도 기수의 역할이고 노하우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빨리 파악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까 소개해 주신 글로벌 히트란 이름의 말,
1: 네.
0: 그 말하고 지금 몇 차례 우승하셨습니까?
1: 대상 경주에서만은 네. 7번 하고 일반 경주에서는 2번 하고 총한 9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 경주마 단한 번의 기회, 어떤 말이 우승을 차지할지. 2023 코리안 더비 시작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8번 마 도끼 불패가 먼저 안쪽에서 선두 앞서 나옵니다. 삶은 1번 마 글로벌

0: 안쪽에서 3위에서 2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전북 8번마 도끼불패와 안쪽 2위는 1번마 글로벌 히트 따라갑니다. 외곽 쪽에서는 13번마 스피드 영도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이제 서두권 말들 3코너 돌아서 4코너의 모습을 보입니다. 9번마 나올 스나이퍼가 거리차를 좁히고 1번마 글로벌 히트도 안쪽 치고 나옵니다. 1번마 글로벌 히트가 결승전 직선지로 단독 선두 치고 나옵니다. 경주마 단 한 번의 기회 최고의 경주 최강의 3차만 부산에서 원정은 글로벌 히트와 김혜선 기수가 가져갑니다. 김혜선 기수의 활짝 웃는 모습.
1: 그 말은 앞말이에요? 순말이에요?
2: 순말입니다.
1: 몇 살입니까?
2: 지금은 5세인데 작년까지 이제 4세 때 좋은 성적이 났죠. 네.
1: 보통 경주마들은 몇 살 때부터 경주에 시작합니까?
2: 2세 때부터 경마장에 들어와서 경기를 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잘 뛴다 하는 시기 때는 4세, 5세.
1: 전성기예요. 네,
2: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몇 살 때까지 경주를 합니까?
2: 경주마가 조금 수명이 좀 짧긴 한데 경주를 뛰는 것 자체의 수명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 6세, 7세까지.
1: 네. 몇 년 안 되는군요.
2: 네, 몇 년 안 돼요. 근데 잘 뛰고 괜찮고 하면은 이제 그 노후가 굉장히 좋죠. 네.
1: 그 보통 수명이 몇 살까지죠, 말들이?
2: 말 수명은 그 다 각자 다른데
1: 물론
2: 경주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5년 안짝으로 12년, 13년 이런 걸로 하는데 저는 거진 경마장 안에서의 말들을 봤기 때문에
1: 예, 예.
2: 경마장 경주를 뛸 수 있는 나이가 9세도 있고 8세도 있고 하긴 해요. 보통이 6세, 7세 그때까지 경마장에 있다가
1: 그러니까.
2: 그 이후에 시순말이나 시암말로 넘어가요.
1: 시순말이나 시암말로.
2: 네.
1: 그런 그 경주마들은 비싸죠?
2: 이제 더러브랜 말들, 그러니까 경기를 빠르게 뛰고 능력이 있는 말들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어온 혈통으로 이어온
1: 네.
2: 말이 이제 더러브랜이거든요.
1: 족보가 있겠죠.
2: 네, 족보가 있는 말 그대로 족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혈통이 다 좋지만 특출나게 또 굉장한 혈통을 가진 말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억단위의 말들도 있고
1: 억단위
2: 네,
1: 예,
2: 그런 말도
1: 예.
2: 있고
1: 그 글로벌 이치를 처음 만나서 처음 탄 게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 제가 2022년에 만나긴 했었었는데
1: 네.
2: 네, 본격적으로는 23년부터 대상을 치러서 네, 작년까지 이제
1: 그럼 2022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거뒀어요?
2: 첫 경기인가 초반에 2세 때 글로벌 히트 2세 때는 한 번 우승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사실 글로벌 히트가 체형적으로 혈통적으로는 흠집이 없지만 체형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주마 축에 드는 말은 아니에요.
1: 그래요?
2: 네, 네. 그래서 많이 안 좋았었어요. 초반에 2세 때 어린 나이 때. 그래서 한 6개월가량 긴 시간을 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주님이 저를 컨택해 주셔가지고
1: 예, 예.
2: 제가 그때 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1: 다리가 어떻게 불안한데요?
2: 잘 뛰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넓고 적당히 넓고 지세라 그래서 앞다리의 지세도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가슴이 좁고 다리가 약간 외향 지세로 벌어져 있어요.
1: 그래요?
2: 네. 근데 그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주님들이 사갈 때 잘 안 사시죠. 네. 그래서 아기 때 조금 고생했고
1: 그리고 6개월이나 쉬었다고요?
2: 네, 6개월이나 쉬었기 때문에
1: 어찌 보면
2: 기대치가
1: 김혜선 기수를 만나서야 비로소 실력 발휘가 시작된 거네요. 그죠?
2: 아무래도 이제 부드럽게 다뤄주는 여성이란 제 장점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안전하게 좋은 경기를 작년까지 잘 치렀어요.
1: 그 말은 좀 부드럽게 다뤄야 실력이 나오는 말이로군요.
2: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악스럽게 다뤘더라면
1: 김혜선 기수가 볼 때는 아니라 성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 네, 네.
1: 다른 기수들은 그 말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거뒀던 거 아닙니까?
2: 많이는 제가 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1: 네,
2: 다른 기수가 탔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안 나긴 했었죠.
1: 네, 그 말들도

0: 김혜선 기수랑 여러 번 이렇게 경주를 해보면 딱 보면 알아봐요? 김혜선 기수?
1: 말이요? 그게 글로브리트가 참 다른 말이랑 다른 게 성격이 굉장히 까칠해요. 내려왔었을 때 안아주려고 해도 잘 꿰물어가지고
0: 아, 그래요?
1: 그런 생각을 하는 가끔은 내가 자꾸 위에서 힘들게 하니까 얘가 날더 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더 무는 것 같으니까 알아보긴 알아보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등잔 위에 올라갔었을 때는 말 등에 올라갔었을 때는 이제는 지금 워낙에 많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런지 지금 그랑프리 때 느낀 건데 작년 그랑프리 때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말이 스스로 제가
0: 그래요.
1: 원하는 어떤 기승 스타일로 풀어가는 걸 느꼈어요. 아,
0: 오.
1: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 친구랑 맞춰온 호흡이 헛된 게 아니고 얘도
0: 아.
1: 나한테 함께 이제 학습화됐구나 서로.
0: 예.
1: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랑프리 때 좋은 성적을 내서 우승을 하지 않았나.
0: 네.
1: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대통령배 대상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
1: 네.
0: 글로벌 히트였죠.
1: 네네. 대통령배 때도 글로벌 히트였고, 근데 그때에는 뭐 조금 쉽게 우승한 케이스였어요. 그땐 국산마 경기였거든요.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는 외산마랑 국산마랑 혼합으로 뛰는 경기예요.
0: 아, 그게 또 달리 따로
1: 네,
0: 있어요?
1: 그래서 그랑프리가 한 1년 한해 최고의 경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산마인 글로벌 히트가 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냥 그때 느꼈죠. 아, 지금까지의 호흡이 헛되지 않았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경기였었어요.
0: 그 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등에 탄 기수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어느 기수가 타면 내가 좀더잘 달린다 이런 걸 말도 알것 같아요.
1: 알 거예요.
0: 그죠?
1: 네. 그 이기수가 다 다른 기수가 탈 때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브리트 떠나서 다른 일반 말들도 수없이 많이 탔으니까요. 이상하게 제가 타면 또잘 뛰는 말들이 많이
0: 궁합이
1: 있어요.
0: 맞겠는 그런 게
1: 네.
0: 있겠죠.
1: 그런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기수로서.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주는 국산 말끼리의 경주입니까?
1: 아니요.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거진 이제 다 섞여서 뛰고 외산마 따로 이게 참 이게 좀 다른데 일반 경주도 다 나뉘어 있거든요. 암말들끼리 뛰는 경기도 있고,
0: 암말 경주가 따로 있고.
1: 그 국산마들끼리 뛰는 경기가 있고 외산마들 뛰는 경기가 있고, 또 때로는 또 혼합을 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기에 이제 저희가 이 말이 어느 경기 잘 컨택을 해서 이제 좋은 경기에 넣어서 우승을 하는 확률이 좋은. 이제 레이스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이제 공부를 많이 하죠.
0: 그래야 되겠죠. 그 외산말하면 주로 어느 나라 저산 말들이 한국에서 뜁니까?
1: 예전에는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일본 말도 있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계속 미국 말이 많이 왔었고 지금 현재는 그 시장을 좀 넓히려고 일본 말도 지금 최근에 들여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조금 많이 위축돼서 경마 시장이 다시 넓혀가고 있습니다. 외산마는 이제 저희 한국 마가 아닌 다른 국가의 말을 외산마라고 해요.
0: 근데 평균적으로 볼때 국산 말하고 다른 나라 말들하고 보면 다른 나라 말들이 더 월등합니까? 그래요?
1: 안타깝게도 아직은 한국 경마의 말 산업이 조금 더 외부의 나라보다는 아직은 좀 뒤쳐져 있어요.
0: 그 외국의 규모가 더 크니까
1: 네, 규모도 크고.
0: 말들도 훨씬 많을 거고, 그죠?
1: 네.
0: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훌륭한 말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런
1: 네.
0: 거겠군요.
1: 그렇죠. 네.
0: 그러면
1: 전통도 오래됐고, 외국에서. 네.
0: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복합 경주에서 글로벌 히트 같이 국산 말이 우승한다는 건 상당히 기록적인 거군요.
1: 네, 기록적인 일이죠.
0: 경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거리가.
1: 아, 거리요? 지금 1000m에서 2300m까지 있습니다.
0: 그몇 종류예요, 그게?
1: 1000m, 1200, 1300, 1400, 1600, 1700, 1800, 1900, 2000, 2200, 2300, 11종류.
0: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군요.
1: 네네네. 말이 다 모든 경기, 모든 메타에 다잘 뛰는 게 아니라 단거리에 특화된 말 있고
0: 그렇겠죠,
1: 중거리에
0: 그렇겠죠.
1: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경기들이 여러 구성되어 있고

0: 뭐이 말이 있으면 이 거리의 경기에 뛰면
1: 예.
0: 좋겠다 해서 투표하고 하는 겁니다.
1: 최단거리가 1000m.
0: 네, 최단거리 1000m.
1: 최장이 2300m.
0: 300m. 네.
1: 1000m 경주 같으면 얼마 만에 끝나요?
0: 거의 1분 안짝에서 끝나요.
1: 1분이 안 걸려요?
0: 예. 아니 59초 때 아니면은 1분 보통 01초, 02초 때 1등 하는 말들 보면
1: 네.
0: 진짜 잘
1: 하여튼
0: 뛰면 59초.
1: 1분이라고 치면 60초니까 100m를 6초에 뛰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1: 대략 감이 옵니다.
0: 그래요.
1: 2300m라고 그래도 그한 2분 몇 초면 끝나겠네요.
0: 네. 2300m 경우에도 2분 10초 그 사이에.
1: 말끼리 막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0: 말길이요? 많죠.
1: 많죠.
0: 네, 굉장히 위험한 공간인 것 같은 데를 그곳을 뚫어야만
1: 예.
0: 기수는 느끼니까요. 이곳을 이 순간에 뚫어야만 내가 우승을 할수 있는데, 근데 거기를 뚫어야 하니까
1: 그렇죠.
0: 뜨는 경우도 많고 치열해요.
1: 치열하죠. 한 번에 몇 마리가 같이 뛰죠?
0: 최고 지금 현재는 12마리.
1: 12마리까지. 한 1분 사이에 그 좁은 트랙을 12마리가 동시에 뛰다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겠네요.
0: 네, 대상은 16마리까지도 가능해요. 네, 일반 경주는 12마리인데, 대상은 거진 16마리 꽉꽉 채워 타는 경기가 많이 있는데,
1: 그럴수록 더 힘들 거
0: 더
1: 아니에요.
0: 힘들죠.
1: 그죠? 그럼 1등, 2등 그 차이가 아주 아슬아슬한 경기가 많겠어요.
0: 네, 저희 코차 승부라고 하는데,
1: 코차가 뭐예요?
0: 네, 코차 승부라고, 그러니까 코차 저희가 결승선에 말의 코가 먼저 닿는 순위대로 정해져요. 네, 근데, 이 코차가 진짜 거의 뭐 송찰 같은 그런
1: 네.
0: 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코차거든요.
1: 예.
0: 네, 그런 승부가 굉장히 없을 것 같지만 꽤 많아요.
1: 이야,
0: 그래서 네,
1: 그렇겠죠.
0: 그럴 때는 지게 되면 뭐 밤에 잠을 못 자죠.
1: 그왜 우리 쇼트트랙 경기 보면 스케이트
0: 네.
1: 날막 서로
0: 네, 다시
1: 밀어서
0: 미듯이.
1: 뭐 요만큼 차이 나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처럼 말들은 말의 코끼리 이제 저걸 하는
0: 네,
1: 거군요.
0: 그래서 더한번더 밀려고 하죠. 그 라스트에 다가왔었을 때는.
1: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게 일반 소위 말 채찍?
0: 네, 채찍입니다. 기수가 들고 타는. 네.
1: 이거를 뭐 이렇게 들고 합니까? 어떻게 하냐?
0: 네, 그렇게 잡고 하는 거 백핸드라 그래서 그 상태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1: 그렇죠.
0: 어깨 때리거나
1: 예.
0: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다시 잡아서 포핸드로 앞으로 잡아주면 포핸드로 해서 이렇게 때리거나. 네. 그죠?
1: 이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더 빨리 달리게 할 때?
0: 보통은 근데 다 그렇게 이제 세게 때린다고 말은 빨리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게 성격이 말들이 다 달라요.
1: 예.
0: 조금 둔하고 자꾸 게으름이 좀 있는 애들은 좀 독려하듯이 한 번씩 때려주고, 네. 그리고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 많이 때리면은 안 돼요.
1: 한 경주에 몇번 때린다가 정해져 있어요?
0: 네.
1: 오.
0: 작년까지는 20대였었는데 올해는 15회로 줄였어요. 말보를 위해서.
1: 그럼 그걸 전부 이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누가 다 세고 있군요?
0: 네, 세고 있습니다.
1: 알겠어요.
0: 만약에 그걸 오바되면 과태금 물고 벌금 물어요.
1: 그래요.
0: 네.
1: 탈락은 아니고?
0: 탈락은 아니고
1: 네.
0: 기수한테 제재가 가해집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헬멧 쓰시는 걸 거고,
0: 헬멧.
1: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글.
0: 네. 저희는 모래에서 경기를
1: 그렇죠.
0: 펼치는 나라기
1: 근데
0: 때문에.
1: 굉장히 지금 제가 볼땐 약간 빈약하네요. 스키 고글에 비해서 보면.
0: 네, 맞아요. 그래서 눈에 모래가 저 하고 있는데도 다 들어가요. 다음날 일어나면 막 모래가 눈에서 나오고.
1: 그다음 이게 뭡니까?
0: 이게 경마 안장이에요. 많은 분들은
1: 말 안장이 요만해요?
0: 승마 안장을 생각하시잖아요.
1: 그
0: 아마
1: 승마 안장뿐 아니라 서부 영화 안장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0: 크죠. 경마 안장은 거진 이렇게 생겼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말한테 얹어진 중량이 커지면
1: 안 되겠죠.
0: 말이 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1: 그렇죠.
0: 크기 때문에 최소한 말한테 부담이 안 되는 용으로 나온 안장이
1: 그렇죠.
0: 이 경주용 안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1: 그래서 말 기수들은 몸무게가 굉장히 적어야 된다면서요.
0: 네, 맞아요.
1: 남성들도 그렇고.
0: 네, 똑같이.
1: 보통 말 위에 그 올라가는 기수의 어떤 뭐 체중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0: 체중 제한이요? 이게 말한테 그 경기에 얹어지는 중량이 다 정해져요.
1: 그래요?
0: 만약에 51kg를 말 등장 위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제 기수 몸무게와 제가 이제 얹어지는 이런 거 안장과
1: 뭐
0: 다른 재킹 이런 것까지 다 들고 51kg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51kg를 맞추기 위해서 기수는 한 거진 49kg가 돼야 해요.
1: 그렇겠군요.
0: 네, 그래서 남성 기수들은 그 뭐 체중을 빼기가 많이 힘들죠. 네.
1: 그래도 아무튼 어쨌든 49kg를 맞춰야
0: 경기를 뛸
1: 출전할 수
0: 있으니까
1: 수 있는 거군요.
0: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확정이 되면
1: 알겠어요. 네,
0: 밥을 잘 안 먹고
1: 감량으로 들어가겠어요.
0: 네, 사우나하고 네. 운동으로 뺍니다.
1: 그런 점에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0: 아, 다 그렇진 않고 저는 또 기수 중에서도 좀 더 작아요, 키가. 오히려 키 작은 게 뭐 일반 이제 생활할 때는
1: 예, 예.
0: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 기수로서는 작은 키가 장점입니다.
1: 그렇겠죠.
0: 네.
1: 어쩌다가 기수가 되셨어요?
0: 저요? 아, 저는 굉장히 우연인데 그냥 똑같이 일반 공부하고 수능 봐서 대학을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히 중학교 때 5,000원 주고 말을 타는 그런 사진 찍어주는 수학여행 때 그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문제집에 껴 있었는데 그걸 발견해서 이제 우연히 그냥 큰 오빠가 거실에 있었었는데 말 타봤냐고 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큰 오빠가 아니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기수라는 직업이 있더라. 이 직업은 동물이랑도 함께 하고 키가 작아야 유리하대. 너가 그러면서 이제 막 대화하다가 저 찾아봤죠. 근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동물을 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1: 다큐멘터리 보니까
0: 다큐멘터리도 보고 이제 영상을 계속 찾아봤어요. 발죽이면 딱 열리는 그게 굉장히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소리거든요.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1: 알겠어요.
0: 그래서 그때
1: 결심했어요.
0: 네, 결심하고 큰 오빠도 적극 지원해줬고.
1: 원래 동물을 좋아하셨고.
0: 원래 동물은 좋아했죠.
1: 운동도 좋아하셨어요?
0: 운동을 좋아하다기보다 그렇죠. 운동 그 재능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1: 중고등학교 때는 무슨 운동하셨어요?
0: 운동이랑 몸으로 움직이는 걸 거의 다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빠가 둘인데 좀 여성스럽게 키우고 싶어져가지고 예전에 핸드볼도 하고 싶었었는데 학교 찾아오셔가지고 막 끌고 가고
1: 아이고
0: 춤추겠다고
1: 네네.
0: 춤추겠다고 막 학교 축제 막 강당에 나가 춤도 추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오빠가 그런 거가 좀 그런 재능을 좀 봐준 거죠. 그래서 추천.
1: 몸 쓰는 걸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데 키는 작고 몸무게 별로 안 나가고 이러니 기수다 이렇게 된 거군요.
0: 맞아요. 춤도 그렇고 운동 선수도 그렇고 키 150은 작아도 너무 작아서 비전이 없잖아요.
1: 알겠어요.
0: 근데 기수라는 일을 만나게
1: 그럼
0: 된
1: 기수가
0: 거죠.
1: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받아 어떤 시험을 봐야 됩니까?
0: 저 때는 기수 양성소가 있었었어요. 기수 양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도 보고 체력 시험이나
1: 테스트 해야 되겠죠.
0: 네, 테스트도 보고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키는 작아야 되는데 168 이하에 49kg 이하에 또는 0.8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없어져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더러브릿이란 말을 타고 경력을 쌓아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1: 양성소에 가면
0: 네.
1: 그래서 체력 테스트 등등을 거쳐서 입소하면
0: 네.
1: 얼마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0: 저 때 2년이었어요.
1: 2년?
0: 네, 2년가량.
1: 그러고 나서 기수가 되기 위한 시험을 봅니까 또?
0: 네.
1: 한 번에 붙으셨어요?
0: 네. 한 번에 붙었어요.
1: 네. 그 훈련이 힘듭니까? 그 2년의 훈련이?
0: 네. 정말 힘들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애들도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했어요.
1: 어떤 훈련을 그렇게 해요?
0: 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말똥도 치우고 말도 타고 말 닦고 관리하고 오후에는 또 바로 이론 수업하고 뭐 뭐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집에 안 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는
1: 네.
0: 2년가량 거의 훈련에 집중하면서 했죠.
1: 부상도 많이 당하죠?
0: 부상 많이 당했죠. 저도 부상 많이 당했어요.
1: 어떤 큰 부상 어떤 게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0: 일단 이제 후보생 때 아까 기수 양성소에 있었을 때는 한 번은 경주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다루기 굉장히 힘든 말을 이제 시험 삼아 저를 태우신 것 같아요. 근데 태웠는데 제가 제어를 못해서 여기 한쪽 발에 등자가 발이 빠진 거예요. 등자에서 발이.
1: 네.
0: 근데 제어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등자는 안 껴지고 결국엔 떨어진 거예요.
1: 아이고.
0: 말이랑 같이 구르고,
1: 말도 쓰러지고.
0: 예, 말도 구르고, 말 밑으로 제가 들어가서
1: 아이고.
0: 말이 머리를 탁 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끔찍했던 게뇌 손상이 순간적으로. 근데 알고 또 병원에서 보니까는 이제 머리가 한 몰이
1: 아이고.
0: 됐더라고요. 다행히
1: 예.
0: 후유증 없이 안에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게 없었고, 희한하게 그냥 한 몰만 되고
1: 네.
0: 그랬었고, 이제 말 타면서 저는 지금 오른쪽 다리만 세번 수술했거든요.
1: 아이고.
0: 네, 떨어지기도 하고 말 위에서도 이 무릎이 못 따라가지고 뒤틀려서 이제 전방십자인대 두번 수술했고
1: 아이고.
0: 발목 인대 끊어지고 연골이랑 다 잘못돼서 오른쪽만 세번 수술했습니다.
1: 생각보다 정말 힘들고 위험한 운동이로군요.
0: 위험합니다. 그 저희가 똘똥 싸매고 안전장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헬멧이랑
1: 그러니까요.
0: 프로텍터
1: 안전장구를
0: 보호조끼.
1: 할수록 무게가 나가니까 안 되죠.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요.
0: 보호조끼랑 헬멧으로 저희 몸을 보호하니까 한번 떨어지게 되면 사실 크게 다치는
1: 아이고.
0: 위험성이 큽니다.
1: 남편분도 기수시라면서요?
0: 네, 교수예요.
1: 누가 더 성적이 좋습니까?
0: 지금은 제가 더 좋아요.
1: 남편분하고 같은 경주를 뛰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많이
1: 많이
0: 있어요. 네,
1: 있어요?
0: 둘다 기승을 많이 하는 기수축에 들기 때문에
1: 같은 경주에서 누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0: 제가 만약 이기면 밥도 뭐 남편이 하고 마사지 해주고 하인 따르듯이 그런 장난치고 해요. 네.
1: 근데 아무튼 최근의 성적은 둘이 같이 해도 주로 이기시는군요.
0: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작년 전체적인 성적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좀 잘했죠. 네.
1: 자, 17년간 뭐 거의 5,000회의 경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뭐뭐뭐를 꼽으시겠어요?
0: 아, 뭐 일단은 이제 글로벌 리트의 경기일 텐데, 뭐 그랑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 지난해
0: 저는
1: 그랑프리 대회.
0: 네, 지난해 그랑프리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다 모든 대상이 저한테는 다 베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첫 경기 첫 대상 우승했었을 때
1: 네.
0: 처음에 제주의 하늘 우승했었을 때 그때 제가 울었었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처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첫 우승 일반 첫 우승
1: 그렇겠죠.
0: 이렇게 세개 글로벌 리트의 경기는 뭐
1: 네.
0: 모두 다 베스트인 것 같고 제주의 하늘 비파 이렇게 탔던 이세 가지가 떠오르네요.
1: 나에게 있어서 경마란
0: 경마란 인생 역전.
1: 인생 역전.
0: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제가 좀 키가 많이 작아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성격도 많이 소극적이었고 자신감도 좀 없었고 그리고 또 집안 자체가 많이 어려웠어요. 가난하다고. 그 냉장고 문을 열면은 음식이 거의 없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일을 말을 타는 일을 하면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1: 자신감도 생기고
0: 키가 작아야 유리한
1: 단점이 장점이
0: 기술하는
1: 되고
0: 네 장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네,
1: 예.
0: 집안에 많은 도움을 주게 돼가지고
1: 인생 역전 맞네요.
0: 인생 역전 성격도 많이 당당해지고.
1: 앞으로 계획은요?
0: 지금 제가 이제 조교사 면허를 재작년에 땄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때에는 당연히 조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1: 이제
0: 되겠죠.
1: 그 기수로서는 은퇴하고
0: 네, 은퇴하고.
1: 언제쯤 될까요?
0: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히트를 만났기 때문에 글로벌 히트를 만났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하고
1: 그래야죠.
0: 싶은데.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라
1: 예.
0: 조교사라는 자리가 나면은 할 계획인데 또 앞으로의 지금은 현재는 글로벌리트와의 계속 끝까지 좋은
1: 예.
0: 호흡이고 이제 앞으로는 조교사로서도 좀 각광받는 그런 여성 조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1: 네. 아무튼 뭐 500승, 600승 기원하고요.
0: 네네.
1: 조교사로서도 아주 혁혁한 그 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주

자, 나에게 경마는 인생 역전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퍼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0: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대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0: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뭐 새삼 소개가 필요 없는 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분이시죠.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무려 1,4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에 익은 처음 명곡을 다 만드신 분들입니다. 분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세계적인 명문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선정이 돼서 뭐 강의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신다고 그러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김형석 작곡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글로벌 아티스트? 옥스퍼드?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아, 요즘에 이제 K-팝을 비롯해서 K-컬처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왔는데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25% 정도 된대요.
0: 전체 학생 중에?
1: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어, 일본어가 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죠.
0: 예.
1: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이제 이 K컬처, 특히 또 K팝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 교과서를 좀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음악을 좀 넣고 싶다.
0: 그 한글 교과서에
1: 교과서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말의 시대잖아요. AI도 다 이제 말로 하고. 그래서 말이 많이 퍼져야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그래서 그제 곡을 무상으로 이제 써라. 괜찮다. 저작권을 풀어주겠다를 얘기를 했고, 또 원한다면 이제 곡도 써드리겠다. 뭐 가나다송 같은 거 예를 들면.
0: 가나다송이 뭐예요?
1: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기 쉽게 곡을 만드는 거죠.
0: ABC송처럼
1: 예, 그렇죠. 맞습니다.
0: 그 새로 만드셨어요? 가나다송을? 조금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가나다라 마바사. 약간 영국 비틀즈풍으로 만들었어요. 모두를
0: 아,
1: 써가지고. 너무
0: 그래요.
1: 동요 같으면 또 이제 식상하니까.
0: 우리 국민들은 그 노래 들을 일이 없지만,
1: 그렇죠.
0: 세계인한테는 중요한 곡이 되겠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가나다송도 만들어 드리고 하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옥스퍼드에서 강연이나 이런 걸좀할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아, 영어가 좀 약하다. 사실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약하고 뭐 그랬더니 뭐 통역이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옥스퍼드의 섀더니어 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옥스퍼드가 약 1000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데인데,
0: 그렇죠.
1: 졸업식, 입학식을 거기서 하는
0: 제일 메인 홀이군요.
1: 메인 홀이죠. 예, 거기서 이제 강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한국의 K-팝이 어떤 그 현상이 아니라 실제 옥스퍼드의 좀 연구의 어떤 문화의 연구 대상이고, 또 논문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도 이게 좀 이제 그렇게 좀 영향력이 커져야,
0: 그 정도 위상이 돼야,
1: 네네네. 그래야지 케이팝이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어떤 장치가 될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영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방문 교수 직책을 맡았고요.
0: 방문 교수.
1: 네네네,
0: 그리고
1: 맡았고.
0: 글로벌 아티스트로 뭐몇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1: 아, 그거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그 예술 쪽 분야에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선정을 했는데, 올해 6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됐어요.

0: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능력보다는 케이팝이 그만큼 위상이 올라와 있고, 또 그런 케이팝 제작 혹은 작곡가들, 또 아티스트, 작사가들,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또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 역할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1: 글로벌 아티스트 6명 중에 1명,
0: 네네네네.
1: 그리고 방문 교수 자격,
0: 네네네.
1: 그리고 한글 교재에 들어갈 곡 작곡가.
0: 네네,
1: 뭐
0: 맞습니다.
1: 인연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0: 예.
1: 옥스퍼드랑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인연을 맺으시고 가서 그 메인홀에서 강연하셨다고 그랬는데
0: 네.
1: 몇 명이 와서 들어요?
0: 한 500여 분
1: 오,
0: 오셨고요. 또
1: 네.
0: 옥스퍼드 교수님들도 계시고.
1: 몇번 강연하셨어요?
0: 두번 했습니다.
1: 좀뭐첫 번째는 뭘 강연하셨어요?
0: 첫 번째는 이제 도대체 케이팝이 왜 이렇게 열광이냐. 그게 항상 큰 아젠다였어요.
1: 맞아요.
0: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열광이 이렇게 된 거냐.
1: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세계가 케이팝에 열광합니까?
0: 저는 이제 시작점은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1: 어떤 위기요?
0: 90년대 때 CD나 테이프가 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1: 바뀌었죠.
0: MP3 음원으로. 그러면서 그 도매상이나 이런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 그렇죠,
0: 불법
1: 그렇죠.
0: 음원 때문에. 그때는 DJ 정부 시절에 컨텐츠, 즉 음원의 가격도 정부가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를 많이 이렇게 팔려다 보니 컨텐츠에 대한 가치가 사실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들 CD 팔고 이런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제작사 자체도 음악으로만 승부를 걸기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1: 그랬죠,
0: 예,
1: 그랬죠.
0: 음악은 다 이제 공짜로 들으니까,
1: 맞아요.
0: 불법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음악 플러스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뭐, 여러 비주얼적인 어떤 장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노래뿐만 아니라 광고라든가 행사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섞여야
1: 그렇죠.
0: 사람들이 재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시초이지 않았을까.
1: 아, 단순히 노래 하나가 아니라.
0: 예, 다양한, 그러니까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팬클럽이 정말 강력한 파워들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류 영향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드라마 겨울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그 안방에 들어간 거죠, 사실은. 예,
1: 맞아요.
0: 드라마를 통해서.
1: 시청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0: 어마어마하죠. 요즘 또 OTT가 더 심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돌의 태동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 저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 그러니까 그런 그 MP3 등장이라는 환경 변화는 전 세계 모두가 겪었지만
0: 네네네.
1: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선 제일 좀 빨리 적응을 한.
0: 그렇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또 인터넷 강국이 또 아젠다였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랄까 이 위기를 정말 기회를 만드는 나라, 그 우리나라의 저력이잖아요, 사실은.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1: 그게 첫
0: 했고요.
1: 번째 강연이었고.
0: 예.
1: 두 번째 강연 때는 뭘 하셨어요?
0: 두 번째 강연 때는 조금 더 개인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느냐, 뭐또 혹은 뭐 클래식을 전공을 했는데 또 어떻게 팝의 어떤 시장으로 왔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옥스퍼드의 슈와르츠만 센터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 큰 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한국 그 음악을 비롯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페스티벌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케이팝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1: 그렇죠.
0: 아티스트의 영역이 있는 분들, 또 한국의 아트 작가들,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1: 강연하시고 공연도 하셨어요, 혹시?
0: 네네, 피아노 쳤습니다. 근데 그게
1: 아,
0: 뭐 거룩한 공연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작곡한 것도 치고, 이번에 그 옥스퍼드에서 이제 만든 한국어 교과서에 제 노래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국의 합창, 꼬마 이제 소년 합창단의 솔로이스트가 저랑 같이 피아노 치고 노래했고. 근데 사실은 되게 딱딱한 자리잖아요. 거기가 일종의 강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외국 동양인이 와서 이제 강연을 하니까 좀 긴장된 서로 분위기였는데, 에피소드가 꼬마의 10살짜리가 갑자기 막 이제 우는 거예요.
1: 울어요?
0: 예, 그냥 이제 아이들은 잘 울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아노 가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쳐줬어요.

0: 그러니까 관객들이 박수 치면서 되게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훈훈해졌는데 음악의 힘이 그만큼 대단한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강연뿐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이제 하신 거고.
0: 네네, 의도치 않게. 뭐 케이팝이 그만큼 이제 세계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제안했던 것은 이제 그다음 뭐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향후 이제 예술의 형태는 이제 AI가 벌써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예술은 AI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주고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관계가 됐는데 그러면 예술의 형태보다 예술가가 훨씬 중요해질 것 같다. 사람이 모두가 다 작곡가니까 이제는
1: AI 쓰면 다 작곡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철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예술과의 관계가 융합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술이라든가 타 예술의 어떤 연구 논문도 활발하고 워낙에 탑이잖아요. 그리고 또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1: 어떤 제안입니까?
0: 옥스포드가 운영에 참여하는 국제학교를 한국에 만들자. 예, 초중고를. 그래서 미래 세대는 이거는 어떤 글로벌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을 했고 또 옥스퍼드의 지은 케이어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영국 교포신데 옥스퍼드의 그 언어학 종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오거나이즈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1: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만들기로 했어요?
0: 예.
1: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0: 그게 한좀 1, 2년 걸리겠죠. 실제 이 케이 컬처, 특히 케이팝과 그 옥스포드의 어떤 철학, 그 다음에 자매 예술들, 이런 이제 학교들하고 같이 이제 국제 학교를
1: 이거
0: 만드는 거죠.
1: 대단한 뉴스인데요. 뭐 옥스퍼드 대학의 글로벌 아티스트 선정 뭐요 정도 뉴스를 좀 봤는데 사실은
0: 네.
1: 인연도 깊고 앞으로 하실 일도 쭉 이어지는군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었어가지고, 어머님은 피아노 선생님이셨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DNA에 그 가르치는 그 DNA가 있나 봐요.
1: 있겠죠.
0: 저도 모르게 학교 또 서로 얘기를 하게 됐고,
1: 그래요.
0: 옥스퍼드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런 여러 대학 컬리지들이
1: 연합해서.
0: MOU를 다 작성하고, 예,
1: 네.
0: 그렇게 됐습니다.
1: 김영석 작곡가의 힘, 동시에 케이팝의 힘,
0: K-POP의 힘이죠. 저의 힘이 아니고.
1: 아이, 그 결합이 돼야죠. 그냥
0: K-POP.
1: 케이팝의 힘이라면 옥스퍼드에서 굳이 왜 김영석 작곡가를 딱 집었겠어요? 다른 분을 집을 수도 있는데.
0: 감사하죠.
1: 그나저나 자꾸 AI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무슨 뭐 AI가 그림 그리면 미술 전람회에서 1등 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AI가 작곡하면 작곡 경연대회에서 1등 하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제 작곡가는 어떻게 삽니까?
0: 제가 몇 개월 전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박람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선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곡이 왔어요.
1: 후보작으로.
0: 예, 후보작으로. 그래서 한 곡을 선정했거든요. 근데 그게 AI가 만든 거였던
1: 아,
0: 거예요.
1: 진짜요?
0: 예, 그래서 깜짝 놀랬죠. 사실은 섬찟했죠. 그럼 처음 드는 생각이 이제 뭐 먹고 살지?
1: 그러게요.
0: 물론 이제 조금 랩좀 뭐랄까 이제 유명세가 있고 꾸준히 그걸 해온 사람들은 자기 내 이름에 어떤 밸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특히 신진 이제 창작자들은
1: 어렵죠.
0: 와 이거 쉽지
1: 어디
0: 않겠다.
1: 간판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0: 그쵸?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어떡하지? IP라는 개념, 곡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바뀔까?
1: 저작권은 또
0: 예,
1: 어떻게
0: 콘텐츠는
1: 되느냐?
0: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작사 작곡 창작가인데 그러면 정말 쓰나미처럼 이제 창작물들이 밀려올 텐데 이 AI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먹고 살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잠재적인 창작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1: 그렇죠.
0: 있을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나의 이야기, 나의 이제 음원들이 다 이제 기능화되고 개인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포샵처럼 하는 거죠, 이제 작곡을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럼 나의 이야기를

0: 그런
1: 다시 만나게 해주는.
0: 예. 그 리얼리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인간의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드라마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인간의 선한 의지나 선한 목적의 어떤 도네이션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원이 개인화되고 기능화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1: 그 모든 게 스토리네요, 스토리.
0: 예, 이제는 스토리죠.
1: 그렇죠.
0: AI가, 사실 AI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인간은 그럼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기자분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가끔.
1: 각자의 스토리가 장점이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렇죠.
0: AI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1: 네.
0: 뭐 혹은 AI랑 창작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인가? 뭐 도덕적인 문제가 없을까? 이 자체가 넌센스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불완전함이라고 보거든요.
1: 불완전함.
0: 그것 때문에 상상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1: 그렇죠.
0: 불완전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서 스토리가 생기고, 이 부분을 더 조명한다면 철학적인 측면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1: 중요해지고.
0: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그럼 우리 작곡가 김영석의 스토리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 아까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
1: 네네.
0: 어머님은 피아노 선생님.
1: 예, 예.
0: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함께 자랐군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 셋이 있는데 또 선생님 봉급으로 넉넉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수업을 하셨어요.
0: 학생들 모아다가.
1: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학교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 듣고 자고 피아노 소리 듣고 깨고 유년 시절 그렇게 보낸 거예요.
0: 하루 종일.
1: 하루 종일.
0: 예, 예.
1: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축복 같은 환경이었던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그때는 몰랐지만.
0: 네.
1: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반대를 처음에 하셨어요.
0: 왜요?
1: 너무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0: 그래요.
1: 지금처럼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던 시대가
0: 아니고. 애매하고, 예, 희미하고.
1: 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유학도 보내야 되고. 그럼 이제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길이 사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제 부모, 아버님 입장에서는 또 되게 그걸 못하게 하셔서. 대학교 이제 입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음대 썼거든요. 작곡가를.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막.
0: 부모 허락도 안
1: 허락도
0: 받고.
1: 그때 학교에서 이제. 그래서 떨어졌죠.
0: 네.
1: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 안 된다. 그래서
0: 안 된다. 하지 마라.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단식 투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옥편 보고 단식을 그렸어요. 제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딱 걸어놨죠. 그랬더니 그래 이 기회에 살 좀 빼라.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안 놀래시는 거예요.
0: 대수롭지 않게.
1: 대수롭지 않게.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럼 허락하마 해서 이제 1년 동안 재수할 때 작곡 화성학 공부하고
0: 체계적으로 공부를
1: 네네네,
0: 하시고
1: 네네 그리고 이제 한양대 음대 작곡과를 네. 들어가게 됐죠.
0: 그리고 처음에는 클래식을 전공하셨다.
1: 예, 클래식 했습니다. 클래식 작곡과였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가
0: 대중음악 쪽으로 온 건 뭐 계기가 뭡니까?
1: 저는 영화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재수할 때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엔니오 모리콘에 보면서 와, 나 영화 음악 하고 싶어.
0: 예.
1: 이제 이러면서 이제 클래식
0: 예.
1: 하면서.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0: 유재하
1: 예.
0: 선배님이 저희 한양대 작곡가셨어요.
1: 아, 과 선배예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재하 형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1: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0: 예, 네, 저희 합창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정말 하늘 같은 선배님이니까, 뭐, 어떤 자세한 인연은 없지만,
1: 예.
0: 동경하는 분이었잖아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하 형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아, 대중음악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1: 같은 작곡가인데
0: 네.
1: 그분도 클래식을 공부했었는데
0: 네네네.
1: 이런 아름다운 곡을 쓰는구나.
0: 맞아요.
1: 이렇게 된 거군요.
0: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음악이 어떤 락의 기반이었지만,
1: 예.
0: 재하 형의 음악은 클래식의 예를 들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가, 또 코드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신선하게 배울 게 많은 그런 음악들이었고, 안타깝게 이제 음반 한장 내고 세상을 뜨셨지만, 저한테는 대중음악으로 선회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예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멘토시죠. 예, 그런
1: 유재하가 없었다면 오늘의 김영석은
0: 아
1: 없군요.
0: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1: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도 나만의 대중음악을 써야지.
0: 네.
1: 그리고 이른바 자신의 곡이 음반으로 처음 발표된 건 언제예요?
0: 김광석 형에게 그 형도 물론 이제
1: 아니, 왜
0: 고인이
1: 하필
0: 되셨지만
1: 유재하, 김광석 다
0: 그러니까요.
1: 일찍들 가서.
0: 맞아요. 아, 너무
1: 아이고.
0: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 이제 일집 때 너에게란 곡을
1: 너에게
0: 써줬고,
1: 있죠.
0: 예,

0: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중음악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요.
1: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러면?
0: 그게 89년도 그리고 90년도 요쯤일
1: 겁니다. 몇 살 때예요, 그게?
0: 제가 그러니까
1: 학교 졸업하기 전 아닌가요?
0: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1: 그때부터 이제 김광석과 인연이 돼서 네네네. 1집, 2집의 곡을
0: 예, 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1: 2집의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가 이유가 대박 히트를 치면서 너도 나도 마치 찾아오게 된 겁니까?
0: 아,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요. 아. 제가 이제 좀 클래식을 하다 보니까 대중음악의 그 밴드의 어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이렇게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피아노는 자기에 맞는 포지션을 쳐야 되는데 드럼, 베이스, 기타 같이 밴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클래식만 해서. 그래서 혼자 베이스도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야 나와 나와. 그래서 아 그럼 나는 밴드의 어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연이나 혹은 이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수들의 공연 피아노 세션 그 다음에 레코딩 녹음할 때 세션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1: 공부 삼아서 또
0: 예 공부도 되고 돈도
1: 그렇죠,
0: 벌고
1: 그렇죠
0: 일석이조였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그 김건모 가수에게 첫인상이라는 곡을 주면서

0: 꽤 오랫동안 1위를 하면서 이제 고그레드를 예. 예,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저작권협회 등록된 게 1,400곡, 써놓은 거는 1,500곡이 넘는다, 맞아요?
0: 예, 뭐, 다작이 꼭 좋은 건 아닌데.
1: 아니, 그럼 제가 가만히 그 횟수를 따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1년에 한 40곡, 50곡 써야 되던데.
0: 예, 하여튼 미친 듯이.
1: 그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곡이라는 얘기거든요.
0: 미친 듯이 썼던 것 같아요.
1: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0: 빈 지갑에서.
1: 아니, 빈 지갑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0: 그냥 일, 술, 잠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1: 아.
0: 곡 쓰고 또. 지인들하고 술 먹고 또 자고 그 다음 날에 또 곡 쓰고 그게 다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1: 같아요. 근데 그게 창작이잖아요. 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전업 떠올라요?
0: 천성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재적이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천성이 그냥 이런 걸 좋아하는 천성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환경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1: 네.
0: 예, 예, 예.
1: 네. 뭔가... 계속 또 의뢰가 오니까.
0: 아유, 감사하죠.
1: 그랬겠네요.
0: 예, 감사하죠.
1: 어찌 보면 숙제해야 되니까.
0: 그렇죠. 숙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특히 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런 음악계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의뢰를 해주는 분이 그냥 감사할 뿐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막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받고 이러다 보니 또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잠수 타고 막. 예, 그리고.
1: 아무튼 뭐 작곡 시작하고 사실 불과 몇 년 안 된 초창기부터 빅히트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게 결국은 다작으로 이어지고
0: 네.
1: 그게 쭉 이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죠?
0: 네, 네.
1: 수없이 제가, 많은 가수들하고 작업을 하셨죠?
0: 네네. 제가 어떤 뭔가 인생을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라.
1: 하다 보니.
0: 예,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간 것 같아요.
1: 아, 너무나 많은 가수들하고 작업을 하셨는데.
0: 네.
1: 아, 이 가수하고 하는 게 제일 궁합에 맞아. 뭐 이런 거 한 몇 명만 얘기해 보신다고?
0: 일단 노래 잘하는 가수는 다 너무 감사하죠.
1: 아,
0: 작곡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그게.
1: 예.
0: 개인적으로는 김조한. R&B 가수 김조한
1: 이 밤의 끝을
0: 네네네네 그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시경 너무 예쁜 목소리가 아름답죠. 그리고 또 나윤권 네네 되게 지금 뭐랄까 질리지가 않아요. 나윤권 예. 목소리는 예. 항상 절제미가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박정현 그러니까 이런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분들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인
1: 네.
0: 거예요.
1: 네.
0: 근데 김조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이 멜로디의 느낌보다 훨씬 다채롭게 테크니컬하게 표현을 잘 해주는 친구여서
1: 그렇죠.
0: 예, 너무 감사하죠.
1: 네. 뭐 사실은 다른 가수를 염두에 두고 썼는데 엉뚱하게 다른 가수한테 가서 대박나고
0: 그런 경우도
1: 있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0: 예, 있죠.
1: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곡이요? 누구의 어떤 곡입니까?
0: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같은 경우는 다른 가수한테 이렇게 줬는데 퇴짜 맞고 이거 어떡하지?
1: 아니 감히 김영석 작곡가의 곡을 퇴짜 놓는 가수
0: 지금도 퇴짜 많이 맞아요.
1: 그래요?
0: 일상이에요 그냥 그게
1: 네,
0: 그리고 근데 퇴짜가 맞아도 저한테는 작업한 내용물이 남아있으니까 그럼요 손해가 아니죠.
1: 아, 그 퇴짜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가수들도 나름대로 아 이건 내가 소화하기 좀 어려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겠군요.
0: 예, 그런 게 있죠. 나랑 색깔이 안 맞는다든가
1: 아, 그러니까.
0: 뭐 컨셉이 안 맞는다든가 또 곡이 또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런 예.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진 이제 않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옛날에는 막 어땠자 너무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히 그게 하나의 어떤 뭐
1: 있을 수 있죠. 근데
0: 네네.
1: 아무튼 그렇게 한 곡을 성시경한테 줬더니
0: 너무 잘 됐죠.
1: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0: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내 곡을 잘 표현해주는 가수, 그다음에 그 곡의 글을 잘 만들어주는 작사가
1: 그렇죠.
0: 그다음에 그것을 또 홍보하고 또 한 제작자, 이 모든 분들이 감사한 분들이에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맞아요. 예, 예. 하나의 시스템이 일을
0: 그렇죠.
1: 하는 거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가수들과 수없이 많은 곡을 쓰신데 주로 발라드 곡이 많았다가
0: 네네.
1: 댄스 곡도 하시고
0: 예예.
1: 그게 또 장르가 달라지게 되는 또 동의는 뭐였습니까?
0: 호기심이 좀
1: 호기심.
0: 많고 그다음에 음악적으로 어떤 장르를 열어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싶은 욕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워낙에 클래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댄스는 좀 어렵거든요, 쓰기가. 근데 이제 JYP 앨범을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제가 음악도 같이 가르치고 하면서 앨범 프로듀서 하면서 그 JYP는 어떤 음악이 나와도 춤을 옆에 추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뭐랄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 이 비트는 아, 이런 동작이구나. 전혀 관심이 없었던데. 그러면서 이제 좀 확장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라드곡은 훨씬 쓰기가 쉽거든요, 개인적으로. 댄스곡 쓰는 것보다. 댄스곡을 또 이렇게 써보게 되고 하면서 이제 경험이
1: 도전,
0: 생겨.
1: 도전,
0: 예, 도전이죠.
1: 호기심.
0: 맞습니다.
1: 그리고 처음엔 이제 영화 음악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영화 음악 작업도 많이 하셨죠? 드라마 작곡도 하셨고, 그죠?
0: 엽기적인 그녀 영화 음악 했고, 뭐 극비수사 우리형 뭐 영화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는 올인 뭐 눈이 부시게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1: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영화랑 드라마하고 아니면
1: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음악과 일반 대중음악과요.
0: 대중음악은 제가 작곡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제 직업의 어떤 목표는 내 음악을 알리는 게 아니라 내 음악을 통해서 이 가수를 히트시키는 거잖아요.
1: 가수가.
0: 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대중음악은 트렌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재즈 스타일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요즘 뭐가 유행이지? 사회는 요즘 뭘 좋아하지? 뭐 이런 것들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 트렌디를 찾아가거나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은 그게 아니죠. 그 스토리가 있고
1: 그렇죠.
0: 내 편집의 묘가 있고
1: 그렇죠.
0: 흐름이 있고 기승전결이 서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랄까 훨씬 자유스러워요. 물론 감독님하고 의견이 맞았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쓸 수가 있고
1: 그렇군요.
0: 그 다음에
1: 클래식한 것들도 다 들어가고.
0: 들어가고
1: 그렇죠.
0: 뭐 클래식 민속음악 할거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편집된 화면이 오잖아요. 러프한 필름이. 그러면 계속 틀어놓고 피아노 앞에 그냥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1: 보면서
0: 계속 보면서 하다가
1: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죠, 이제.
0: 그러면서 호흡을 익히는 거죠. 호흡 익히면서 띵띵띵 이렇게 또또 또 딴짓 하다가 또그 시간을 좀 가지면 나도 모르게 그 블록 쌓기처럼 모티브들이 하나 둘씩 엮이면서 뭔가의 색깔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을 보물찾기처럼 찾아가는 거죠.
1: 훨씬 재밌겠네요.
0: 재밌죠.
1: 영화나 드라마
0: 예.
1: 음악이
0: 예, 재밌죠.
1: 표현할 수 있는 폭도 넓고,
0: 근데 고되기도 하죠.
1: 물론
0: 예.
1: 작업량이
0: 너무
1: 많고,
0: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영화, 드라마 음악보다도 더 힘든 게 뮤지컬 아닌가요?
0: 아, 뮤지컬도 힘들죠.
1: 그죠?
0: 뮤지컬도 대본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뮤지컬을 제가 한네 편, 다섯 편 했거든요. 겨울나그네, 스타가 될 거야, 겨울연가, 그다음에 엄마를 부탁해, 뭐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막연하게 마치 바이블처럼 나는 뮤지컬 작곡하고 싶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1: 어찌 보면 작곡가로서는 최종적 꿈이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대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타가 될 거야 라는 대본을 받았는데, 한마디를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몰입되고, 막,
1: 중압감
0: 예.
1: 때문에.
0: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을 갔어요. 런던을 가가지고 뮤지컬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다 봤는데,
1: 남의 걸 봐야죠,
0: 예,
1: 또.
0: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크지 않았거든요. 봤는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모두가 다 몰입해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인터미션 시간에 뭐, 와인도 마시고, 떠들고, 까불고, 박수치고, 그냥 노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관객과 무대가, 배우들이. 그걸 딱 보고, 다 보면서, 아, 그냥 놓고 쓰자, 마음 놓고.
1: 나도 좀 자유로워질 수도
0: 편하게,
1: 있겠구나.
0: 이게 뭐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렇게 뭐천 몇백 곡이 넘는 그런 작품들 중에 우선 경제적으로
0: 네.
1: 최고 대박을 친 곡은 뭡니까?
0: 아, 아무래도 I Believe가 아닐까. 네. 물론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히트가 났지만, 또 일본이나 중국, 시장에서 히트가 났고 중국에 이제 뭐 여러 작업이나 혹은 프로그램 이제 프로듀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이빌립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네. 영화가 히트가 나서 그 노래가 아닐까.
1: 경제적으로 최고 히트친 거.
0: 네, 뭐 근데 하여튼 근데 그걸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1: 본인이 생각할 내가 가장 만족해하는 곡이다 뭐 이런 건 또 혹시?
0: 글쎄요. 초창기 때 곡이 정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지금은 대상에서 영감을 얻거든요. 혹은 드라마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대상에서 영감을 얻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혼자 곡 작업을 할 때니까 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곡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이유로도 좋고
1: 예.
0: 그다음에 너의 뒤에서 아름다운 이별 뭐 이런 곡들이 저한테는 사실 클래식한 곡도 예, 초창기 작품 좋죠.
1: 지난해는 저희 프로에도 나왔던 하모니카 연주자 박종성
0: 예, 예,
1: 씨하고
0: 예, 너무 잘하시죠.
1: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0: 예, 예.
1: 하모니카랑 그렇게 한 거는 또 이유가 뭡니까?
0: 일단은 뭐 박종성 연주가님이 너무 하모니카 잘 부시는 분이고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0: 있고, 그 다음에 하모니카가 예수의 느낌이 좀 있어요.
1: 예수?
0: 예, 뭐랄까 좀 과장하지 않고 되게 외롭고 쓸쓸한 느낌도 있고, 예,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제 곡 스타일을 보면, 뭐랄까, 나 지금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 되게 애잔하고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지의 어떤 테마가 많아요.
1: 아, 맞아요. 예,
0: 그게 하모니카랑 너무 또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공연에 게스트로도 참여하고 했는데 너무 즐거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그밖에 이제 다채로운 활동을 하시는데 하나 하나 제가 여쭤보면 2017년에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 음악 감독.
0: 네네네.
1: 이런 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0: 의뢰가 이제 들어왔고요. 또 중국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도 있었고,
1: 네.
0: 이제 중국 쪽도 연출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쪽은 내가 있고 이제
1: 회의를, 공동 연출이군요.
0: 예,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그 자기네가 만들어온 포스터에 아리랑이 이제 제가 이거 하겠다고 넣었는데 그게 중국 소수민족 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주장하죠.
0: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이거 그 우리나라 민요다. 그리고 그 이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민요 이걸 바꿔라. 그랬더니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1: 그래서요.
0: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빼겠다 그랬거든요. 놀래더라고요, 중국 연출가가. 결국에는 2, 3일 정도 이제 줄다리기 한 끝에 한국의 전통 민요다.
1: 그렇게 명기하고.
0: 명기하고 이제 들어갔죠.
1: 네.
0: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연출가도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미안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이제 했는데 되게 뜻깊었던 것은 그렇게 이제 막 많은 회의를 거쳐서 프로그램 무슨 곡 할 거냐 뭐 이제 쭉 논의하잖아요. 근데 음악이 탁 시작되는데 되게 뭔가 뭔가 섞여 있다. 한국과 중국이 섞여 있고 뭔가 융합됐다.
1: 네.
0: 그래서 또 연출가랑 손을 꼭 잡고 그런 감동이
1: 함께 나오는군요.
0: 예, 음악이라는 그 마술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꼈죠.
1: 그리고 2021년에는 한국문화축제 총감독.
0: 예. 그때도 또 역시 의뢰 저는 의뢰받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1: 네, 네, 네. 이런 어떤 그 국제적인 기념 뭐 축전이나 뭐나 이런 것에 총연출을 할 때는 뭔가 본인만의 그 주안점이 있습니까?
0: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을 박할린이랑 같이 공동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전주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요 환경과 이게 하나의 자 우리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어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물론 신경 써야겠지만 주위에 그 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판소리 축제거든요. 그 국악 축제예요.
1: 그럼요. 예.
0: 그러면 이게 그 음악당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전주는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럼
1: 예.
0: 거기서 돗자리 깔고 옛날처럼 하는 거죠. 조선 시대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다채롭게 만들지? 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확장성과 다채로.
0: 예, 그 네. 이유는
1: 네.
0: 모든 그러니까 예술 작품, 그러니까 그림 빼고 그림은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딱 보고 느끼는 거고 물론 작가의 어떤 스토리를 보고 더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작품,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1: 예.
0: 공연이라든가 혹은 소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
1: 물론.
0: 예,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1: 문화와 예술은 그래야죠.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음악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라든가 혹은 또 어떤 결합을 해보고 또 새로운 거를 또 국악과 예를 들면 밴드와 연결해서 그런 걸 프로그램에 넣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1: 다채로움.
0: 예,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1: 같아요. 채워보자 한번.
0: 예. 근데 거기에 관통하는 주제는 또 있어야죠.
1: 있어야 되죠. 예, 예, 예. 이렇게 참 수십 년 동안 다채로운 음악 관련 활동을 하며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거죠.
0: 너무 행복하죠.
1: 그 가운데 보람된 건 뭡니까?
0: 제 음악을 듣고
1: 사람들이 좋아하죠.
0: 예, 가령 이런 경우에 엘리베이터 얼마 전에 탔는데 모르는 분이 악수를 청하면서 작곡가님 음악 덕분에 뭐 감성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감사하고
1: 그렇죠.
0: 또 삼풍백화점 그때 무너졌을 예. 때도 생존자분이 그 김혜림의 날리한 이별 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버텼다 이런 얘기 들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이유로 썼을 때는

0: 네. 그때가 신촌에 이렇게 주점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학생들 동아리였나 봐요. 한 10명, 20명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다 스크럼 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너무 막, 아, 나 작곡하기 잘했다.
1: 내 곡을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것을 넘어가서 이제는 그 곡으로 생의 의욕을 찾기도 하고. 아, 너무. 뭐 이런 거.
0: 예, 그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러니까 의도해서 그런 네,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게 아니에요, 곡은. 발표되고
1: 아, 물론이죠.
0: 예, 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네. 좋아해 주시면 그분들 거기 때문에.
1: 나중에 나는 어떤 작곡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0: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해 준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계속
1: 쓰고 있고,
0: 예, 쓰고 있고 하고 싶고,
1: 네,
0: 예, 그러고 싶어요.
1: 지금 혹시 주목하면서 앞으로 이 가수랑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가수가 있나요?
0: 요즘 그 물론 아이돌 스타도 많지만 그 아티스트 사이드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폴 블랑코, 최유라, 뭐 또 뭐 자이언티, 크러쉬, 뭐 이런 친구들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하고.
1: 감성에도 차이가 있나요?
0: 아니요. 감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감성은. 왜냐하면 지금 그 레트로한 음악들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1: 아, 좋아하죠. 예, 맞아요.
0: 90년대, 80년대 네, 음악들을 네. 젊은 친구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마케팅하고 접근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쇼츠라든가 네, 뭐 플랫폼에서 하잖아요. 우리 때는 라디오를 들었지만 그런 거기에 어떤 스타일이나 호흡에 맞는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감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K-POP 계속 잘 가겠죠?
0: K-Culture, K-POP, 뭐 언어, 뭐 모든 게 다 이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느냐는 되게 중요한 예.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정책적으로나 혹은 또 뭐 AI를 사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음악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시장이지만 이 다음 뭐 할래? 비욘드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콩 영화도 느와르 하다가 그런 장르만 계속 나오다 보면
1: 망하죠.
0: 금방 식상하거든요.
1: 맞아요.
0: 전 트렌디의 가장 비슷한 말은 식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낙수효과처럼
1: 예.
0: K-POP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1: 더 풍부해져야 되는
0: 예, 낙수효과처럼 아이돌, 그다음 아티스트, 그다음에 그 아티스트가 갖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많이
1: 풍부해지고
0: 예, 배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게 풍부함을 만들어낼 인적 자원은 계속 더 몰려들고 있죠.
0: 그럼요.
1: 아직 그죠?
0: 예, 그리고 실용음악과가 이제는 아이들이 정식으로 대학에서 배워서 하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들 잘해요, 진짜.
1: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아까 그 학교 설립 중요한 계획이고.
0: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사명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계획이 좀 무계획 스타일이어서 근데 이제 좋은 친구들 제작하고 곡 쓰고 같이 참여하고 송캠프 하고 뭐 계속 음악 안에서
1: 예.
0: 내가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1: 예.
0: 거죠.
1: 예. 그렇게 음악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게 잘 사셔야
0: 네.
1: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곡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좋아서 이걸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이걸 업으로 삼고 네.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을 거듭거듭 부르며 나의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 이런 표현까지 듣게 되는 작곡가. 부럽기도 하고요.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플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뜨거운 태양이 바람을 타고 소금꽃 피워내면 아버지와 아들은 소금을 거둡니다.
1: 옛날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다 없으면 틀린다고.
2: 아들이 왔어요.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0: 45년을 소금밭에서 보낸 아버지와 이제 일을 배워가는 아들의 동행.
2: 포크를 가지고 포크를 해야 돼.
1: 그거는 일은 좁은 데서 뭐 해요. 장난감도 아니고.
2: 아버지 하나. 아.
1: 그래서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나 혼자는 힘들어.
0: 아버지의 땀방울로 일군 짠내 가득한 소금밭 지금 만나보시죠. 한반도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태안반도. 서해를 향해 멋스럽게 펼쳐진 해안을 따라 끝없이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0: 품고 광활하게 펼쳐진 태안반도 소금밭. 이곳에서 45년 차 염부 정가푼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침은 소금밭에서 염도를 확인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1: 염도를 안 맞춰주면요, 소금 생산을 못해요. 22%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 염도계 이 자루가 45년 된 거예요. 아, 이제 얼마만큼 써서 나하고 생명을 유지하나 보려고요.
0: 45년을 함께 해온 게 어디 염도계 뿐일까요? 날선 햇볕, 뜨거운 바람 맞으며 정가푼 씨는 오늘도 묵묵히 소금밭을 일굽니다.
1: 이게 소금 생산하고 나면은 이 판 소재하는 데가 제일 어려워요. 반복이에요, 계속. 그냥 실수 없이 하는 거죠.
2: 안녕하세요.
1: 아들이요?
0: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했던 아들 정지훈 씨는 힘에 부치는 아버지를 보며 4년 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2: 그냥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해서 그냥 도와드리러 왔어요. 근데 잘못 온 것 같아요.
3: 아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1: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그렇듯이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0: 든든한 아들이 소금밭에 나타나면 밭에 소금물을 안 칠 때. 소금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하죠. 염천 더위의 쨍한 햇볕과 된 바람이 하얀 소금꽃을 피워냅니다. 농사로 치자면 밤잠 설쳐가며 정성을 다한 나락을 거두는 일. 그래서 힘들어도 소금 수확은 늘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2: 소금이 잘 나온 건가요?
3: 네, 최고입니다.
1: 아, 여기는 바닷물이 프랑크톤을 이용하고 미네랄 성분이 좋다고 뻘에서 나오는 프랑크톤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죠. 벌써 소금 자체가 벌써 틀리죠.
0: 하늘이 내린다고 해 그 이름도 천일염이라죠.

0: 이거를 다 삽질로 담는데, 이제 저 용갈이라는 게 저게, 저 기계가. 아, 지하가 이제 다 퍼담는 거예요.
1: 용 모양이네요?
0: 네, 용 모양이 용갈이.
2: 아버지의 소금밭에 자동 차염기가 들어온 건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일할 일꾼들이 사라지면서 아들은 조금씩 자동 설비를 들이는 중입니다.
3: 이런 설비하는 거 아버님이 반대는 안 하셨어요?
4: 제가 도망갈까 봐 아버지가 투자한 거예요.
2: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해도 아버지는 직접 소금을 술에 담습니다. 땀과 노력은 배신을 모르는 법이라며 고된 일과를 묵묵히 버텨냈던 아버지.
1: 이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평생 해오셨어요?
0: 이 소금에 좀 비치다 보니까 이렇지 뭐. 소금에 진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 소금밭에 쌓여온 아버지의 세월이 아들의 인생에는 거름이고 등불이었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 그
5: 시절 다 지나가고. 아버지가 도저히 아,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계속 고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렵거나 쉬어가면 나처럼 하지 말라.

0: 소금밭이 사흘 길이라 여겨서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나날들.
1: 이거는 2022년 거. 그 간을 싹 빼죠, 염 간수를. 그렇게 해서 좋은 거죠.
0: 그곳에 아버지의 하루가 또 쌓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물 안 줬어요?
1: 어제 물 파가지고 오늘 채운 네. 거예요.
2: 아.
1: 20일 만에.
2: 아, 20일. 네.
1: 요건 콩나물국 끓여보면요.
2: 네.
1: 갈릴 거예요.
2: 신기해. 귀한 소금인데.
1: 귀한 소금이죠.
2: 네. 소금이 많이 짜지 않고 깔끔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소금들은 이렇게 조금 먹으면 조금 씁쓸한 맛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금이 맛이 깔끔해요.
1: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 드물어 드려야지.
2: 아, 신부자선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0: 직접 찾아준 마음이 고마워 소금포대 가득 넉넉한 인심까지 눌러 담았습니다.
3: 소금 왜 또 많이 사가세요?
2: 아, 갖다 놔야 미리 해서 간을 빼야 김장할 때 맛이 나거든요.
4: 감사합니다. 네,
1: 고맙습니다.
2: 네, 네.
4: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세요.
1: 네, 오래오래 할게요.
4: 네, 저희가 소금 사러 내려올게요.
2: 아, 사진 찢어요. 저 사진하고 틀려서 좀 그러네요, 마음이.
1: 예, 새롭게 곱된 얼굴이 이렇게 되시죠.
2: 네, 아, 다 그래요.
1: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 45년을 염부로 살며 쉼없이 일했던 아버지. 젊고 파릇했던 처녀 총각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들었지만 변함없이 일손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5: 아버지, 삽질 어려우니까 포크를 가져. 포크를 파야 돼.
1: 녹대면 안 돼도.
5: 아, 녹대면 안 돼요?
1: 아, 이거 여기서 쓰는 작은 포크를 있더라고요. 그걸 막 푹푹푹푹 쓰던데.

0: 그거는 이런 좁은 데서 뭐 해요? 장난감도 아니고.
1: 저번에 내가 파볼게요. 아, 안 되네.
2: 산처럼 쌓인 소금은 간수를 뺀 5년 묵힌 천일염.
1: 아, 그래서 이게 광업인가 봐요. 이게 소금, 그거는, 소금은 광업에 들어가더라고.
3: 광업이에?
1: 예. 네. 그 광부죠, 제가.
2: 꽁꽁 서로 붙어버린 작은 소금 산에서 아들이 소금을 퍼담으면 아버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탈수기에 소금을 넣어 남은 간수를 빼는 건데요.
1: 그냥 대충 해갖고 돌리면 안 된대요?
0: 막 떨떨 때 떨어.
1: 어, 떨면 그냥 떨게 놔두죠.
0: 아이고, 그러면 팍 터져나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야지.
1: 이거 해봤는데요. 손가락에 막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됐어요. 마디가. 이게 자꾸 막 이렇게 수술 박느라고.
0: 이건 난병이 아니더라고요. 수술도 안 되고. 노를 해, 노를 해.
1: 아버지한테는 제일 어려운 치료법이다. 노를 하는데, 노나 안 노나. 팔씨 먹고 저 염전한다고 그러면 다들 놀래요.
0: 팔씨는 충각이요.
1: 땀 떨어져.
2: 순도 높은 천일염을 만들 때만큼은 열정 넘치는 아버지. 손가락이 휘도록 꾹꾹 눌러서 담은 간수 뺀 소금에선 또다시 간수가 배어나옵니다.
0: 미세먼지 그런 것이 심각하잖아요. 그거를 배출시켜가면서 간수를 쫙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이 쓸 수가 있나요? 안 쓰지.
2: 아버지의 자부심인 태안만도 천일염이 만들어졌습니다.
0: 어때요? 곱지야? 네. 아유, 소송.
2: 맛은 어떨까요?
0: 이 맛이야.
1: 진짜요?
0: 이 맛이야. 먹어 봐봐.
1: 짜!
0: 소금이 이렇게 짜지?
1: 아,
0: 이게 뭐 설탕이야? 뒷맛이 제 감칠맛이 돌지. 큰 맛은 짜지만 뒷맛은 달달하다.

0: 걷기만 해도 허기가 진다는 소금밭 일. 고생한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1: 삼겹살 소금구이.
2: 새우는 이렇게 구워 먹었죠?
3: 예, 맞아요.
2: 삼겹살을 이렇게 위에다 구우면 예, 맛있어요.
0: 일명 삼겹살 소금구이. 불판에 직접 수확한 천일염을 두껍게 깔고 삼겹살을 올리면 간편하면서도 각별한 소금밭 부자의 별미가 됩니다. 아들이 주니 더 맛있으시죠?
1: 이 맛이 그런 냄새가 안 나니까. 어때?
3: 괜찮습니다.
0: 사실 아들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가 심하셨대요.
3: 어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사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4: 좋죠.

0: 좋아요. 여기는 건강해요, 소나무가.
1: 아,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2: 그러세요?
1: 아버지가 일만 시키고 이런데 안 내릴 건가요?
0: 이런 데 오면은 마음이 해이죠. 여기서 다, 저기 봐봐. 저 구름이 뭐야?
1: 뭐, 구름이요?
0: 네.
1: 구름이 그냥 구름이지 뭐.
0: 구름이요?
1: 용 같아요?
0: 잘 형상을 해봐. 지금 승천하네, 승천.
1: 하여튼 이리 늘어진 것만 보면 무조건 용이래.
3: 무심코 누리던 일상이 새삼 소중해지는 나날들.
0: 나라고서 뭐, 응? 용광로처럼 쓰인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날 한날 지나니까 좀 지울어지는 것 같아요.
2: 아버지가 뭐 연세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막 일을 막 하셔가지고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3: 서로에게 귀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부자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4: 이빨!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럭 덜그럭! 백합!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5: 약 1400여 년이 된 사천입니다.
4: 1400년이 된 사천이군요.

0: 가파르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였네요, 이거. 와, 모든 풍경이 그냥 그림이야, 그림.
1: 와, 정말 멋지네요.
2: 앞으로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됩니다.
3: 산 좋아하세요? 우와. 타이완의 최고봉이자 동북아시아의 최고봉인 위산과 달의 풍경을 연상케 하는 차오산.
4: 여기를 달 세계라고 부른대요.
3: 오래된 골목의 감미로운 낭만과 일출 명산, 아리산의 감동어린 선물까지.
1: 와, 정말 멋지네요.
3: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타이완의 산을 찾아갑니다. 타이완은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산지인데요. 3,000m 이상의 봉우리가 무려 268개나 되는 고산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타이완의 최고봉이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 위산으로 갑니다. 타이베이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위산은 우리에게 옥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옥이 많아서 옥산인가 했는데 눈 쌓인 정상이 은백색의 옥을 닮았다 해서 혹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위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베이스캠프와 같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5: 저는 지금 난토우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옥산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옥산에 가기 위해서는 가이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를 가이드해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사무실로 왔거든요. 아,
6: 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哇，
5: 你叫什么名字啊？啊，我叫阿唐。阿唐，嗯，我叫金纳木。纳木，对。
3: 전문 산악 가이드 아탕 씨와 함께하니 어쩐지 든든합니다.
5: 옥산은 이 해발 높이가 3,952m로 제가 지난달에 다녀온 후지산보다 약 200m 정도 더 높아요. 이 옥산이 워낙 좀 명성이 있는 산인 만큼 오르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과연 그 옥산을 올라갈 수 있을지.
3: 타이완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이지만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3,000m 이상의 고봉들이 생성됐는데요.
6: 爬山需要向导，最主要就是因为台湾的山具有相当的危险性。
3: 그 고봉들 중 으뜸은 역시 위산이죠.
6: 可以的。哇，停停停停停停停停。等一下，不是那个盆，我确认一下。哇哇。 玉山诶，这个是玉山吗？对，那里就是玉山。你看最高的那一个山峰，真的吗？就是我们台湾最高的玉山。啊，哇！
3: 드디어 위산을 봅니다. 위산은 3,000m가 넘는 고봉이 30개나 되는 산맥인데요. 3,000m가 넘는 고봉 중 11개가 3,952m의 동북아시아 최고봉. 위산 주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6: 这个是玉山吗？对，没错，这个就是玉山。玉山最上面的最高的最尖的。最高的。啊，最尖的，有没有看到尖尖的？啊，所以我们说爬玉山就是平平的进去，然后快要到的时候这样子，哇，非常的陡，直接上。
3: 산의 높이를 알려주는 앱으로 보니 봉우리의 이름과

0: 높이까지 한눈에 확인이 되네요.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위산의 힘찬 산세가 마치 용이 누워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봄에는 철쭉이, 가을에는 국화가 지천이고, 겨울에는 설경이, 여름엔 운해가 멋지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많은 이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산이죠.
1: 여러 산들을 봤는데 이 봉우리의 포스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내가 만약 저기 올라가면 며칠 걸려? 하니까 3일 걸린다고 하네요.
0: 하지만 위산, 특히 위산 주봉은 오르고 싶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위산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입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1: 와, 저는 지금 옥산에 가기 전에 하루 묵을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루 묵고 내일 아침 일찍 입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옥산의 정상까지 가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정상까지는 못 가고 옥산을 한번 하이킹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이곳 동프산장은 위산에 오르기 전에 묵는 숙소인데요. 저보다 먼저 도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묵을 방인데요. 침구가 꽤 깔끔합니다.
1: 여기가 제 짐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제 가방과 음식물을 놓을 수 있고요. 여기는 좀 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0: 이곳 동프산장은 내부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뜨끈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먹기로 했는데요. 다른 분들의 메뉴도 대부분 라면이네요. 새벽에 위산에 오를 생각을 하니 라면이 꿀맛입니다. 소화도 시킬 겸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1: 와, 이쪽에 可以 줘. 수, 요리만. 可以.
2: 에, 这个吗?
1: 对.
2: 에, 这个可以啊.
1: 这个你的?
2: 对对对对.
1: 아.
2: 您自己带来的东西都自己.
1: 아, 밖에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장비로 음식을 할 수 있나 봐요. 谢谢谢谢.
0: 감사하게도 음식을 나눠주었는데요.
1: 이 좀 쌀쌀한 날씨에 딱 아닙니까?
0: 제가 먹을 복이 있나 봅니다. 뜨끈한 국물 요리가 정말 일품입니다.
1: 와, 好吃啊. 因为我 一点点 害怕.
2: 不会.
1: 아, 好的. 很好吃. 需要这个的东西吗? 不需要. 哦, 롱이, 롱이마? 因为我看到 위산, 위산, 去위산的话, 很难, 不容易.
2: 没有很高了,
1: 地位很高.
0: 이제, 걱정도, 기대도 잠시 내려놓고, 잠을 청해봅니다.

0: 다음날 새벽, 다행히 날씨가 좋습니다. 입산 허가를 받았더라도 날씨가 안 좋으면 위산 등반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어제부터 제가 운이 좋습니다.
1: 아, 지금 시간이 5시 한 45분쯤 됐거든요. 와, 이제 본격적으로 옥산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옥산은 높이에 비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가 수월합니다.
2: 와, 저기 옥산.
3: 네, 저기 玉산의 登山口.
0: 여기만 해도 해발 2600여 미터. 백두산에 맞먹는 높이입니다.
3: 现在在这里。
1: 이제 입구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는 방향은 이제 옥산 방향으로 이제 갈 거고요.
4: 오지마.
0: 위산 주봉을 향해 걷다가 위산 전봉에 오를 계획입니다. 위산에 오르는 길은 그 명성에 걸맞게 가파르고 험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길이 산의 옆구리를 깎아 만든 길이라 완만한 편입니다.
3: 아这边海拔大概2650大概2650对
0: 벌써 2650m라니. 100m만 더 오르면 백두산 정상의 높이입니다. 탁 트인 풍경을 보며 걸으니 시간도 높이도 잊게 됩니다. 오르다 보니 길이 무너진 흔적들이 보이네요.
3: 这个路是塌了吗？它常常在塌，但它会有人来修复，可能台风或者地震，它就会。所以这个是塌了。对。
0: 타이완은 지질학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 있는 지진 다발국 중 하나입니다. 연평균 70회에서 100회 정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의 피해도 자주 입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입산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당일 산행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엔 하산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어디를 오르든 오후 5시까지 하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처음에는 경사가 완만해서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사도도 있고 이 길도 좀 돌길로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0: 가다가 위산 주봉 등반의 필수인 산장 예약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5: 你好，你好，老师，请问一下，不好意思，这个去玉山，爬山时候，好累吗？不容易吗？要训练，平常爬一下。好的。
1: 今天去玉山，对，睡觉吗？对，白云山庄睡觉。啊，睡觉。啊，山庄啊，在山。羡慕。我们第一次。啊，你们第一次来？对。第一次。哇，厉害厉害。没有，不厉害。哇，很辛苦。对，辛苦了。
6: 欢迎你们来爬云山。拜拜。啊，
1: 힘든지 내면 안 되겠네요. 어르신 보니까.
0: 새삼 산장 예약에 성공한 저분들이 부럽네요. 위산 주봉에 오르려면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파유인 산장에 묵어야 하는데요. 하루 수용 인원이 116명입니다. 그중 외국인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예약이 쉽지 않은데요. 보통 대기 인원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 제가 지금 한 4시간 정도 올라왔는데요. 아, 여기 올라오니까 보지 못했던 되게 높은 산맥들을 볼 수 있네요.
0: 풍광이 정말 멋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달라지는 풍광도 여름철에 볼 수 있다는 운해도 아름답습니다.
1: 오, 와, 아, 멋지다.
0: 드디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1: 어, 안 돼, 푸신.
5: 아, 여기 의자에 앉았다가 아, 다 젖었어요. 아, 시시해.
0: 역시 전문 가이드는 이런 준비까지도 철저하네요.
1: 와, 엄청 예쁜 새가 지금 제 눈앞에 있네요, 지금.
0: 위산은 타이완 생태계의 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큼 고유종이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1: 저거 叫 什么 名字?
6: 金翼白眉.
1: 어, 金翼白眉라는 새래요.
6: Golden Swan and White.
0: 그런데 이 녀석

0: 전혀 낯을 가리지 않네요.
1: 라이, 이 라이. 우와, 진짜 왔어요.
0: 이런 경험은 정말 난생 처음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2: 저 태어나서 새가 제 손 위에 이렇게 닿은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통 산에 가면은 새들이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근데 이 새는 이렇게 저한테 와주니까 뭔가 저를 이렇게 환영해준 그런 느낌도 받고 기분 좋네요.
0: 입산 허가가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새를 보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걷는 코스는 위산의 봉우리들을 향해 걷는 등산로인데요.
1: 我们到玉山前锋的登山口了。真的吗？对。
2: 이 길로 가면은 하나의 피크를 볼 수 있나 봐요.
0: 이제 3,952m에 위산 최고봉을 조망할 수 있는 위산 전봉으로 향합니다. 0.8km라고 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데요.
2: 확실히 이 길이 좀 힘든 코스네.
3: 니하오.
4: 하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니하오.
4: 대타면 비자래. 바산 비자 불러요.
3: 하이하. 싱글라 싱글라. 와. 니하오 니하오.
0: 아이들도 올라가는데 저도 좀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벽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길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4: 那我们等下从这边上去.
2: 아, 真的吗?
4: 真的.
2: 这个是.
4: 要这样子.
2: 태풍. 아.
4: 上去.
2: 上去.
4: 아.
2: 我们上去的话需要这个.
4: 对.
2: 真的吗?
4: 对, 但他没有，他不是这样子，是这样子.
2: 아,
4: 어, 오케이.
0: 타이완의 산은 거의 돌산입니다. 악 소리가 난다고 하는 악산이죠. 지각 변동 과정에서 지각이 접히고 밀려 올라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풍화 작용으로 분리된 과위 덩어리가 쌓인 지형입니다. 이건 진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돌이 많은 비탈을 너덜껑, 너덜지대라고 하는데요. 제 몸이 다 너덜너덜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지형이 위산 곳곳에 있기 때문에 등반할 때 꼭 가이드를 동반해야 합니다.
2: 와, 너무 방심했어요, 저.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가파르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였네요, 이거. 이게 옥산이네요. 와.
4: 我们快要到玉山前锋了.
2: 마상 따오마.
4: 나, 마상 要到了.
2: 와, 와, 이제 정말 다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줄이 나오네요.
0: 이제 줄을 잡고 올라가는 코스. 정말 가파릅니다. 두 발과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올라갈 수 있는 험한 길. 0.8km를 오르는 게 이렇게나 힘들 줄 몰랐습니다.
4: 我们到了，到了吗？到了，到了，玉山前锋。
2: 우와,
0: 드디어 위산 전봉에 올랐습니다. 360도로 펼쳐지는 풍광이 감동입니다.
2: 정말 이 수고로움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꼭 있거든요. 고생을 해야만 그 풍경을 보여주는 얼굴들이 있어요.
0: 힘들게 산을 올라온 보상을 받는 기분입니다. 운해 너머로 동북아시아의 최고봉 위산 주봉과 3,000m가 넘는 고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위산에서 내려와 타이완의 고도 타이난으로 향합니다. 타이난은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염전이 발달한 대외무역의 중심지였고 타이베이로 천도하기 전까지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도였습니다.
5: 저는 지금 타이난에 왔는데요.
6: 이제 선동지혜를 즐기러 갑니다. 그곳에 가면 고풍스러운 그런 정취를 느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밥거리나 그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0: 타이난의 선동지혜는 청나라 시대에 조성된 거리인데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곳이죠. 마치 2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데요. 지금도 대항해 시대의 네덜란드인부터 청나라 상인들이 드나들던 시절의 분주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7: 저는 지금 타이난의 가장 오래된 옛 거리, 현농지에 왔는데요. 이곳은 옛날에 청나라 시대의 항구로서 상인들이 이곳을 입구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번화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또 관광명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0: 300m에 불과한 짧은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한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었지만 지금은 소금과 차를 사고 팔던 옛 시절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가로등 대신 종이로 만든 등이 거리를 밝히고 청나라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건물은 기념품이나 공예품을 파는 가게나 향이 좋은 차를 파는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SNS를 통해 포토스팟으로 알려지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뉴트로 아닐까요?
7: 와, 여기가 포토스팟인가 봐요.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네요. 아, 저 안에 또 어떤 공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0: 오래된 골목을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설렙니다.
7: 우와.
0: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파는 곳인가 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선동지혜가 더 유명해졌죠.
7: 와, 이거 그림 보세요. 제가 그 만년필로 글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도 좀 그립니다. 막 산 그림, 나무 그림, 뭐 이런 풍경 그림,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그리는 만년필 그림입니다.
7: 색깔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컬러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와, 이거 보니까 제가 좀 아직 조금 더 이 실력을 갈고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거 너무 멋있습니다. 와, 여기가 또 예술인의 거리 맞나요? 너무 멋있어요.
0: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도 계시네요.
8: 한국인.
9: 한국인, 我 弹一首韩国的歌。
7: 谢谢。
9: 那个要不要韩国的歌？我弹一首韩国的歌。
7: 哦。韩国的歌。
9: 哎 ，Movies。
7: 哦。
9: Movies， OK。
0: 台湾의낯선도시에서듣는익숙한선율이너무반가웠습니다.

0: 여행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족과 집이 그립습니다.
1: 와, 여기서 한국 노래를 듣게 될 줄이야.
2: Welcome to Thailand. Welcome to Thailand.
1: 谢谢.
0: 작은 길거리 찻집이네요. 한 잔 마시면서 선농지의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1: 这是最好喝的东西，对吗？
3: 全部都好喝。啊，全部都好喝。 你要喝哪一个？没关系，你就喝那个，你要甜。
1: 저 보바 라떼를 시켰어요. 보바가 버블이거든요.
0: 쫄깃한 타피오카를 넣은 타이완의 대표 음료죠. 사실 버블은 타피오카가 아니라 차를 흔들 때 나는 거품을 말하는데요. 시음차를 한 잔 주시네요. 길거리 찻집의 인심도 좋고 맛은 더 좋습니다.
1: 와, 이 차를 내주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시음을 해볼 수 있는 것도 특별한 매력인 것 같아요.
0: 원래 타이완에서는 따뜻한 차만 마셨는데요. 아이스커피처럼 차도 차갑게 마실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바로 버블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밀크티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생과일을 갈아 넣거나 청량음료를 넣는 등 티가 아닌 음료도 많습니다. 시원한 버블티 한 잔과 길거리 악사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선농지의 화려한 등까지 눈과 귀, 입은 물론 마음까지 즐겁습니다.
1: 선농지에 와서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좀 타이난의 어떤 옛날 모습들을 좀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리에서 파는 이런 밀크티를 마시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는 것 같아요.
0: 모든 것이 행복한 밤입니다.

0: 하이난 외곽으로 1시간 정도 달려 독특한 풍광을 만나러 갑니다. 뾰족하게 비탈진 회색빛 능선과 푸른 초목이 어우러진 풍경, 차오산 월세계입니다.
1: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진 곳이래요. 거기 가면 산의 능선이 용의 등 같기도 하고 말의 머리 같기도 하고 악어 같다고도 하거든요.
0: 실제로 타이완 사람들은 하늘에서 싸우던 용들이 떨어진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땅이 갈라지고 협곡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능선의 거친 모양에서 용의 비늘을 상상해낸 거죠.
1: 저는 지금 차오샨의 대협곡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를 달세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왜 달세계라고 부르는지 한번 봤더니 저희가 그 사진으로 그 달의 표면을 보잖아요. 정말 이 협곡도 달의 표면처럼 거칠거칠한 그런 질감이에요.
0: 차오산 월세계는 사암이나 여검과 같은 쇠서람 지형인데요. 빗물이나 강물에 의해 침식작용과 풍화작용, 퇴적작용이 일어나 이렇게 날카로운 능선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독특한 풍광 때문에 포토스팟으로 유명한데요.
1: 와, 니나오. 니나오. 니나오. 와, 니나오. 칭원이샤. 저리 디팡. 유오밍마?
2: 有有有 这里拍照非常漂亮的一个景点 啊, 这里拍照非常漂亮 因为它这边刚好云彩的时候它拍照非常漂亮 啊,
0: 월세계 이름처럼 달 표면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보면 볼수록 신비롭습니다.

0: 이런 자연을 보면 경이롭다. 그리고 겸손해진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자연이란 말이 다시 한번 실감나는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0: 이제 타이완의 최고의 일출 명산 아리산으로 향합니다. 타이완 최고의 명산이라 불리는 아리산은 위산처럼 까다로운 입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특히 아리산의 일출과 구름바다, 노을, 숲과 산림열차는 놓쳐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절경으로 손꼽히죠.
1: 저는 지금 아리산에 왔는데요. 지금 펀치우로 가고 있습니다. 펀치우는 기차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철도길을 걸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0: 펀치우역에 도착했는데요. 역시나 여기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맑은 날이 1년에 30일도 안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펀치우는 산으로 둘러싸인 수려한 경관 때문에 남쪽의 지우펀이라고도 불립니다.
1: 여기가 펀치우역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니까 폐쇄된 기차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엄연히 열차가 다니는 그런 역입니다.
0: 일제강점기 시절 아리산에서 채취한 목재를 실어 나르던 기차가 정차하던 역인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보여주듯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정감 있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1: 你好，你们这边地方过来吗？我们从台中过来。台中过来，这边风景怎么样？
2: 很漂亮，对，很漂亮，蛮安静的，安静的，对，我，下着雨，很浪漫啊，对对对，我也一样的。
0: 적은 얘기처럼 펀치우역은 비 오는 풍경이 꽤나 낭만적이고 로맨틱합니다.
1: 와, 오는 길에 계속 비들 맞고 왔더니 몸이 좀 으슬으슬 추워요. 근데 저 앞에 예쁜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우와. 好的，我想要喝热的乌龙茶。乌龙茶。好，稍等一下。好的。
0: 가까이서 보니 카페 건물이 열차 모양입니다.
1: 우와, 이 공간 너무 예쁘지 않나요?
0: 벽면에도 다양한 기차 모형으로 가득합니다.
1: 아, 이 기차역이 옛날에는 이 기차에다가 나무를 싣고 옮기던 그런 역 중에 하나였다고 하거든요.
0: 타이완 최대 벌목지였던 아리산의 과거를 보여주는 사진 앞에도 다양한 기차 모형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아리산의 상징, 붉은 산림열차도 있습니다. 연중 습도가 높은 고산지대에서 나는 아리산차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차 맛이 좋습니다.
1: 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올림픽 코스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0: 잠깐 보니까 이 코스의 길이는 한 1500m 되는 것 같아요. 편도 길이가 타이완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스라고 한다니까 한번 저도 가보겠습니다.
1: 어리엔핑 트레일은 아리산 중턱을 돌아보는 산책로인데요. 고산지대의 녹차밭, 운해, 석양, 계단 등이 절경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욱한 안개마저 멋있어 보입니다.
0: 이 뭔가 이 안개 속에 있는 이 대나무들이 굉장히 운치 있고, 왠지 어떤 팬더가 나오는 영화의 그런 풍경들 같아요.
1: 고즈넉한 풍경에 빗소리까지 더해지니 더 운치 있는 풍경이 되네요.

0: 이게 뭔가요? 우와,
1: 장수 풍뎅이가 비를 맞고 있네요.
0: 우와,
2: 장수 풍뎅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산이 얼마나 지금 깨끗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1: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해준 이 작은 친구를 안전한 곳에 놓아주고 다시 길을 걷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2: 와, 갑자기 어떤 밭이 나왔는데요? 아, 여기가 아리산 차밭인가 봐요. 아리산도 차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1: 아리산 고산차는 타이완의 우롱차 중에서도 좋은 품질로 손꼽히는데요. 아리산 고산지대의 고온다습하고 일조량이 적은 환경 덕에 떫고 쓴맛은 적고 부드러운 단맛과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 아, 여기가 1차 쉼터인 것 같아요. 니하오. 오제도 저거 풍진 험 펴량 니주에도 저거 풍진 칸 수호.
3: 这边是 很 친밀的一条 步道. 然后这个步道就是 它海拔没有很高，但是你就是可以看到茶园，然后看到云海、云瀑、夕阳，都很美。对。

0: 여유 있게 안개 자욱한 차밭의 풍경을 즐기며 걷다가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1: 갑자기 여기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가 있어요. 안녕.
0: 이 녀석 아주 팔자가 좋네요.
1: 졸린가 봐요. 아, 부럽다. 이런 데서 낮잠도 자고. 와. 고양이는 영역동물 아닌가요? 이 구역이 이 고양이의 구역인가 봐요.
0: 귀여운 친구를 뒤로 하고 어램핑 트레일의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1: 아니, 치약도 안 보이네요. 와. 아. 올라올수록 아무것도 안 보여요.
0: 이 자욱한 안개가 쉽사리 걷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램핑 트레일 전망대의 높이는 약 1800m. 주변이 트여 있어 시야가 좋습니다.

0: 날씨가 맑은 날에는 남동쪽으로 3, 40km 떨어진 위산을 볼 수도 있고 아리산의 명물, 운해도 볼 수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리산이 제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1: 돌아갈 때가 되니까 저 석양이 보이는데 하,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와,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와,
0: 비 오는 저녁에 석양이라니, 이런 행운이 있을까요?
1: 그래도 마지막에 아리산의 그 최고의 노을을 오늘 보고 돌아가서 아, 오늘 이렇게 비 맞는 거 하나도 안 힘들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새벽녘. 아리산역이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1: 저는 지금 아리산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아리산의 일출을 보기 위한 기차를 여기서 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기차 시간은 4시 40분이고요. 일출을 보는 시간은 5시 45분이라고 적혀있네요. 오늘 꼭 일출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0: 와, 낮보다 새벽에 붐비는 기차역이라니, 아리산 일출 열차가 정말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아리산역에서 주산역까지 가는 이 열차는 하루에 한 번 일출 시간에만 운행하는데요. 그래서 시간표와 운행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열차에 들어오니까 약간 마을버스타 느낌이에요.
0: 사람들이 북적북적. 딱 출근길 마을버스 같죠? 주산역 일출 전망대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조금씩 창밖이 밝아옵니다.
2: 지금 해도 나고 있어요.
0: 드디어 타이완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 주산역에 도착했습니다.
3: 우와, 지금 일출을 보러 가기 위해서 와, 사람들이 엄청 뛰어가고 있어요.
0: 뭐 뛸 필요까지 있을까 싶었는데
3: 와.
0: 이미 하늘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풍경입니다.

아리사는 비와 안개, 운해 때문에 일출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요. 행운의 여신은 아무래도 제 편인 듯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산 너머에서 해가 뜹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출입니다.

0: 제가 정말 태어나서 본 일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출이에요.
1: 산 좋아하시나요? 타이완에 사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태원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에 관한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21세기 한국 땅에서 셰익스피어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앞에 도착한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 런던에서 극장과 서점을 통해 유통되었던 것들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역사의 터널을 지나 형성된 다양성과 변화와 축적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현재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그의 작품 대부분이 인쇄가 된 책의 형태로 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쇄 출판된 작품이 다시 생명력을 얻었던 계기는 또 역설적으로 늘 새로운 방식으로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대 위에서 공연으로 올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같은 출연자들이 나오는 공연이라 할지라도 매번 공연할 때마다 배우들의 연기도 달라지고요. 그때그때 관객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그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같은 작품의 변주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동일성과 차이의 정도야 각각의 공연마다 조금씩 다르겠고 제각각이겠지만 공연만이 갖는 일회성, 독립성, 변동성이야말로 사실 셰익스피어를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산물로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자 텍스트라는 혹은 책이라는 물질성과 공연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배타적인 관계로만 보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어떤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텍스트와 공연의 결합체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전승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은 억압되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과 어떤 측면은 또 새롭게 주목을 받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만들어낸 그의 수용과 해석과 변화의 궤적은 어떤 의미에서 셰익스피어의 이름과 작품을 둘러싼 문화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 수용과 전후의 역사를 살피려면 우리는 영국의 왕정 복고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내전의 기간을 거친 후 런던의 극장들이 모두 폐쇄되고 극단은 해체되었으며 배우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1660년에 찰스 2세가 왕으로 복귀한 이후에 런던의 극장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때 셰익스피어는 그들이 만들려는 새로운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왕정 복고기 문화에서 굉장히 빠르게 열정적으로 수용되었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어요. 따라서 이 왕정 복고기의 작가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새로운 관객의 취향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각색을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와 위대한 작가니까 손도 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셰익스피어 괜찮은데 우리 시대에 맞게 고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움 테이트라는 작가의 The History of King Lear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681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나움 테이트는 셰익스피어 비극이 너무 암울하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바꿉니다. 코딜리아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에드가랑 결국 결혼도 합니다. 리어 왕도 이제 한참 지나서 죽게 됩니다.

사르트라의 사랑을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상화된 사랑처럼 만듭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보여주는 제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쟁투, 권력에 대한 투쟁, 이 속에서 두 중년 남녀의 애틋한 혹은 타락한 종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 작품은 소재인데 마음껏 각색해도 되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조정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태도는 거의 100년 이상 영국에서 유지되었고요. 심지어는 20세기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는요, 셰익스피어의 로맨스 극 심벌린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각색을 합니다. 버나드 쇼는 이 오막 때문에 이 작품이 1위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심벌린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개의 실타래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동화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지 버나드 쇼는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실감나게 고칩니다. 버나드 쇼는 자신이 좋아하는 셰익스피어지만 셰익스피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셰익스피어가 실패한 부분을 자기가 보완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왕정 복고 시기를 거치면서 18세기에까지 오게 되면 셰익스피어는 후배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모방하고 각색하고 전유하면서 문학에서 그리고 문학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요. 또 극장에서는 공연의 핵심적인 레파토리가 됩니다. 그 결과 영국 사회 전반에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기념비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흔히 언급되는 인물이 데이비드 게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자 연출가로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커다란 문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3일에 걸쳐서 런던과 스트랫포드에서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걸 셰익스피어 주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셰익스피어 탄생 축전 정도 될 겁니다. 이 3일 동안 있었던 축제가 이 셰익스피어 수용사에서 일종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영국인들의 태도가 그러니까 왕정 복고기부터 유지되어오던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원재료야 라는 태도에서 셰익스피어를 숭배하는 태도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각색과 수정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원전을 원작 그대로 읽고 즐기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따라서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국민 시인, 탁월한 천재 작가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영 제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고 영국의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팽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셰익스피어를 국민 영웅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셰익스피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작품을 꼼꼼히 편집하고 출판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셰익스피어를 시의 성인, 즉 더 바드라고 하는데 더 바드라는 단어는 켈트족에서 사용하던 자신들의 종족을 위한 어떤 대서사를 쓰고 자신들의 종족의 미래를 예언하는 주술사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을 바드라고 불렀는데 셰익스피어를 더 바드라고 부르면서 그를 위대한 시의 성인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가 저질렀던 셰익스피어 작품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그 셰익스피어가 사우스햄튼 백작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발굴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아일랜드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알려지지 않은 원고를 발견했어 라고 하면서 그 작품을 이제 세상에 알립니다. 그게 이제 보티전과 로에나라는 작품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새로운 작품이 발견됐다라는 걸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 명의 셰익스피어 전문가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 작품이 진짜 맞아? 라고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셰익스피어 전문가들이 위장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일랜드 자신이 1805년에 약 10년 후에 책을 써서 사실은 자기 위조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이게 하나의 해프닝인데요. 이런 종류의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사실은 이게 셰익스피어에 대한 엄청난 숭배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가난 모든 것이 팔렸고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는 가짜를 내놔도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런 셰익스피어 숭배 문화가 사실은 반동도 불려옵니다. 이 1850년대 중반부터 소위 셰익스피어 가짜설이 처음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셰익스피어는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결정적인 맥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가 영국 대학의 영문과가 처음 설치됩니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가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셰익스피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생기고 또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대학에서. 두 번째로는 영국 산업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성숙하고 새로운 문화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셰익스피어가 새로운 어떤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영 제국의 확대, 미국의 독립 등을 거치면서 셰익스피어가 영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는, 상상하는 셰익스피어의 이미지는 바로 이 시기에 형성이 돼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20세기에 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셰익스피어 수용과 확산에도 이제 새로운 이제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영화나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에는 출판과 연극 공연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였던 셰익스피어를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시키고 확대시켰습니다. 또 16세기에 시작됐던 세계화가 20세기 중반에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는 더 이상 영국 문학 혹은 영어권 문학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로 향유되고 즐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셰익스피어를 영국의 민족 작가로 여기는 주장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성에 대한 주장으로 초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고 근대 문명의 총화라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유통되고 즐겨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책으로 폴란드의 연출가이자 학자인 얀 코트라는 사람이 출간한 셰익스피어 아워 컨템포러리라는 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얀 코트는 16세기, 17세기의 작가 셰익스피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우리의 동시대인이라면 우리의 동시대에 어떤 영감을 줄수 있는지 우리가 처한 이 동시대의 위기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셰익스피어를 읽는 가장 중요한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영감의 원천으로 셰익스피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세기 이후에, 20세기 후반 이후에 셰익스피어를 바라보는,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언어로 이질적인 맥락으로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셰익스피어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극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 2012년 런던에서 벌어졌습니다. 런던에서 그때 당시 The World Shakespeare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50개의 언어로 공연된 37편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1년 내내 런던에서 상연되었습니다. 이제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극작과 배우들의 것으로 그들 모두가 즐기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우리 한국에 소개된 것도 사실은 한 191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매우 단편적으로 소개되다가 1923년에 현철이라는 번역가가 하물렛이라는 이름으로 햄릿을 번역해서 출간을 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또 1964년에는 5권짜리 전집이 나오고요. 같은 해또 19명의 영문학자들이 참여한 4권짜리 전집 번역이 등장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셰익스피어 번역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이제 한국어로 된 셰익스피어 전집만 해도 벌써 67종이 될 정도로 셰익스피어도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소개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온갖 종류의 매체에서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셰익스피어가 유통되고 사용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문화적인 화폐 혹은 문화적인 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셰익스피어의 21세기적인 수용과 유통이라는 건 17, 18세기의 셰익스피어의 각색자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취향에 맞게 우리 시대의 쟁점에 맞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문화적 원천 정도로 여길 수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가 남겨준 작품들이 지난 4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즐겨지면서 축적해온 문화적 유산들을 우리는 이제 셰익스피어라고 불러야 합니다. 문화가 상호주의적이고 역동적이고 유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셰익스피어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라는 재료로 21세기의 취향과 정서에 어울리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 자신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스스로 술거리를 만든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재료들을 자기 나름으로 재가공하고 재배치해서 자신의 작품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을 자기 멋대로 가공한, 각색한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정신을 따라갈 것인가, 셰익스피어의 문자에 충실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문자에 충실한다면,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단어 하나, 점 하나도 바꾸지 못해, 셰익스피어가 성경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 셰익스피어의 정신을 따라간다면 오케이,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데 언제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재료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셰익스피어를 수용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저의 질문은 바로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재료로 사용하자라는 말로 오늘의 강의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낙동강의 평화로운 풍경이 반기는 구미. 물길 따라 향하는 곳마다 삶이 있고 넉넉한 마음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자연이 주는 것만큼 해야지 욕심내면은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죠.
0: 강변엔 그냥 드넓은 들이 있어 고향의 그리운 맛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2: 어머니보다 어때요? 제가 솜씨 어머니

0: 내가 더 낫지. 아!
1: 또 들에선 농부가 분주하게 한 해 농사를 시작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며 묵묵하게. 하지만 기댈 곳은 필요하지요. 농부의 애환을 달래주는 전통소리 한 가락으로 스스로 마음이 그냥 풀어줍니다. 그렇죠. 고향의 반가운 소리니까요. 낙동강이 있어 추억과 희망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온 구미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구미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낙동강. 예전에 서울로 가는 나루터가 있었던 비산동으로 향합니다. 새벽 어스름이 물러가는 때. 자, 낙동강이 서서히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지런한 어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능숙하게 강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2: 한 이틀마다 한 번씩 나가거든요. 오늘이 이제 이틀 되는 날이니까 또 얼마나 잡혔는지 또 한번 나가봐야죠.
1: 출발하면 목적지까지는 5분 남짓.
2: 저희 아버지부터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허가받고 한 7, 8년 하시고 제가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 구미의 낙동강에서 뱃일을 하는 어부는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비산동 일대에선 그를 포함해 에게 단 둘뿐이랍니다. 예전에는 물고기가 참 많아 매일 이 길을 오갔다는군요.
2: 일단 기대 반, 걱정 반이죠.
3: 하하, 이 어망이 묵직하면 조렴난 말이야. 하하.
2: 아가 살이 동작이가 메기 한 마리 있더라.
3: 좌우간 어찌됐든 이제 시작이니까 실망할 텐 아닙니다. 이 녀석 보세요.
2: 빠가사리, 저 우리나라 먹으면 동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잡으면 빠가락 빠가락 끊는다고 빠가사리입니다.
1: 이거는 참 귀여워 보이네요. 야요.
4: 아, 생각보다 물고기가 없네요.
2: 그렇죠. 너무 없네요. 옛날에는 정말 많았었는데 이거 이상 한 두세 배 이상은 나오죠. 아무리 안 나와도. 근데 오늘은 정말 없네요.
1: 구미는 낙동강 백길이 발달해서 예로부터 주요 길목이었던 나로가 곳곳에 있었는데요.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소금배, 나룻배가 활발히 오갔답니다.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 비산동과 건너편 양포동을 오간 나룻배. 출근하는 회사원과 등교길 학생들이 배를 탔다는군요. 풍경은 변했지만 추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저희 할아버지가 저쪽에 보리를 재배를 하시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보리가 나왔을 때 그 구워서 이렇게 손에 비벼서 이래 먹으면 입 다 새카맣게 됐던 옛날 기억도 나네요.
3: 고기를 잡으러 바다 아니 강으로 갈까.
1: 도남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자 고기잡이 2차전 해볼까요? 보시죠. 이번 어망에 기대를 걸어보는데 말이죠. 자. 오, 묵직하게 느껴지는 손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힘이 느껴집니까? 라타타타타! 와우, 붕어와 잉어를 포함해 토종 물고기가 제법 잡혔습니다. 하하, 큼지막한 물고기를 보고 나니 손이 그냥 더 바빠지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어망도 꽤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죠?

0: 낙동강이 키운 토종 물고기 정말 반갑데이. 반갑다고. 이야.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물고기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순리에 따를 줄 아는 것도 어부의 숙명이겠죠.
1: 약하죠. 오늘도 많이 잡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잉어라든지 붕어가 좀 많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자연이 주는 만큼 해야지 욕심내면은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죠.
0: 네, 슬기롭게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법을 깨달아가고 있답니다. 예전 비산 나루에 드나들던 고깃배,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매운탕을 즐기러 사람들이 비산동 매운탕 골목을 찾았다는군요. 세월이 흘러 이젠 서너 집만 남았답니다. 옛 방식대로 민물에서 잡은 물고기는 수족관에서 하루 이상 두는데요. 매운탕 맛을 내는 비결 중 하나라는군요. 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강바람도 즐기고 매운탕도 맛보러 이 동네를 찾는다 하는데요. 보글보글 끓는 매운탕 한 그릇은 예전 강 건너 산업공단 직원들에게는 단골 회식 메뉴였답니다. 칼칼한 국물 맛이 직장인들의 시름을 달래주었죠. 그 시절을 기억하는 구미 사람들에게 매운탕은 추억이 생각나는 고향 음식. 뭐니? 아, 소울푸드. 아, 소울푸드라 할 수 있죠.
2: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뭐 어른들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또 고향 친구들 보러 오고 하면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매운탕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그 친구들도 또 정겹고 그 말한 또 맛이 있고 깊은 맛이 있어서 늘상 저희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매운탕.
3: 육수께
0: 40년 넘게 매운탕 골목을 지켜온 어머니의 손맛이 참 궁금한데요. 그래, 거침없이 채소와 양념을 척척 넣고 아들이 낙동강에서 잡은 싱싱한 물고기까지. 하하, 생선 요리에 요게 필수예요.
4: 요거는 술 기름이 안 나라고. 옛날에는 고추장 넣고 된장 넣고 이래가 끓였는데 요새는 뭐 들어가는 게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양념이.
0: 식당이 번듯해지기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지난 세월 잘 견뎌낸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됐는데요. 힘든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4: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오시고 삼성의 손님, LG 손님들 많이 바이어들 모시고 그래도 늘 맛있다 하면서 그래도 다시 찾아오고 참 인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0: 낙동강이 좋아서 낙동강과 함께 평생을 일구며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4: 그거 먹고 의료고
5: 강물이 있으니까 일단 물이 우리 생명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항상 이런 물이 가득한 게 있으면 후원하죠. 항상.
4: 우리 너 할매 할아버지 요 밑에 여기 있었고 조전 새집에 바치고
0: 자, 이제 낙동강 너른 들판과 신명나는 노랫가락이 어우러진 지산동으로 떠납니다. 지산동은 낙동강에서 갈라져 나온 지산 색강과 넓고 기름진 발검 평야, 일명 발갱이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봄철 농촌은 한해 농사의 첫 단추인 모내기 철이 한창인데요. 목판을 이양기에 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없이 달립니다, 달립니다.
3: 뭐, 농사 베리면 1년에 농사고 막 반은 베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 기계로 심는 모내기라 해도 농사는 고된 일이죠. 오랜 경력의 농부도 힘에 부칩니다. 이럴 때 뭐 좋은 방법이 있다 카네요.
6: 모를 신세 이놈 뱀이 모를 신세 서마지
0: 구수한 모심기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 고향 소리인데요. 구미 그 중에서도 발갱이 들 농부들만의 가락이라고 합니다. 허리 펼 날이 없던 과거 모내기철, 고되고 힘든 그때 그 시절 농요를 부르며 시름을 달랬죠. 발갱이 들 주민들이 전승하고 있는 구미의 전통 소리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지산동 들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 농요를 같이 일하면서 부르다 보면은 힘들어서 그 그냥 막 하는 것보다가 힘듦을 좀 잊어버립니다. 그 노래에 열중하다 보면은 힘든 거 없이 일도 빨리 끝나고 그래서 어른들도 옛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0: 혼자 눈을 훌쩍 지나 이번엔 주민들이 모인 곳으로 가볼까요? 구미 발갱이 들 소리를 전승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7: 자, 망천동을 막는데 가려진 소리입니다. 이야호.
0: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발갱이 들 소리 보존회를 만든 것은 1991년.

0: 모두 10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 지역에 전해오는 구미 전통 아리랑 그리고 농사꾼들이 부르던 여러 소리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40여 명으로 40대에서 7, 80대까지 함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하하, 다들 10년 이상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1: 우리는 농사 지으면서 전체 다 가래지 많게 또 옛날에 우리 지산에서 나무가 왔을 때 저 검산까지 나무하러 가면서 나무하는 소리 뭐 아리랑 우리 참 톡톡합니다. 우리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좀 우리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2: 정말로 어른들 소리가 우리가 힘들었던 그 소리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로 한이 맺힌 소리지만 그 소리로 인해서 농사 일을 했다 즐겁게 딱 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 우리도 아 어른들이 그 힘든 그 생활을 우리가 좀 알아듣고 좀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세대들이 좀 보존하는데 우리가 도움되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0: 하하하, 보고 있으니 어깨춤이 정말 절로 나네요. 고향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고유의 소리가 있어서 참 좋지요. 잊히지 않고 계속 불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낙동강 따라 이동해 구미시 중심부에 위치한 고아읍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미의 유일한 보인 구미보. 그 옆에는 마당 깊은 고아읍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 이곳에 정갈한 한옥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3: 우리가 봄에 담아놨는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볼까. 잘 배워가가지고 내년에 또 장담께 하고.
0: 봄이 무르익으면 장독대 앞은 바빠진다 그러죠.
3: 그 한 집안에 그 원래 운세는 이 장꽃이 핀는지 안 핀는지를 보고 많이 옛날에는 점쳤거든, 그치? 그리고 장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장이 잘 떠야지 원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러고.
0: 항아리 가득 소금물에 숙성시킨 미주. 두 달쯤 지나 꺼내 된장과 간장으로 가르죠.
3: 손으로 건지는 게 더 편하겠다, 그치? 그냥 밝은 노란색보다 이렇게 황금색처럼 약간 진한 노란색 이런 된장이 맛있는 된장이에요. 콩알이 없으면 된장이 나중에 끓였을 때 텁텁한 게 좀 뭐랄까 맑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나중에 먹는데.
0: 캬, 진짜 황금색 맞네요.
3: 오늘 한번 봐요. 원래 된장은 맛있지?
4: 아유, 맛있어.
3: 어머님이 합격하면 이제 된 거예요.
4: 밥은 못 되겠다.
3: 맛있지? 많이 안 짜죠? 역시 구시대 봐. 콩도 잘 삼켜가지고. 어머니보다 어때요? 제가 솜씨. 어머님. 솜씨가...
4: 내가 더 낫지?
3: 아! 맞아요. 아직 어머님 더 나아요.
4: 낫지.
3: 응, 맞아. 아직 우리 어머니 솜씨 못 따라가요.
0: 시어머니가 하시던 방법대로 황토방에서 미주를 띄우고 서서히 숙성시키는 전통장. 묵힐수록 깊은 맛과 풍미를 가진 장이 된다는군요.
5: 물론이지, 세월을 품어야 명품 장이니까 말입니다.
3: 전통식으로 했는 맛을 먹어봤을 때는 어릴 때 우리가 뭐 엄마한테서 느꼈던 그런 막 풍속 같은 그런 맛 있죠.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맛을 저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맥을 끊고 짓지 않아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깊은 장맛을 좌우하는 건 자연과 손맛이 아닐까요?
3: 아마가 우리 아주 조금씩 나는 편이에요.
0: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보리 막장도 제철을 만났는데요. 보리죽을 넣어 구수한 맛이 그냥 일품이죠.
3: 고기 힘들고 너무 되면은 막장은 맛이 없고 너무 묽으면은 빨리 이렇게 삭아 버려가지고 더 맛있게 하려면 보리살을 청국장처럼 띄어서 하면 좋아요. 보리밥을 해가지고.
0: 막장은 담근 지 열흘이면 됩니다.
3: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때 되면은 작년에 먹던 장이 많이 떨어지고 양이 모자랄 때 시점에 맛있는 부승기나 채소가 나왔을 때 그 아까운 장이 모자랄 때 이제 보리로 만든 장이에요.
0: 한참 일을 하다 출출해지면 시골에선 나물과 장만 있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간단하지만 건강한 밥상이 되고요.
3: 많이 부르지도 않으면서.
0: 특히 보리막장은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팔방미인.
3: 자,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장 한 숟갈 더.
0: 보리막장만 있으면 나도 요리할 수 있겠네. 자신의 손맛을 그대로 전수받은 며느리 음식 어떻습니까, 어머니요?
6: 계속 먹이 조금 뭐
3: 어머님하고 내 사이처럼 고소하고
6: 삼겹살
7: 먹어보고 먹어봐요.
6: 뭐 짜잔 나중에 지금 먹기 맞아요. 맛있다. 맛있어. 고소하고
3: 최고자
6: 최고라.
3: 제가 있는 거 맛있죠?
6: 맛있기만 해요.
3: 합격이 합격. 어머님 맛있다면 합격이.
6: 맛있어.
0: 소박하지만 건강하게 차려진 밥상. 들에서 키운 재료가 함께하니 뭐 잔치상 부럽지 않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누구나 식구가 되죠.
8: 나 밥이 별로 모자랄 것 같아.
6: 아, 나 밥이 좀 많을 것 같아.
0: 우리네 정을 나누는 데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만한 게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 고향은 이런 맛이 아닐까요?
9: 고향이라고 딱 오면 그냥 아는 사람 보면은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고 일단 그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전통 장 만들며 바쁘게 보낸 하루. 아이고.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요? 며느리가 시집온 지 36년째지만 어머니의 솜씨를 따라갈 수 없는 중요한 일과랍니다. 메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콩, 삶기. 어머니의 감각과 손끝에서 맛있는 콩이 익어갑니다.
10: 어디 잘 삶아졌니?
6: 삼천 불을 떼야 돼. 안 꺼지고. 그러니까 물렁물렁하면 콩이 자꾸 보면 자꾸 달거든. 뭐.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알아요?
9: 아니, 어머니, 콩을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하시잖아요.
6: 콩을 맡아서 하면, 오래 산다, 그 사람 할머니들이 뭐. 콩을 맡고 자고 쭉 먹는다고.
0: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맛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 든든한 지원군 덕분입니다.
3: 어머님하고 안 도와줘서 못했죠. 우리끼리는 절대로 못하는 거지.
0: 옛날 IMF 시절 어려움을 겪으며 살 길이 막막하던 때 그녀는 용기를 내서 전통장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3: 장작 불 떼고 있으니까 아버님 생각도 나고 제가 처음 할 때 사실 하기가 좀 겁이 났거든요. 이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아버님이 뭐 우리가 도와주면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북돋워 준 시부모님. 고향에서 살아가고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해보세요. 고생이가 손이 얼마나 막 당했는지.
6: 손에 엄마 농사하시고 애 안 멀 수가 없어요.
3: 전 그래도 어머님보다 예쁘잖아요. 옛날엔 전부 일을 손으로 다 해서 그랬다.
6: 풀도 당연이라고 혼내리가 전 들고 앉아서 내는데 혼내리 낸 중은
3: 어머니 이거 훈장이에요. 어머님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이고.
6: 그래요.
3: 제가 두 분이랑 같이 살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막 많은 그림이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 그 추억도 되고 그림도 되고 이 맛의 깊이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시골에 살고 고향에 살아남게 너무 감사하고 생 된장 끓이고 나무 문지고
0: 낙동강이 흐르는 곳에는 어김없이 다양한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삶이 녹아듭니다. 맛있고 풍성한 고향. 넉넉히 보듬어주는 고향. 낙동강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11: 1700년 전, 1800년 전에 사람들이 걸어가셨던 그런 길이고
12: 자랑거리가 저희 집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13: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나는

0: 여기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토정이 아무래도 자연산이니까 힘이 괜찮죠.
1: 네,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뭐 딱 뭐라 말하지 않아도
2: 고향이 오니까 좋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어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좋아요. 생일 축하해. 맛있다.
1: 야, 귀말이. 그 초콜릿 하나밖에 없는 건데 네가 먹으면 어떡해. 아유, 참.
2: 그게 그건 조화 케이크잖아.

0: 그러지 마. 하리야, 난 괜찮아. 응? 너 다 먹어.
1: 정말?
2: 자, 얘들아. 선생님이 케이크 나눠줄게.
3: 와!
1: 좋아. 맛있겠다.
2: 자, 다 줬다. 좋아요. 생일 축하해.
0: 감사합니다, 선생님.
2: 별아, 우리도 케이크 먹자.
1: 케이크.
2: 오, 케이크.
0: 와, 맛있겠다.
4: 딩동쌤,
1: 저 더 주세요.
2: 아이고, 케이크 없는데 이제?
5: 더 먹고 싶은데.
1: 좋아요. 너 케이크 왜 안 먹어? 맛 없어?
0: 어? 아니, 나 아껴 먹고 있는 건데.
1: 아, 맛있겠다. 나도 케이크 또 먹고 싶다. 맛있겠다, 진짜.
0: 그럼 내 거 한 입만 먹을래?
2: 좋아야.
0: 네?
2: 좋아는 왜 케이크 안 먹어? 좋아도 케이크 좋아하는데.
0: 아, 그게 하리가 너무 먹고 싶어해서. 아, 전 집에 가서 또 먹으면 돼요.
4: 맛있다. 진짜 맛있다.
6: 하리야, 진짜 왜 그래?
2: 여기는 조아의 마음속.
0: 오, 조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 케이크인데. 그래도 나눠 먹으면 좋지 뭐. 양보하는 건 착한 일이니까.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조아는 왜 맨날 나눠주기만 하는 거지?
6: 딩동쌤이 주신 생일 선물. 뭘까? 뭘까?
1: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좋아.
7: 좋아요. 뭐해?
1: 아, 생일 선물 풀어보고 있었어. 이거 봐라. 우와. 대왕 볼펜. 짠. 이거 이렇게 불도 나오고 변신도 된다.
7: 이야, 정말? 어디? 나 좀 보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나도 갖고 싶다.
0: 이건 내가 전부터 꼭 갖고 싶었던 건데.
7: 아, 진짜 갖고 싶다. 진짜 멋있어.
0: 저, 하리야, 이거 너 가질래?
7: 진짜? 진짜 나 가져도 돼?
0: 나는 다른 선물도 많은데 뭐.
7: 아싸! 그럼 이제 이거 내 거.
0: 하리 과자.
7: 와, 얼른 써봐야지. 어디 종이 없나? 여기 있다. 써봐야겠다. 진짜 잘 써진다.
2: 여기는 하리의 마음속.
5: 아이고, 하리야.
7: 해야지.
5: 친구 물건까지 욕심내면 어떡해.

0: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참 많다. 그렇다고 친구 것까지 다 가지려고만 하면 안 되는데. 아이 참. 하리야, 혼자만 다 갖지 말고 친구랑 잘 나눌 줄도 알아야 해. 어? 아이 참.
1: 와, 지금부터 바깥놀이 시간. 와, 얘들아 얘들아, 너무 빨리 뛰지 말고 천천히.
0: 내가 1등으로 타야지.
1: 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2: 아이 참 얘들아, 선생님이 천천히 가라고 하셨잖아. 하늘아, 우린 뭐 탈까?
3: 아, 좋아, 너 먼저 가. 난 좀 더 보고 나서 정할래.
4: 와, 그래 타야지.
0: 호호, 내가 1등.
4: 아, 내가 먼저 왔는데.
0: 댕구야, 나 좀 밀어봐. 아, 자, 높이 높이 밀어봐. 자. 나 먼저 간다.
5: 일찍 봐.
0: 자. 유후, 신난다, 신나.
4: 어, 정말. 김하리, 우리 열 번씩 타기로 했잖아.
0: 그래, 이제 그만 타고 양보 좀 해. 아, 참, 아직 열 번 안 됐어. 하나,
5: 둘,
0: 셋. 김하리, 이 욕심쟁이.
4: 정말. 됐어. 아, 저기 말이야, 우리 둘이 더 신나고 재밌게 놀자고.
0: 그래 그래, 하리랑 놀지 말자.
4: 그래, 왈왈, 이리 와.
0: 놀자. 나 혼자 실컷 타야지. 우후, 재밌다.
4: 신난다. 괜찮아, 너 시커 타.
0: 그래, 우리끼리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다 뭐.
2: 이게 아닌데. 참.
3: 하늘아, 너 이거 타고 싶어? 너 먼저 얼른 타. 내가 태워줄게.
6: 나 아직 못 할지 생각하고 있는 건데.
3: 저 그러와.
6: 아니, 그게 아니고.
3: 하늘아, 갈게. 준비됐지?
6: 아니.
3: 더 세게 해달라고? 알았어.
6: 그런 말 한 적 없어.
3: 하늘아, 장난감 갖고 놀래? 야, 이거? 아니면 이거? 어때?
6: 내가 할 수 있는데.
3: 둘 다 싫어? 다른 거 줄까? 하늘아, 그네 탈래? 내가 도와줄게.
6: 아니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3: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6: 나 혼자 할 수 있다니까? 나 지금은 도움 필요 없다니까? 내가 알아서 잘 놀고 있는데 왜 자꾸 도와준다고 그래?
2: 아니, 나는 그냥 하늘이 네가 힘들까봐.
6: 내가 필요하면 그때 말할게. 그냥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놀아.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0: 재밌다.
1: 공방. 그리고 왜 화났지?
0: 친구들이 왜 나랑은 안 놀지? 재미없다.
2: 그날 저녁.
0: 머리야, 무슨 걱정 있어? 애들이 나랑 안 놀려고 해. 나한테 화났나 봐. 참. 좋아, 넌 왜 한숨 쉬었어?
3: 오늘 하늘이가 나 때문에 화난 것 같아서.
0: 응? 너도?
3: 그럼 너도?
4: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집에서 걱정하시겠다.
0: 선생님. 애들이요.
4: 우리 하리랑 저가 왜 이렇게 속상할까?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어? 왜?
0: 그게요.
5: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 생각엔 우리 하리랑 조아가 마음을 나눠주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
0: 마음을 나눠주는 방법?
5: 하리야.
0: 네.
5: 아무리 재밌는 놀이기구도 하리 혼자 타니까 재미없었지.
0: 네.
5: 그래.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려면 나눠주고 또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
0: 네.
3: 근데요, 딩동생.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잘 나눠주고 양보도 잘하는데요.
5: 맞아. 그건 있잖아, 조아야.
3: 네.
5: 나눠주고 양보하는 건 물론 좋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 마음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다.
3: 무조건 주기만 하면?
5: 아까처럼 하늘이가 놀고 있을 때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까 하고 먼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3: 하늘이가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 하고 같이 잘 놀았을 것 같아요.
5: 그래.
3: 그럼 화도 안 났을 텐데.
5: 그치. 근데 우리 조아가 착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 하늘이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하늘이도 이리 와. 어이구, 아유. 얘들아, 마음이라는 건 원래 무조건 주려고만 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이라는 건 항상 주고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받기만 하지 말고
0: 잘 주기도 하고.
5: 그렇지. 그렇다고 주기만 하지도 말고
0: 잘 받기도 해요.
5: 그렇지. 마음을 잘 주고받아야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0: 좋아요. 어? 이거 나 먹을래?
1: 어? 아니야. 오늘은 파리 생일이잖아.
0: 지난번

0: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1: 얘들아, 우리 이제 케이크도 다 같이 나눠 먹자.
2: 네.
0: 케이크, 나도 얼른 먹어.
2: 같이 먹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하게.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을 위해 헤이!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 행행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기자. 행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헤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헤일이요? 그곳에 헤일이 왜 일어난 거죠? 헤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헤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헤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헤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헤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 상황이나 해일 정보가 나오면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해안 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 장소 및 대피 방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종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펜수가 함께하겠습니다. 펜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7: 질병. 얼굴엔
9: 순한 길길.
7: 줄무란
9: 덥다.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1: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3: 안녕.
1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돈, 돌.
1: 나 많이 모았어. 나도 돈. 나는 심부름하고 받은 돈을 저금했어.
2: 우와.
1: 나는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저금했어.

0: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쓸 거야.
1: 나도!
2: 선생님, 우리 저금통 좀 보세요.
3: 어? 우와! 우와!
1: 짠!
3: 우리 훈민이와 정음이가 사랑의 저금통을 가져왔구나. 이 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하도록 할게요.
1: 네!
4: 바꿔라, 한글!
1: 어? 돈이 돌로 바뀌었어!
5: 열심히 모은 돈인데.
2: 우린 돈이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6: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어 이
7: 야
4: 후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돈이 돌로 바뀌었어.
1: 돈, 돈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돈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1: 오, 형님.
0: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어? 여기 통로가 있어. 찾았어. 천지?
1: 한글 돈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0: 천지가 한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어서 한글을 찾아야 해.
2: 나라
1: 한글 맞다.
0: 아니,
1: 거인이 통로를 막고 있으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
0: 비켜!

0: 꿈쩍도 하지 않아. 어떡하지?
1: 거인이 통로를 막고 있어.
0: 한글을 어떻게 되찾지?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막다이 맞서는 낱말은 뭐지? 비키다!
2: 나의 막다 공격을 비키다로 막아내다니 분하다. 아이야, 두고 보자.
3: 이제 됐어.
4: 응. 나와라 한글.
5: 본 저장 완료. 돈 훈민정음의 손으로.
6: 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돈. 돈. 돈. 훈민이와 정음이의 용돈. 야! 돌. 돌. 돌. 단단한 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작은 돌로 공기놀이를 했어요. 야하.
1: 하하하하하. 돌에 받침 릴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호호! 성공했어요! 돌! 윙! 받침 리얼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돌! 돌! 돈! 돈! 순서대로 써볼게요.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받침 니은을 만나 돈, 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돈. 친구들 따라해봐요. 돈.
1: 돈에서 끝소리 은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돌, 돛.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돈에서 끝소리 은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돌, 돛. 히힛.
0: 돈, 돌. 훈민이와 정음이가 돈을 모았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돈을 돌로 바꿔라 한글. 돈이 돌이 되었어요. 천지가 막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비키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돈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돈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돈을 모아요. 훈민 정음이 돈을 모아요. 훈민 정음이 돈을 모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별, 병.
2: 별이 완성됐습니다!
3: 우와! 별 주세요! 우와! 길다!

0: 반짝반짝 별.
1: 반짝반짝반짝
0: 반짝반짝 별. 예쁘다.
1: 너무 예쁘다.
0: 이리 와봐. 어? 여기 달까?
2: 아니, 더 위에.
0: 어?
2: 여기? 아니, 더 위에.
0: 여기?
2: 아니, 더 위에.
0: 아, 손이 안 나.
3: 자,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2: 네.
0: 우와.
3: 우와.
2: 멋지다.
3: 훈민이와 정은비 덕분에 우리 교실이 더 밝아졌네. 그럼 안녕.
0: 안녕히 가세요. 우와. 별이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4: 바꿔라 한글.
0: 별이 병으로 바뀌었어.
2: 우리는 별이 필요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별이 병으로 바뀌었어.
0: 별, 별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별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된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날이 저물고 있군. 찾았어?
1: 아니.
0: 큰일이야. 곧 밤이 될 텐데. 어?
2: 방금 한글 별을 봤어.
1: 어디?
2: 저기. 어?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내가 다녀올게. 저. 저기에 한글 별이 있어. 나와라. 한 천지.
3: 한글 별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한글은 조각날 것이다.
4: 으흡! 자르다.
2: 어? 안돼. 한글이 잘렸어.
4: 으흡! 자르다.
2: 멈춰.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자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붙이다!
3: 아니, 나의 자르다 공격을 붙이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1: 별의 여가 파괴됐어. 하지만 내 부메랑이 열을 만들 수 있지.

0: 결!
1: 저장 완료! 결!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번쩍.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샤라랑. 별. 별. 밤하늘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병. 병. 병. 병에 별을 담아요.
3: 병에 받침 이응 먹어야지. 냥. 냠냠. 슝.
2: 담. 오잉. 벼만 남았네. 이응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병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병. 병. 별. 별.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여를 만나 벼. 벼가 받침 리을을 만나 별. 별.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별. 친구들 따라해봐요. 별. 끝.
3: 별에서 끝소리 을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벽. 병.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별에서 끝소리 을을 응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벽. 병.
2: 별. 병. 훈민이와 정음이가 별을 만들었어요. 벽에 별을 붙이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별을 병으로 바꿔라 한글. 별이 병이 되었어요. 천지가 자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붙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별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별이 생겼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핏, 핏,
5: 낙토 피세요.

0: 얼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2: 어? 아, 그게...

0: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자,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진물엔
1: 덕분말,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콩순이네 딸기농단. 말하는 포미더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우리도 이 오토바이 타보면 안 돼? 제발 부릉부릉 씽씽 달리고 싶어.

0: 완전 빙글빙글 돌았네.
1: 응?

출발 준비 다 됐어요. 이번엔 내가 선장이야. 준비됐지, 선한 친구? 배를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

0: 이로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우린 진짜 마법사들이야. 12달의 마법사들. 그 마법 지팡이는 날씨를 다스릴 때 쓰는 거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1: 그치만 12월 할머니, 벌써 다 얼려놔서 심심해요.
0: 음?
1: 이런...

0: 너희 형 2월은 늘 얌전히 지내잖니. 내일은 그 마법 지팡이 2월한테 넘겨라. 그럼 난 아이스크림이나 만들어야겠다. 여기 얼음 좀 넣어줄래?
1: 늘 얌전히 지내잖니. 알게 뭐야.
2: 일어나! 나 여기 있었구나. 마셔!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놀래?
1: 우와, 진짜 완전 빠르고 신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 말이야.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2: 그럼 우리 경주할까?
1: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0: 얌전히 있어요. 지팡이로 장난 안 치고요.
1: 그래, 그래. 자, 이거 한번 먹어볼래? 왜? 맞아, 나도 별로야.
0: 내 지팡이! 어?
2: 여기 어딘가에 그럴 거라고.

0: 들고 있는 그거 맛있어 보이는데 뭐예요?
1: 아이스크림이지. 자, 한번 먹어볼래?
0: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겨자리 좀 넣어보세요. 여기요. 그리고 꿀도 듬뿍 뿌리고요.

0: 혼자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
1: 글쎄, 아닐 수도 있지.
0: 그럼 어디 있는데? 혹시 저기? 어? 여기? 여긴가? 여기야! 저기다!
2: 이렇게 됐어.

0: 그래.
1: 아마 꿀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이번엔 이 열매.

0: 마셔.
1: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지. 12월 할머니! 이거라!
2: 어? 우리 불렀어?
0: 그게 실은...

0: 여기 있었구나.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놀래?
1: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마술을 보여준다고? 나도 마술 할 수 있지롱. 한번 볼래? 수리 수리 마술이.

내부터 진짜!

으흐!

좀 더 날아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없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써보는 건 어떨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품 때 보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3: 출발.
5: 돼버리가 도망간다.
3: 3인 쫓아가야지.
4: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전면 버스 결집한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14: 스쿨버스
15: 내일 또 놀자.
16: 내일이 핑.
17: 오늘은 내가 요리사.
18: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9: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20: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21: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22: 베이비핑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협곡을 넘어서

0: 둘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꼬물이도 구하고 말이야. 그렇지, 꼬물아. 어? 꼬물아!
1: 트레일러에서 자고 있잖아. 많이 피곤했나 봐.
0: 아차차차, 잠깐 깜빡했네.
2: 빨리 블루진주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3: 또 괴물 나올까봐 무서워.
0: 그럼 내가 다 물리칠 거야. 이 꼬리로 아자뷰 아뷰 와자뷰.

0: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1: 아, 네.
2: 랄라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0: 모두 도와준 덕분이야.
3: 랄라님, 너무 이상해요. 쓰레기 때문에 친구들이 괴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바단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고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2: 도대체 눈꽃섬과 바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랄라님?
0: 모두 병든 눈꽃나무와 관련이 있을 거야. 마법젤리 오븐이 터진 것도 변한 열매 때문이었으니까. 어쩌면 눈꽃나무뿐만 아니라 눈꽃섬과 바단 오래전부터 서서히 아파왔을지도 몰라.
4: 아슬아슬한데.
2: 괜찮을 거야.
4: 가자.

0: 설마 끼인 거야?
1: 끼인 거야.
0: 진짜 끼인 거야? 진짜? 진짜?
2: 그것도 꽈.
0: 아, 진짜!
1: 힘이 모자라. 이럴 땐 지렛대를 이용하면 좋은데.
2: 지렛대? 좋은 생각이야, 뭉크.
0: 정말 좋아, 좋아.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역시 넌 천재야, 뭉크. 근데 지렛대가 뭐야?
2: 하프.
1: 긴 막대기야. 그것만 있으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빼낼 수 있어.
0: 아, 긴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좋아. 잉크, 우리 둘이 긴 막대기 찾으러 가보자.
2: 그래?
3: 조심해서 다녀와.
2: 다녀와.
0: 막대기 친구, 막대기 친구.
2: 아파. 정신 사나우니까 얌전히 좀 헤엄쳐. 어? 저거라면...

0: 저게 뭐야? 핑크? 우와! 핑크다, 핑크!
1: 핑크! 와, 정말 다행이다! 핑크한테 도와달래야지!
0: 핑크! 안녕! 나 하프야! 여기 윙크도 있어!
1: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다! 핑크! 우리 좀 도와줘! 저기 있는 파이프를 꺼내야 하는데!
0: 왜 그래, 핑크!
1: 하프, 저기 봐! 핑크 코에 빨대가 꽂혀있어! 저것 때문에 핑크가 괴물로 변했나봐!
0: 핑크? 흥! 해야지, 흥! 흥! 옳지, 잘한다! 흥!

0: 하는 기술을.
1: 아유, 울트라 멋있기는 뭐든 일단 해보자고.
0: 야호!
1: 제가
0: 울트라 슈퍼 파워 메가 썬더 드래곤 박치기.

0: 다행이다. 꼈네.
1: 제대로.
0: 진종의 핑크.
2: 친구들한테 연락해볼게요.

0: 갈대 때문에 점점 더 아픈가 봐.
1: 핑크, 흥! 해야지. 이렇게. 흥! 흥!
0: 흥!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 별일 없을 거야. 하프랑 친구들은 잘 해낼 거야.
1: 핑크,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0: 많이 아프지? 우리가 빨리 도와줄게.
1: 핑크! 핑크 어디 있어?
2: 어?
0: 나 여기 있어. 도와줘.
1: 어, 핑크! 빨리 빼줄게.
0: 맞았다. 고마워, 민크.
1: 식은 죽 먹기지. 그런데 왜 여기 끼어 있었던 거야?
0: 나도 몰라. 그게...
3: 그렇게 된 거구나. 빨대 빼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물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해.
4: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괜찮아.
5: 이제 우린 가야 해. 이상한 빛이 나는 쓰레기를 조심하고.
6: 알았어. 얘들아, 잘 가.
5: 가자, 친구들. 우리들의 목적지로.
0: 블루 동굴?

0: 저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말이지? 빨리 가자, 빨리!
1: 와, 이렇게 예쁜 파란색 바다는 오랜만이야.
2: 아마도 블루진주 때문인가 봐.
1: 정말 낭만적이야.
3: 크라!

으아!

0: 드디어 하프님이 오셨다.
1: 여기 눈꽃나무엔 눈꽃 열매가 있어.
2: 어? 바로 이 섬에 블루진주가 있다는 증거지.
3: 아, 그럼 빨리 블루진주를 찾아야지. 문이 안 열려.
2: 책에서 봤는데 비밀문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문이 열린다고 했어. 머리를 써야 한다고.
0: 맞아, 머리를 써야지.
1: 그 정도로 열릴 것 같아. 잘 봐.
0: 넌 진짜 세계 최고 돌머리야.
1: 이제 누구 머리가 더 강한지 알겠지, 하프?
3: 우와, 나도 갖고 싶다, 그 머리.
4: 윙크가 최고야.
2: 얘들아. 이거 우리 눈꽃마을 옛날 글자야.
1: 글자?
0: 먹는 건가?
2: 세계의... 방과 세 개의 눈꽃 열쇠, 블루 진주가 있는 곳.
1: 오, 그래서?
2: 방이 세 개 있는데 각각의 방에서 세 개의 꽃 열쇠를 모으면
1: 오, 그리고?
2: 블루 진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0: 우와, 빨리 들어가자.
2: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써있는데.
0: 드디어 모험이다, 모험.
2: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4: 무슨 뜻이야?
2: 작은 행동을 하란 뜻이겠지?
0: 뭐 이런 거?

0: 나는 꽃 예쁘다. 정말 예뻐. 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1: 나도.
2: 얘들아, 그건 땀이야.
1: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눈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
3: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2: 우리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다 이거. 정부들이 아래로 때려오고 있잖아. 저기, 문이 있어.
1: 빨리 나가자.
2: 문이 안 열려. 왜? 찾았다! 눈꽃 열쇠!
4: 어? 눈꽃 열쇠다! 야!
3: 근데 뭔가 허전한데?
1: 맞다! 꼬물이!

0: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1: 다 같이!
2: 정말로 우리의 문제이다.
3: 우와, 여기 정말 넓다.
4: 어? 저기 봐! 나가는 문 같아.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가 봐. 이 방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야.
1: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응.

0: 과 하나인데 균형이 맞네.
1: 뭉크, 그만 그 이상 말하지 말아줄래?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갑자기 왜 그래?
1: 설명할 시간이 없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모여라.
6: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7: 20까지 합해.
8: 우리 같이 놀자.
6: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6: 전신
8: 우리 모두 8.
6: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5: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주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5: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앞으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하나뿐인 세상 나는 방금 뭐였지? 안녕.
7: 하나 둘 어? 그게 뭐야?
6: 하나야. 하나의 팔뭉치.
7: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반지렁을 피울 건가 봐.
6: 이제 어떻게 하지?
7: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8: 얘들아, 나 좀 봐. 하나, 둘, 셋. 팔뭉치 세 개.
9: 우와, 정사각형 털뭉치야.
8: 제발.
7: 세지.
9: 세워보라고.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털뭉치 네 개.
10: 어머, 이게 뭐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에 팔뭉치 다섯 개. 굴려요. 됐다.
9: 안 돼, 그만.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뭉치 여섯 개.